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하루를 100점이라고 치면요, 이 아침에 벌써 몇 점은 깎였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늦잠 자는 바람에 아침은 대충 때우고, 아이에게는 괜히 잔소리 폭탄을 날렸고, 꼭 챙겨야지 했던 물건은 집에 놓고 오고, 내 자신이 싫어질 정도로 시작이 엉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점수는 원래 마지막에 매기는 거잖아요. 벌써 실망할 이유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아침은 남은 점수를 채워갈 기대와 설렘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0: 6월 29일 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원슈타인 존재만으로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4248님께서 도시락 싸두고 놓고 왔어요. 그래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요. 네. 도시락을 싸놨다면은 메뉴가 결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메뉴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점심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선주 님이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일요일인 줄 알고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정신 차리고 월요일인 거 알았어요. 이게 월요병인 거죠? 글쎄요. 네. 월요병 중에 월요일이 일요일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데 뭐 만들면 되죠, 선주님. 네, 월요병이라고 할게요. 살다 보면은 하루를 점수처럼 매기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꿈꾸는 100점짜리 완벽한 하루는 거의 불가능하죠. 나도 모르게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크고 작은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아, 오늘도 100점짜리는 틀렸네 하면서 자포자기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조금 실수를 해도 한 80점 정도만 되어도 사실은 꽤 잘하고 있고요. 꽤 괜찮은 하루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완벽함에만 기준을 두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즐겁게 잘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0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최상아님께서 안녕하세요 봉디. 저는 오늘부터 여름휴가라서 고릴라 틀어놓고 남편이랑 같이 경주에 있는 놀이공원 가고 있어요. 평일이니까 놀이기구 많이 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나게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평일이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요? 네. 조금 휴가 기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평일에는 확실히 뭐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없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방심을 하면 안 되시는 게 어쨌든 이제 휴가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셨을 때 혹시라도 사람이 조금 북적북적 된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남편분이랑 놀이기구도 많이 타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듣고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버디 홀리 에브리데이.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저는 연말에 결혼을 앞둔 30대 후반의 예비 신부예요. 예비 신랑은 40대 중반이고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정신도 없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뭔가 힐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예전에 친구랑 체험했던 전시회가 떠올랐어요.

0: 야, 우리 주말에 어둠 속에서 하는 체험 전시 가자. 체험 전시? 그건 또 뭔데? 어둠 속에서 다른 감각에 의존해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맛도 보고 향도 느껴보는 건데 되게 괜찮아. 어때? 가자, 가자. 제 말에 예비신랑은 고개를 끄덕였고 지난 주말 전시회가 열리는 서울 북촌에 갔는데요. 저희 말고도 20대 풋풋하고 귀여운 커플 친구들이 많았죠. 그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낀 중년의 커플이 됐지만 평소엔 안 해본 색다른 데이트를 할 생각에 너무 들뜨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날 사촌과의 모임으로 새벽까지 달린 예비신랑은
1: 너무 졸리다. 누우면 그냥 뻗을 것 같아.
0: 나이 든 거 티네? 조용히 하고 지금부터 즐겨봐. 엄청 피곤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자,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벽을 의지해서 천천히 걸어주세요.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자기야! 자기 어디 있어? 아,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내 등 좀 그만 만져. 나 도망 안 가. 그리고 다들 촉감에 의지해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 이거 자전거인가 보다. 어? 이거 비싼 걸까? 오, 얼마짜릴까? 어? 여기서 가격이 왜 나와? 어? 촉감을 느껴보라니까? 오, 20만원짜린가? 아닌가? 어? 10만원이면 사나? 이러고 산통 깨는 이야기만 해서 그냥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어찌저찌 체험을 마치고 나와서 다른 커플들은 너무 좋았다. 앞으로는 세상을 천천히 느끼면서 살고 싶다. 이런 바람직한 대화들을 나누는데 예비신랑은 뭐라는지 아세요? 다음 주말에는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백숙이나 먹자. 근데 저도 동감해요. 뭐 색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커플에게는 편하고 아늑한 데이트가 최고입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 다음 목적지는 행주산성입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애프터 쉐이빙, 애프터 스쿨 정준하가 불렀죠. 연계 백숙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전민정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혜진님이 저도 지금의 남편이랑 연애 때 이거 해봤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새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생각이 들기도 했죠. 갑자기 그때의 생각에 몽글몽글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만약에 커플들이 같다라면은 이 전시는 제가 생각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막 서로 손을 꽉 잡기도 하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뜻하지 않은 어떤 장애물 같은 게 나오면 깍 소리를 지르고 그럼 괜찮아 하면서 막 서로를 찾고 그러면서 애틋해지고 아 이거는 사랑이 싹 트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기름을 붓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연인인 분들이 이 전시를 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막 뭔가 약간 썸보다 조금 앞선 단계를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가도 뭔가 이 전시가 끝나고 나서 이 전시를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7199님이 거기에서 자전거 얼마인지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 결혼하시면 심심하지는 않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민정님의 남편분은 조금 이렇게 유머가 기본적으로 유머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분이랑 결혼 생활하면 재밌겠죠.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박기영 산책.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결과가 어떨까 걱정하기보단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1: 과정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작은 성장들이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2: 무엇보다 멤버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더

0: 많이 알게 되고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도 많고요.
1: 꾸준히 해나가며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좋은 음악,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2: 여러분, 결과를 미리 걱정하기보다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도 의미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1: 함께한 이 순간들, 걸어나가는 그 과정이 더없이 특별해질 테니까요.
3: 지금까지 스테이시였습니다.
4: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클래식화의 피에스타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강은하님께서 주말에 다들 엄청 놀았는지 사무실 식구들이 다 해롱해롱합니다. 날씨 탓인지 축구 광인 부장님은 지난주부터 저혈압이시네요. 네,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번 주부터 네, 저혈압이신 분들이 많죠. 네, 오늘 이제 언제죠? 새벽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했죠. 네, 글쎄요. 네, 타국에서 그렇게 그냥 기자회견하고 네, 아무것도 없이 입국하고 그러고 마무리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좀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기자분들의 질문도 좀 봤고요. 왜냐하면 기대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그 모습이 조금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김혜정님께서 봉디 어제 돈가스를 너무 열심히 먹었더니 입천장이 다 깨졌어요. 다 까졌어요. 아픈 입천장을 뒤로 하고 또 오늘은 맛있는 걸 뭘 먹을까 고민하는 제가 너무 우퍼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네. 저 어제 약간 좀 책기가 있었거든요. 책기가 있었는데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먹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막 체에서 두통이 오고 그러는 상황인데도 내일 자고 일어나면은 그래도 좀 머리가 나아지겠지. 그럼 뭘 먹지라고 하면서 그 먹방을 보고 있는 제 모습. 네. 우리 모두 다 비슷하지 않나요? 6074님께서 저는 출근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원래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요즘 봉디 라디오 듣는 재미에 자꾸 자차로 출근을 하네요. 제 주유비 책임지세요. 앱이 있습니다. 6074님. 그 고릴라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그거를 깔면요. 지하철로 출퇴근하실 때 이어폰만 있으시면은 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주유비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주유비 그래도 조금 내려가겠죠,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윈디시티, 엘리뇨, 프로디고.

노래 듣고 왔고요. 1367님께서 선곡 맛집이네요. 네살 아들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전쟁하고 나왔는데 아침봉에서 나오는 노래에 맞춰 춤추면서 즐겁게 등원하고 있어요. 아드님이 약간 느낌을 아는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윈디시티를 진짜 좋아하는데 굉장히 신나거든요. 그리고 뭔가 지금 약간 오늘 같은 날씨에,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계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 어우, 아드님께서 어떤 그 느낌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임현정 님이 남편 연차 내고 둘이서 드레스룸 정리 중입니다. 정리 수납 전문가님은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라고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버리려고 뺐다 넣었다를 반복 중입니다. 오늘 안에 정리가 끝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1년 동안 입지 않아도 한 1년 있다가 입거나 그러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시즌이 시작이 되면은

뭐 여름이니까 반팔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별을 하거든요. 아, 올해는 이 반팔티는 집어넣어야지. 올해는 좀 이걸 중점적으로 입어야지 하면서 안 입는 반팔티는 좀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가 보관을 하고요. 이제 이번 시즌에 입을 반팔티를 놓거든요. 근데 그러면 1년이 후두닥 가거든요. 근데 그 수납 전문가님 말이면은 이럴 때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입긴 하거든요. 정리가 안 되겠네요. 네. 옷 정리하는 게 특히 버리는 거 있죠. 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수납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던데, 아,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윤영님이 제정신 좀 보세요. 어제 선풍기 충전을 하려고 충전기를 꽂아놨는데 계속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산지 얼마 안된 건데 벌써 AS를 맡겨야 하나 하다가 보니까 제가 글쎄 청소기 충전기를 꽂아놨지 뭐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단자가 다 비슷하잖아요. 단자가 다 비슷하고 하니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네. 이제 오늘 다시 충전하면 되죠. 936 하나님께서 저는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친구들은 이제 임신, 출산, 육아 중이에요. 100일 된첫 조카 보러 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기라 설레서 그런가? 2시간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 얼마나 일찍 결혼하신 거죠? 친구들이 이제 임신, 출산, 육아 중이면 아마 친구분들이 요즘에는 한 30대 초중반? 그럴 때 이제 첫 출산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럼 언제 결혼하신 거지? 막 20대 초반에 결혼하신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부럽네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젊으신 거잖아요. 아, 너무 부러운데요. 손둥이님께서 접촉 사고 나서 차 렌트 받았는데 라디오가 타 방송 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바로 107.7로 맞추고 듣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고릴라 듣는 중입니다. 아, 손둥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모든 자동차의 주파수가 107.7. 그리고 그냥 9시에서 11시까지만. 아, 107.7의 다른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고요? 아, 글쎄요. 뭐, 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둥근 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한

0: 안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0: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6: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산타나 마리아 마리아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차 오키스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클라 유유.
7: 헐, 엄마 몸잘 바리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몸잘?
7: 몸잘 바리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몸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 시작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6년에 불 시작한 태규,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아, 간지러워. 왜 이렇게 윙윙거리는 거야? 모기야 모기야 모기야. 어, 누나 다리 위에 앉았네? 이거 슬금슬금 다가가서, 야 봉태규, 아 왜 때려? 아니 누나, 그 다리 위에 모기가 있길래 내가 잡아준 거야. 그래? 그러면 나도 잡아야겠다. 너 등짝에 모기야, 너 팔에 모기야, 너 종아리에 모기야. 아니 누나 그만해. 투닥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엄마에게 혼난 남매였다. 여기서 문제. 모기야, 우울한 우연, 첫사랑 등 수많은 히트곡이 있는 90년대 혼성그룹의 이름은 과연 뭘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콜라 모기야 듣고 왔고요. 시대를 굉장히 앞서간 실험적인 음악을 했었고요. 무대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메이크업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요. 네, 정답은 콜라입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그룹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미선님께서 콜라, 패션이 아주 독특했던 거랑 모기 날개처럼 팔을 펄럭이던 안무도 기억나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날았죠? 모기가. 지금 뭐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그 콜라의 안무를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팔을 이렇게 파닥파닥. 네. 2639님 콜라를 많이 좋아하는 아들은 정수기에서 콜라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런 정수기는 네가 만들어라 이랬는데 설마 진짜 있나? 정수기에선 안 나오지만 이렇게 햄버거 가게 가면 이렇게 틱 하면 삑 하고 나오는 그런 건 있잖아요. 네. 그게 집에 있으면은 진짜 좋겠네요. 한쪽엔 콜라가 나오고 한쪽에는 슬러시 이렇게 얼음도 나오고. 네. 8738님 콜라입니다. 모기가 왼쪽 눈꺼풀을 물어서 그 위로 공짜 쌍꺼풀이 생겼어요. 오늘 오른쪽 눈 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뭔가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요? 모기가 유달리 좋아하는 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엔 오답자예요. 오소리님 콜라텍. 1730님 콜미콜미. 김현수 님께선 골라골라.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7530님께서 저는 후배들이 연애가 잘 안 풀린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요. 막 잔소리를 하려고 하다가도 저 어제 남친이랑 싸웠어요 이러면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랬구나 쉬엄쉬엄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작 저는 연애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 글쎄요. 저는 뭐 지금 결혼을 했습니다만 저랑 비슷한 처지이긴 해요. 저도 막 저희 제작진이 다들 연애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조금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그냥 저도 7530님처럼 그냥 아유 그래 그냥 쉬엄쉬엄해라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까? 내가 우리 제작진만 보면 특히 이렇게 황 PD만 보면 저는 가끔 눈물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냥 황 PD 보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되게 슬픈 영화 보는 듯한. 그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지금 생방송할 때 웬만하면 정면을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황 PD가 이렇게 막 언뜻언뜻 보이면은 막 눈물이 나요. 막 울컥울컥해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착해서 그래. 7530님도 그렇고 막 우리가 착해서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이 따뜻한 거죠. 네. 네. 이렇게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나의 약한 지점,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주제로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볼게요. 아무리 화가 나고 고기 사준다는 말에 사르르 풀린다거나 아무리 화가 나도요. 너 예쁘다? 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오케이가 된다거나 등등 어떤 것에 약해지는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버거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아까 제작진 연애에 대해서 구견님이 봉디만 모르는 것일지도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구견님. 구견님이 모르는 거예요. 어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구기현님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작진 연애에 대해서 나만 몰랐으면 좋겠어. 막 뒤에서는 막 다 하고 다니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어우 지금도 막 황피디 이마가 보이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네. 아우 좀 왜 이렇게 짠해. 노래 한 곡 듣는 동안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콜드 와르르.

노래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 나의 약한 지점, 나의 치명적인 약점,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버거 세트 보내드려요. 서상철님께서 저는 웃겨요라는 말을 들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전생에 개그맨이었을까요? 봉디도 그렇지 않나요? 웃기고 싶잖아요. 아, 뭐 그럴 때가 있죠. 상철님 웃기고 싶을 때가 있지만, 네, 상철님은 특히나 그 마음이 더 강하신가 봐요. 그렇다면 상철님 제가 해드릴게요. 상철님, 아, 사연만 봤을 뿐인데 웃겨요. 아, 막 웃겨서 막 배꼽이 빠질 것 같아요, 상철님. 지금 혹시 와르르 무너지시나요? 아직 약한가요? 아, 상철님 웃겨서 죽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겨, 서상철님. 이름도 서상철이야. 아, 너무 웃기다. 그죠, 우리 봉글애들? 네. 8366님. 저는 분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남편과 싸운 날 남편이 화해 신청할 때, 떡볶이 콜? 하면 바보같이 풀립니다. 아, 음식에 풀리는 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넓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서 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분식은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떡볶이에 저는 진짜 화났을 때는 떡볶이 콜이 정도는 말고요. 떡볶이에

순대 콜? 한 이 정도? 네, 요 정도는 해야 풀릴 것 같아요. 아, 떡볶이 너무 맛있죠. 분식 자체가 너무 맛있잖아요. 쫄면도 맛있고 김밥도 맛있고. 이걸 처음에 누가 생각했을까요? 아, 칼로리도 어마어마하고요. 손은지 님이 저는 제 코를 빤히 보면서 했죠? 라고 할 때 배시시 무장해제됩니다. 저 코 수술 안 했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준 자연산인데 다들 코 높다고 어떻게 그렇게 높냐고 비법을 막 물어본다니까요. 헤헤. 원지님 그러면, 아, 은지님 그러면 원지라고 제가 제 배우자의 이름을 얘기했네요. 은지님 그러면 코 말고 다른 데는 한 거 맞죠? 그죠? 제가 은지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코가 그 정도면 다른 데는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누군가한테는 정말 되게 기분 좋은 소리처럼 들리나 봐요. 네. 뭔가 뭐 했죠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그 의학의 힘을 빌렸을 정도로 예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뭐 종종 들어요. 어느 곳, 저희 이목구비의 어느 곳을 했죠? 라는 얘기를 듣는 건 비밀로 할게요. 네. 저도 종종 들어요. 이런 얘기. 네. 저도 종종 듣는다니까요. 정말. 네. 입술에 필러 맞았죠? 뭐 이런 얘기. 저 자연산이거든요. 네. 저희 엄마랑 저 입이 똑같아요. 빵빵함이 거의 비슷해요. 네. 황복희님께서 제 약점은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 말이에요. 옷가게에서 이 한마디 하면 지갑이 바로 열려요. 상술인지 알면서도 꼭 이성을 잃고 넘어가요. 아, 근데 이거 있죠. 특히 그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마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하면은 뜨잖아요. 뭐 세 피스 남았다, 몇 피스 남았다. 근데 와, 이거를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거를 보면은 뭔가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굉장히 약해요. 네. 3521님께서 저는 남편이 카드 꺼내서 화장대 위에 놓고 출근할 때 화가 싹 풀리더라고요. 금융치료가 최고 아닐까요? 남편 카드가 최고. 봉디도 그렇죠? 같이 옷 사러 가요. 그죠? 저는 이미 뭐 제 카드가 그분에게 있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저의 뭐 카드뿐만이 아니라 저의 그거 있잖아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네, 저희 배우자에게 다 있어요. 네, 저희 배우자가 저 미워서 도망가면 저 끝나요. 바로 거지예요. 진짜 끝나요. 네, 그래서 저를 안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파라모어의 The Only Exception.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사랑도 돈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2030 세대에게 물었습니다. 데이트 비용 때문에 연애를 포기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남성은 10명 중 3명, 여성은 10명 중 4명에 가까웠는데요. 이상적인 데이트 비용은 얼마일까요? 2030 세대가 생각한 비용은 3만 원에서 5만 원.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트 한 번에 두 배 가까이 쓰고 있었고요. 남성은 상황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을, 여성은 번갈아 계산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또 데이트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거나 데이트 횟수를 줄인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연애를 이어가는 이유는 상대가 좋아서, 결국 관계의 가치였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나의 약한 지점, 나의 치명적인 약점, 봉구레 여러분은 무엇에 약한지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버거 세트 보내드려요. 7564님께서 제 약점은 1 플러스 1이요. 마트에서 산 우유 언제 다 먹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 이것도 우리를 굉장히 흔들리게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괜히 1 플러스 1 돼 있으면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장 볼 때 저는 적어 가는데 그 메모장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1 플러스 1은 당장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득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식구가 많은 집에서는 굉장히 이로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 당장 마셔야죠. 뭐. 김인자님. 주차 잘하는 남자의 약합니다. 한번 쓱 주차하면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네. 아, 이런 거를 굉장히 멋있어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주차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인자님, 최근에 이제 전기차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알아서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누르면은 차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네. 황희정님께서 전 어려 보여요.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어릴 때부터 노안이라 참 힘들었거든요. 친구들은 다 신분증 검사를 받아도 저만 올패스였어요. 그러다 요즘 가끔 아주 가끔 이런 말을 듣는데 정말 좋아요. 이 말 한마디면 모두 용서됩니다. 아마 어릴 때 뭐 노안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그런 모습은 많이 봤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 동안이었던 분들보다 오히려 동안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 네, 그분들은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아마 희정님도 학창시절 아주 어릴 때 뭐 사람들이 노안이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으실걸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희정님은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안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희정님 편이다. 야, 이거 최고로 멋진데요. 김춘영님께서 2% 부족한 사람한테 한없이 약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물심양면으로 그냥 다 퍼자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아, 춘영님도 저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네, 제가 저희 제작진한테 많이 퍼주거든요. 네. 그죠? 네. 어떡해요? 네, 뭐 약간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누고 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2%가 아니라 8%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네. 네, 퍼주는 걸 넘어서서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노용성님. 저의 치명적인 약점은 딸의 전화입니다. 아빠 밥 먹었어? 에 이어서 곧 용돈 좀 보내줘가 나올 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는 다음 생에 제 딸로 태어나고 싶다네요. 그건 내가 반사. 아유, 용성님. 마지막 말은 하지 마시지. 굳이 내가 반사 뭐 이런 말씀을 꼭 덧붙이셨어요. 근데 아마 딸을 가진 아버님들은 좀 공감하지 않을까요? 용성님의 이 말에. 저희 아들은 맨날 얘기하거든요. 저희 딸 이름이 봄비인데 봄비는 혼내지도 않는다고. 저도 만약에 저희 딸이 커서 아빠 밥 먹었어? 이러면서 근데 용돈이 부족해 라고 하면은 보내줄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아들이 아빠 밥 먹었어? 용돈 좀 보내줘? 하면은 내가 왜? 라고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정말 딸은 좀 귀엽긴 해요, 많이. 예, 조금 무례하게 해도 뭐라고 해야 되죠? 용서가 된다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성별이 다르니까 더 그런 거겠죠? 전희경 님이, 저는 남동생이 없어서 그런지, 누나, 이 한마디에 사르르 녹습니다. 근데 남편은 연상이에요. 그래서 안 녹나 봐요. 희경님, 이거는 남동생이랑 상관이 없어요. 네, 남동생이랑, 오히려 남동생이 있는 분들은 누나라는 말에 진절이 쳐요. 네. 이거는 남동생이랑 상관이 없고, 글쎄요. 이거 뭐 약간 연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말씀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남편이 연상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유달리 누나라는 이 한마디에 사르르 녹는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네. 오늘부터 희경님, 남편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누나라고 불러라. 이거 짜릿한데요? 그지 않아요? 남편은 연상인데, 나를 누나라고 불러. 희경님, 이거 굉장히 짜릿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너무 짜릿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희경님의 남편분은 희경님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짜릿할 것 같아요. 네. 신은주 님이, 제 약점은 네가 없으면 안 돼. 모임이 재미가 없어. 넌꼭 나와줘야 해라는 친구들 전화를 받으면 아무리 귀찮아도 준비하고 나가게 되네요. 저희 존재감을 높여주는 말 한마디에 귀차니즘도 사르르 녹는답니다. 이거 신은주 님, 저희 그 금요일 코너죠? 김동 기자님이랑 비슷한데요? 김동 기자님도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아, 형, 형이 있어야 돼. 내지는, 기자님, 기자님이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도훈아, 네가 와야 돼! 라는 이런 말에 마감이어도 나가거든요, 이분은. 네, 몸이 막 쓰러질 것 같아도 나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너가 필요해, 이런 말. 네, 기분이 좋은 말이죠. 4762님이, 우리 딸 애교에 와르르 무너져요. 말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상대를 부를 때꼭 이응을 넣어 불렀는데 녹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빵, 오빵, 엄망, 죽습니다. 아, 그래요? 이응을 넣으면 이게 약간, 따님이기 때문에 통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대체적으로 이응을 넣어서 부르면 다 녹을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봉그랭, 봉긋랭 다 녹나요? 우리 봉그레들? 약간 녹는 것 같은데요? 황피딩 황피디 녹는데요 지금 맞은편에서? 봉그랭, 황피딩, 에뜨비 에뜬 다 녹네요 지금. 네, SBS 건물도 녹고 있고요. 네. 완전히 다 녹고 있는데요? 우리 작가들한테도 한번 해볼까요? 조민딩, 이용영. 저희 제작진이 연구 없다, 같다라고 하는데, 아닌데요? 봉골레들한테 한번 더 해드려요? 봉그랭. 네. 이소영님이, 제 약점은 소파입니다. 잠깐만 앉아 쉬어야지 하고 앉았는데, 눈 떠보니 한 시간이 순삭. 그런 소파가 있어요. 나를 잠들게 하는 쇼파. 그죠? 네.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노래 들을게용. Crushing, so punk.

크러쉬의 소파에 이어서 짙은의 백야까지 듣고 왔습니다. 박형경님께서 어제 아이스크림 집에 갔더니 봉주루 마카롱 맛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침봉 생각이 나서 반가웠지만 그걸 먹진 않았어요. 존재만으로 반가운 아침봉. 봉디는 아이스크림 무슨 맛 제일 좋아요? 약간 반갑기만 하고 악수는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아침봉이? 저는 기본적으로 초코맛 좋아하는데요. 엄마는 외계인. 정말 맛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레오. 오레오도 정말 좋아하고요. 네.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쇼리 실라!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1544-8777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3: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5: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4: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5: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4: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5: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4: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6: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레디아 칠리 페퍼스 데니 캘리포니아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참외를 후식으로 먹었어요. 참외는 얼핏 외래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순우리말 과일입니다. 참외는 순우리말 접두사인 참과 오이를 뜻하는 고유어 외가 합쳐진 말인데요. 우리말에서 참은 품질이 우수하고 진짜라는 뜻을 더해줍니다. 옛 선조들이 보기에 일반 오이보다 맛이 훨씬 달고 뛰어난 과일이라는 뜻에서 참 좋은 오이라는 뜻의 참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참외는 6월에 당도가 높게 오르는 대표적인 제철 과일인데요. 피곤하고 지치는 하루에 시원한 참외 한 조각으로 달콤한 생기를 불어넣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영화 나의 행복한 결혼에서 특별한 초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계. 주인공 미호는요, 능력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여겨져 가족들의 냉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아, 어떤 멜로가 펼쳐질지 좀 보이시나요? 제가 요즘 설레서 봤던 작품인데요. 빨리 끝내는 게 싫어서 일부러 조금씩 한 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 작품 끝. 아, 에 자면 봐야지 말하면서. 이렇게 기대되는 영화 한 편만 있어도 무거운 월요일이 조금은 가벼워지잖아요. 저의 추천작 우리 같이 즐겨보아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 김민석의 Forever's Love 듣고 왔습니다. 2023년에 개봉한 영화 나의 행복한 결혼, 메구로 렌과 이마다 미호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가문의 능력을 이어받지 못해 미움을 받던 미호가 냉정한 초능력자 키오카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숨겨진 능력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 무려 700만 부가 팔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아기토기 아쿠미 작가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일본

0: 영화에서 좀 난리가 난 작품이고요. 영화는 뭐 그래도 잘 됐습니다. 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남주 주인공이 아이돌도 하는 지금 탑이라는데 거기서 여자도 너무 다 예쁘고 잘생겨서 오랜만에 설레고 재밌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 네. 잠시 후 2부엔 김초희 감독님이 함께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영화 추천해주는 영화 중에 야하고 뭔가 이렇게 설렌다고 하면서 애프터를 많이 추천해드렸잖아요. 이거는 막 야하진 않은데 아무튼 설레. 네,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매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양념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레노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레노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7: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현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우유에서 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접경,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

0: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아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부쩍 엄마의 짜증이 늘었습니다. 아, 방이 이게 뭐야? 엄마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를 해줘야겠어. 그냥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좀 하고 와. 아유, 더워!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켰다가 또 너무 춥다고 끄시고 부채질을 하면서 한숨을 쉬는 엄마를 보면서 대체 왜 저러시지 싶었죠.
1: 네 엄마가 아무래도 갱년기인 것 같아.
0: 생각해보니 엄마의 나이도 어느덧 50대. 아, 엄마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왔구나 싶었어요. 오랜만에 아유 우리 엄마 기분 전환 좀 시켜줄까 싶어서 영화 한 편과 함께 엄마가 좋아하는 피맥, 피자와 맥주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른 영화는 내 말 좀 들어줘. 친구가 엄마랑 같이 봤는데 참 좋았다고 추천해준 영화였어요. 그런데 영화는 무언가에 잔뜩 화가 난 주인공의 짜증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화가 많아. 나라면 옆에 가기도 싫겠다. 엄마는 점점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주인공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 두 모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딸, 아휴 엄마도 요즘 저 사람처럼 짜증 많이 내지? 갱년기라 그런가 봐. 영화 보고 나니까 아유 좀 고쳐야겠다 싶네. 엄마의 말에 제가 대답했죠. 뭐 좀 짜증이 늘긴 했는데 엄마 갱년기니까 그럴 수 있어. 나는 영화 보면서 아유 엄마를 좀 더 이해해줘야겠다 싶었는데 같은 영화를 보면서 모녀가 다른 점을 보고 다른 감상을 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재밌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녀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반성한 마음은 같았네요. 조만간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가기로 했어요. 엄마의 이 힘든 시기를 온 가족이 다 함께 공감하며 잘 넘어가 보려고요.

영화 내말좀 들어줘에서 샤카 칸의 스윗 띵스 듣고 왔습니다. 갱년기로 고생하고 있는 엄마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아연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머, 요런 영화 좋네요. 영화 얽힌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어디 봅시다. 우리는 340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영화 위대한 쇼맨에서 This is me 요곡 듣고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전세계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102관왕을 수상한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예매권 어마어마하네요. 김예원, 최재림 배우 주연의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초대권, 현대인의 욕망을 블랙 코미디로 풀어낸 1인극 연극 플리백을 네, 초대권을 드립니다. 어우, 짱짱하네. 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맞잖아요. 그죠?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어머, 문화생활 하게 해주는 우리 시네타운. 어, 갑자기 너무 자랑스럽네. 어디 가봐요. 이렇게 누가 주냐고. 너무 좋네. 네. 지영님이 캔디 회사에서 자리를 옮겼대요. 구석진 외진 자리라서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명당이에요. 여기 완전 명당이야. 아무도 안 봐서 무선 이어폰 끼고 시네타운 들을 수 있네요. 아, 시네타운 듣기 좋은 명당이구나. 이게 꿈인가 싶어요. 아, 이제 시네타운 자주 출첵할게요 하셨어요. 위기는 기회네요. 네. 별림님은요, 지난주에 토이스토리 5 보고 왔대요. 어땠어요? 영화 보면서 두 번이나 눈물이 났지 뭐예요. 어머, 그렇구나. 빨리 가서 봐야겠네. 캔디도 애니메이션 보면서 운 적 있냐고. 있죠. 그 뭐야, 그 풍선 집 날아가는 거. 그거 또 슬프고 울컥하고 월 2도 보다가 내가 애니메이션 싫어했는데 빠지게 됐다니까. 그리고 뭐 너의 이름은 이런 것도 좋고, 네, 초속 그거 센티미터 5cm인가 몇 cm인가 그것도 다 좋았어요. 자, 우리는 1264님이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그에서 더 만달로리안 앤 그로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쑥떡하기 그로그와 짱센 깡통 아빠의 모험 너무 재밌고 귀엽다고 유유. 아우, 요 영어도 많이 언급이 되네요. 요 곡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6월 막바지에 더위의 기세가 좀 더 강해집니다. 조금 전 김포와 가평, 의정부, 구리, 남양주, 평택, 하남 그리고 서울 전 지역과 인천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낮더위가 심해진 만큼 온열질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3도, 파주 31도, 대전, 광주 32도로 덥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5에서 40mm가 되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언젠간 만들어질 그 영화를 위해
1: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0: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김초희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7446님이요. 감독님, 너튜브 채널 도시여자 대피소에서 작업실 방 공개하신 걸 봤습니다. 책상부터 예술가의 기운이 뿜뿜 느껴졌어요.
2: 어디가요? 어디가? 전혀 아닌데.
0: 뭔가 되게 무슨 디자이너 사무실 같기도 하고 예쁜데요?
1: 아, 감사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특별히 꾸밀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네요.
0: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예술 감각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 공간을 얻기 위해 그토록 힘들게 살았구나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공간이라고.
1: 네, 좋습니다. 저는 가끔 저기 서가지고 제 작업실 앞에 서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글을 쓰면서 살 수 있다는 건가? 네,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많습니다.
0: 그러네요.
1: 힘들어도. 네.
0: 이 공간에서 가장 또 감독님이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1: 아, 네. 수잔 손택이라는 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그분의 초상화 사진이 있거든요. 제 작업실에. 네. 제가 그 초상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분 워낙 좋아해서 미술하는 친구가 한 10년 전에 그려준 거예요.
0: 와, 대박.
1: 네, 그 제 팔에 이런 문신도 이 수잔 손택의 책 제목이거든요. 해석에 반대한다. 이분의 생각이 경이로울 때가 많아서.
0: 어떤 분인데요?
1: 그냥 사상가면서도 평론가면서도 굉장히 그 한때 시대를 진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정말 뉴욕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항상 그분 얼굴을 틈마다 들여다보고 합니다. 들여다보곤 합니다.
0: 네. 네, 오늘도 시네타운의 캐스팅 보드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리메이크 프로젝트 감독님, 오늘 캐스팅 함께할 작품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오늘 리메이크할 영화는 어른 아이 구분 없이 모두 동심의 세계로 홀랑 빠지게 할 작품.
0: 맞아요.
1: 애니메이션 알라딘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오늘 리메이크 프로젝트는 그래서 알라딘의 주인공 알라딘 역과 램프의 요정 지니 역을 우리나라 배우로 캐스팅해 주시면 됩니다.
0: 재밌겠네요. 애니메이션 알라딘 이 작품이 1992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무려 34년이 됐네요. 음악이나 근데 연출이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네요.
1: 네, 진짜 알라딘 음악 너무너무 좋거든요.
0: 맞아요.
1: 진짜.
0: A Whole New World.
1: 예. 저 그거 영어로 부를 줄 아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 스튜디오의 진짜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그리고 아랍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아라비안 나이트 중 알라딘과 이상한 램프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요. 알라딘 이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램프의 요정은 이렇게 이거 나오기 전에는 이제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이후에 흥이 넘치고 친근한 이미지의 지니가 탄생한 거죠. 당시 지니의 목소리는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는데 지니는 원래부터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이 로빈 윌리엄스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기획된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가 그 좋은 배우가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런 지니가 탄생하지 않는 거죠. 네, 이거를 남기고 가셨네요. 네.
0: 2019년에 맨 아마 스드 나오미 스캇 윌슨 스미스 주연의 실사 영화로 또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1200만 관객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 이 영화 보셨어요?
1: 네. 진짜 1200만.
0: 맞아요.
1: 엄청나죠.
0: 맞아요.
1: 이때 1200만에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0: 왜요? 왜요?
1: 네, 제가 찬실이에 푹 빠져 있었고 그거만 그거
0: 보셨구나.
1: 촬영하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근데 그 후에 보게 됐는데요. 진짜 알라딘은 언제 봐도
0: 맞아요.
1: 영화로 봐도 재밌고 애니메이션으로 봐도 재밌고 저는 그리고 실사 영화 봤을 때 네.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배가 아프면서도 너무너무 경이로운 영화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 처음 예고편에서 이제 윌 스미스가 이제 온몸을 파랗게 이제 칠하고 나올 때만 해도 네. 속으로 아유 저 망하겠다 어떡하나 저 돈을 진짜 저렇게 쓰고 이런 생각해서 제가 안 보러 갔나 봐요 그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진짜 주인공은 윌 스미스 같더라고요. 진짜
0: 맞아요.
1: 혼자 랩하고 춤추고 이렇게 원맨쇼 하면서 스크린을 그냥 씹어 삼키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거기에 자스민 공주가 이제 스피치 리스를 부르면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딱 째려보는데 완전히 압도됐잖아요.
0: 맞아요.
1: 한마디로 알라딘이라는 고전에 천문학적 자본을 끼얹으면 이런

0: 기법이 보이는구나라는 감독으로서는 진짜 너무 질투나고 황홀하죠. 이게 시간과 자본의 축적이 있어요. 알라딘은. 그렇잖아요. 만들어지면 질수록 이 한타지적인 요소들을 채우니까.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1: 대단하다.
0: 지금 봐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 네. 그렇게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도 재밌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알라딘과 지니 어떤 성격의 인물일까요?
0: 네. 주인공 알라딘은 가난하지만 낙천적이며 선하며 용감한 청년입니다.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잔머리도 쓰고 순발력이 진짜 상당한 인물이죠. 거기다가 상황 판단도 되게 빠르고요. 위기 대처 능력도 진짜 뛰어납니다. 아무튼 겉으로는 능청스럽고 장난기가 많지만 마음이 따뜻한 캐릭터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을 감수하고 친구 지니를 선택하는 이렇게 성장형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니는 겉으로는 이제 무척 웃기고 재밌는 캐릭터인데요.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거나 지배하지는 않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마법의 힘이 있는데도 자유는 없는 내 쪽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알라딘을 만나서 이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서 친구로 발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1: 네,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알라딘과 지니 우리나라 배우로 캐스팅할 때 어떤 부분 중점으로 두면 좋을까요?
0: 네. 진짜 우리나라 배우로 캐스팅해가지고 알라딘 진짜 찍어보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재밌을까. 네. 이 30년이 넘은 고전 애니메이션을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한다면 전 일단은 만찢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싱크로율에 중점을 두고 싶네요. 우선 주인공 알라딘은 짐작하셨겠지만 이렇게 번듯한 기공자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알라딘은 시장통 지붕이를 원숭이 아부랑 같이 날아다니는 좀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미도 있고 약간 댕댕미도 있고 특유의 그 뻔뻔함이 살아있는 진짜 만찢난 캐릭터라면 이거 하면 진짜 스타 진짜 대스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대로 램프의 요정 지니 역은 단순히 뭐 연기자라는 걸 뛰어넘어서 예능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분위기를 막 자유자재로 확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천부적인 끼? 그런 예능감이 넘치는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리우스들이 과연 이 만화적인 텐션을 소화할 한국 배우로 누가 어울리지 막 상상해서 이름 올려주세요.
1: 네.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우리나라 배우들로 실사화가 된다면 어떤 배우가 알라딘과 지니 역을 맡으면 좋을까요? 테리우스들이 직접 캐스팅 디렉터가 돼서 캐스팅 이유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두 캐릭터 중 하나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초희 감독님이 뽑은 최종 캐스팅에 선정이 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드릴게요. 영화 알라딘에서 한 곡 듣죠. 윌 스미스의 Friend Like Me.
0: 나도 선물 받고 싶다.

0: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우리나라 배우들로 실사화가 된다면 어떤 배우가 알라딘과 지니 역 맡으면 좋을까요? 우리 시네타운 테리우스들이 뽑은 후보들 살펴볼게요.
1: 지호이 님입니다. 알라딘은 배우이자 엑소의 멤버인 도경수. 네, 단단하면서도 맑은 눈망울이 알라딘의 순수한 소년미와 닮았고 영화 스윙키즈에서 보여준 몸을 쓰는 감각이 날렵함이 알라딘의 골목길 추격신을 멋지게 소화해낼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지니는 조정석 배우.
0: 벌써 웃겨.
1: 네, 뮤지컬 무대를 찢어놓을 것 같은 그 끼와 예능감, 특유의 능청스럽고 위트 있는 애드립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한국의 윌 스미스 같은 느낌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이야, 이 소문이 났던데요. 조정석 배우가 한다 그러면은 그냥 대본도 안 읽고 다 투자가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알라딘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분이 하신다면.
1: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조경석 배우랑.
0: 3518님이요. 알라딘은 이준호 배우요. 최근에 캐셔로에서 액션이 엄청 멋있었다고 알라딘의 액션도 훌륭하게 소화해낼 것 같다고 왕 역할도 잘하고 사극도 잘하니까 중동 배경의 새로운 판타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아, 또 뭐 가수 출신이시니까 이렇게 춤도 잘 추시면 몸도 잘 쓰실 것 같아요. 진이는 윤경호 배우요. 야, 너무 어울린다. 최근에 드라마 보니까 몸놀림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위트 있고 스타도 좋아하시고 예능감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워낙 재밌는 분이랑 진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우리 진이 굉장히 호감이어야 되잖아요. 완전 호감이잖아요.
1: 네. 그리고 진짜 조정석 배우님은 누가 봐도 진이 같잖아요. 근데 윤경호님도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새로운
0: 여기도.
1: 진이를 보고 싶어. 정말 알라딘 만들어지면 좋겠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독님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1: 아, 근데 돈을 엄청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저를 저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쓸까요?
0: 만약에 조정석님이 김초희 감독님을 지목하면 할 수 있죠.
1: 아, 그러면 할 수 있죠.
0: 네.
1: 그러면 할 수 있죠.
0: 그러면 할 수 있어요.
1: 윤경호 배우에서 조정석 배우님으로 네. 바로 갈아탑니다. 아. 네. 네. 태세 전환이 되게 빠르거든요.
0: 이렇게
1: 제가.
0: 캐스팅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자, 8394님은 누굴 뽑으셨을까요?
1: 네, 알라딘은 최우식 배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일단 눈빛이 선한데 뭔가 딴 생각하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0: 귀여워.
1: 근데 또 허당미도 있는 게 알라딘과 잘 어울릴 듯.
0: 그러네요.
1: 그리고 진이는 차태현 배우. 일단 예능감은 보장돼 있잖아요. 코믹 연기도 워낙 잘하고 쫑알쫑알 수다스럽게 역할을 잘 소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다 최우식 배우 잘 어울리는
0: 알라딘
1: 것 같아요.
0: 알라딘 할 사람 되게 많네요. 우리나라에. 네. 3063님은 알라딘은 저도 이분 떠올렸는데 박보검 배우. 진이는 류승룡 배우요. 박보검 배우는 순수한 소년미에 개구쟁이 같은 장난기 있고 누구에겐 통하는 매력으로 공주 자스민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멜로도 좀 해야 되니까. 류승룡 배우는 때론 친구 같고 능글능글한 아저씨미가 있으면서 때론 일침을 가하는 어른의 느낌도 있어서 정말 진이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최근에 네가 좋아 챌린지 재밌었잖아요. 아,
1: 그러니까 오정세 배우님보다 더 웃기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 다음은 베이비 베이비 님입니다. 알라딘은 임시완 배우가 하면 어떨까요?
0: 어울리네.
1: 영리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길거리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생존력 강하고 뻔뻔한 알라딘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진이는 마동석 배우. 왠지 주먹으로 다 해결하는 진이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커다란 몸에 소중하게 램프를 안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0: 귀여워.
1: 너무 귀여워요. 엄청 귀여운 동석진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0: 아, 다 좋네요 오늘.
1: 아니 근데 비타진다. 램프에서 나와서 가볍게 하늘로 못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0: 빅맥브로님은 알라딘은 구교환 배우, 진이는 엄태구 배우 추천해요. 구교환 배우는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랜스포머잖아요. 특유의 쾌활함과 익살 맞음. 진지할 땐 또 엄청 진지해요. 알라딘 잘 표현할 것 같다고. 엄태구 배우는요 와일드싱으로 증명했잖아요. 외향형 에너지.

0: 있습니다. 외향성. 이제 임계점을 넘어 폭발시킬 때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말 많이 하면 재밌는 캐릭터일 것 같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아 재밌네요.
1: 엄태구님의 진이
0: 상상을
1: 네. 해본 적이 이분 네네. 빅맥 부르님 상상력 아주 특이한데
0: 약간 거의 윌 스미스급의 반전일 것 같아요. 소화하신다면. 자 그럼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김초희 감독님이 픽한 최종 캐스팅 발표해볼게요. 쇼리 실라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4: 제작 시네타운, 원작 1992년 애니메이션 알라딘, 캐스팅 알라딘 역의 최우식, 램프의 요정 지니 역의 윤경호, 도움 주신 분들 8394-3518님께 감사드립니다.
5: 네, 8393님, 3518님 감사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알라딘 역에는 최우식, 램프의 요정 지니 역에는 윤경호 택해주셨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최종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까요?
6: 예, 진짜 우리 매번 느끼는 거지만 테리우스들 진짜 캐스팅 능력 진천재.
5: 그러니까 너무
6: 진짜
5: 잘하네.
6: 너무 흡족합니다.
5: 진짜 새롭다.
6: 어떻게 감독님 저보다 캐스팅을 더 잘하시면 제 밥줄은 웃잖아요.

0: 정말 캐스팅이 기가 막힌 게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심고심 한 끝에 우선 알라딘 역에는 오늘은 그렇게 개치 반영 안 했습니다. 네. 그 특유의 소년미와 날렵함이 딱 만화 속 알라딘 그 자체입니다. 그 시장통을 아주 장난기 있게 막 휘젓고 다닐 것 같은 비주얼이라서 일단 뽑았고요. 그리고 지니 역은 사실 더 고민 많이 했는데 윤경호 배우님 아유 새롭게 새로운 지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분의 그 예능감을 마음껏 스크린에서 펼쳐 보여서 관객분들에게 맛있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 정말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는 그 두 분의 어떤 케미 보고 싶습니다.
1: 네,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초희 감독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는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한 곡 드릴게요. 피보 브라이슨 레지나 벨의 A Whole New World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0: 오늘도 영화처럼.
1: 아이,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6: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실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해서 막 엄청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북미 원주민들에게는 6월이 딸기 수확철이어서 6월에 뜨는 보름달을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평범한 달도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부르는 순간 더 기다려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죠. 맞아요. 이름 하나만으로 평범한 것들이 특별해지는 마법. 그러니까 우리도 헬요일이라는 말 대신 월요일 예쁘게 한번 불러볼까요? 해피 먼데이, 럭키 먼데이, 기분 좋데이. 힘든 월요일도 웃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듣고 왔습니다. 6월에 뜨는 보름달을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게 예전에 북미 원주민들이 6월을 딸기 수확철로 여겨서 6월에 뜨는 보름달에 아주 예쁘게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준 건데요. 이 딸기랑 달의 조합이 뭔가 그 조합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좀 예쁘고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보름달 보면 괜히 또 소원도 빌어보고 하세요? 특히 뭐 슈퍼문 뜬다 뭐 그런 날에는 확실히 더 소원을 빌게 되긴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도 평소에는 어때요? 저는 평소에는 잘 안 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름달이네? 아유 동그랗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슈퍼문이다 그러면은 이제 소원을 빌죠. 뭐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 뭐 진짜 올 한 해도 무탈하게 해주시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다 안 다치고 이제 평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하는데 이 스트로베리 문한테도 뭔가 좀 소원을 빌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좀 건강해지지 않더라도 연극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내 건강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연극은 또 많은 분들이 또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 입소문 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근데 무엇보다 건강해야죠. 건강이 우선순위고. 맞아요. 우리 작가님이 건강해야 연극도 잘하지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스트로베리 문을 보면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도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보름달이 뜨는 오늘 밤과 내일 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김민경님은요. 주디 저 오랜만에 왔어요. 출첵. 지금 남자친구랑 제주도 비자림길 왔다가 맛있는 우럭튀김 정식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너무 재밌겠다. 비자림길 예전에 저도 저희 엄마랑 가서 이렇게 자박자박 걸었을 때 되게 기분 좋았었는데 또 우리 8912님은 오늘 출근길 애월 해안도로에서 돌고래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제주라서 가능한 거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주님은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쵸? 거기서 출퇴근도 하시고. 부러워요. 돌고래 보면 진짜 행복한데. 행복하고 막 전 기억나요. 예전에 제주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제 돌고래를 처음 봤을 때 막 눈물이 났을 정도로 엄청 행복했었는데 이제 제주도민분들은 운이 좋으면 또 이렇게 귀여운 돌고래들 볼 수 있으니까 부러워요. 또 우리 8413님은 어제 강원도 정동진 묵호 왔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월요일 연차를 아주 좋습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퍼펙트하네요. 우리 주주님 오늘 하루 그 누구도 우리 주주님의 이 연차를 월요일 연차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잠시 후에는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재밌게 꽁트로 풀어드리는 시크릿 주주 또 2, 3부에서는 주두 한예중 원장님과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스트로베리 문처럼 러블리하고 뽀용뽀용한 홍윤아 씨와 함께하는 벌스 뮤직 채널 이어집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9: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지 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네 거 맡길 곳 어디 없나?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왜 그 영화나 드라마 책 볼 때 중요한 반전이나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걸 스포일러라고 하잖아. 너도 미리 스포 당하는 거 싫어하는 편이야? 우리 가족들은 다 스포 엄청 싫어하거든. 멋진 신세계 끝나서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언니 진짜 신설이랑 차세계랑 어야 하지마 하지마. 나 아직 10화밖에 못 봤어요. 영화 내 앞에서 드라마 얘기 야 꺼내지도 마. 아,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스포야. 아이 그렇게 미리미리 좀 보지 그랬냐. 아 심심한데 쇼츠나 좀 봐볼까. 어떡해 진짜. 내 알고리즘 완전 멋진 신세계로 도배됐잖아. 야 현영아 저 쇼츠도 보지 마. 그러다 나 소리로 스포당해. 아 내가 요즘 스포 피하려고 SNS도 안 하고 너튜브도 안 봐.
1: 아이고 누리 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었냐. 저 윤주야 제 그 멋진
0: 아버지까지 왜 그러셔. 나 스포 딱 질색이라고.
1: 아이 뭔 소리야 스포가 뭐여. 나는 그 저기 뭐야 그 멋진
0: 아버지 그만 좀 하시라고.
1: 아니 우리 멋진 희준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내 손주는 어디 갔는지도 못 물어봐. 왜 말을 못하게 해요.
0: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스포 당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꼭 일부러 아닌 척 스포 흘리고 말 안 한다면서 김 팍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야 박현돌 너 혹시 영화 착한 여자 주연영 봤냐?
2: 아유 당연하지. 엄청 유명한 반전 영화잖아. 예전에 봤지?
0: 아 다들 아무것도 찾아보지 말라 그러더라. 진짜 나 아무 정보도 없이 볼 거니까 너 입 조심해라.
2: 그래 나 아무 말도 안 할게. 근데 밤에 보면 좀 무서울지도.
0: 아 왜? 그거 그냥 잔잔한 시골 마을이 배경 아니야?
2: 아니 뭐 조용한 시골 마을이 원래 제일 무서울 수도 있는 법이지. 인적도 드물고 아 그리고 사람 좋아 보인다고 너무 믿으면 안 된다.
0: 아 야 내가 스포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스포하면 죽는다.
2: 죽는 사람은 내가 아닐 텐데.
0: 아 그만하라고. 왜 계속 스포하냐고.
2: 아 내가 무슨 스포를 해. 아, 누가 배신자인지도 말 안 했고 누가 죽는지도 말 안 했고 누가 범인인지도 말 안 했는데. 그리고 가장 가까운데 있다는 것도 아이 말해버렸다. 아니야 농담.
0: 아 진짜 바뀌었다. 아 그냥 죽어 죽어 너부터 죽어.

네,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정은영님께서 와우, 오늘도 장윤주님 계신 줄 너무 잘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윤주언니 주터비에 모시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디테일을 좀 더 찾았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너무 안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계속 그 예전에 윤주언니 목소리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고, 심지어 최근에, 그러니까 라디오 저희 주터비 나오시고 그 다음날에 바로 제 유튜브, 제 너튜브 촬영을 언니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2시간 내내 떠들면서 언니의 그 특징들을 좀 더 제가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또 우리 김태아님은요, 아우 박현돌 다 얘기했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그 입 쫌쫌 님께서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를 몰아보는 중인데 막 초반부 시작하고 엄청 몰입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 동료가 제가 그 드라마 본다는 걸 알고 중요한 반전부터 결말까지 순식간에 스포해버린 거예요. 아, 진짜 스포 좀 했다고 버럭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그 동료 앞에서 요즘 뭐 보는지 절대 얘기 안 하려고요 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스포를 당해도 상관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좀 제가 답답한 걸 못 견뎌 해가지고 그냥 미리 얘기해줘,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해달라고 하는 편인데, 근데 뭔가 누군가가 스포를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 굳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그 결말을 이렇게 스포하는 건 전 인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동료분은. 우리 주주님 이거 너무 속상하시겠지만은요. 참으세요. 주주님이 참으셔야 돼요. 이 그 분이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이기적이고 배려도 없고. 우리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권정미님께서는 아직도 못 잃어 차 세계 신설이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아직 이렇게 못 잃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주 수요일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서 신설이 역으로 활약한 배우 임지연씨가 주터뷰에 찾아와 주십니다. 저도 벌써 좀 막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수요일 주터뷰 꼭 함께해 주세요. 우리 2844님은요, 저는 오히려 스포를 좋아해요. 결말 몰라서 심장 떨리는 느낌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스포 좀 해달라고 하면 아, 너는 놀리는 재미가 없어 라고 오히려 스포를 안 해주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은 놀리는 맛이 있어야 스포도 하나 봐요. 그쵸. 말해도 돼, 나 괜찮아 라고 하면 오히려 아니야 그냥 너가 봐 이렇게 확 김이 새버리는데,

하지 마,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 타격감이 있으니까. 또 우리 김보영님은 아 이거 진짜 공감이다. 만화 카페에서 명탐정 코난 보는데 누가 동그라미로 얘가 범인임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너무나 화났어요. 그니까 예전에 만화방에서 만화 볼 때 이렇게 낙서해놓은 사람들 많았어. 그쵸? 또 우리 6628님은 이제 난리 난 SBS 드라마 김부장 얘기해야죠. 저는 이미 김부장 웹툰으로 다 봐서 식구들한테 스포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제 아내는 궁금해하면서 조금만 알려달라고 해놓고는 막상 제가 얘기해주면 아 김빠지게 왜 다 말해? 버럭해요. 어쩌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아내분 어쩌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또 우리 9784님은 소개팅남이랑 영화 보러 갔는데 소개팅남이 계속 중요한 순간에 스포하길래 왜 이랬을까? 엄청 짜증났어요. 진짜 스포 싫어요. 애프터 신청도 거절했다고. 아 거절은 뭐 당연히 잘하셨는데 아 너무 눈치가 없다. 좀 뭐랄까 눈치도 너무 없고 왜 이랬지? 일부러 차이고 싶었나? 우리 9784님은 생각해봐봐요. 일부러 차이고 싶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9201님은요. 저도 스포 밟기 시작해서 주디 연극 첫 공으로 가요. 스포 안 되는 선에서 열심히 홍보할게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 물론 첫 곡 말고도 다른 캐스트로도 불러주셨으면 또 좋겠지만은 근데 이게 저희가 스포가 될 만한 지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포인트들이. 그래서 아주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연극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24분 12초 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2094님은 주디 43세 대학교 편입해서 첫 학기를 마쳤는데요. 6과목 중에 4과목을 A+ 받고 2과목은 A 받았어요.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요. 남은 시간도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저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그 대학생 시절에 뭔가 뭐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이게 좀 병행이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저도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우리 주주님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하면서 참 벅차고 또 힘드셨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축하의 의미로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주드 한희준 원장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홍윤아 씨와 함께하는 퍼스널 뮤직 센터 이어집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드라마 멋진 신세계 OST죠.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4: 나를 미소 짓게 했던 순간들 있나요?
5: 얼마 전에 바람을 쐬려고 집앞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웃음이 났어요.
6: 며칠 전에 공원에 갔는데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서로를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7: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편안한 순간, 흐뭇한 풍경, 정겨운 얼굴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달라지니까요. 나만의 속도로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속이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야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야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4: 르노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나에게 딱 맞는 노래가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취향과 성격, 상황을 고려한 1대1 상담으로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이곳 Personal Music Center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하니준 하니준
2: 주디
0: 주디
2: yes.
0: 자, 오늘도 퍼스널 뮤직 센터를 듬직하게 지켜주실 주두 원장님, 그리고 오늘의 뉴 페이스,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깜찍한 퍼뮤센의 꽃사슴 1일 요정 홍윤아씨 어서오세요. 아, 진짜 저희가 네. 또 윤아 씨를 이렇게 네. 여기서 펄뮤센에서 모시게 될 줄은 또 몰랐는데
2: 영광입니다.
0: 오,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로.
3: 저 너무 영광이에요. 네. 아,
0: 그러니까 원래는 또 우리 민상 선배님.
3: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제가 화요일에마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민상이 오빠랑 이 시간대에 뭐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문자를 보면서 네. 뭐 지금 뭐 깍두기를 추가하세요. 네, 지금 뭐 삼겹살 구우셨나요? 뭐 만두 추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0: 요리 프로처럼.
3: 아, 네, 맞아요. 어떻게 그쵸? 먹어야 맛있어요? 대한 얘기하다가 지금 막 사랑 문자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0: 맞아요.
3: 약간 낯설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얘기를 광고 나갈 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네. 지금 이 시간에 원래는 이제 먹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야
3: 그쵸?
0: 되는데 네. 지금 굉장히 낯설다고 하셨어요.
2: 네. 네.
0: 아니 우리 효진초의 실장님이 해외 스케줄로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네. 아주 아주 특 특별한 게스트를 저희가 또 전격 처빙했어요.
3: 다행이다. 특에서 지금 약간 네. 특대 이렇게 나오는 줄 알고 살짝 주춤했는데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별. 네. 우리 김혜진님께서는 네. 오케이! 유나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3: 혜진이 반가워!
0: 어머 우리 혜진씨 너무 좋겠다. 아니 우리 또 0850님은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스트로베리 문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진짜 유나씨가 딸기 우유처럼 입고 오셨네요.
2: 진짜로.
0: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2: 사랑스러우시네.

0: 네. 나름 약간 핑크핑크하게 하고 왔어요.
1: 오늘의 OOTD 약간 느낌스를 오늘의 바이브는 어떤지 한번 설명해줘요.
0: 좋다. 젊은 단어는 OOTD 막 이런 거.
1: 네. 그럼요. 네. 여기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0: 네. 오 좋다. 약간 조금 딸기우유 느낌으로다가 네. 제가 아끼는 가장 세핑으로 갖고 왔어요.
1: 오늘 어떤 게 세핑이에요?
0: 아, 모자 세핑, 티셔츠 세핑. 네, 요거 지금 며칠 전에 저기 가가지고 사가지고 온 거. 네.
1: 가가지고
0: 저기 어디 오사카 가가지고 구매해가지고 온 세핑. 네. 여기 옆에 자세히 보면 줄도 가 있어요. 이렇게.
1: 그러니까
2: 저보세요.
0: 세핑 세핑.
2: 그러니까.
1: 아니 그 민상 선배 라디오에선 이런 OOTD라든지 이런 거
0: 아니 단 한 번도 이런 거죠. 야 이렇게 큰 옷 어디서 샀니 뭐 이런 얘기. 야 여기 브랜드 4X까지 나오니 뭐 이런 얘기하고
1: 그러니까 아 오늘 굉장히 그쵸. 또 새로우실 것 같아요.
2: 아, 진짜로.
0: 그리고 확실히 좀 마르신 분들하고 있으니까 스튜디오가 시원하네요. 제가 민상이 오빠랑 저랑 우리 네. 두 선생님이라고 둥둥하신 분 있거든요.
1: 제가 추워요 사실은.
0: 진짜 저희 셋이 있으면은 계속 저기 에어컨 좀 더 돌려주실 수 있나요?
1: 어머 진짜로.
0: 네, 계속 우리는
1: 정반대. 우리는 계속 전화해서 꺼주실 수 있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0: 아 여기는 진짜 마르신 분들하고 있으니까 뭔가 공기 순환이 잘 되나 봐요. 춥네 약간 시원하네요. 아유,
1: 네. 진짜 맞아요. 오늘 한번 리프레시 제대로 하고 가세요.
0: 낯설어요. 약간 좀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이 아시아 쪽 여행 온 느낌이에요.
1: 오늘 그러면 여행 온 기분으로
0: 아, 나가서 네. 아, 네.
1: 재밌게 해보자고요. 네. 네. 우리 황솔비님은요 오늘도 네. 퍼스널 뮤직 센터로 월요일 텐션을 한없이 끌어올려지겠어요.
2: 진짜로
1: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진짜.
1: 아니 원래도 우리 효진초이 네. 실장님이 효진초이 언니가 텐션이 굉장히 높으세요.
2: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거에 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네. 코너긴 한데 네.
2: 그러니까
1: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0: 네.
1: 거
0: 네.
1: 우리 유나 선배님이 원래 네. 이렇게 텐션도 높고 네. 좀 뭔가 이렇게 또 개그우먼으로서 이렇게 파이팅 하시는 게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평상시에도 이런 스타일 어때요?
2: 진짜 궁금해.
1: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함.
0: 이건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친한 사람이랑은 한없이 E인데 약간 좀 일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MBTI가 항상 I가 나오더라고요.
2: 그래요? 네.
1: 아,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E랑 I가 좀 반반 있나 보다.
0: 그 제가 뭐 몇 대 몇인지 모르는데 한 제가 봤을 때 E가 한 400g 되는 것 같고
1: 400g이요?
0: 네. E가 한 400g 그리고 I 성향이 한 6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오 네. I가 조금 더 높구나.
0: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E인 성향인 사람들 보면은 낯설음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냥 근데 항상 저는 뭔가 좀 낯선 게 있다 보니까
1: 어머 어떻게 지켜주고 싶다. 갑자기 지켜주고 싶다.
0: 그 낯설어서 말도 더 많아지고 낯설어서 더 막 아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2: 아 그런 거 알아요.
0: 네, 어떤 느낌인지 알죠.
2: 뭔가 더 뭔가 좀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0: 네 맞아요. 쉽지 않아요.
2: INFJ이시구나 그러면.
0: INFP.
2: P예요?
0: 네.
1: 그러면 또 INFP면은 또 친한 분들 앞에서는 또 한없이 또 텐션이
2: 올라가는
1: 그런 스타일이
0: 재밌다.
1: 건데.
0: 이 시간에 이렇게 MBTI를 같이 얘기한다는 게 여기 이런 방송이군요. 저쪽 가면은 지금 I인지 E인지 중요하지 않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 애들이 어른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그러니까.
0: 결이 뭔가 다르네요. 재밌어요.
2: 그러니까요.
1: 아, 저도 네. 한번 저희도 한번 겪어보고 싶네요. 어떤 느낌?
2: 그러니까.
1: 여행하는 느낌으로.
0: 한번 얘기해서 말랑깽이 특집을 한번 해보자고 할게요.
1: 이거 너무 괜찮아. 네. 너무 괜찮다.
0: 네, 말랑깽이들 특집으로 해서.
1: 네, 우리 효진초이까지 해가지고.
2: 그러니까.
0: 좋아요.
1: 아니 두 분은 네. 친분이 있으세요? 어때요?
2: 한번 제가 정말 조금 제 자신을 좀 착각하고 예능을 하러 다닌 때가 있었어요.
1: 왜 본인을 착각했다고 생각해요?
2: 저는 제가 되게 뭐라 그러지?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한때 2019년 3월이죠. 그때 네. 제가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채널에서 패널로 2층에서 누나가 2층에 계셨나요?
0: 1층에
2: 계셨죠. 네. 저는 2층에서 누나의 있었어. 뒤통수를 보고 계셨던
0: 2층 세 번째 계셨고 제가 네. 1층 두 번째에서
2: 네. 와 정확히
1: 기억하신다.
0: 아닐 수도 있어요.
1: 네, 그런 걸로 네. 여기서 또 패널 군단으로 함께
2: 맞아요.
1: 했고 근데 하지만 이제 뒤통수만 바라봤던
2: 맞아요.
1: 아니 또 우리 4789님은요 오 홍윤아 씨한테는 어떤 직함 달아주실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라고. 이게 사실 우리 희준 씨께서 원장님 퍼스널 뮤직센터의 원장님 맡고 계시고
0: 네. 원하는 거 다 달아주시나요?
2: 그렇죠.
1: 아 그쵸 그쵸. 우리 효진초이님이 실장님이고 네. 그리고 한번 이제 리헤이님 댄서 리헤이님이 오셨을 때 네. 그분 이제 건물주님이셨고 그리고 저는 사실 주차를 돕고 있어요.
2: 뭐 하고 싶으세요? 네,
1: 봉사하고 있어요.
0: 아 원하는 거 다 보통 이제 그 제가 지금 망원동에 사는데 네. 망원동에 놀러 오는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너 맛탐정이니까 너 맛보안관이니까 맛있는 거 알려줘 하는데
1: 아 그럼 맛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0: 네 맛을
1: 거예요?
0: 담당하는 뭐 탐정 아니면 보안관 둘 중에 하나로 할까요?
2: 보안관,
0: 어떤 게 좀 더 날씬해 보여요? 탐정과 보안관?

0: 잠깐만.
1: 좀 더 날씬해 보이는 거.
0: 좀 더 날씬해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탐정인 거
2: 같아요. 탐정. 그치, 그치, 그치. 아, 네.
1: 탐정.
2: 빨리빨리 다니는.
1: 보안관 느낌은 조금 벨트 작을 것 같은 느낌 드나요?
0: 그러니까 좀 낑기는 느낌이 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1: 오케이, 그러면 좀 마탐정 시켜주세요.
0: 마탐정. 마탐정님. 마탐정님으로 맛깔나게.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수아님은요. 네. 주디가 인별그램에 유나 언니가 만든 어묵탕 키트 선물 받았다고 올린 적 있지 않아요? 오, 오.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진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게 좀 얘기가 길긴 한데 네. 우리 유나 씨께서 지금 이 김, 남편분과 함께 망원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그 어묵탕 바 네, 하고 있죠. 네.
0: 그러니까 근데 이 어묵탕과 치즈 돈가스가 엄청 사랑을 받아서 밀키트까지 출시가 됐고요.
2: 진짜?
0: 사실 지금 거의 다 팔리지 않았나요?
1: 그렇죠. 저 1차 완판으로 네, 조기 매진이 되고 지금 2차 판매 다시 시작됐습니다.
0: 그만큼 네. 맛있다는
1: 거. 아, 너무 감사드려요.
0: 아, 축하드립니다.
2: 진짜?
1: 또 우리 또 네, 맛있게 또 드셔주셔가지고
0: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제 유나 선배님이랑 같이 샵이 같아요. 메이크업 샵이.
2: 네.
0: 근데 사실 소문으로만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저희 선생님한테 유나 선배님 그 어묵 바가 거기 너무 맛있다.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언제 가지 가지 언제 가지. 근데 밀키트가 나온 것 같은데 나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뭐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1: 맞아. 그래서 뭐 들었어요.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2: 달라고.
1: 아니 달라고 아니고
0: 염치없이 그러지 않았고 그냥
1: 달라고가 아니고
0: 나왔던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나가시기 직전에 현영 씨 주소 좀 보내줘요. 라고 하셔가지고
1: 아,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헤매를 같이 이렇게
0: 같은 공간에서
1: 하게 되면서 맛있는 얘기를 막 계속 하다가 좀 맞아 먹어볼래요? 이렇게 돼가지고
2: 안 줄 수가 없었구나.
1: 또
0: 그렇게 되긴 했는데
1: 또 팬이어가지고
0: 감사해요. 네. 저도 사실 너무 팬이어서 사실 좀 팬심 고백이긴 한데 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유나 선배님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구나. 얘기 한번 했었어요.
1: 아,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에이드도 얻어먹었는데 희준 씨도 보내드릴게요. 우리 희준 씨도 네, 끝나실 때 역시. 가기 전에 네, 그 주소랑 그 전화번호랑 다 남겨주세요.
2: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1: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지.
2: 진짜로.
0: 네, 너무 여러분 좋아하니까. 또 많이 많이 또 한번 찾아주세요.
2: 네.
0: 자,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어떤 고민이든 1대1 상담으로 밀착 케어 해드리면서 찰떡 같은 퍼스널 뮤직까지 추천해드리는 퍼스널 뮤직
2: 채널. 상담비는 제로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푸짐한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의뢰해 주세요.
1: 네. 상담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요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런 식으로 읽으시네.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의뢰인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2: 이거 어렵죠.
0: 자, 오늘의

0: 처음에 웰컴에 소프라노 잘못 잡아서 방금
1: 잘했어요.
0: 아래로 내렸더니 맞네요.
1: 괜찮아요. 아래로 내리는 그 센스가 대박이네요.
2: 아래로 내릴 생각을 하셨다는 게.
1: 음을 맞춘 거예요.
0: 올리니까 안 될 것 네. 같아가지고
1: 내렸어요.
2: 저희도 이거 맞추는데 1년 걸렸어요.
1: 그렇죠? 아직도 네. 안 맞아요? 네. 네.
2: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사연은요 라면뿐이라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소개와 선곡은 유나 씨가 맡아주실게요.
3: 요즘 저는요 퇴근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퇴근은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니냐고요? 뭐 물론 그렇지만 제가 행복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집 앞에 생긴 무인 라면 가게 때문이죠. 오늘은 무슨 라면을 먹을까? 어떤 토핑을 넣어볼까?
2: 선배 오늘도 퇴근하고 라면 드시러 가나 보네요.
4: 에? 오늘도요? 선배 분명 어제도 엊그제도 라면 드시지 않았어요?
3: 아유 진짜 다들 저기 무인 라면 가게 그 가봤나 몰라. 세상에나 마상에나 라면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지 나 처음 알았잖아. 아이고. 거기다가 콩나물 대파 소세지 어묵 만두 치즈 떡까지 어머머머머 세상에 종류별로 토핑을 넣어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2: 근데 집에서도 토핑 넣어서 끓이면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3: 노노노노노노 완전 달라. 이 한강 라면 기계로 끓인 라면은 어머나도 꺼들꺼들하고 감칠맛이 있다고.
2: 어머.
4: 아이고 선배 요즘 볼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오신 게 그 라면 가게 때문인 것 같은데요.
3: 한의준 대리 그입 다물라. 다이어트는 7회부터

0: 이제 얼른 라면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저는 참새가 방앗간을 들리는 것 마냥 매일같이 무인라면 가게에 출석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실 이 회사 후배가 살쪘다라는 말에 애써 쿨한 척하긴 했지만 저 정말 급속도로 살이 불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이 라면이 토핑을 추가하다 보면 은근히 비싸져가지고 지갑은 홀쭉해지고 있고요. 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인라면 가게에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저를 각성시켜줄 음악이 필요해요. 당분간 라면을 쳐다보고 싶지 않게 만들 노래 부탁해요.
1: 라면뿐이라면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분께는요, 과일차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0: 아, 이것도 제가 그 민상이 오빠 라디오 보면 과일차라고 해서 과일로 무슨 차같이 근데 참아 보니까 아, 끓여 차.
1: 끓여 머그컵에다가 뜨끈하게 타가지고 그치,
0: 그치. 커피차 이런 거 아니고요.
1: 호로로 호로로 그런 느낌쎄요.
0: 아, 그런 거.
2: 과일차 네, 세트. 네.
1: 아, 이게 또 앞으로 읽으면서 또 이렇게 헷갈리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서 저희가 또 정정해 드릴게요.
0: 네, 너무 좋아요. 에이.
1: 자, 이분께서도 추가 정보를 보내주셔가지고 상담실장님께서 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님은요, 이제 평소에도 무언가에 한번 빠지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라고 하시고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한 음식에 꽂히면 몇 달 동안 그것만 드신다고 합니다. 자, 현재 최애 라면을 여쭤봤는데 그거 하나만 고를 수 없다고 해요. 이게 순한 라면, 매운 라면, 참깨 솔솔 라면, 짜장라면, 비빔라면, 물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셨고요. 자, 그리고 무인 라면 가게가 사라질 봐, 한강 라면 기계가 중고로 얼마인지 찾아보고 계신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2: 근데 이게 지금 LA에서 엄청 네. 유행하는 게 LA 한인분이 네. 이 한강 라면 가게 있잖아요. 네. 한강 라면 그 기계를 기계. 한 10대를 사셔서 그냥 무인 가게처럼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외국 분들이 줄을 서서 드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맛있어가지고
1: 지금 핫해지고 있어요. 그거.
2: 지금 핫해지고
0: 저희
2: 있어요.
0: 집에도 실제로 기계가 있었어요.
2: 라면 기계가
0: 저희 신혼 초에 필수템으로다가 갖다 놨었거든요. 라면 기계를.
2: 근데 그게 더 맛있나요? 맛있어 보여요?
0: 첫 번째로 약간 좀 뭐랄까 이 그 라면을 끓이는 수고를 좀 덜해요. 네, 뭔가 좀 계속
2: 간편하구나.
0: 되는 게 있고. 물의 정확도가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면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을 때의 그 국물의 맑음 있죠.
1: 네,
0: 면이 터졌을 때 그 탄수화물 뽀얘지는 국물과는 다르게 좀 국물 본연의 그대로의 맑은 맛. 그리고 흔들었을 때의 맛, 요 도가지를 좀 즐길 수 있어서 좀 예민한 분들은 딱 그 맛에 꽂히거든요. 네, 그런 좀 장점이 좀 있죠.
2: 그럼 확실히 맛있긴 한가 보다 그게.
0: 전 좋아해요.
1: 근데 중요한 건 있었다는 거잖아요.
0: 실제로 그 기기가 저희 집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1: 왜 지금 없어요? 왜 주변에서, 때문에 어떻게 됐어?
0: 주변에서 이제 신혼집에 이걸 왜 갖다 놓느냐. 이거 이게 신혼집에 왜 있는 거냐.
1: 너무 좋은데.
2: 그러니까. 네,
0: 그래서 이제 좀 더 필요한 다른 좀 아끼는 좀 더 큰 동생한테 더 빅사이즈 동생한테 4X라이즈 동생한테 넘겼어요.
1: 잘하셨다. 잘하셨다. 우리 9668님은요, 프로그램이 바뀌어도 유나님 오시면 먹는 얘기를 피할 수 없다.
3: 너무 좋아.
1: 너무 좋아요. 오히려 네. 실컷 하죠 뭐 오늘.
3: 그러니까.
1: 자, 이렇게 무인 라면 가게에 푹 빠진 사연자님이 제발 라면과 멀어지고 싶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아니 두 분은 일단 이게 참 고르기 힘들긴 하지만
2: 그렇지.
1: 어떤 라면이 1등이에요?
2: 저는 그 참기름이 잔뜩 들어가 있는 라면이 있어요.
1: 참깨만 나는 거?
2: 네, 맞아요. 전 거기서 주는 그 계란 브릭 있잖아요. 계란
1: 브릭. 블록.
2: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1: 그 참깨라 저거 좋아하시고.
2: 네.
1: 또 우리 어때요? 유나 씨는?
0: 이건 참 어려워요.
1: 어떻게 뭘 골라?
0: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때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달라.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아침에 먹냐 점심에 먹냐 저녁에 먹냐에 따라서 요거는 솔직히 답이 여러 가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1: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 네. 지금 이 시간대
0: 이 시간대 오케이.
1: 오늘 기분으로
0: 약간 조금 무덥덥하는데 조금 너무 덥진 않아요. 또 네. 쨍쨍하진 않으니까 비빔 쪽은 가지 않을게요. 네, 그렇다고 너무 날씨가 세하지도 않으니까 너무 국물 쪽으로도 가지 않을게요.
1: 그래서 뭐죠?
0: 그러면 이 날씨 정도에는요,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한 3개 정도 해서 짜장라면.
1: 적당하다.
0: 예.
2: 혹시 그치. 계란은 어떻게 하세요?
0: 아, 계란은요, 우선 좀 튀기듯이 해야 돼요. 그 중국식 계란처럼. 튀기듯이. 네, 튀기듯이 해서 먹어야지.
1: 그럼 진짜 멋있다.
0: 네, 맞아요. 전 진짜 누가 보면은 이 음식 전공했는 줄 알더라고요.
2: 네, 이미 설명만 들었는데 네. 배가 불러요.
0: 이렇게 드셔야 돼요.
1: 난 배가 고파졌어요. 지금.
0: 이렇게 드셔야 맛있습니다.
1: 라면을 튀기듯이. 아니 그러면은요, 뭐 네. 이것도 참 라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2: 네. 그치.
1: 곁들인 반찬.

0: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김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김치 네. 중에서도 네. 그냥 잘 익은 배추 김치 아, 개인적으로 맛있지. 좋아해요. 네네네. 네네 뭐든지 간에.
1: 어 저는 저희 페이보릿은 오이소박스.
0: 아 오이소박스도 맛있지.
2: 맛있어요.
1: 질감을 좋아해가지고.
2: 맛있어요.
0: 근데 이제 면발이랑 오이소박스를 같이 이렇게 해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오이소박스는 이렇게 네. 십자가 모양으로 조금 잘려서 나오잖아요.
2: 그쵸.
1: 그거를 이제 끝에 부분 안 펴진 부분을 먹어서
2: 내조각은
0: 내조각.
1: 내가지고 하나씩 이제 올려 먹는
0: 거예요. 아~ 유나 씨는 어때요? 네.
2: 아, 우선은 저는 젓갈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정말 예상치 못했던 달라, 대답이에요. 달라.
2: 아니 근데 정말 달라. 집에 이렇게 냉장고 열면은 이제 뭐 낙지 젓갈이나 명란 젓갈 이런 거 있잖아요.
0: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도
2: 오징어 젓갈도 있고,
0: 있고
2: 특히나 이 사리가 들어가 있는 약간 뭐 곰탕 느낌의 있잖아요. 미치겠다. 거기에다가 이 집에 남아두는 젓갈들 있죠. 그런 애들 딱 한 숟갈 넣어가지고 먹어. 같이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0: 같이 끓인다고요?
2: 같이 끓여요.
0: 네, 끓여요. 이거 너무 꿀팁이다. 이거 해본 적이 없는 음식이야.
2: 낙지 젓갈 같은 애는요. 좀 통통한 부위 같은 애들은 살짝 사보사보 되듯이 살짝
1: 이거
2: 맛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곰탕 국물에 같이 이렇게 해서
1: 먹으면 네.
2: 이야, 맛있죠.
0: 언니 진짜 대박. 최고예요.
2: 대박이야. 예 맞아요.
0: 이런 전... 얘기를 맨날 한다는 거 아니야.
2: 그죠. 저는 이 정도 아직 한 그 책으로 폈을 때 2페이지도 안 갔어요.
0: 진짜 혹시 나중에 책을 내실 생각은 없어요?
2: 아 누가 읽을까요?
0: 아
2: 누가 읽을까?
0: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네. 우와 하면서 읽을지도 몰라요.
1: 아, 맞잖아요, 진짜.
0: 진짜 이 네. 무인 라면 가게가 맞아요. 최근에 꽤 많이 생겨서 사실 한강이 아니어도 이런 즉석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네. 유나 씨 집 신혼집처럼.
1: 네. 진짜로.
0: 이 무인 라면 가게는 우리 유나 씨 혹시 가보셨나요?
2: 아 저는 진짜 웬만한 무인 라면 맛있다는데 저희 집 근처는 진짜 정말 많이 가봤고요.
1: 아,
2: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비행기 많이 타시죠?
1: 네네.
2: 공항 가시죠? 공항에 네. 가시면은 그 코리아 그 있잖아요. 네. 그 라운지 네. 한 군데 중에 최근에 네. 라면 박물관이 라면 도서관 라면 도서관이라고 라운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 라면을 도서관처럼 쫙 해놔가지고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라면 부대라면 무슨 라면 무슨 라면 해서 라면 기계가 있고
1: 네.
2: 그걸 내가 원하는 그 책 빼듯이 하나 이렇게 빼서
0: 나 도서관 안 가
2: 실제로 라면 도서관이라는 게 그 라운지 안에 있어요.
1: 야
0: 진짜로
1: 네. 대박이다.
2: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을 그 가신다 그러면은 네. 라운지로 들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라운지에 가셔서 그 방 도서관에서
1: 오 진짜다. 네.
0: 진짜 라면 라이브러리 하고
1: 진짜 라면 라이브러리.
2: 저는 여기서 사진 찍었어요.
0: 이거 진짜 너무 지적여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라면 꺼내는 거
2: 저도 여기서 이렇게 안경 이렇게 휘탁휘탁하면서
0: 휘탁휘탁하면서
2: 요 앞에 있는 라면은 뺄 수 없고 뒤쪽에 라면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또 기계까지 다 있어가지고 외국인들도 되게 신기해하고
0: 짱이다. 요즘에 또 라운지가 사실 뭐 비즈니스나 그런 게 아니어도
1: 그치,
0: 따로
1: 그치.
0: 이거 또 혜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많잖아요.
2: 근데 여기는 요 항공사 거 타야 돼요.
0: 아 그래요?
2: 네 여기는 요 항공사 라운지예요.
1: 아 이거 시간이 다 됐어.
0: 아, 우리 얘기야 먹는 얘기하느라고. 자 일단은요 또 우리 추천곡을 한번 듣고 올 건데 우리 유나 씨 무슨 노래 가져왔어요?
2: 아 라면 끊으실 거면 고기 드세요. 홍윤아의 고기
0: 예, 듣고 와가지고 얘기 나눠볼게요.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12시 주현영.
1: 네, 12시에 주현영 월요일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1: 주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벌스는 뮤직
2: 센터
1: 한희준 원장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홍윤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흥분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너무 좋아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희준님 읽어주세요.
2: 3536님이 젓갈이 남아 돌다니요. 역시 분해가 나요.
1: 진짜 분해
2: 마탐정
1: 폭발이야.
2: 윤하님 오셔서 퍼스널 푸드 센터가 됐습니다.
3: 좋다.
1: 아, 또 우리 3922님은요 누구인가 누가 지금 군침 삼키는 소리를 내었는가 라고 지금 다 군침 삼키고 있고요.
2: 네.
1: 또 우리 7805님은요
3: 옷에만 TPO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음식에도 TPO가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역시 유나 언니 감사해요.
2: 너무 배우고 간 유익한 프로그램이 됐어요. 우리가.
1: 진짜 알차고 영양가 있는
2: 진짜로
1: 그런 시간이에요.
3: 다행이네요.
1: 우리 또 황민영님은요 유나님 매일 오시면 안 돼요? 먹는 얘기 너무 좋아.
2: 진짜
3: 그런 거 한번 만들어 주면 안 돼요?
1: 어떤 거요?
3: 보면은 말랑깽이들이 한참 말라가는 그 철이 있어요.
1: 언제지? 그 그러니까 뭐 전어 제철이고 무슨 제철 하듯이
3: 말랑깽이
1: 철이 있어요.
3: 제철로 말라가는 계절이 요런 여름 때 요런 여름 때 무슨 뭐 이제 뭐 비키니 입고 아니면 뭐 들러붙는 거 입고 운동하고 뭐 한다고
1: 입맛 없거든.
3: 예, 입맛 덥다고. 입맛 없고 말랑깽이들은 또 가을 되면 또 졸렵다고 입맛 없고 겨울 되면 춥다고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말랑깽이들이 점점 말라가는 제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이렇게 맛있는 얘기 해 주고 예, 좀 뭐가 돋가주는 그런 날들을 한번
2: 진짜
3: 한번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말랑깽이들 좀 제철 맞은 말랑깽이들을 위해서
1: 말랑깽이 제철 특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유나 교수님 한번 초빙을 해가지고
2: 맞아요.
1: 이렇게 한번 이끌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3: 네.
1: 작가님

0: 당장 기획하신다고.
1: 진짜로.
2: 네, 근데 진짜 아무거나 막 먹는다고 그렇게 찌우는 살은요 안 돼요. 그렇게 찌우면은 바로 쓰리고 바로 쓰리고 막 고지혈증 고지방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0: 너무 무섭게 들린다.
2: 그렇죠. 약간 건강하게 찌우는 살 있죠. 네. 좋은 거 맛있는 거 아니면은 뭐 집에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또 찌우면은 보람찬 살이 찌는 거예요.
0: 그냥 막 먹고 막 찌는 게 아니고
2: 이 막살이 아니에요.
0: 똑똑하게 현명하게
2: 맞아요. 야. 현명하게
3: 그러니까. 명언이다. 보람찬 살을 찌우자.
0: 보람찬 야. 살을 찌웁시다 여러분. 네. 건강해야 되니까
3: 진짜로.
2: 맞아요. 야.
0: 자 좋습니다.
3: 네 사연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네 사연 소개되시면요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0: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또 우리 유나 언니가 한번 또 읽어주세요.
2: 유나 언니 언제나 민규 오빠랑 꽁냥꽁냥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근데요 민규 오빠를 망원동 허남준이라고 하시는 건 사과해주세요.
0: 자 잠시만요. 유나 씨가 얼마 전 인별그램에서 민규 씨를 망원동 허남준. 어쩌다 한번 그 얘기 좀 해줘요.
2: 왜냐면 네. 제가 또 멋진 신세계를 너무 좋아하니까 또 우리 허남준 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이제 민규 오빠가 한 번씩 뭐 제가 해야 되는 일도 있죠. 뭐 설거지를 하거나 뭔가 뭐 먹었으면 치우던가 이불 정리 이런 말 하면은 부부싸움 날 수 있어요.
0: 그렇죠?
2: 네. 약간 좀 아 뭐 내가 이따 한다고 뭐 너가 뭐 싸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 항상 허남준 씨의 그 목소리를 딱 하고 이제 이불을 개거라 뭐 이런 거 먹었으면 치우거라 뭐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허남준 씨 그걸 탁 해가지고 제가 망원동 허남준이라고
0: 딱 이름을 좀 줬구나.
2: 목소리를 했어요. 얼굴은 조금 아쉬운 면이 허남준 씨랑 다른데
0: 너무 다른 매력이죠.
2: 다른데 착하다 착해.
0: 그럼요 그럼요.
2: 다른 매력인데 그 목소리를 너무 이렇게 딱 깔아가지고 일어났느냐 일어났으면 눈꽃부터 떼거라 뭐 이런 거를
0: 또 아유 또 연기를 또 잘하시니까 또
2: 허남준 씨 톤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허남준 좋아요. 씨가 한번 저한테 일어나서 눈곱을 떼거라 이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래도 진짜. 우리 망원동 허남준님께서 매일 네. 해주고 계시니까
2: 매일 해줘요.
0: 진짜로. 아니 두 분의 정말 꽁냥꽁냥 너무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
2: 아유, 감사합니다.
0: 아유 이렇게 좀 알콩달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비결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노력이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2: 맞아요. 그냥 매번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3: 매번?
2: 네, 약간 저는 오빠를 아들같이 대하고 오빠는 약간 저를 딸같이 대하는 것 같아요.
3: 어디서 봤는데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관계라고 들었어요.
0: 사랑이다 사랑.
2: 결국 저는 아들같이 대해서 오빠를 계속 혼내켜. 하지 말랬잖아.
0: 그러니까
2: 몇 번을 얘기했어. 네. 이런 느낌의 혼내킴이고 오빠는 딸같이 좀 대해서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 신발도 왜? 항상 오빠가 항상 묶어주고 항상
0: 네. 아 너무 근데 좋다.
2: 맞아요. 그래서 요새 오빠가 일본어를 또 공부하고 있는데 병아리가 그 일본어로 히요꼬래요. 해서 저한테 히요꼬 히요꼬 이렇게 불러요. 재밌죠?
0: 근데 너무너무 듣는데 행복해지네.
3: 그러니까
2: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3: 진짜 너무 그러니까. 보기 좋아요.
0: 서로를 예쁜 딸내미다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3: 그렇죠.
0: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볼 건데요.
3: 네.
0: 체력이 방전되었습니다 님의 사연입니다.
3: 네.
0: 자 이번에는 우리 희준 원장님 앞으로 예스. 사연이 접수됐고요. 원장님이 소개해주세요.
3: 네. 저희 누나는 종종 저에게 급박한 SOS 연락을 날려요. 바로 4살짜리 조카 현돌이 때문입니다.
4: 희준아 저기 주말에 우리 현돌이 좀 봐주면 안 될까? 오랜만에 남편이랑 데이트 좀 하게. 누나 좀 도와주라.
3: 나 이번 주에 야근 엄청 많이 해서 주말에 좀 쉬려고 했는데
4: 남편이랑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이제 극장에서 내려간단 말이야.
5: 내가 용돈 빠방하게 보내줄게.
4: 제발 한 번만.
3: 알겠어. 토요일에 봐. 그렇게 다가온 주말 현돌이는 위풍당당하게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요.
4: 현돌아 저기 너 삼촌 괴롭히지 말고 얌전히 놀아 알겠지?
6: 알겠어. 엄마 얼른 가. 현돌이 삼촌이랑 놀 거야. 삼촌 현돌이 던져줄대요.
3: 여기서 던져달라는 건 조카를 번쩍 들어 올리다가 살짝 놓고 조카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아래에서 다시 잡아서 또 번쩍 들고 다시 내려고 코를 발목하는 그런 놀이인데요. 이런 걸 몇 번 하다 보면 헬스장 PT쌤이 보고 싶어지고 차라리 군대가 그리워질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현돌이의 흥미를 돌리려고 현돌아 삼촌이 현돌이 주려고 뽀르롱 자동차 샀어. 이것 봐 엄청 좋지. 우리 뽀르롱 자동차 갖고 놀까?
6: 뽀르롱 우리 집에 많아요. 그냥 현돌이 던져줄대요. 빨리요.
3: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잠깐 간식 먹을까? 우리 현돌이 사과 좋아하잖아. 사과 먹자.
6: 집에 사과 많이 먹었어요. 사과 필요 없어요. 현돌이 던져줄대요.

0: 그렇게 열심히 조카를 던져주다가 그 놀이가 지겨워지면 드디어 체육체 노동이 끝입니다. 아가 아니라요. 그때부터 목마 태우기 말타기 거실에서 조카랑 달랑 들고 안방까지 빠르게 달려가는 순간이동까지 쉴 새 없이 종목을 바꿔가며 몸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에너자이저 조카 덕분에 너무 힘듭니다. 이번 주에도 또 조카가 집에 온다고 합니다. 혹시 한창 뛰어노는 네 살 아이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래 있나요? 갑자기 독서가 하고 싶어지거나 쿨쿨 낮잠이 자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 부탁해요.
1: 네, 사연 보내주신 체력이 방전되었습니다 님께는 호텔 베개를 보내드릴게요. 숙면 네. 취하시고요.
0: 네.
1: 자, 추가 정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누나가 육아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서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고요. 저 무엇보다 한 번 조카를 맡길 때마다 최소 20만 원씩 용돈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카는 세네 시간을 격하게 놀아줘도 절대 낮잠 따위 자지 않는 강철 체력이라고 하고요.
0: 네.
1: 또 현재 키즈카페는 시시해서 재미가 없다. 삼촌이 던져주는 게 최고다라는 입장을 구수하고 고와.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야, 이렇게 몸 바쳐 놀아주다가 지친 사연자님이 제발 조카를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노래를 부탁하셨는데요.
0: 그러네요.
1: 아니, 한번 이것도 부모님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원장님과 우리 유나 씨는 네. 어린 시절의 육아 난이도가 어땠는지.
2: 야, 저는 동네에서 네. 유명한 육아 난이도 최하위였던 게
1: 뭐예요?
2: 애기에서 아, 최상위였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쉬웠다.
1: 하위.
2: 왜냐면 저는 깨어나면 웃었대요. 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1: 아, 자 태어났을 때, 아 깨어 그냥
2: 깨어났을 때.
1: 태어났을 때 울어야지 사실은.
2: 아, 깨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웃었고 늘 웃었고.
1: 어머.
2: 항상 아, 잠 투정이 없었고 늘 통잠 잘 잤고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1: 어머, 그럼 좀 쉬웠겠다.
2: 네네네.
1: 어, 근데 어쩌다가
2: 이렇게 됐지. 지금 이제 속을 새기지만.
1: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웃는 게 이쁜가 보다.
0: 맞아요.
1: 자, 나 우리 유나 씨는 어땠어요?
3: 저도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그냥 앉혀놓으면 앉혀있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잠들었고 눕혀놓으면 눕혀놓으면 자고 그랬대요.
0: 우리는 좀 착했네. 네.
3: 그냥 뭔가 되게 뭐 하나 이렇게 쭉쭉 빨아먹을 만한 뭐 있죠. 이렇게
1: 그 뭐 하나 주면, 뭐 하나 먹을 거 하나
3: 뭐,
1: 지어주면
3: 예, 뭐 참깨 스틱 같은 거 하나 주거나 그러면 제일 오물오물하다 그대로 자고 또 일어나고 막 이랬대요.
1: 그래서
3: 예, 막 왕 이러진 않았다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저도 그랬 그렇죠, 저도 그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땐 괜찮았고 이제 사춘기 한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 좀 잠깐 생겼어가지고
0: 네.
1: 그때 이제 좀 재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많이 들었죠.
1: 네. 우리 6628님은요 네. 아이와 놀아줄 땐 크로스핏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0: 그러니까요.
1: 하셨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노동이죠 노동.
0: 맞아요.
3: 또 남자 얘기라서 몸으로 놀아줘야 돼서 더 그럴 거예요 남자
0: 달라요.
3: 얘기는.
0: 그러니까.
1: 아니 이렇게 좀 조카나 주변 어린이들을 온몸 바쳐 놀아준 기억이 있으세요?
0: 야, 전 조카가 없어가지고 아직.
1: 네. 네.
0: 사실 근데 저는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아기들 너무 많잖아요.
1: 애기들
0: 네. 제가 항상 너무 잘 봐주니까 아기들 약간 봐달라고 줄을 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어떻게 놀아주는 편이에요?
0: 저는
1: 특히 같은 거 있어요?
0: 일단 전 아기같이 같이 놀아요. 아이의 눈높이로 막 저도 막 삐지고 저도 막 밀고
1: 왕 하고
0: 맞아요.
1: 그러면 같이 밀고 꼬집고 해요.
0: 맞아요.
1: 진짜. 진짜. 네, 그치, 눈높이에 맞춰서.
0: 그러면 금방 금방 친해져요.
1: 눈눈이로. 네. 그렇죠. 네. 우리 유나 씨는 어떻게 놀아주는 편이에요?
3: 저는 뭐 그냥 약간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요. 맞아. 우리 지렁이 놀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누워서 꼼틀꼼틀해서 누가 더 지렁이 뭐 이런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끌어내요.
0: 예.
3: 네. 누가 더 잠자기 빨리 누가 잠자나 대회 대회를 연다거나
1: 누가 대회 같은 네. 거
3: 뭐 형사 도둑 놀이 해서 내가 숨을 테니까 찾아라 이런 거에서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 하는데 민기 오빠 같은 스타일은 애들이 오히려 그만해주세요 할 때까지 짐바지가 걸어줘요. 애들 그만 말 삼촌 말 그만 들어주세요.
1: 너무 힘들어요.
3: 비행기 그만.
0: 너무 웃겨.
3: 그 정도로 하면 애들이 더 이상 미끄럼틀 안 탈래요. 이러고 앉아서 책 읽고 싶어요 막 이래요.
0: 너무 웃겨.
1: 네. 근데 저도 약간 애기들 놀아주는 거 진심인데 네. 저는 좀 제가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
3: 찍으셨잖아요. 저 어제 봤어요.
1: 진짜요? 비행기차. 네. 네.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무서운 걸 좋아해서 저는 애기들도 좀 무섭게. 저 좀 진심이에요.
3: 분장해서.
1: 예, 네, 아니 분장이라기보다 진짜로 기괴하게 그리고 불편하게 아이들 그러니까 술래잡기 같은 거 하잖아요. 잡아라 할 때 그냥 보통은 예를 들면 뭐 희준이 잡아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0: 무섭게.

0: 생길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갑자기 멈췄다가 갑자기 죽은 척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저는
1: 무섭다.
2: 진짜로 재능 낭비 아니야? 연기를 너무 잘해서
0: 그래서 울리진 않고 울리기 직전까지
1: 어른이 봐도 무서운데요.

0: 땡 이발소 어? 애니메이션 아~ 보여주거나
1: 빵 이발소
0: 그냥 누나 몰래 영상 좀 보여줘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저희 요즘에 뭐 식당이나 가면은 아이들 이제 그 패드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아니 진짜 어린 애기들도 혼자서 이거 저장하고 넘기고 스킵하고 하고 다 하는 거예요.
0: 아,
1: 너무 잘 따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저게 최선인 걸까 싶은데 네. 제가 막상 이제 조카나 그 친한 언니네 동생 봐줄 때 보면 쥐어주게 되더라고요.
0: 그치 그치.
1: 어, 그럴 수가 없어.
2: 저는 얼마 전에 이거 보니까 같이 생각이 났네. 그 애기가 걔가 지금 4살인가? 근데 이제 친한 언니 애긴데 밥 먹을 때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보여달라고 거기 한번 꽂히면 막 보여달라고 얼굴 보고 때려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돼 뭐 이렇게 해도 애기가 안 되고 막 장난 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제가 그거를 보다가 어 감정돼가지고 어! 죽은 척을 했어요.
1: 근데 얼마나 또 리얼하겠을 거야.
2: 저를 보고 깜짝 놀랐더니 핸드폰을 안 만지는 거예요.
1: 진짜?
2: 안 만져요. 그래서 엄마가 TV로 틀어줄 때만 얌전히 이렇게 하고 제가 핸드폰 누르고 만지고 이거를 제가 고쳐줬어요. 제가 애가 너무 그걸 안 주니까 엄마 핸드폰이 안 주는 거예요. 막 전화가 오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안 줘. 계속 그것만 봐. 그래서 이제 으아 했죠.
0: 다들 그러니까. 연기로 소화하시는구나.
1: 연기로 기세로 해야 돼.
2: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또 그 연기였구나 하고 또 볼 거예요.
0: 그치 그치.
1: 그치 그치. 잠깐은 좀 멈출 수 있겠지만은.
0: 네.
1: 우리 김은영님께서는요.
2: 네. 자 최성곤의 네가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다섯 번 연속 듣게 되는 그 노래입니다. 네가 좋아. 아마 조카도 한번 들려주고 영상까지 보여주면 최성곤의 매력에 빠져 안무와 노래 무한 반복으로 따라 부르지 싶어요.
1: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에 인별그램 릴스에서 봤어요. 애기들이 이 노래에 빠져가지고
0: 그치, 그치.
1: 중독된다고. 또 우리 윤미라님은 소유의 잘자요 내 사랑 이럴 때는 자장가밖에 없어요.
0: 맞아요.
1: 자장가 같은 부드럽고 낮고 반복적인 멜로디를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0: 네.
1: 자, 그러면 우리 희준 원장님이 자, 이 우리 주주님의 바닥나버린 체력을 충전할 수 있게
0: 그래요.
1: 이번 주에 놀러올 조카를 차분하게 만들어줄 노래를 한번 선곡해 주세요.
0: 제가 저랑 요즘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정말 좀 시니컬해요. 그러니까 애기를 보는 것도 싫어하고 본인이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은 막 너무 뭐 무책임한 쾌락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인데
2: 네.
0: 얼마 전에 조카가 생겼습니다.
2: 네.
0: 진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친구의 하루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많아요. 조카가 생겼는데 정말 매일 조카 사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애기 사진을
2: 어머.
0: 기다리는 거죠.
2: 어머.
0: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게
1: 왜요?
0: 제가 이걸 보고 지내서 그런지 모르는데 꿈을 꿨는데
2: 네?
0: 저희 친형이 조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형이 아이를 낳는 꿿�을 제가 꾼 거예요.
1: 아직 아니신데
0: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1: 아, 결혼도 안 하셨고.
0: 근데 이제 두 명을 낳는데 한 명은 이미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 같아요. 6살 정도 되고 한 명은 이제 완전 갓난애기인데 그 갓난애기를 저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1: 어머 이게 뭐야?
2: 그러면
1: 이거
2: 본인
1: 잠깐만요 희준 씨.
0: 그래서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 낳는데
1: 뭐야?
0: 이건 다 틀릴 수 있는데 이걸 안 왔는데 제가 막 감격을 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2: 어머 너무 예뻤구나.
0: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이 아이를 안는 순간 와 인생의 본질이 이건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감동이 몰려오는
2: 꿈에서조차도
0: 꿈에서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오늘 이따가 문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형 애기 낳는 꿈 꿨어. 근데 너무 감동스러웠어. 이렇게 문자를 남겼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사연이 걸리니까 저는 보내드릴 내용의 노래가 이것밖에 없어요.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무척 힘들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짜증 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2: 맞아.
0: 우리 조카고 날 위해는 아니지만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온 선물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이런 노래 들으면서 놀 수 있을 때까지 놀아줍시다. 우리 삼촌들 화이팅이에요.
1: 이렇게 또 그냥 훈훈하게 네, 노래를 또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들려드리면서 선물도

0: 이야기도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6: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8: 5천만 붉은 악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소년제와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9: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8: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호로록 가버렸는데.
11: 그런가요?
10: 예, 이제 문 닫을 시간이 왔는데.
11: 어머.
10: 아니, 우리 마탐정 유나 씨. 아, 이렇게 퍼물세네요. 함께 또 운영해보니까 네. 또 어떠셨어요? 오늘?
11: 아, 너무 재밌네요. 또 이렇게 또 마른 분들하고.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또 함께 있다는 것도 참 좋고.
10: 네.
11: 예, SBS가 이렇게 시원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10: 쾌적해요.
11: 네, 예, 그리고 뭔가 뭐 연애 또 뭐 아이들 뭐 이런 고민의 뭐 문자들도 만나보니까 되게 새롭고. 네, 좋네. 결이 다른 뭔가 지금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온 것 같아서.
10: 그렇죠. 네. 오늘 여행하신 기분이죠?
11: 여행한 것 같아요. 지금 출발 시간,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 그러니까.
11: 네, 다시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10: 다시 갔다가 다시 또 놀러 오세요.
11: 너무 즐거웠습니다.
12: 진짜로. 네.
10: 아니, 우리 원장님도 네. 오늘 어떠셨어요?
12: 저는 오늘 약간 전문가라는 뜻이.
10: 교수님.
12: 다르다.
10: 맞아.
12: 역시 우리가 함부로 할 게 아니다.
10: 밀도가 달라.
12: 달라요. 라는 걸 느꼈습니다.
10: 그러니까요.
11: 네. 한번 네. 그러면 점점 말라가고 있는 말라깽이들 있잖아요.
10: 네.
11: 자꾸 밥만 먹어도 밥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 막 이런 말라깽이들 있잖아요.
10: 네, 아프다고 이제 입맛 없다고 하는
11: 네,
10: 사람들.
11: 단지 치로 끼는 말라깽이들 있잖아요.
10: 네.
11: 치로 막 얇은 그런 거 끼는
10: 네.
11: 손톱에 낄 법한 이런 거 끼는 말라깽이 친구들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모여주시면은
10: 네. 네.
11: 네, 그 친구들한테 내라도 제가 좀 찧어줄게요.
10: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초빙하겠습니다.
12: 좋아요, 좋아요.
10: 자,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효진초이 실장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역대급 텐션의 게스트가 오실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ATG의 배드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나 씨 다음에 꼭 또 놀러오세요.
1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7: 하이마트로 가요.
8: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7: 하이마트로 가요.
8: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9: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1: 생활정보.
12: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다이어트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식단 관리를 위해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무리하게 양을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이 많아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되는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더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올여름 건강한 식단 관리,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이 시각 김예진님이 극심한 월요병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초코칩 프라페에 샷추가, 모카시럽 2번, 휘핑크림 3바퀴까지 올렸다는데요. 오전 내내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예진님 입가에 드디어 미소가 번졌다는 소식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2시엔 주연영 청취자들의 입맛이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366님은 앉은 자리에서 초당 옥수수를 5개나 먹어 치운 뒤 옥수수대로 하모니카를 불고 있다고 전했으며, 7288님은 찰토마토에 푹 빠져 일주일 만에 한 박스를 순식간에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1680님이 5살 조카의 한마디에 제대로 긁혔다고 합니다. 조카가 갑자기 이모, 이가 진짜 누래요! 라고 하길래 충격을 받고 양치를 더 열심히 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어금니에 있는 금니를 보고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1680님은 괜히 혼자 긁혔다며 조카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별단위에 이어서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집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주님들을 위해 준비한 공연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미라클라스 콘서트 글로리 인천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8259님이요. 주디 안녕하세요. 방금 절편 노릇노릇 굽고 설탕 솔솔 뿌려서 점심 겸 먹었는데요. 보라 켰더니 주디가 딱 방금 전에 먹은 쑥 절편색 옷을 입고 있네요. 주디는 오늘 아침 점심 뭐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맛있겠다. 또 브런치 절편 브런치 너무 맛있겠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엄마께서 그 바질 페스토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엄마가 또 먹을 거 보내줬는데 이거 남기면 어떡하지? 또 이거 엄마한테 미안하게 또 남기면 아 이거 또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따가 오늘 아침에 그 식빵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특히 바질 페스토랑 이제 크림치즈를 같이 이렇게 쓱 발라가지고 식빵도 이제 현미 식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먹고 오랜만에 좀 건강하게 좀 먹어보자 해서

토마토랑 뭐 저기 파프리카랑 해가지고 건강하게 챙겨 먹고 왔어요. 마침 또 옷도 바질 페스토 색이네요. 또 우리 이종신님은 주디 은퇴하고 놀다가 심심해서 커피를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배워서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인데 백발 할아버지가 내려주는 커피 맛 보러 오실래요? 아내는 옆에서 빵을 구울 거라며 베이킹을 배우고 있는데 꿈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꼭 이뤄질 거예요. 꼭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디도 언젠가 한번 꼭그 카페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종신님이랑 아내분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해나가시다 보면은 결국 그 꿈을 이루실 겁니다. 또 우리 8312님은 어제 울산에서 동해 당일치기 여행 갔다 왔어요. 새벽 5시 반에 동해로 출발. 신나게 놀고 오후 5시 반에 울산 다시 도착했네요.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남편과 저도 행복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 싸우셨죠? 행복하게 잘 놀다 오셨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5700님께서 신청해주신 조지와 유라가 함께 부른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올게요.

조지와 유라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정혜권님은요. 전 어제 설악산 대청봉 다녀왔어요. 일출 시간 계산 잘못돼서 일출은 못 봤지만 설악산 날씨는 너무 좋았어요.

바다에 그려진 햇볕 그림자 너무 이쁘고 공기도 깨끗해서 몸과 마음이 정말 힐링이 된 하루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혜권님 정화하고 오셨네요. 그쵸? 또 우리 서미숙님은 저는 지금 조지아의 쥐그디디로 가는 기차 아니에요. 쥐그디디 가는 길에 주디를 만나네요. 여기는 아침 8시 41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조지아의 서부에 있는 도시래요. 이 쥐그디디가 큰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왠지 쥐그디디라고 하니까 이름 자체는 뭔가 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쥐그디디. 또 우리 4988님은요. 주말에 베란다 창틀 청소했어요. 어우, 안 씻는 양말들 모아놨다가 이렇게 활용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남편이 칭찬해주네요. 저 야무지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완전 야무져요. 저 일단 그 베란다 창틀 청소를 하셨다는 게 너무 장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저였으면은 그냥 뭐 행주나 아니면 세정티슈 같은 거 막 팍팍팍 뽑아가지고 썼을 텐데 안 씻는 양말들을 또 이렇게 모아놨다가 생각을 하시다니. 또 우리 남인선님은요. 주디 저는 펌유센의 영업당에서 짜파게티 끓이고 있어요. 어머나 식욕 유발 특집 코너 기다릴게요. 일단 이런 코너는 무조건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홍유나 교수님께서 반드시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기대돼요. 또 우리 6224님은 주디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7살 딸 오늘 유치원 땡땡이 치고 집에 있는데 밥을 안 먹고 수다만 떨어요. 김밥 싸줬는데 엄마 맛있어 먹어봐 하고 슥 저한테 자꾸 주는데 이거 밥 먹기 싫어서 스킬 쓰는 거죠? 주디가 하리나 밥 좀 잘 먹자라고 말해주세요. 하리나! 하린아 안녕? 나 주디 이모거든? 근데 우리 하린이 엄마한테 김밥 먹기 싫어가지고 맛있어 먹어봐 하면서 자꾸 그렇게 스킬 쓰는데 그거 하나도 안 먹혀. 그냥 우리 하린이 그 김밥 맛있게 하린이가 다 먹어야 돼. 엄마는 그것보다 더 맛있는 거 다른 거 다 드시니까 우리 하린이는 하린이가 김밥 먹어야 돼. 알겠지? 하린이 밥 좀 잘 먹자. 또 우리 송혜구님도 오늘 회사 휴가 내고 리프레시하러 등산 왔어요. 덥지만 정상까지 고고라고. 아, 혜구님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이게 저도 사실 요즘에 그 러닝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밤에 하는 거랑 그 아침이나 낮에 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더우면은 두 배, 세 배로 힘이 드는 것 같아요. 힘도 쭉쭉 빠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이렇게 나가려고 했다가 아,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러닝머신으로 대체하고 왔거든요. 아, 우리 해구님 파이팅입니다. 제 목까지 능산해주세요. 또 우리 4669님은요. 주디, 저도 출첵이요. 주말 이틀간 영종도로 콘서트 보고 왔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콘서트 본 즐거운 기억으로 오늘 버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공연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몸은 힘들어도 이 머리가 정신만큼은 또 맑으실 거예요. 또 이제 재밌는 거 보고 콘서트 보고 힘껏 또 충전하고 오셨을 거니까. 또 우리 서준우님은 주디 오늘 학교에서 시험 보고 집 와서 쉬고 있어요. 다 망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요. 일단 어쩔 수 없고 그만큼 뭐가 좀 다 망쳤다라는 그러니까 다 망치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우리 준우님이 좀 덜 하신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일단 끝났어.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은 쭉 늘어지면서 쉬세요. 날씨도 더운데 맛있는 거 먹고 또 파이팅 맛있는 거 먹고 파이팅 해야지 또 공부 열심히 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기분이라도 조금 나아지시라고 달달한 에이드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0: 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케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 에드피아.
5: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7: 넌 대체 누구야?
8: 건방진 녀석. 코코리.
9: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10: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9: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10: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9: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10: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9: 실장 혜진 초이,
11: 난 조디다냐오.
12: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9: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3: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2: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9: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3: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2: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3: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9: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3: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2: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3: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9: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4: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5: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장유진님께서 주디 자영업 시작 후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달리다 오늘 휴가 내고 아이와 강원도로 놀러 갑니다. 시훈아 행복한 추억 만들고 오자,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유진님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우리 시윤이랑 같이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드세요. 우리 시윤이도 아마 오늘 또 우리 유진님이랑 같이 한 시간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자, 조심히 또 다녀오시고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한희준의 스테리 나잇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조시 잔초 컬투 쇼. 야, 나이스.
2: 아 좋아요. 아 대단합니다. 열기가 대단해요.
1: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네.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귓근육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 간절친 고막 배우
2: 그렇습니다.
1: 유상윤 균디와 함께 오늘 해피바이러스를 싸줄 저의 든든한 파트너는 누군가요?
2: 그렇습니다. 짜잔 짜잔 개그맨 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1: 제가 저 오늘 2주마다 한 번씩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는 날에 오늘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2: 어 시커머네.
1: 아주 깔끔하죠.
2: 깔끔해요.
1: 예. 예. 그래서 미용실 앞에 딱 나와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햇빛을 받아봤는데 너무 뜨겁고.
2: 아 너무 뜨겁고 죽겠어요.
1: 오늘 우리 뚱돌이 견디기 힘든 날씨죠.
2: 아 굉장히 뚱돌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살이 쭉쭉 빠지진 않아요. 왜냐면 흘린 만큼 더 먹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는 매가리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그런 시즌이 지금 시작이 돼서 죽겠습니다.
1: 그러니까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우리 세윤이가 이 여름을 잘 넘겨야 되는데 본인만의 좀 해지고. 뜨거운 여름을 극복하는 뭐 노하우가 있나요?
2: 안 움직여야 돼요. 에어컨 앞에 있어야 돼요. 매콤한 거 먹을 땐 에어컨 밑에서 바로. 그렇지 않으면 매콤한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컬투쇼 2시간 동안 이제 2주 만에 한 번씩 오시지만
2: 여기가 행복해.
1: 너무 시원하죠.
2: 여기가 너무 시원합니다.
1: 너무 시원해요.
2: 너무 시원해요.
1: 짱이야.
2: 짱입니다 여기가.
1: 야,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술을 맛있게 한 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컬투쇼에서 노래 한 잔락 하자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왜냐면 세윤이가 제가 냈던 음원들에 대한
2: 그럼요.
1: 상당히 좋아이지 컬투 삼총사 시절부터 개그 콘서트란 노래가 있었고.
2: 아, 그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직 없어요. 누가
1: 음원을 가수가 났는데도 내 음원을 가질 수가 없어.
2: 예, 컬트 트리플 시절에 개그 콘서트란 노래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명반 명작들이 많은데 참 그 지금 분들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성적이 처참합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2: 이 명곡들을
1: 음원을 음반으로 치면 한 13장 정도를 내고.
2: 와, 13장.
1: 예, 아무도 모르시죠. 예, 네. 몰래 내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저 같은 매니아들
1: 다 알잖아. 근데
2: 다 알죠. 다 압니다. 굉장히 시원한 노래들이 많아요.
1: 그러니까요.
2: 여름에 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컬투가 있었어요.
1: 컬투가 있었고
2: 예, 예, 그럼요.
1: 아주 시원한 노래가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노래가 있어요. 널 위한 이벤트라는 노래가 이제 또 우리 와이프 연애 시절에 우리 와이프한테 가진 제 마음을 전했던 노래가 있었고
2: 저도 그 노래를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생각했던 것 마냥 불러줬던 적이 있습니다.
1: 나이스.
2: 굉장히 좋은 가사고 우리 명곡들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루어졌나요?
1: 그러니까 그날 저와의 술자리에서 네네. 같이 불러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
1: 근데 MR이 없어요. 왜냐면 그 반주.

0: 없어 반주가. 그걸 구할 수가 없어.
1: 왜냐면 형들이 밴드 라이브에만 노래 불러가지고 이 MR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0: 이게 노래방이 있더라 이 노래가.
1: 네네.
0: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같은 노래.
1: 예, 아, 요거 부르는 겁니까?
0: 오프닝에 너랑 나랑
1: 예, 라이브. 콜드의 숨겨진 명작. 아, 1탄.
0: 예, Everybody Sunshine이라는 노래인데.
1: 네네네.
0: 이제 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1: 중요한 거.
0: 이거를 녹음하고 처음 불러봅니다.
1: 오히려 제가 더 차에서 많이 불러봤어요. 오히려 원곡자는 버벅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고.
0: 예예. 그래서 좀 감안해서 들어달라. 네. 시원하게 오늘은 이제 뚱 균등으로.
1: 균등으로.
0: 오늘 결성되자마자 노래를 부르고 나면 해체가 됩니다.
1: 반응이 좋으면 만약에 혹시 모르겠지 않습니까? 명작들을 더 계속 불러달라.
0: 아 그럴 수
1: 이런
0: 있어요.
1: 반응이 좋거나 그러면 자 근데 노래방이라 아무 코러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괜찮으면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0: 예, 음원으로. 예, 예. 괜찮은 음원으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 네.
0: 자, 그럼 우리 무대로 갑니다.
1: 그렇습니다.
0: Everybody Sunshine. Sunshine. 아, Everybody Sunshine.
1: 아, 여러분 따라 부를 수 없을 거예요. 모르는 노래일 겁니다.
0: 컬투의 Everybody Sunshine. 오늘은 균뚱의 Everybody Sunshine.
1: 그렇습니다.
0: 음악 주세요.
1: 갑니다.
0: 신나면 박수.
1: 예. 하. 바바바. 급

0: 영어를 걸어주시죠. 저희의 하나, Everybody Sunshine! 고맙습니다! Yeah.
1: 자, 괜찮았나요?
0: 네네네.
1: 아 근데 그 후렴 부분에 그 뒷부분에 갈수록 왜 함성이 자꾸 커지죠?
0: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 정말 노래 방해가 됐습니다.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같이 지를 뻔했어요. 예예예. 예, 예.
1: 아 그
0: 예 그러지.
1: 예.
0: 네네.
1: 왜 후렴 뒷부분에서 갑자기

0: 있나요?
1: 아, 갑자기 우리가 불안했나 봐요. 계속 소리를 질러주면서. 어, 예. 근데 그 음을 못 잡을 뻔했어요, 아예. 네. 아,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0: 자, 김도현 씨. 듀엣인데 나란히 안 부르고 앞뒤로 서서 부르는 신기한 강경.
1: 예, 서로 머리를 좀 더 뒤로 넣으려고 예. 카메라 보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캐치했어요. 김유선 씨가
2: 잘하시는데 세현님 목소리에서 너구리 형사 목소리가 들려서 혼자 푹 했네요. 그래도 역시 잘하시네 이렇게.
0: 노래에다 너구리 형사 목소리를 넣었어요?
1: 너구리 넣은 적이 없는데요. 모두 다 에브리바디 선샤인 코니들 선샤인. 예.
0: 주연도 좀 나왔다 그러는 것 같아.
1: 모두 다 에브리바디 선샤인.
3: 춤을 추고 홀라.
1: 아유 오케이 좋다. 아 시원해.
3: 아저씨 너무 반가워.
1: 아유 반가워. 아유. 야 이거 음원으로 제발 또 들어줬으면 좋겠어.
0: 예, 오케이. 음원으로 들어주시고 둘이서 뭔가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좋습니다. 조금 노래방이니까 생각보다 키를 좀 낮춰서 할 걸 그랬어요.
0: 아,
1: 노래방이었는데 말이죠.
0: 아, 그러네. 키 조절이 가능했네.
1: 노래방이면 낮출 수 있었는데요. 예. 방키만 낮았어도 여러분이 크게 소리 지를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0: 자, 알겠습니다. 네. 노래는 끝났습니다.
1: 네, 끝났습니다.
0: 자, 1부는요. 네. 여러분 문자 보내실 시원한 소리 질러가 있죠. 오늘의 문자 주제는 방송놈들이 이런 주제 저런 주제를 막 매주 생각을 하잖아요. 역시 문세윤이랑은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맞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1: 네.
0: 저매추. 저매추 아시죠? 자 지금 몇몇은 무슨 얘기지 하는 표정으로.
1: 저매추.
0: 저녁 메뉴 추천.
1: 추천이죠. 네.
0: 문세윤 씨 골라줘요.
1: 그렇습니다. 아무 정보도 안 주고 말이죠. 골라줘요, 골라줘요, 골라줘요 이렇게 떼쓰신다고 제가 골라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지, 어떤 게 살짝은 먹고 싶은지, 또 싫어하는 음식도 얘기해줘야 되고요. 좋아하는 음식 또한 얘기해줘야 됩니다. 오늘의 느낌이 고기 쪽인지 해산물 쪽인지 자세하게 좀 주셔야 제가 또 이렇게 상담을 좀 해서.
0: 그렇지. 딱히, 그거는 좀 별로인 것 같다면 별로라고 절묵히 얘기해줘.
1: 별로 별로죠. 다 입맛이 다르니까 저녁 메뉴를 골라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뚱보로서 한번 골라드리겠습니다.
0: 아, 참고로 그 제일 좋아하는 최애음식.
1: 아, 이거 변하지가 않는데. 네. 아, 매번, 제가도 이제 좀 식상해가지고 바꿀까 하다가.
0: 김치 들어간 거죠?
1: 김치 들어간 거죠. 네. 예, 김치 들어간 걸 너무 좋아하고, 네. 예, 뭐, 이렇게 묵은지, 감자탕도 그냥 묵은지 감자탕을 좋아하고, 뭐가 묵은지나 김치가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0: 예. 예. 자, 참고하시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메뉴 추천. 오늘 저녁 메뉴.
1: 예.
0: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한 걸로 저녁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문자 번호 알려주세요.
1: 자, 이렇게 화음성 소리가 굉장히 화이팅이 좋은 우리 방청객분들이랑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0: 일로 와, 일로. 올라와요.
1: 요게 또 돈을 썼네. 돈을 썼어요.
0: 저거 누가 방청객이 맞춰온 거예요.
1: 아 그래요? 오.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맞춰볼게요 이제. 자 프롬포터가 생겼네요. 보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샵1077 50원 긴 문자
4: 100원
1: 합쳐서
4: 150원
1: 고릴라는
4: 무료
1: 김태균은
4: 잘생겼다.
1: 이렇게 아예 자, 누가 만들어 오셨지?
0: 앞에 교육 자료가 있으니까 잘생겼다가 정확히 나오네요.
1: 정확히 나오네요.
0: 알겠습니다. 네. 만들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소리 질러 소개되고 제가 이렇게 딩동댕을 치면은 우리가 저녁 메뉴를 고른다. 골라, 골라, 고른다. 골라, 골라, 골라 하다가 번뜩 이 선물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골라, 골, 유동, 유땡, 유동, 자연산, 골뱅이 통조림 두 통.
1: 아하!
0: 야. 유땡 골뱅이.
1: 요 두통이면 뭐 예. 많습니다, 양이.
0: 이거 뭐 야채 썩썩 썰어 넣어 갖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면 넣어 갖고 그냥 골뱅이 무침에 얼마 맛있어.
1: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착불입이라는 소식도
0: 예, 착불이에요.
1: 착불입니다. 자, 멀리살수 도서상관적 손해입니다.
0: 예.
1: 자, 돈 많이 준비하시고. 자, 3, 4부입니다. 3, 4부는 컬투쇼의 시그니처 코너죠. 사연 진품 명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코너를 무려 2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가수 최지훈 씨. 아, 그리고 오늘은 가족들을 데려다 주러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0: 우리 기러기 기러기 아빠가 진짜 네. 아, 갔구나.
1: 성민 씨를 최성민 씨를 대신해서 우리 배우 차승원의 분신 조롱의 대가
0: 조롱 조롱 재롱 조롱 둥이
1: 개그맨 이재열 씨랑 함께합니다.
0: 자 광고 듣고 여러분들은 저매추 메뉴 메뉴 쭉쭉쭉쭉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를 추천하신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1: 네?
0: 자,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0: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워킹!

0: 이렇게 안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0: 하이마트로 가요.
3: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0: 하이마트로 가요.
3: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소리질러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1: 저녁 메뉴 추천 첨해추 문세윤 씨 콜라 줘.
0: 자, 점매추 문자가 네.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유땡 자연산 통을뱅이 조림 통조림 자 이 두 통을 드립니다. 착불로 드리고요.
1: 착불입니다. 완벽한 착불이에요.
0: 자 이제 예민하게 좀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데 이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하면 되죠. 누구 눈치 안 보면 되잖아요.
0: 그렇죠. 이건 네 맘대로 하는 거죠.
1: 아니 어떻든지 말든지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대로.
0: 골뱅이 네가 쏘는 거예요. 네,
1: 골뱅이 제가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박가연 씨입니다. 아 지금 너무 피곤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하루에 150명이 넘는 아이 들을 상대합니다. 못 먹는 건 전 없어요. 식욕과 먹는 양은 세윤 씨랑 같습니다. 오 진짜 뚱뚱하겠네요. 자 힘낼 수 있는 저녁 메뉴 제발 추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식지 않는 인기가 마라탕입니다.
0: 아 초등학생들의 네. 그 최애 메뉴 아직도 마라탕인데
1: 아직도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어제 먹었고요. 주말 전 먹었고요. 해달라 그러고요.
0: 마라탕을
1: 근데 부모님들 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입에 대면 맛있어요. 마라탕 드세요.
0: 마라탕
1: 아이들 생각하면서 자 마라탕입니다.
0: 자 4355님 네. 회사 출장으로 미식의 도시 목포에 가게 됐습니다. 와 목포 맛있죠. 일정상 딱 한 끼만 먹고 와야 하는데 세발 낙지를 먹을까요? 홍어 삼합을 먹을까요? 아 아니면 다른 것도 괜찮아요. 추천해 주세요.
1: 아, 같이 하는 집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0: 그렇지.
1: 아 그렇죠. 저는 이게 땀이 쭉쭉 나니까 아 당연히 낙지를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똑같습니다. 세발 낙지 갑니다.
0: 와
1: 세발 낙지 가서
0: 세발 낙지
1: 가서 메뉴가 많잖아요. 네. 낙지 볶음도 있고 그리고 맞지. 저기 그냥 그 탕 뭐야 그 이름 뭐야
0: 연포탕.
1: 연포탕도 있고. 근데 삼합을 먹으면 무조건 막걸리도 뭐든 먹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좀 길게 갈 수가 있어요.
0: 예, 그렇기
1: 때문에 그냥 세발 낙지 먹고 오세요.
0: 세발 낙지를. 네네. 이 세발 낙지가 왜 세발? 발이 세 개여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1: 네. 네
0: 가늘다의 그 가늘다. 세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젓가락을 이렇게 싹 묶고 갖고 보다 초장 탁 찍어갖고 확. 그러면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다 발이? 그럼 하나 딱 잡아갖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0: 듣는 거야.
1: 야, 표현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제가 쭉쭉 다 읽어보는 겁니까?
0: 아니야, 뭐 번갈아가면서 읽어보세요.
1: 예, 익명의 청취자라고. 여친이랑 헤어져서 요즘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는데 그냥 햄 구워서 김이랑 먹을까 하거든요.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 실연의 아픔을 겪는 제게 먹자랄 세윤님이 추천해 주세요.
0: 아, 맛있지.
1: 하셨습니다.
0: 불패죠, 사실. 거기다 김치가 들어가야지.
1: 사실은 햄 구워서 김이랑, 그러니까 사실 그 후라이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싹 먹으면은, 사실 저는 그 느꼈거든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입맛까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여자친구랑 헤어진 친구가 그냥 실에 빠져가지고 계속 있다가 잠깐 불렀어요. 사르라고. 그러니까 먹였어. 엄청 잘 먹는 거예요. 입맛이랑 감정은 따로입니다.
0: 네, 그렇지.
1: 후라이 추가해서 쭉쭉쭉 드시면 되겠어요. 예. 울 땐 울더라도 먹고 울어야지.
0: 몸 상하면 안 돼요.
1: 그럼요.
0: 예, 마음껏 드세요.
1: 예, 예. 지나고 나면 또,
0: 다른 여자가 아니야.
1: 그래, 맞아. 오케이.
0: 그럼요. 다른 여자가 나타나요.
1: 그럼요. 예. 또 나타납니다. 짝이 있어요.
0: 예. 골뱅이 드릴게요.
1: 예, 골뱅이 받으세요.
0: 예홍주 씨.
2: 어, 세윤님. 오늘 친구가 돈을 갚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어. 제가 약이 바짝 오른 상태예요. 속이 확 풀리는 화끈한 메뉴 좀 추천해주세요. 아이씨.
1: 약간 매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화가.
0: 이제 짬뽕?
1: 짬뽕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야. 짬뽕 먹고 밤에는 매운 닭발로 에어컨 밑에서 먹어야 돼요. 그 대신.
0: 아, 땀이 나니까.
1: 온몸이 다져가지고
0: 빨리까지 쭈르륵 나니까.
1: 쭈르륵 나니까 오늘은 아예 화끈하게 매운 걸로 쭉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제 짬뽕 한 그릇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매운 닭발.
1: 소주 한 잔 딱 먹고 자기 전에 하얀 우유 한 잔 먹고 자시면 다음날 화장실에서 편할 겁니다. 예.
0: 덩골뱅이 갑니다.
1: 네. 자, 이정아 씨입니다. 투잡뛰고 있어서 너무 피곤해서 입술이 터졌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0: 피곤해 돼. 피곤해. 아, 입술이, 면역력 떨어졌어.
1: 입술이 터졌을 때 말이죠. 입을 벌릴 때마다 터진단 말이죠. 아프단 말이에요.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0: 그럼 어떻게 해?
1: 그럴 때일수록 훈련을 더 해야 됩니다.
0: 아, 오히려 더 벌려.
1: 오히려 더 벌려서 한 입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갈비탕인데 뼈갈비탕 큰 거 있죠.
0: 왕갈비탕.
1: 왕갈비탕 같은 거 들고 가위로 손질하지 말고 바로 뜯을. 입이 아 하겠지만 상처는 낫기 마련입니다.
0: 예.
1: 예, 훈련하세요. 예.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0: 밥 한 공기 또 국물에 싹 말아가고.
1: 싹 말아먹고.
0: 예, 김치랑 딱 먹으면 맛있지.
1: 그때 어느 순간 아프지 않은 나를 발견해. 기분 좋습니다.
0: 예.
1: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0: 자, 골뱅이 드세요.
1: 네.
0: 이상수 씨.
1: 네.
0: 오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그늘이 없습니다. 아, 너무 덥겠다. 어떡하냐. 끝나면 땀을 엄청 흘려서 기운이 한 개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뭘로 가야 될까요? 저녁 메뉴를 고기로 갈까요? 국밥으로 갈까요?
1: 아, 쉴 때 국밥 시키러 가서 수육 정도는 하나 시키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다면 수육 같이 시켜서 먹기 좋고.
0: 수육 국밥.
1: 아, 사실은 고기로 갈 때는 혹시 뭐 굽는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0: 에.
1: 그럼 굽다가 쓰러지거든요.
0: 아, 안 돼요. 너무 뜨거워
1: 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0: 예, 예. 예,
1: 굽다가 쓰러져요.
0: 그냥
1: 국밥은 기다리면 나오잖아요.
0: 네, 그렇죠.
1: 국밥을 일단 드세요.
0: 국밥. 불 없는 데로 가세요 오늘은.
1: 불 없는 데로 가야 돼요.
0: 하루 종일 너무 뜨거웠으니까.
1: 식당에 문을 열었을 때 어우 추워 하는 식당 가야 됩니다. 어우 추워. 근데 들었는데 어우 뭐야 좀 안 시원하네. 그러면은 옆집을 가십시오. 예, 쓰러집니다.
0: 네, 국밥에다가 이제 수육 주고 보쌈 이렇게 시켜서
1: 예, 예, 깍두기 국물 좀 넣어가지고
0: 굽는 거기 고기 말고.
1: 아, 맛있겠네.
0: 아, 맛있겠네. 송정원 씨.
1: 예, 정원 씨.
0: 예, 세윤이 형님 저 매치해 주세요. 비빔면 2개 플러스 삼겹살 1.5인분인데
1: 아, 뭐야.
0: 물냉면 곱빼기 플러스 돼지 불고기 1.5인분 둘 중에 무엇을 먹을지 선택이 너무 힘듭니다. 세윤이 형님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주세요.
1: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저기 고향에 있는 가장 큰 매장 있잖아요. 스타로 시작하는 거기서 제가 평냉을 먹고 왔어요.
0: 아,
1: 평냉에 만두랑
0: 시원하다.
1: 이렇게 제육시켜가지고 어제 그 꿈을 꾸면서 잤어요. 그걸 먹어야겠다. 그래서 와이프 깨워가지고 같이 갔다 왔는데 집에 제가 비빔라면을 지금 사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열무 물, 그 물 열무 있잖아요.
0: 그렇지?
1: 고기 요만큼 남았는데 그걸 언제 먹을까요? 삼겹살이 있단 말이죠.
0: 아하.
1: 근데 그걸 포기하고 제가 갔다 왔어요. 제 지금 마음으로는 집에 가서 이걸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딱 왔거든요. 비빔라면 두 개와 삼겹살 1.5인분을
0: 선택합니다. 예. 예.
1: 아, 그렇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코너가 뭔데 이렇게 제가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0: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1: 근데 듣는 사람이 좋아할래나 이거?
0: 예, 좋아하지. 아니 좋아하자. 원순이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3: 아우 이 코너 고정으로 만드는 건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1: 아니 어디가 재밌다는 거지? 없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서 좀 이게 현타가 오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0: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메뉴를 결정 못한 사람 진짜 많아요.
1: 아, 그렇죠.
0: 예, 이거를 시원하게 결정해주면 그게 먹기 싫어도 그 사람 결정했으니까 먹어야 되겠다 하고 속이 후련해지거든요.
1: 그러니까요. 함흥과 평냉 중에 제가 평냉을 골랐거든요. 아,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함흥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0: 아,
1: 예, 연희동 맛집 하나 있거든요.
0: 예,
1: 지금은 나오는.
0: 예, 예.
1: 혹시 제가 오전에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0: 아, 거기 매운 거 아니에요?
1: 아, 야, 맵진 않아요.
0: 맵진 않아요.
1: 예, 청으로 시작하는 뭐 있는데.
0: 예, 예, 예.
1: 자, 아무튼 냉면이 나오네요.
0: 자, 명카 드라이브의 노래 듣고 와서 계속 문자 소개할게요.
1: 냉면.
0: 아, 맛있겠다. 씨.

0: 네. 자, 냉면.
1: 아, 노래만 들어도 이렇게 냉면 뭐 한 사발 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박명수 형님 부러워 죽겠습니다. 야, 이 시즌, 시즌 노래가 너무 많아요.
1: 히트곡이 있잖아.
0: 바다의 왕자부터 해가지고 아, 최근에 또 타편 씨가 또 리메이크 했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우리 애들한테 네. 터져가지고 애들이 그걸 듣더라고.
1: 나, 네. 나도 발표했던 아까 그 에브리바디 선샤인 노래 괜찮은데. 그죠?
0: 아, 그거 누군가가 좀 리메이크 해줘야 되는데.
1: 어. 우리가 할까?
0: 그냥.
1: 그냥 가만히 있어요.
0: 여기저기서 안쓰러웠는지 여기 앞에서 해준다고 나 어, 지금 본인들이 리메이크를
1: 해준다. 리메이크를 하겠대.
0: 예. 어. 어.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저희 방송 좀 합시다.
0: 네네. 아, 박지영 씨가 아, 문자 계속 오네요. 어,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코너가. 어. 사장님이 저녁 사주신대요. 같이 먹기 싫은데 기겁하고 다시는 제게 밥을 사준다는 말이 안 나올 만한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아 돈 줄 내야 됩니다. 아, 돈 줄 내야 돼요.
1: 그렇죠. 사실... 어, 그렇지 뭐 사장님 마음대로 주는 그런 예, 게 가야죠.
0: 마음대로
1: 소고기 오마카세 뭐 이런 거.
0: 아, 그런데도 좋은데 그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1: 그래?
0: 생각보다는 아, 독도새우로 가야 됩니다.
1: 아,
0: 독도새우로 가서 독도새우 마리당 거의 만 원 하거든요.
1: 어, 독도까지 가는 건 어때요?
0: 독도새우 가면 안 돼요. 가면 사장님이 가다가 지칩니다. 가다가 지치고 한 30만 원 주기 때문에
1: 뱀멀미 막 네. 하고
0: 독도 세월에 가야 돼요. 가시는 같이.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시인 이지훈입니다. 우리들의 발라드 무대에서 기교보다 진심을, 화려함보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닿기를 바랐는데 그 마음이 통했는지 벅찬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가사를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가사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가사에도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말없이 삶의 무게를 견뎌온 분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청춘들, 그 모든 분들 곁에서 음악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어깨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세요. 늘 여러분들 곁에서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윤이었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아~ 자, 컬투 쇼 2부에 불리합니다.
2: 2부.
1: 우리가 네. 아까 뭐 우리 사장님이랑 다시 밥 먹고 싶지 않게 네. 그런 거 좀 메뉴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독도새우를 추천하다가 네. 저희가 그 방송이 끝나버렸어요.
3: 그러니까요. 언제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 떠들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독도새우를 얘기했는데 독도새우 네. 보통 시가가 15,000원에서 35,000원까지 한다는데 아... 이거를 사장님한테 질리도록 비싸게 좀 이렇게 먹이려면 먹으려면 몇 마리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3: 일단 그걸 예약을 해야 돼요. 잘 나가는 집은 일단은 알이 큰 게 무조건 먼저 솔드아웃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작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맞아, 먹자마자 먹어봤지. 너무 다니까 아무것도 안 찍어도 그냥 한 번쯤은 진짜 플렉스 할 때 사장님 그러니까 해주면 좋죠.
1: 약간 강남에 비싼 그 횟집 같은
3: 데. 네, 거기도 있고.
1: 예, 그런 데 가서 독도새우로만 먹어 계속.
3: 큰 데는 막 진짜 회장님들이 예약을 몇 달 전부터 해놓은데.
1: 근데 독도새우에다가 자연산 네. 도움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러면 식가거든 그런 거는.
3: 그리고 마지막에
1: 그런 이제 식가야.
3: 마지막에 이제 약간 봐주는 척하고 민어 시키면 돼. 민어.
1: 아, 민어.
3: 여름 민어. 봐주는 척하면 사장님 고맙게 생각해 민어를. 그 비싼 거를 어이 고맙다 직원들아 이렇게. 독도새우 안 먹어줘서 이렇게.
1: 민어 코스로 이제 딱 나오는 게 민어 네. 전에다가 민어 탕에다가.
3: 아이고 아이고.
1: 먹으면 진짜
3: 민어 찜까지.
1: 아
3: 코스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좀 알아서 하세요.
3: 예. 네.
1: 자 억지백 일장 가기 네. 전에 컬투쇼에서 6월 21일 일요일 오프닝에서 제가 이런 문자를 소개해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1110번 블루베리 생과 수확을 하고 있어요. 울산 온양 내광마을 깨보기네 블루베리 네. 많이 드셔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런 깨보기네 블루베리 깨보기네 블루베리 많이 드셔주세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특대 두 박스를 컬투쇼 보내주셨습니다.
3: 저희가 좀 씻었죠.
1: 그리고 블로그에 컬투쇼에서 문자 소개된 걸 올리기도 하셨답니다. 이렇게.
3: 아 진짜요?
1: 깨보기네 울산 온양 밤 블루베리. 야 컬투쇼에 깨보기네 네. 블루베리가 나왔네요. 이렇게 올려주셨.
3: 아니 우리 그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함께 방청객들이랑 같이 좀 먹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알이. 예. 야 포도알 같아요 느낌이.
3: 아니 거의 거봉이야. 나 블루베리 이렇게 큰 것도 처음 보네.
1: 진짜 와. 포도알처럼 진짜 달고 너무 맛있고 이게 블루베리가 슈퍼푸드 아니겠습니까?
3: 아.
1: 진짜 눈 건강에도 좋고 몸에 항산화 작용에도 너무 좋고.
3: 와 좀 이렇게 상큼하고 약간 시큼한 그거.
1: 깨보기네. 깨보기네 진짜.
3: 마지막에 아주 달달한 마무리.
1: 깨보기네 블루베리 농장.
3: 지금. 아, 지금 깨보기네 죽이네요.
1: 블루베리 농장을 너무 잘했다. 깨보기네. 그지? 깨보기네지?
3: 깨보기네 깨맛있게 하네 그냥 깨보기네가.
1: 깨보기네 진짜 맛있네.
3: 깨보기네 좋습니다.
1: 깨보기네. 아, 깨보기네 맛있다. 야, 깨보기네 블루베리 맛있다. 깨보기네.
3: 이러면 백박스 오겠지.
1: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주문 된다니까 깨보기네. 깨보기네 블루베리 농장.
3: 아 깨보기네 한번 저도 사 먹어. 진짜 상품이 너무 좋네요.
1: 블루베리 이걸
3: 대로 한번
1: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확 넣어갖고 같이 떠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3: 진짜 맛있죠.
1: 아, 진짜 우리... 맛있어. 먹을 때도 막 그런 소리가 난다. 먹을 때 딱 한 입 먹을 때마다 깨보기네, 깨보기네, 깨보기네, 깨보기네 맛있네.
3: 깨보기네와 함께합니다. 컬투쇼. 네.
1: 자 디지털 컬투쇼 네. 이제 2부 억지 백일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음악 주세요. 깨보기네.
0: 억지를 부여서 억지를 쓰면 억지로서 머리 갑니다. 억지 백일장.
1: 이 코너는 모든 게 억지입니다. 시작부터 회의를 통해서 억지로 회의를 하다가 방송놈들이 억지로 네. 만들어냈고 억지로 방송놈들이 작가가 아니 이거를 그냥 꽁트를 억지로 써내요. 그럼 우리가 하기 싫은 연기를 억지로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재미없는데 억지로 웃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쇼다런들은 억지로 이행시를 보내고 주기신 네. 선물을 억지로 방송놈들이 선물을 줘버리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입니다. 깨보기네.
3: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억지로 다른 걸 들을 수가 없고 억지로 억지로 들어야 되는 억지의 꽁트 억지로 한번 깨보기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억지로 한번 해볼게요. 깨보기네.
1: 예. 음악 주세요.
4: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하러 온 김태균 기자입니다. 노세윤 박사님 맞으신가요?
5: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일평생을 이렇게 서울을 연구해온 박사 박사 소박사 노세윤입니다. 아유 어떤 인터뷰를 하시려고 왔어 자식아.
1: 예, 박사님, 이게 요즘 그 같은 그 AI 시대에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5: 아, 예.
1: 그래서 이 저희 컬투 뉴스 팀은요,
5: 예,
1: 카우스 가스,
5: 카우스 가스,
1: 그러니까 소의 방귀가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지 그것을 저기 팩트 체크 여쭤보러 왔습니다.
5: 어, 카우스 가스, 가스. 그것이 좀 남다르기는 하지만은 난 사실 방귀가 아니라 울음 전공이에요. 울음 전공인데 이걸 어떻게?
1: 아, 그럼 소 울음 먼저 좀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직접 시연이 가능하시다고 들었습니다.
5: 아, 요즘 안 돼, 안 돼.
1: 아, 왜요?
5: 아, 지금은 코딱지가 많아서 이 콧구멍으로는 소 울음소리 무리야 무리.
1: 갑자기 껴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5: 이 콧구멍으로는 소 울음소리 이 콧구멍으로는 소 울음 무리야 무리.
1: 오늘의 억지 선물. 이 콧구멍으로는 소 울음 무리야 무리. 콧구멍으로는 무리. 콧구멍 무리. 콧구멍 무리. 콧구멍 무리. 콧구멍 무리. 콧구멍 무리. 진한 콩국물을 드립니다. 야. 콩국물이 콩국물이 콩국물이 콩국물.
3: 야, 이건 1등 같아. 1등. 진짜 전 세계 1등입니다.
1: 예.
3: 예, 콩국물이었군요. 상상도 못 했는데.
1: 자, 시제는 콩국물에 네. 콩국 이행시로 가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국물 이행시 보내지 마세요.
3: 네, 콩국입니다. 꼭 국물로 보낸 사람 있어. 콩국으로 가겠습니다. 이행시 마구 보내 주세요.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샵 1077
1: 50원.
3: 긴 문자
2: 대박!
3: 합쳐서
2: 대박!
3: 고릴라는
2: 대박!
3: 좋습니다. 이렇게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에게는 콩국물 950ml를 드립니다.
1: 어유, 뭐 한, 많이 주네.
3: 어, 많게는 세 그릇 먹겠네요. 예,
1: 콩국물 950ml.
3: 그렇습니다.
1: 1000L가 50ml 모자란.
3: 일부러 약간 50을 뺐나.
1: 예, 예. 1리터에서 잠깐 떨어지는.
3: 좋습니다. 여러분의 입맛 끌어올리는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쭉쭉 보내주시고요. 어, 2728님이 문세윤 씨는 블루베리를 한

0: 꼬지막식 드시네요 이렇게. 뭐 어쩌라고요? 아, 맛있으니까요.
1: 얘가 우리
0: 아니 이거를
1: 아, 깨보기가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 먹을 수 있나?
0: 아니, 하나씩 먹으면 좀 감질만 나잖아요. 블루베리 한 조각씩 먹을 수 있다는 건 플렉스거든요.
1: 그럼요. 성공했다는 거죠.
0: 자, 기분 찝찝하게 팽수 노래 듣겠습니다. 콩국수.
1: 콩국수 들을게요. 어, 맛있다. 깨보기네.
2: 콩국수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0: 강국수 강.
1: 이야.
0: 강국수 강국수
1: 강. 아, 이거 라이브도 하고 갔다고요?
2: 여기서 펭수 와서 라이브 하고 갔어요.
1: 오우야.
2: 그러더니 강아. 근데 아니, 머리 크기를 제가 그때 재봤었거든요. 근데 엄청난 게 크더라고.
1: 펭수보다 크진 않죠, 설마.
2: 아이지.
1: 아, 그렇죠.
2: 사람이야, 그게 뭐야?
1: 아, 그러니까. 예.
2: 펭수의 머리 둘레가 무려 191cm.
1: 어우, 대단하네. 우리가 한 60, 한 뭐.
2: 저는 61.
1: 61. 저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2: 그러니까.
1: 저는 좀 작을 거예요. 59 정도.
2: 너는 그 눈썹 위로는 좀 작아.
1: 네, 여기는 일반적인데.
2: 여기.
1: 약간 여기가 약간 조롱박처럼. 파인애플 형식으로 돼가지고. 참 씁쓸합니다. 예.
2: 아이, 깨보기네.
1: 아, 또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콩국으로 해달라고. 아, 저기, 국물도 아니고, 콩물로 해주시고.
2: 콩물로 보낸 사람 있어.
1: 예, 아, 좀. 그래도 한번
2: 재미있으면
1: 드려야죠. 그래도
2: 선물 드리고 재미없으면 일주일 그냥. 동안 문자를 차단합니다.
1: 약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2: 돌돌철구님 콩
1: 콩복이네
2: 물
1: 물루베리.
2: 세 명 이상 웃으면 돼요. 괜찮아요. 네,
1: 됐습니다. 기준이 아주 낮습니다. 세 명입니다. 네. 자 갑니다. 김희경 씨가 콩
0: 콩다리 잡아라
1: 국국
0: 빠빠빠 빠빠빠 콩다리 잡아.
1: 김희경 씨 따로 DM으로 김태균 씨한테 사과.
0: 죄송합니다.
1: 예, 네, 자존감이 많이
0: 떨어져. 다 해봤지만은.
1: 네, 좀 많이 힘들어요.
0: DJ 21년 경력에 네. 이런 자괴감이 든 적은 처음입니다.
1: 조용히 DM으로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어. 예, 네, 정진건 씨입니다.
2: 자, 콩
1: 콩밭에서 뭐 하는겨?
2: 국
1: 국자로 밥 매는겨? 어?
2: 이게 어느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1: 이거 저런 일기 대사예요, 뭐예요 이게?
2: 콩밭에서 뭐 하는겨?
1: 국자로 밥 매는겨? 뭐 하는겨? 정진건 씨 뭐 하는겨?
2: 아, 그래 세 명은 웃었어요.
1: 그래도
2: 특히 여기 계신 분이 제일 크게 웃었어요. 본인이 국자로 밥 매는 상상을 한 모양이에요.
1: 어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웃기네. 상상하면 웃기네. 자, 2526님 콩
0: 콩나물 팍팍
1: 물
0: 물 쳤냐?
1: 아이가 살립니다. 아이가 살려요.
2: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나이스.
1: 아이가 살리네요.

0: 이주일 선생님 모를 텐데 아마 저 친구.
1: 그러니까. 예.
2: 콩나물 방방 못했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1: 야 아이들한테 프리패스네 이게. 예. 그냥 뭐 터지네요.
0: 역시. 자 2367님 콩.
2: 콩나물이 동꼬에 아, 콕 꼈어요.
0: 웃어 웃다가 야유가 나옵니다.
2: 아, 하지 마.
1: 야유만 하는데 하지 마를 너무 세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3277님. 콩
2: 콩할 만한
1: 국
2: 국민 MC 문세윤 젖꼭지.
0: 아, 이건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긴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개그맨들 연예인 통 포함해서 가장 젖꼭지가 클 겁니다.
1: 왜 블루베리 바나나 왜? 왜?
0: 예. 예.
2: 깨복인의 블루베리 만한 네 젖꼭지.
1: 깨복인의 모델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자, 궁금하시면 천하장사 받았나 영화를 보시면 제가 상타라고 한번 연결했으니까.
0: 저는 문재현 씨 20대 초반부터 예. 얘의 젖꼭지를 봐왔기 때문에
1: 예, 나체를 서로 본 사이죠. 예.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0: 깜짝 놀랍니다. 눈 감고 만지면 깜짝 놀라요.
1: 저도 뭐 샤워하다 깜짝 놀래잖아요. 누가 나 쳐다보는 줄 알고. 최수진 씨입니다. 콩!
2: 콩지야!
1: 국!
2: 국이 짜다!
1: 이제 콩지엄마. 팥지엄마인데 약간.
0: 팥지엄마인데요. 예, 국이 짜면 안 되죠. 자, 김미화 씨. 콩!
1: 콩! 아, 김미화. 콩유는? 콩유는?
0: 예, 약간 외국인 버전 같아요.
1: 아, 콩유는? 극 극맨맨남
0: 아하
1: 콩유는 극 아유
2: 콩유는 극맨맨남
1: 땡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에아 예. 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1: 예 이게 코미디를 설명하면서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0: 그럼요.
1: 예 예
0: 듣자마자 웃겨야지.
1: 예 예 설명하면서 웃기는 코미디는 없어요. 0790님 콩
2: 콩밭맨은
1: 국
2: 국낭네 예.
1: 자, 열심히 한 만큼 세게 쳤어.
0: 예.
1: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 나갈 뻔했네 이거.
0: 0790. 네. 예. 뭐 이딴 걸 보냅니까.
1: 네.
0: 권현진 씨. 콩.
1: 콩고 단을 내자. 콩고 단을 내자.
0: 국.
1: 9981.
0: 야, 어거지예요. 좋아요. 아, 우리는 어거지예요.
1: 9981.
0: 아, 자, 이제 뭐, 예. 두 번째 억지공 들어가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상황은 이어집니다.
1: 주세요.
0: 교수님, 교수님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거 뭐 어떻게 안 되실까요?
3: 아, 이거 국민들이 소름에 관심이 많다면야 어찌가 좀 코 좀 한번 후비고 자, 어떤 소를 원하시오?
0: 아, 소의 품종별로 울음소리가 좀 다 다르군요.
3: 아, 그럼 소가 자라온 환경, 날씨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0: 그럼 얼룩소, 황소 이런 유명한 소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보자 보자, 알록소? 얼룩소는 멋쟁이잖아. 멋쟁이니까 이렇게 멋지게 울어. 바이브레이션이 좀 있다.
0: 와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간 얼룩소가 이렇게 울어.
3: 꼬시는 거야.
0: 황소는요?
3: 꼬시는 거라고. 황소는 지긋함이 있어. 옐로 보이스. 황소는 그냥 처음부터
0: 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웃어주네요. 미소가 있네요.
3: 그렇지. 그걸 또 꼬시는 거야.
0: 아, 꼬시는
3: 꼬시는 거야. 인기가 많아야 되잖아. 오케이. 동물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오케이.
0: 그럼 좀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한우.
3: 한우는 기세부터가 남다르지. 파이팅 없지단 말이야. 지지 않잖아.
0: 기세가 있어.
3: 지지 않잖아.
0: 기세가 있어요.
3: 그럼. 야, 지지 않잖아.
0: 아까 얼룩소 어떻게 울었죠?
3: 얘는 멋있는 애야.
0: 예.
3: 한우 지지 않잖아. 꼭 해.
0: 그럼 저 우리.
3: 아 그만하지. 아. 예. 아 미치겠네.
0: 해외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3: 해외.
0: 우리 호주산 소고기 많이 먹잖아요.
3: 호주.
0: 호주소.

0: 호주. 보자 보자. 오늘 호주가 오늘 저 비가 온대거든. 그 바람도 어리를 불고. 그럼 좀 습하겠지?
1: 그렇죠. 갑자기 겨우는 오늘의 억지 선물.
0: 바람도 어리를 불고. 그럼 습하겠지?
1: 오늘 억지 선물. 바람도 어리를 불고. 스파게티. 어리를 불 스파게티. 미트볼 스파게티. 미트볼 스파게티. 미트볼 스파게티. 이거는 눈치챘어. 야, 스파게티를 야. 듣고 사람들은 전부 스파게티를 생각하지.
2: 야,
1: 야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었어.
2: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야, 기세로 가는 거는.
1: 기세로 가야 돼.
2: 야, 기세로 웃겼잖아요, 결국 또. 아, 대단합니다.
1: 당신의 소도 기세잖아요.
2: 깜짝 놀랐어. 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다음부터 대본을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3: 예. 자, 오늘의 억지 선물은 네. 미트볼 스파게티였습니다.
2: 아, 인기 많지.
3: 미트볼 스파게티.
2: 어리를 볼 스파게티. 예.
1: 미트볼 스파게티 네. 할 때 이행시 스파로 가겠습니다. 스파.
2: 제발 다른 거 보내지 마시고.
1: 네, 스파로 보내주십시오.
2: 스파로 이행시 보내주세요. 자, 샵1 9 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께 미트볼 스파게티를 드립니다.
1: 나이스. 광고 들을게요. Here we go.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가격이 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

0: 자 이제
1: 아,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트가 왔네요. 미트가
0: 미트 또 미트가 예. 왔어.
1: 네 왔습니다. 그래도 뭐 웃기면 뭐 아, 예, 드려야죠.
0: 김화희 씨 이름이 어렵습니다. 발음이 김화희.
1: 네 화희 화희요.
0: 자 미
1: 미칠 것 같아요. 트름하고 싶어서 안 미칠 것 같아요. 아우 나올 것 같아요. 트름 아.

0: 아, 두 명밖에 안 오셨어요. 김화희 씨 일주일 동안 문자가 차단됩니다.
1: 요 왼쪽에 약간 위생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좀 와 계시거든요. 예, 조금 들어온 걸 좀 싫어하시고.
0: 자, 이제 스파 이행시 가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스파로 갑니다. 최경환 씨입니다.
2: 스릉한다 스릉해
1: 파
2: 파슴 벅찬 그 이름
0: 불안하다.
1: 아니 본인 노랜데도 그래도 좀 예. 뭐 없네요.
0: 예.
1: 야 그래, 땡입니다.
0: 에너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1: 아 요건 또 그냥 직접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또 이탄이 와가지고 자 3031님 자 스
3: 스리라차 소스
1: 파
3: 팍팍 붙었냐?
1: 어 지금은 안 웃습니다. 지금 아닌가 봐요.
0: 아까 같은 사람인데.
1: 아까 같은 유행어인데 콩나물이 웃겼나 봐요. 안 되네요.
0: 자 0114 어? 스
4: 세형할 때 세형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0: 파.
4: 파.
1: 사과해요 나한테.
0: 예. 그래,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예,
1: 죄송합니다.
0: 그러니까 사과 문자 좀 따로 보내세요.
1: 네. 김학정 씨가 스
5: 스님 오늘은
1: 파
5: 파닥으로 가시죠.
1: 스님한테.
0: 예. 자 1799님
6: 스
1: 김태균 방구
0: 파
1: 문세윤 방구
0: 야, 그 방구 소리로 이제 네. 음성 검색해 보는 게 사연이 왔었는데
1: 아 너무 재밌죠.
0: 예. 진짜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해보는 거 있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자 방구 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홍어도 나오고
5: 홍어
0: 부각 터널도 나오네. 부각 터널 부각 터널
1: 재밌네.
0: 나얼도 나왔대. 나얼 가수 나얼
5: 나얼
1: 아유 웃으면서 3부로 가야겠네.
0: 네 3부로 넘어가야겠네. 아 즐겁네. 아 3부로 넘어가네요. 깨보기네.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남다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

0: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을 네? 찾아오는 컬투쇼 오늘도 3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1: 그렇습니다. 3부
0: 아 현장에 오니까 너무 네. 즐겁죠 여러분. 이 듣기만 할 때랑 달라요. 생동감이 훨씬 더 넘치고
1: 아, 와야 돼요.
0: 아 네. 이렇게 멋진 슈퍼스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어떤 베네핏이 있죠. 그리고 이제 깨봉인의 블루베리도 현장에 와야 하나씩은 먹어볼 수 있다는 거죠. 듣기만 맞습니다. 하면 못 와요.
1: 예, 와야 됩니다. 고민할 때는 와야 돼요.
0: 예,
1: 예, 예 집에
0: 아,
1: 계시지 마시고.
0: 방청 와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당신들은 제가 20년이나 기다렸어요. 왜 이제 옵니까? 빨리빨리 네. 와야지.
1: 여러분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방청
0: 신청하십시오.
1: 신청을 해주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번호 살짝 다르죠? 샵의 1088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와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샵의 1088. 네,
0: 샵의 1088번이 그렇죠. 방청 예. 신청 문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덥지만 그래도 좀 시원하게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컬투쇼에서 여름이 되니까 그래도 다들 썸머 페스타? 페스티벌? 뭐 있다고 페스티벌.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1: 해야겠다.
0: 그래서 컬투쇼 20주년 특별 기획.
1: 네?
0: 컬투쇼 썸머 페스타!
1: 페스타!
0: 자. Everybody sunshine.
1: 아니 그 노래 좀 넣어주지. 우리까지 했는데
0: 야, 그 노래 좀 넣어주지 그랬냐 야,
1: 아이, 바로 외면하네
0: 진짜 너무한다 바로, 예. 니네도 안 틀어주면 어디서 틀어주니 먼저 첫 번째 네. 썸머 선물 페스타
1: 네.
0: 자 걸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갖고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우와. 선물을 쏩니다
1: 우와.
0: 자 무려 에어컨
1: 네.
0: 18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1: 우와.
0: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우와
0: 모든 뼈다구들이 다 갈려서 나와.
1: 우와.
0: 이동 갈비 세트.
1: 우와.
0: 백화점 상품권.
1: 말도 안 돼.
0: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1: 우와, 맛있겠다.
0: 세윤이가 좋아하는 피자.
1: 피자.
0: 7월 17일 금요일까지 마구마구 쏠 테니까 매일매일 들으면 언제 뭘 쏘는지를 알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자, 걸러걸러 막 띄엄띄엄 들으면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썸머 뮤직 페스타!
0: 야호! 이것도 뭐냐?
1: 여름이 되면 말이죠. 여기저기서 음악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뭐 쭉쭉 나오죠. 컬투쇼도 질 수 없어서 1탄,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썸머 뮤직 페스타 1탄입니다. 인천에는 올해로 21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있다면 컬투쇼에는 커피물을 끓이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모두를 락 스피릿으로 가득 채워줄 이것이 있다. 컬투쇼 커피

0: 버터 아니고 커피 버터.
1: 자,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십니다. 대한민국 대표 펑크록 밴드 데뷔 30주년을 맞은 존재만으로 가슴 웅장해지는 히트곡 부자 말 달리자 룩셈부르크 좋지 아니한가 크레잉넛과 함께합니다.
2: 룩룩 룩셈부르크 아아아아 아르헨티나 룩룩 룩셈부르크 아아아 아르헨티나.
1: 크레잉넛이 나온 줄 알았네 지금 거의 뭐. 예.
0: 깨보기네. 자, 걸스터 썸머 뮤직 페스타 2탄은요 7월 네? 14일 화요일에 함께하는데 여름하면 바로 떠오르는 최고의 여름 페스티벌 뭐예요? 그 이름 가수 이름 얘기하면 바로 또 얘기합니다. 권은비.
1: 예, 거기 물.
0: 예, 그렇죠. 그리고 백호.
1: 백호. 야. 거기 밤.
0: 물총도 막 찍찍스 쏘. 쫙. 가수 입에 물총을 쏴갖고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되는 거.
1: 몸짱들이 대거 출연하고
0: 바로 워터밤.
1: 워터밤.
0: 하지만 컬투쇼에서는 비싼 음향 장비들 기기들 때문에 절대 물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물을 쏠 수 없는 관계로 물 대신 밤, 워터 밤이니까 진짜 밤을 뿌려.
1: 진짜. 밤을 뿌려. 진짜 밤을.
0: 컬투쇼. 컬투쇼 음의 밤.
1: 워터밤 아니고 워메 밤.
0: 어, 밤. 밤을 뿌리는 거야.
1: 워메 밤. 밤.
0: 알밤, 군밤, 맛밤. 이야. 먹는 밤을 막 뿌릴 예정이에요.
1: 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너?
0: 예. 퀸카, 라타타, 클락션의 주인공 아이들.
1: 이야.
0: 그리고 워터밤의 남신 B2B의 미녀.
1: 이야.
0: 컬투쇼 무대를 제대로 뒤집어줄 텐션의 여왕 바다.
1: 오호.
0: 무엇을 그대하든 기 이상일 거라고 여러분은 상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야, 즐겨주시면 돼요.
1: 대박인데요. 라인업이 웜의 밤.
0: 웜의
1: 밤. 대박입니다. 네. 워터밤 못 가시는 분들은 웜의 밤으로 오시면 될
0: 정말 시원하거든요.
1: 네.
0: 물 뿌리지 않아도 돼요. 여기 시원해.
1: 그러니까, 너무 시원해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0: 네, 밤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1: 네.
0: 자, 그럼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우리 이재율 최재훈 씨를 만나 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전 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죠.
1: 돌아왔습니다.
0: 급똥이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처참하게 급똥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야, 똥꼬의 힘을 늘 단련을 해놔야 됩니다.
1: 맞아요.
0: 다 같이 따라하시고 힘을 주면 똥꼬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죠. 빼면 내려가고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들썩들썩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음악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1: 뺐다
0: 줬다
1: 뺐다
0: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1: 뺏뺏.
0: 자, 이렇게 해서
1: 뺏.
0: 그렇지. 자, 다시 한 번 더.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1: 뺐다
0: 줬다
1: 뺐다
0: 뺐다 줬다 뺐다 줬다
1: 뺐다
0: 줬다가 뺐다가
1: 줘어 뺏.
0: 예, 이거 다 같이 하면서 박자에 네. 맞춰서 운동을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하세요, 얼른. 자동주문 대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GY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대가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행.
1: 세탁 전문 기업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눈 건조 눈 건강엔 에듀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란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0: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참숙다 데이픽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한국 블루베리 유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네, 40년 전통의 맛집 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줬다 뺐다
1: 줬다
0: 줬다가
1: 뺐다가
0: 줬다
1: 뺐다
0: 내 똥꼬 건강해졌다
1: 건강해진다.
0: 광고
3: Here we go.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0: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One, two, three, four.
1: Sayan,
2: Chimpum,
3: Yoho,
1: Yoho.
2: Ha.
1: 사연 읽기에 달인 사달, 겨치기의 아버지 겨버지, 겨나가요. 무단 결근과 무단 출근, 무단 지각, 무단 삭제, 무단 갈취, 가끔 사연을 안 읽겠다고 무단 패스도 시도하는 오. 인생이 무단인 남자, 본업이 가수인 최재훈.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자, 겨드랑이 치면서 최재훈을 맞아주세요.
4: 겨치기의 달인,
1: 겨치기의 아버지,
4: 그렇습니다.
1: 임부절 미남
2: 겨버지
4: 겨버지 최재훈 선생님.
3: 감사합니다.
4: 예예예. 네. 예, 예. 자, 이분입니다. 배우 차승원 형님이 얼마나 대인배인지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차승원의 분신, 이 시대 최고의 초롱쟁이. 이 정도 허우디면 사실 모델이 어울릴 법도 한데, 아, 희한하게 개그맨이 너무 잘 어울리는 남자, 개그맨 이재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랜만에 사연 진품 명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때 차성원 선배님이랑 같이 나왔을 때.
1: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2: 그때 마지막이었죠.
1: 그때가 마지막이었네.
4: 네. 너무 웃었네, 너무 웃었어.
1: 언급된 김에 우리 한 번 더 가죠. 네.
2: 서영락들이 화가 많이 나죠. 믿음만 믿으면 됩니다. 겨나가요.
1: 우리 알바 차승원 씨 감튀 나왔는데요.
2: 아, 감자튀김 나왔어요. 음이 정확해요. 음이 정확합니다.
4: 아, 그러니까 아, 음정이 네. 기가 막히네.
1: 정확합니다. 네. 이거를 바로 여기 차승원 형님 앞에서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4: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짜릿해가지고 이게 진짜 짜릿하거든요. 네. 원조인 분을 모시고 성대모사 하는 거는 네. 대단한 건데.
1: 주연 선생님 앞에서 해봤잖아요.
4: 아, 저는 많이 했죠. 저는 많이. 저는 배워서 한 거고 여기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느낌이 달라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것과 인정을 네. 하는 거지 이제. 네. 그래, 이제 마음껏 해라 이렇게. 이제 인정한 거 아니야?
2: 네네네, 인정했지.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4: 그렇지, 그렇지.
2: 그렇지만 활동은 겹치지 말자. 본인이 이제 작품 하실 때는 잠깐 멈췄다가
4: 아, 잠깐 좀.
2: 이제 쉬실 때 또 하고 이렇게
4: 깔끔하네.
1: 오래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2: 그러니까. 네네네, 네, 그죠.
4: 그럴 것 같아요.
1: 네. 자, 사연 진품 명품 2020년 6월 이벤트 안내합니다. 먼저 사연 소개만 돼도 책정 금액 상품권에다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요. 주정한 선물은 뭔지 우리 뚱이니가 선물해 주세요.
4: 그렇습니다. 방송국농들이 아, 실제로 이 시계를 차고 회의를 했더니 말이죠. 섭외가 잘 안 되거나 회의가 안 풀릴 때 짜증나지 않습니까?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폭발하는 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1: 아하.
4: 그러니까 이 시계를 틈틈이 확인하면서 건강관리를 꼭 하셔야겠죠.

0: 그렇다면 너 사연을 써야죠. 이걸 받으려면 예. 숨박수, 호흡수, 손목 온도, 수면 시간까지 측정되는 최신형 사가워치 SE3. 야, 이걸 줍니다. 이걸 줘요.
1: 야, 방송에서 이딴 걸 줘요. 예.

0: 류의 커버 케이스 그리고 생동감 있게 게임하시라고 레이싱 휠 풀 세트를 드립니다. 닌텐도 스위치 2 풀 패키지.
1: 참 대박입니다.
2: 역시 사연 진품명품이 메인 코너네요.
0: 그렇죠.
2: 이제 금요일 코너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는 선물은 뭐 추파춥땡 두 개, 뭐 상추 이런 거 주시는데 야 오랜만에 오니까 실감이 나네요. 대한민국
0: 걸라죠.
1: 여기 뭐 제작비가 어마어마합니다.
2: 아, 실감 납니다. 네.
0: 아,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3: 아 근데
1: 풀 세트로. 네.
3: 금요일 날 상추는 몇 장씩 줍니까?
2: 몇 장 안 줄 거야.
1: 아, 몇 장 안 줘요?
2: 예.
0: 적당히 적당히
2: 아, 적당량 한 끼 정도 먹을 정도로
0: 한 끼 정도에 섭섭하지 않을 양.
2: 착불로 갑니다.
1: 아, 무조건 착불이에요.
2: 네.
1: 여긴 착불입니다.
2: 예.
0: 무조건 착불이죠. 자, 첫 번째 오늘 네. 주장원 후보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예. Focus on me. 다섯 살 우리 영어만 하면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2: 못 알아듣는 사람.
0: 어색하니까요.
2: 예.
0: 다섯 살 우리 막내 글쓴이는 김지수 여자분이십니다.
4: 연하인 남편은 가끔 저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저를 누나라고 부르는데요. 다섯 살 막내가 묻더군요. 왜 아빠가 엄마한테 누나라고 해? 엄마가 아빠보다 두 살 많아. 그러자 막내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순식간에 두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고였어요. 왜 울어? 왜? 그럼 엄마가 먼저 죽잖아. 엄마가 먼저 죽고 나면 아빠 혼자 살아야 하는데 아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는 아빠는 불쌍해서 어떡해. 컵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1: 이거 정확히
3: 아 귀엽다.
4: 방바닥을 치면서 꺼이꺼이 오열하는 막내에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설명해 줄까. 너무 나가는 것 같아 그냥 말았거든요. 아직 어려서 순수하구나 내심 귀엽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함께 인사를 왔어요. 정말 연예인처럼 예쁜 분이었어요. 저는 막내에게 설명해 줬죠. 여기 계신 분은 예쁜 분은 외숙모가 될 뿐이야. 그러자 막내는 꼬북 인사를 하더니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숙모는 외삼촌이랑 나이가 같아요? 아니 나는 외삼촌보다 두 살 어려. 그래서 외삼촌을 오빠라고 불러.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예비 외숙모를 보더니 막내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곧장 충격 발언을 던지더군요. 참 잘됐어요. 그럼 외삼촌이 더 먼저 죽을 거니까 외숙모는 나중에 외삼촌이 죽으면 우리 아빠랑 결혼하세요. 알았죠? 우리 아빠도 엄마가 먼저 죽을 거라서 나중에 다시 총각이 될 거거든요.
1: 계속 고민했나 보다. 계속 고민했나 봐.
4: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갑자기 남편의 입이 실룩실룩 하더라고요.
3: 뭐 좋아하는 거야?
4: 마치 똥 잡는 과략근 마냥 제가 보아하니 새어나오는 기쁨을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막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부부싸움을 크게 한판했죠. 우리 막내 순수한 거 맞긴 맞는 거죠. 아무튼 며칠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분노가 치솟네요. 변실금 직전의 과약금 마냥 실룩되던 남편놈의 입술이 아직도 생각나요. 완전 짜증나.
0: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1: 좋아요. 순수하네요.
4: 외삼촌이 죽으면 우리 아빠랑 결혼해 주세요.
2: 어떻게든 얼마나 해결을 시켜주고 싶었나 봐요.
0: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1: 아직 컵라면 먹고 생각하니까.
0: 효자네 효자.
3: 효자야. 너무 효자야.
1: 효자지. 마음이 예쁘네.
2: 네.
1: 어떻게든
2: 뒤틀린 사람. 네.
0: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건데.
2: 그렇죠.
1: 얘기를 못 하셨구나.
0: 예.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9만 원이요.
3: 저도 9요.
1: 저도요.
2: 저도 9요.
0: 9만 원.
1: 9만 원. 예. 마음이 따뜻했어.
0: 자, 가수 최재훈 씨. 예?
5: 네.
0: 아직 미혼입니다.
5: 네.
1: 아니 갑자기 갑자기 그런 걸. 예.
0: 밥을 챙겨줄 사람이 아직 없는 거죠.
1: 아.
2: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5: 감사합니다. 자, 익명을 요구해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되게 짧네요.
6: 짧습니다.
0: 아 그렇게 써 있어?
5: 써 있어. 짧습니다.
0: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짧은 거 같고. 짧습니다.
1: 쓰고 나서도.
6: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광고에 배우 전지현 씨가 나오셨어요.

0: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예뻐서 어머 너무 예쁘다. 전지현은 뭘 먹어서 저렇게 예쁠까? 반전에서 끓어오르는 감탄을 했더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던 엄마가 제 말을 들으셨나 봐요. 갑자기 설거지를 멈추고 고무장갑을 벗으시더니 저를 쳐다보시면서 외치셨어요. 뭘 안 먹어서 이쁘지? 뭘 안 먹어서?
1: 계속 집어먹나 보다.
2: 계속 먹으면 먹고 있었던.
3: 많이 먹는 모양이야.
2: 소파에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TV 보다가
0: 전지현은 너무 예쁘다. 뭘 먹었어 이렇게 예쁠까?
2: 뭘 안 먹으니까 이쁘지?
0: 뭘 안 먹으니까 이쁘지? 착착 좀 쳐먹어라. 착착. 누워서 과자 먹는 제가 더럽게 한심하셨나 봐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전지현님도 저처럼 밥 먹고 간식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그 미모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짧지만 임팩트가 있네. 예.
4: 명언이네요, 명언.
2: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안 먹어야 이뻐지는
0: 거. 먹어서 그렇지.
3: 아, 부모의 역할을 정확히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훌륭한 어머님이시죠.
1: 어릴 때는 잘 먹는다고 이뻐하고. 좀 그게 그런가 봐요. 그게
3: 뭘 성인 되면 다 빠져. 센 거짓말이죠. 예.
1: 안 빠져요. 안 빠져.
2: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긴 하잖아요. 뭐 먹어야 이렇게 이쁘냐. 안 먹어야 이뻐지는 거.
1: 그렇죠.
2: 9만 원이요?
3: 저도 구요.
1: 구요.
4: 저도 구요.
3: 9만 원! 오늘 9만 원이 벌써 두 개예요.
1: 9만 원이 많네요.
4: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이제 조금 통통한 친구한테 대학 가면 다 이게 키로 간다.
1: 그래요. 키로 간다. 안 가. 그래서 안 가더라고.
3: 계속 그대로 가요.
4: 옆으로 계속
1: 가요. 2m는 넘었어야 돼요, 제가.
4: 키로 가면은
1: 키로 안 가요.
4: 성층권까지 갑니다.
1: 예예. 유전이에요, 유전.
3: 여기 엘리트예요. 여기.
1: 예, 그럼요. 엘리트 중 저는 뭐 4.5로 태어나서 쭉 뒤로 후진 안 하고 계속 왔는데.
4: 소비출이죠, 소비출.
1: 그렇죠, 그렇죠. 네, 키로 안 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 프로세 얘기라고 그래요. 자, 정향미 씨가 걔보다 못하냐라는 제목입니다.
3: 제목이 세네요.
1: 7년 전 코딩 아들에겐 40대로 보이는 최강 노안 친구가 있었어요. 아들 녀석 또한 한 덩치 하는 놈이라 혹여 밖에서 사고라도 칠까 걱정이어서 두 녀석이 알코올에 눈을 뜰 때 차라리 저희 집에서 먹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긴 거랑 다르게 마음은 순둥순둥한 녀석들인지라 제 말도 잘 듣고 저희 집을 아지트 삼아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거리면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 친구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들에게 물었더니 군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니 엄니 하면서 살갑게 굴더니 그렇게 그냥 인사도 없이 간 게 조금 서운해하던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두둥, 그 녀석이더군요. 자식, 그래도 잊지 않고 친구 엄마에게 군에서 편지도 보내고 아유 기특했습니다. 오.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으니까 봉투 안에는 두 장의 편지지가 있더군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았던 건지. 아이고, 또 기특했습니다. 근데 첫 장을 딱 펼치는 순간 딱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응?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군 입대했습니다. 뒷장은 가루에게 꼭 읽어주십시오. 꼭이요. 가루? 가루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3: 걔한테 읽어주세요.
1: 뭐지? 하면서 뒷장을 펼쳐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군요.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루야, 안녕. 군대에서 성한 오빠가
3: 미쳤다. 야, 이거 야, 개또라이다 이거.
1: 문장의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빼곡히 채워진 멍멍멍으로 이루어진 애절한 편지. 밥 먹이고 간식 챙기고 제 2의 아들처럼 챙겨주었는데 저 우리 집 캐 저 가루한테 밀린 거 맞죠?
3: 이거 웃긴다.
1: 이게 진짜? 야, 이렇게입니다.
3: 야, 신종 사연인데?

0: 아니 놀라운 게 문세윤 씨가 개소리를 내니까 똥 깬 줄 알고 파리 앉았어요 지금.
1: 어 진짜? 어,
0: 그래? 파리가
2: 뭐야? 어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0: 와
2: 재미는 있는데 진짜 야. 이렇게 밖에?
1: 야.
2: 아
3: 대단한 사람이에요.
2: 야. 뭐 대단한 대로 한번 해보죠 뭐. 뭐 좀 10만 원이요?
1: 네. 구요.
3: 저도 구요.
0: 아 저는 10이요.
1: 어 그럼 10만 원.
2: 아니요 재미는 뭐야? 아니, 어느 포인트에서?
0: 마지막에 성한 오빠가 이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2: 아, 그래. 성한 오빠가
0: 한껏 개소리를 내놓고 마지막 성한 오빠가
3: 아, 강아지가 여자배였구나.
2: 그러니까요. 아, 요 노래 아주 좋은 노래인데 요 노래 들으면서 4부로 가겠습니다. 슈프림 팀 땡땡땡 깨보기나.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락
1: DJ도 웃고
2: 샤칼락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중국에서는 보통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라디오 체조가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학교와 기업에서 하던 국민 체조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구령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하죠. 또 절제된 호흡과 동작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태극권, 여러 사람이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광장무도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체조를 하면서 몸을 단련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소통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아침 체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장려, 이웃과의 시간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가 더해지면서 이어져온 문화인 셈이죠.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걸트쇼 사연 짚은 명품 4부가 시작된과 동시에 조롱조롱 재롱조롱 둥이 이재율 씨가 사연을 읽겠습니다.
1: 네, 렛츠 고!
2: 고!
1: 제목은 슬픈 제이슨이라는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0: 슬픈 제이슨, 슬제
2: 제이슨.
1: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 특성상 영어로 일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거나 영어가 능통한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으로 소통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한국 이름보다는 영어 이름이나 닉네임을 쓸 일 또한 많죠. 회사 사람들은 멜리사, 존, 피터 이런 이름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원 한 분이 회사로 택배를 시키신 겁니다. 남성 직원분이었는데 그분이 받는 이름을 영문 이름으로 하셨나 봐요. 그분이 영어 이름은 제이슨이었는데
2: 제이슨.
1: 성은 고씨였죠. 택배 물건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주문을 하게 되었는지 택배 받는 이름이 영문으로 작성되었죠. G-O-J-A-S-O-N 제이슨 이렇게요.
3: 고자손?
1: 택배 기사님께서는 우리 제이슨 씨를 이렇게 크게 부르셨어요.
2: 아이고 이런.
1: 고자손 씨!
2: 아이고.
1: 고자손 씨! 고자손 씨! 고자손 씨! 고자손 씨 어디 있어요? 고자! 고자손 씨! 고자손 씨! 예! 고자손 씨! 그날 이후로 제이슨은 영원히 고자손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2: 아이고.
1: 고자손. 아.
2: 제이슨이 고자손이라니.
1: 고자손. 내가 고자손이라니.
2: 고자손이라니. 아.
1: 저는 8? 8만 원이요?
2: 저도요.
3: 저도요.
0: 난 9였는데. 그럼 8만 원.
2: 8만 원. 근데 사무실에 만약에 내가 있었으면 깔깔 됐겠다 정말. 깔깔 됐겠어.
1: 고자손 씨.
2: 고자손 씨.
0: 자,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개화소.
2: 오늘 재밌겠는데?
0: 개화소예요.
2: 개화소.
0: 개화소.
1: 개화소.
0: 여자분이네요.
4: 백수 생활이 길어지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단기 알바라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구인 광고를 검

0: 염색하던 중에 초등학교 1학년생 하교를 돕는 알바가 있더라고요. 구인 조건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실 분. 딱 그런 조건 하나였어요. 바로 지원했고 준수한 외모 덕분인지 바로 합격했습니다. 아이의 학교 시간에 맞춰 초등학교 앞으로 마주 나갔죠. 안녕? 언니한테 가방 줘. 언니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안 무거워요. 아이는 똘똘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커다란 개. 보더콜리 한 마리가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더군요.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아이의 자존감을 한번 높여줘야겠지? 일부러 정답을 틀리게 말한 후에 아이가 정답을 맞추면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줘야겠다. 오. 저는 살짝 놀라는 척을 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길거리에 송아지가 있네? 저기 봐, 송아지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어. 그래서 아이는 당황하더니 망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송아지가 아니고 강아지인데요? 이때다 싶었죠. 저는 과하게 쌍 엄지를 들어 올리면서 아이를 추켜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래! 언니는 몰랐어. 송아지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구나. 너 진짜 똑똑하다. 저의 칭찬에 의기양양해질 줄 알았던 아이의 표정은 웬일인지 어두워졌고 들릴락 말락 혼잣말을 하더군요.
1: 누가 봐도 강아지인데.
2: 그리고 그날 밤
0: 저는 그 아이 어머니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또 죄송한데요.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돼요. 하루 일한 금액 입금해 드렸어요. 저는 다급하게 이유를 물었고 약 10분 후 답이 왔습니다. 아또 개와 소를 구분하지 못하셔서 아이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자기는 어린이라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자기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밥도 못 먹고 울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졸지에 개와 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똥 멍청이가 돼갖고 하루 만에 다시 백수가 됐어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다가 저의 자존감만 바닥을 쳤네요.
3: 아, 혼잣말이 너무 웃긴다. 아.
1: 누가 봐도 강아지인데.
4: 아, 의도는 좋았는데. 예.
3: 아, 의도는 좋았지만.
5: 두 번 지었어요.
3: 어, 저는 10만 원이요.
6: 저도요. 어.
4: 저도요.
6: 저도 10이요.
3: 10만 원! 근데 잘못한 거죠. 너무 확 가버린 거야. 송아지로 가는 건 좀 이상하지.
4: 초등학교 1학년이라 그랬잖아요. 예. 1학년이면 뭐 알 거 다 알죠. 어,
3: 뭐,
4: 예.
3: 뭐 늑대인가 뭐 어, 예. 비슷하게 뭐, 좀 갔어.
5: 강아지인가 고양인가 이렇게 어. 송아지로 가버렸으니까.
4: 어, 예. 약간 웃기려고 한 것 같지도 않고 예. 어, 장난치진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예.
3: 본업이 가수인 최재훈 씨. 오늘
4: 부업을 하고 오시네요.
3: 모자를 네. 쓰고 오신
5: 송아지인가?
4: 최재훈이잖아.
3: 깨봉인의 블루베리 안 먹었죠?
5: 최재훈인데. 네?
3: 깨봉인의 블루베리.
5: 깨봉인의 블루베리요? 하나만 주시면.
4: 어, 근데 갑자기 신지원 씨가 네.
7: 어, 재훈 오빠는 뭘 먹고 저렇게 항상 예쁘실까요?
5: 안 먹어서 그래요. 뭘 안 먹어야 됩니다. 네. 뭘 먹으면 안 됩니다.
4: 안 먹어야 돼요.
5: 안 먹어야 돼요. 네. 자, 심혜영 씨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 50대이신 저희 엄마는 사람 이름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삼남매인 우리 언니, 오빠, 저 세 명의 이름도 매일 헷갈려 하세요. 이런 우리 엄마가 얼마 전 이태원의 한 식당에 주방 알바를 가셨어요. 그곳엔 외국인 알바생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20살 방글라데시 사람이었고요. 또 한 명은 56 헝가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몰려오고 막 바쁜 와중에 그 20살 방글라데시 알바생에게 뭔가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었대요. 근데 우리 엄마의

0: 고질병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신 겁니다. 급한 나머지 엄마는 저기 방글아
1: 방글아 급하니까
2: 방글아.
0: 근데 웃긴 게 그 방글라데시 알바생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네 하고 왔대요. 그리고 또 다음엔 헝가리 분을 부를 일이 있었는데 역시 나이와 국적밖에 생각이 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그럼 그분한테는 헝가라라고 불렀어? 엄마는 역정을 내시면서 야! 그래도 나보다 두 살이 더 많은 분한테 내가 반말하면 되겠니? 공손하게 불렀지? 헝갈씨 헝갈씨
3: 헝갈씨
2: 헝갈씨
0: 우리 엄마 참 귀엽지 않나요?
4: 아 귀엽네요 어머니. 헝갈씨
2: 헝갈씨
5: 미스터 헝갈
1: 미스터 헝갈이네 헝갈.
0: 아 이름 기억하기 힘들죠.
1: 맞아 많이 네,
0: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4: 매치가 잘 안 되죠.
0: 네 잘 안 네, 됩니다.
1: 맞아요.
5: 7이요?
4: 어? 전 8이요.
1: 저도 8이요.
5: 저도 8이요.
4: 네, 8만원
1: 익명으로 왔습니다.
4: 익명이군요. 아, 뭔가 구리단 얘기죠.
1: 예, 익명이 그렇죠. 구리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구려요.
5: 제목이 뭡니까?
1: 똥인지 방군지.
4: 아하! 아 재밌겠구만.
5: 야 이거
4: 아.
5: 터졌다.
2: 치트키네요.
1: 예, 여기 약간 좀 위생 쪽에 신경 쓰신 분들은 좀 앉아 있는데 한번 예 쫄지 말고 읽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일입니다. 11시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는 밥을 차려놓고 외출을 하고 하시고 안 계셨어요. 식탁 위에 있는 고등어 구이로 점심을 먹고. 간식으로 고구마와 차가운 우유를 잔뜩 먹었더니 와. 더운 날씨에 식곤증이 오기 시작해서
4: 아 많이 먹었다
1: 또 낮잠을 자버렸습니다.
4: 잠까지 잤어 또 먹고
1: 아유. 언제 돌아오셨는지 엄마가 방문을 휙 열고 열어제 끼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그만 자빠져 자고 나가서 두부나 좀 사와라. 아휴 엄마한테 등 떠밀려갖고 그냥 입고 있던 반팔티 반바지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 점심에 먹은 고등어와 고구마, 우유가 아 이거 제대로 소화가 안 됐는지 꼬르륵
4: 됐다. 신어가 온다. 신어가 와.
1: 그렇습니까?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다시 가야 되나?
4: 어, 아니, 그렇지.
5: 아니, 아, 애매할 때.
1: 어, 애매할 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서 해야 되나? 아, 갔다 올 것 같은데.
5: 빨리 갔다 올 수 어,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1: 고민으로
5: 있죠.
1: 하면서 네. 이제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습니다.
4: 꾹 참고 가야지 사연이 오는 거야.
1: 그러니까 그때 집으로 가면 안 돼.
4: 네, 네.
1: 참고 가야지 사연이 이렇게 오는 거야.
5: 사연 말이오. 사연 그러니까
1: 말이오. 무조건 해야 돼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자, 상가 지하에 있는 마트에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 아! 갑자기 복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5: 아, 컬츠의 친구죠. 어, 에어컨.
1: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고 얼른 냉장 코너로 뛰어가 두부를 집어서 계산대로 왔습니다. 계산대는 내 곳이었는데요. 한적한 오후라서 계산원 아주머니는 딱 한 분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아기를 업은 예쁘고 젊은 새댁이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크게 부글거리는 소리가 나다가 또 멈추더니 이걸 내보내지 않고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가스가 저한테는 생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5: 갔을까요?
1: 본능적으로 나이스. 본능적으로 뒷주머니에 무언가를 꺼내는 척하면서 한쪽 엉덩이를
4: 올렸어.
1: 손으로 아. 잡아 제끼고
4: 어.
5: 아하.
1: 소리 없이 방구를
4: 빼냈어. 빼낸 거야. 이거는 빼낸 거야.
5: 나 손재 손재다. 손재. 내려놓은 거야, 이게.
1: 이렇게 내보냈고 그렇게 1차 고비가 지나갔습니다.
5: 어.
1: 하지만 저는 가스가 나가는 순간 알고 있었습니다.
4: 냄새가
1: 아 똥꼬가 맵고 뜨거운 게 냄새만으로는 아 이게 똥인지 방군지 이게 아 이게 어 아, 이게 내가 해결했지만 이게 매워. 똥인지 방군지 결코 이게 아 이게 구분이 불가능한 100% 똥방구라는 걸요. 저랑 계산원 그리고 젊고 예쁜 새댁만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퍼지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싶어가지고 무척이나 저는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 뜨거웠구나.
1: 얼마 지나지 않아 계산한 아주머니가 네? 어? 어? 아씨! 아씨! 아 이게 아씨!
4: 아씨!
1: 아, 어, 아이 뭐야? 아이, 아씨! 무슨 냄새야? 아유 똥 냄새인데 이거 아우 으 아우 아유 어디서 갑자기 이거 아우 똥 냄새가 아우 아유 똥 냄새 나는 거야. 저는 너무 찔려가지고 죄송하다고 말할까 입을 여는데 갑자기 새댁이
6: 아주머니 너무 죄송해요.
1: 갑자기 새댁이 포대기를 급히 풀어서 계산대 끝에 펴고 아기를 눕히더니 베넷 쪼고리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이 기회다 빨리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어? 뭐야? 아니네? 어? 어, 저런 애가 우유 살살 한 줄 알았는데 어머 아니네? 어머 어, 그럼 지금 이건 무슨 냄새예요? 어, 분명히 누가 싼 건데 그건 어, 이건 보통이 아닌데 아, 똥냄새! 아, 누구야? 계산원 아줌마가 저를 눈으로 쫓으시길래 저는 냅다 도망을 나왔습니다. 저는 아줌마 싸지 않았어요. 그냥 꼈을 뿐이에요.
4: 아, 도망을 나왔네. 아, 예. 참사가 이거, 일어났어야 되는데.
1: 아유. 아, 이거 두부를
5: 그쵸.
1: 다른 집으로 가야 됐네. 아, 예. 두부를 못 샀네.
5: 아이고.
1: 아, 똥인지 방군지. 예. 아.
5: 두부가 지금 취두부가 됐어요, 지금.
1: 그렇게
0: 사실 저럴 때는 참아야 됩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이게
0: 네, 저거 헷갈릴 때는 참는 게
5: 맞아요. 네.
0: 확률상.
4: 네. 그래서 제가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을 수 있게.
1: 네. 네. 아니 갑자기 다른 거 잊은 척하면서 뛰어가 가지고 좀 다른 데서 좀 하고 오든가 사람도 없었을 텐데.
0: 뛸 수가 없죠.
1: 아, 뛰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0: 안 됩니다. 뛸 수가 없어요.
1: 아, 좀 아쉽대요. 네. 아, 좀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10만 원이요.
0: 아. 저도요.
1: 오.
4: 오. 오.
5: 저도 10이요.
1: 오, 그래요.
4: 그럼 뭐 난 어떻게?
1: 10만 원! 아, 이 애절한 사연.
4: 예,
1: 애절하잖아요.
4: 애절해요.
1: 예, 예.
4: 아, 아이를 또 거기서 계산대 위해서 어? 아이 기저귀를 100개 보는 엄마도 두고.
1: 아이가 그런 냄새가 안 나는데요.
5: 네, 예. 빨리.
1: 아이가 그런 냄새라면 큰일이에요, 그거.
5: 예. 평경장이 폐를 확인하듯이 바로 갔어요. 어,
1: 그러니까.
4: 베넷 쪼골리분 아이가 고등어와 뭐 고구마 이런 거를
1: 고구마 우유 냄새가 나는
5: 예. 이길 수가 없죠. 예.
1: 어, 큰일이죠.
5: 네.
4: 자, 우리 이재율의 사연입니다.
5: 네, 제목은 사춘기 아들입니다.
1: 아,
5: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1: 어.
5: 혹독한 사춘기를 겪는 중2 아들과 사는 마흔 중반의 가장입니다. 요즘 제 아들은 말수가 줄다 못해 단어조차 생략하는 단답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랑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친해져 보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 오늘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 없었어? 아들은 폰을 보면서 시크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뭐?
4: 없었어도
5: 말하기 싫어서
4: 뭐?
1: 다 그렇구나, 다 그래.
5: 한자로 없을 무, 딱 한 글자였습니다.
4: 무.
5: 칠 수 없어서 저도 단답으로 응수하면서 말배틀이 시작됐어요. 학원은 감.
4: 감.
1: 오야.
4: 감.
5: 저녁은 먹.
0: 먹.
5: 메뉴 밥. 반찬 단무지.
0: 어?
5: 점점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럼 아빠한테 할 말은 돈. 얼마? 만. 이유는 비방. 너 지금 아빠랑 장난해?
4: 응.
5: 결국 제가 폭발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쯤 되니까 사춘기의 절정 중딩 아들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랑 아내는 며칠 뒤에 아들이 학원을 간 사이에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아들의 비밀 수첩 판도라의 상자를 오픈했습니다.
1: 어, 뭐야?
5: 아내랑 숨을 죽이고 첫 장을 넘겼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를 본 아내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3월 14일 아빠가 또 말을 걸었다. 다정한 말투가 짜증난다. 죽고 싶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보, 얘 우울증인가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저는 손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4월 2일 오늘 시험 망쳤는데 아빠가 어깨를 두드렸다. 아빠 때문에 진짜 죽고 싶다.
1: 어, 뭐야? 어, 왜 그래?
5: 이쯤 되니까 아내는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애를 잡았네. 당장 정신과 예약해. 저도 미안함과 죄책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둘이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오열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마지막 장까지 샅샅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날짜의 일기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6월 15일 오늘 급식 마라탕 내 앞에서 끊김. 하필 내 앞에서. 이게 다 아빠 때문이다. 정말 죽고 싶다.
1: 뭐야?
5: 6월 18일 PC방 대기 20명. 이게 다 아빠가 말 걸어서 늦어서 생긴 일이다. 진짜 죽고 싶다. 6월 19일 좋아하는 애가 다른 애를 좋아한다. 아빠가 연애 코칭 해줬는데 죽고 싶다. 6월 20일 모기 세방 물림. 아, 진짜 죽고 싶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녀석에게 죽고 싶다는 그냥 요즘 애들이 쓰는 아, 킹 받는다, 짜증난다 정도의 가벼운 추임새였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내랑 저는 세상이 무너진 듯이 방바닥을 굴렀으니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아들이 눈이 퉁퉁 부어있는 저희를 보면서 특유의 시크한 표정으로 딱 네 글자 던지더군요.

0: 왜 움? 뭔 일? 아들아, 아빠는 네 일기장 있다가 진짜 수명이 단축될 뻔했다. 이제 단답형 말고 문장으로 좀 말하자. 제발. 어.
1: 아, 부모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일기장만 봤을 때는. 네.
2: 네. 아, 너무 놀랬겠다.
3: 네, 전 8이요.
2: 아, 저도요.
1: 기운 내시라고 저는 9를 드리겠습니다.
4: 저도 9요.
1: 예, 고마워.
4: 고마워.
1: 광고 갑니다. Here we go.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엣 닥터피엣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엣
1: 닥터피엣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양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양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프리셋 업!
6: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7: 진행시켜 황제 파워 잠시 후에 들으실 수가 있고요.
8: 그렇습니다. 예. 진행시켜 잘 진행시켰으면 좋겠네요.
7: 그렇습니다.
9: 자 오늘의 주장원 오늘 엄청납니다. 10만 원짜리 사연 무려 3개.
7: 와.
9: 9만 원짜리 사연도 3개.
7: 와.
9: 이렇게 몰리는 날은 또 다 몰려요. 이렇게.
7: 그러네.
9: 자 그래도 그 중에서 네. 최신형 사과워치 SE3를 받으실 분 오늘의 야. 주장원은요.
7: 자 누미가.
10: 누가 봐도 갠데 진짜
9: 대화소를 구분 못해서 결국 백수가 돼버린 익명님입니다 그리고 월장원 네. 후보 닌텐도 스위치 2 풀 패키지를 아. 받으실 후보에 올라가셨습니다
7: 야 저렇게 당했네요 심장이 그냥
9: 나이스 nice. 지금 막 7월 선물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11: 어 그래요?
9: 어 지들끼리 회의를 한 모양이네요
7: 갑자기요?
11: 방금?
9: 예, 7월 월장원 선물만 살짝 공개하도록 합니다
7: 네.
9: 야, 와 이거네요
11: 와 야, 이걸 이거야. 선물로 준다고?
7: 아 부서졌어
9: 와 이게 집에 있어?
7: 말도 안 돼 이거?
9: 이게 서 있어
11: 와
7: 말도 안 돼 뭔데?
9: 서 있어 서 있어 우뚝하게 서 있어요
7: 예, 예.
11: 저 얘는 누워있는 애는 없으니까
9: 예 천장에 매달려 있는 애는 있는데
11: 네. 그쵸 그쵸
9: 예, 서 있는 애는 없어
7: 어.
9: 열대야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엘땡전자 스탠드 에어컨 와. 와.
7: 무풍이네 무풍
9: 야
7: 무풍 에어컨인가?
9: 예
11: 센 거 가네요 센 거
7: 야
9: 아, 너무
7: 고급스럽네
9: 사연 보내세요 여러분들 에어컨이 여러분 겁니다
11: 예, 여러분 똥발이 예. 오세요 빨리
9: 네

0: 배 아플 때 에어컨 앞에 앉아 계시면 네.
1: 그렇지. 어,
0: 사연 쓸 수 있는 찬스가 옵니다.
2: 네, 에어컨이 또 옵니다. 네.
0: 네. 네. 절대 집으로 가지 마시고
1: 오늘 일주일 동안 참아보세요.
2: 네. 에어컨이 생깁니다.
1: 자, 우리 문세영 고생했어요. 오, 우리 재휘 수고했고
2: 고생했습니다. 어,
0: 좋은 노래가 흐르고 있네요.
1: 최정씨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노래는 립으로 소개하세요.
0: 네. 문세영과 한해 그리고 추가 함께한 비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예.
0: 시원한 여름.
1: 야, 근데 진짜 와, 그 히든싱어의 거북이 편에서
0: 아, 예예예. 예, 예.
1: 그 통화 야, 거기 깜짝 놀라서 너 나올 때는 진짜.
0: 아, 그렇습니까?
2: 영광이었어요.
0: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라서 또.
1: 예.
0: 네, 리메이크까지 해서 영광스럽습니다.
1: 그랬어요.
0: 네.
1: 자, 그럼 이제 가세요.
0: 네, 갈게요, 이제. 잘 가요, 다들.
2: 감사합니다. 예,
1: 수고하셨습니다. 와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우리 방송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2: 땡큐! 땡큐!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

0: 또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1: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3: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2: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3: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4: 잘 만들었다, 몽잘.
5: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Up!
1: 황재성의 황제!

이 벌써 2026년 절반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아, 이 진짜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르죠? 빨라요. 빨라요.

이제 6월 말이니까 한 번쯤 짚어보고 가면 좋겠죠. 2026년 상반기에 나는 뭘 했고 뭘 좋아했고 또 뭘 기뻐했는지, 기왕이면 안 좋았던 거, 슬펐던 거, 괴로웠던 거는 기억하지 말고 우리 좋았던 것만, 그것만 기억해보기로 해요.

이제 오늘 내일 남은 2026년 상반기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 또 신나고 즐겁고 멋진 일들만 가득하기를 빌고 또 빕니다. 하반기도 황제파워와 함께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납시오.

0: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이정현의 반. 네, 듣고 오셨습니다. 1년도 이제 반 지났죠. 상반 기가 지나갔습니다. 아, 시간 정말 빠릅니다. 반이 지금 훌쩍 지나갔고 한참 그 2026년의 초반을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 이제 6월이 끝나갑니다. 6월 29일이고요. 현재 네,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여러분 우리 뭐 했죠?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밥 먹고 주말 보내고 일요일날 월요일 오기 싫어가지고 좀 몸부림치고 그거 기억나는데 금요일 왔다고 또 신나고 이거 몇 번 반복했는데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7097님 26년 상반기 아산 공방 가서 큰 무대에서 거침없이 진행하는 빵디를 봐서 정말 좋았다고 전해라. 차라. 사실 맞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었죠. 아산 공방 그 이순신 장군님을 기념하면서 가가지고 노래를 분들고 부르고 여러분들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신나게 봤더랬죠. 상반기에 새로운 추억이 하나 있긴 있었네요. 우리 아산 공방이 있었구만. 사만아공칠님 뭐라고요? 벌써 상반기가 다 갔다고요? 근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다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한 게 없다고 우리가 막 이제 슬퍼하고 아 시간만 보냈네 이러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가장 보통의 날, 이런 평범한 날이 정말 소중하고 무사히 우리가 상반기를 종주한 겁니다. 네, 상반기를 무사히 달려왔다라는 거에 일단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별거 없었죠. 자, 5331님 하반기 김치전은 내 것이다. 네, 어떤 분은 문자 한 번 보냈는데 김치전 가져가 버리고 어떤 분들은 네,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당첨이 안 되다가 결국에는 또 당첨이 되고 하반기 김치전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상반기를 돌아보면은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게스트들도 굉장히 많았고 뭔가 황제파워가 조금 더 컨텐츠가 좀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듭니다. 하지만 상반기 하반기 따지지 않고 꾸준한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 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청량한 여름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평상에 누워있는 빵디도 있는데 눈에 뭘 하고 있나요가 문제입니다. 1번 안대, 2번 선글라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하겠습니다. 광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6: 레노.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5천만 붉은 악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소년제와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9: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8: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Wonder Power.
1: 오늘도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조성모 유엔아이로

0: 2704님 대구 특파원입니다. 체감온동 34도 대프리카 슬슬 시작입니다.
1: 홍미리님, 아 전 대구분들이 이 여름 견디는 게 너무 웃겨요.
0: 홍미리님, 대구입니다. 아직 에어컨 틀 날씨는 아님.
1: 아니 대체 언제 틉니까 에어컨을? 지금 체감온도가 34도인데 아, 에어컨 언제 틀어요 대구분들?
0: 대단스.
1: 아니 이건 또 뭐야 전 회장님.
0: 대구는 아주 시원해요.
1: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야 여러분 대구분들 진짜 리스펙입니다. 자 유건상님 유농식님 어서오시고요. 조현희님 김원중님 반갑습니다. 임세훈님도

이런 동네가 다 있습니까? 장재훈님 대구입니다. 아니 에어컨이라뇨? 아니 지금 선풍기도 추워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죠? 밖에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쭉쭉 나는데

아무도 안 돼요. 오늘 너무 더워. 9552님 티셔츠가 쭈쭈바 색이네요. 아, 이제 캔디 땡스트.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자,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아주 그냥 청량한 여름 썸네일이 보이는데요. 평상에 누워있는 빵디도 있을 겁니다. 눈에 뭘 하고 있나요? 1번 안대, 2번 선글라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

0: 잘 썰어요.
1: 야, 고추장아찌 너무 맛있죠. 이거 밥도둑 친구예요. 황혜주님이 일찍 퇴근했는데 딸을 만나버렸습니다. 태원 문구점에서 50% 세일하는데 들어가니 1시간째 안 나오고 있어요. 집 가고 싶다. 이거 일단 따님을 만난 것부터 폐업 문구점 50% 세일까지 오늘은 그냥 문구 사는 날이에요. 혜준이 받아들이세요. 자, 오늘 출첵 끝곡은 솔리드 나만의 친구로 출발합니다.

목이 너무 아프고 회복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런 분장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벌써 목이 아파요.

도 반갑습니다. 9670님도 와주셨고요. 빵디 7월 4일 양평 수박 축제합니다. 놀러 와요 해주셨네요. 수박 축제 가면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수박 주스가 그냥 한 보따리 있게 쭉

0: 뚜라지는 뚜라지. 이날씨에
1: 뭐하? 이날씨에
0: 지인님 대단스.
2: 앙?
0: 여기까지. 자, 이날씨에 뜨아 마시고 계시는 우리 배지인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배지인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언양식 불고기 맛있게 드세요. 자, 검색 퀴즈도 정답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누워있는 빵디 눈에 뭘 하고 있나 문제 내드렸죠. 1번 안대, 2번 선글라스. 정답은 1번 안대였습니다. 비행기 탈 때 안대 없으면 절대 잠 못 들어버리죠. 네, 이 불빛 새 나오는 거 이거 언제부턴가 이게 사실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그냥 해가 쨍쨍 쪄도 평상에서 그냥 거의 눈이 실명될 정도로 해가 쬐어도 잤거든요. 요즘 못 자겠습니다.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이게 약골이 됐어 아주. 자, 당첨자 불러드리겠습니다. 9200님, 2795님, 윤태상님, 장현홍님, 김미경님. 죄송합니다. 약해졌어? 어? 약해져. 이거 아까 마이클 잭슨 그거 했다고. 자, 축하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칠게요. 황현선님의 신청곡입니다. 스트레이키즈 겟 쿨. Cool.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워킹!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파워 FM.
8: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9: 아! 차례.
8: 자, 2부 시작하면서 특별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제 파워 4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안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황제파워 4주년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 이름, 연락처, 자세한 자기소개 및 자기 자랑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팡스타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잠깐만, 최은유님. 내일부터 기말고사인 중딩이에요. 응원빔 좀 싸주세요. 유유. 친구야, 얘 또 응원빔에 의지해서, 어? 은유야, 또 성적이 또 잘 나오길 기대하는 거. 네, 옳다 오라. 친구야, 우리 응원빔이 효과가 많으니까. 자, 우리 은유 기말고사 성적 잘 나와라. 성적 향상, 집중력, 건강 빔. 야, 근데 은유가 근데 대단하네. 중딩인데 기말고사를 신경 써. 삼촌은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기말고사면은 더 신났어. 왜냐면은 애들이 조용하니까. 그리고 남들 신경을 안 쓰니까 삼촌은 혼자 많이 놀 수 있었거든. 그래서 시험 기간이 나름 은근 좋았단다. 은유, 그래, 노력한 만큼 나왔으면 좋겠어. 김지희님, 황디, 대구는 수요일에 치맥 페스티벌 한다요. 조끼 껴입고 놀러오세요. 와, 수요일 치맥 페스티벌 난리 나겠는데요? 와, 냄새, 이거 근처에 지나가다가 그냥 못 지나가겠는데. 아, 진짜 이게 막, 마음은 벌써 지금 대구 가 있습니다, 지희님. 좋은 정보 감사. 박정은님, 드디어 공방. 네, 공방이 반반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네, 왜냐면 이거 공방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투력이 좀 높아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민명희님, 4주년 때도 공개방송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어김없이. 우리가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그래도 이렇게 공방 때라도 한 번씩 얼굴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누군지. 네, 뭐 이제 자주 읽히는 문자들도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분들이 좀 아이디가 낯익으니까 그분들 얼굴도 좀 확인하고 싶고. 새로운 분들, 또 귀팅만 하시다가 귀로만 들으시다가 직접 그냥 와서 보시는 분들도 보면 얼굴이 너무 반갑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공방 때 보자고요. 자, 오늘 2부 우리 귀요미 어린이 청취자들의 노래 감상평을 들어보는 코너 오늘은 동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5086님께서 신청해 주신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김주현님, 샤이팡댕이라 갈 수 있는데 가서 존재감 없을까봐 무서워서 신청을 못하겠네. 유유. 전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자체가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내가 내성적이고 남들 눈치 보여가지고 아 가서 창피한데 내 이름 불리면 어떡, 이런 거 아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와서 여러분 혼자 노는 건 없어요. 다 같이 그냥 저희는 기세와 깡으로 가고 저 혼자 노는 건 여러분들 그냥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구경하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른이 대공원 온다, 어른이 대공원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여기서 제가 말한 전투력이 높으신 분들은 그 소수 적입니다. 이분들 보면은 복장에서 딱 아실 거예요. 아, 저 사람.

0: 대단하신 분이다. 이게 기세와 깡이 느껴지는 그래 드레스 코드가 있는 그분들이 네, 또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여러분들 존재감을 걱정할 줄 몰랐습니다. 조원우님 투턱을 짓거낼 수 있는 기회 크크크크 울세라라든지 뭘 그냥 턱에다 잔뜩 해가지고 그날 하루만 좀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님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목동의 SBS 1층 그 락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1층에 그 스튜디오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7109님 아직 홈페이지에 공개방송 신청하는 게 없어요. 빨리 내놔요. 현기증 나니까. 자, 오늘 중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예. 관심 감사드리고. 아, 진짜 그날. 아, 누가 올진 모르겠지만. 네. 미리 환영합니다.
1: 좋았어!

0: 우리한테는 국민가요, 어린이들에게는 낯선가요. 동심으로 바라본 색다른 감상평. 오늘은 동심. 황제파원을 듣는 어린이들 중에 그분들에게 예전 K-POP 뮤직비디오와 방송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선생님들의 감상평을 받아보았고요. 과연 우리 어린이 선생님은 어떤 노래를 보고 이렇게 말했는지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퀴즈 출제자 강남 유정유치원 기린반의 귀염둥이 5살 유서연 어린인데요. 지금 사진이 도착했는데 아우 이게 보조개인가요?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엽네요. 꽃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포즈를 잡고 끼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서연이 어린이의 목소리로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큐!
1: 왕디 삼촌 안녕하세요. 저는 하츠핑을 좋아하는 5살 어린이 유서연입니다.
0: 아유, 우리 서연이 아주 그냥 씩씩하게. 서연이는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너무 예쁘다 서연아. 웃는 모습이 그냥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연이도 하츄핑에 빠져버렸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츄핑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활발한 애교쟁이 5살 서연이. 우리 서연이는 그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주로 야외에서 우리 부모님이 뭐 농촌 활동도 좀 다니시는 것 같고 뭘 잔뜩 땄네요 손에. 방울토마토인가요? 대추인가? 대추네. 이게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 대추 따는 애를 지금 제가 처음 봤거든요. 대추. 네, 옛날부터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굉장히 비싸고 영험한데 우리도 좋은 기운 받아가는 우리 서연이. 좋아하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정말 많대요. 빵집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빵순이에. 이거 삼촌이랑 똑같네요. 우동부터 잔치국수까지 면치기의 대가. 이것도 삼촌이랑 똑같네. 여기에 달걀 요리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폭풍 흡입을 하는 귀요미 식탐 요정.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침에 눈 뜨면 엄빠 몰래 혼자 쓱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에 숨어서 최애과자 초코송땡을 찾아먹는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자 아니 진짜 애들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이거 새로 나온 거 아세요? 뭐 핑크색인가 뭐가 하나 새로 나왔어요. 핑크색. 그리고 신상이라고 저희 애들도 마트 가가지고 바로 그냥 새로 나왔네 하고 그냥 바로 가져가더라고요. 자, 기분이 아주 좋을 때면은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본능적인 어깨춤을 덩실덩실 찐 바이브를 뽐낸다는 서연이. 그 아이들이 느꼈을 때 최고의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면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거나 춤을 자기 마음대로 춘다고 합니다. 요 두 가지가 아주 행복하다는 증거인데 우리 서연이가 그걸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황디 삼촌의 황제성 파워, 황제 파워 로고송에 빠져서 하루 종일 흥얼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른다고 하는데 흥폭발. 우리 말을 아주 잘하는 서연이가 들려주는 첫 번째 힌트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연이가 또 어떤 힌트를 줄지 큐!
1: 언니들이 반짝반짝 은색 옷을 입었어요.
0: 야, 이제 이 은색 옷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었다. 이걸로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번 가수도 언니들이라고 하니까 일단 걸그룹 반짝반짝 은색 옷이라고 하면은

0: 근데 옛날에는 에나멜 재질을 많이 유출을 했었는데 은색 옷이라고 하면은 이제 또 모릅니다. 이게 그 뭐라고 하죠? 그 여자분들 그 막 동전처럼 되게 조그만한 갈치 옷 같은 거, 아, 스팽글. 그렇죠. 스팽글 옷들이 또 있고, 그다음 아주 고가의 옷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뭐 거울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많죠. 은색 옷. 아, 이게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원더걸스 한 팀 생각나네요. 노바디 할 때 입었던. 자, 힌트를 하나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도 주세요.
1: 아, 손을 뒤로 깎으면서 춤을 춰요. 신기해요.
0: 지금 두 번째 힌트에서 서현이가 많이 신났거든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죠 부모님? 왜 신났습니까? 초코송이 초코송 땡 거 들고 있나요? 자, 손을 뒤로 꺾으면서 춤을 춘다. 손을 뒤로 꺾어? 손을 왜 꺾어? 아, 이게 참 그 저도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러는데 제압당하는 것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손을 뒤로 꺾는 거는 뭐지? 부하거래 시건방춤. 이건 뒤로 꺾는 게 아니잖아. 골반과 손을 요리조리 꺾으면서 무대를 뒤집어 놓았던 카라의 미스터. 아, 손을 뒤로 꺾는다. 뒤로 꺾는 게 뭐가 있지? 아니,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촌은 도통 모르겠다, 서연아. 마지막 힌트 주세요.
1: 아마
0: 놀랄걸. 처음에 다른 노래인 줄 알았어. 마지막에 놀랄 거야가 없었으면은 저는 약간 그 아이오아이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엄마 약간 그거를 잘못 들었나 했는데 아, 정확하게 들었고요. 서현이가 아주 대놓고 킬링 파트를 시원하게 던졌습니다. 한번 들으면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되는 마성의 멜로디죠. 어머 하고 놀랄 거야. 제목부터 신비로운 마법을 뜻하는 영단어 노래죠. 이쯤 되면은 이제 모를 수가 없고 가수 힌트는 비밀입니다. 비밀. 가수는 비밀이에요. 뭐 대놓고 알려드렸네. 자, 서현이가 설명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가수 이름, 노래 제목 둘 다 적으셔야 됩니다. 자, 비밀이 부른 무엇이에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비밀이 부른 마법이네. 그러고 보니까.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척 별땅 듣고 올게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동심으로 들어본 노래 감상평. 과연 감상평만 보고 여러분들은 노래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나온 힌트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언니들이 반짝반짝 은색 옷을 입었어요. 답을 알고 들으니까는 네, 바로 생각나 버리죠. 두 번째 힌트는 손을 뒤로 꺾으면서 춤을 춰요. 신기해요. 이제 어떤 안무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 어머하고 놀랄 거야. 네, 공개해야죠. 우동부터 잔치국수까지 섭렵한 면치기의 대가. 아침마다 엄마 몰래 최애과자 초코송땡을 찾아먹는 초특급 귀요미 5살. 우리 서현이의 찰진 힌트가 빛났던 노래 바로 시크릿의 매직이었습니다.

시크릿의 리즈 시절의 영상까지 함께 보고 있는데 시크릿 또 참 풋풋합니다. 듣는 순간 바로 그 시절로 소환되는 마법 같은 히트곡 시크릿의 매직. 화려한 퍼포먼스와 상큼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크릿. 특히 매직이라는 제목처럼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의상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 노래를 네, 처음 듣는 우리 서현이가 저는 더 신기합니다. 네.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의 빅뱅이나 시크릿은 누굴까요? 코르티스? 코르티스일까? 네. 각자 그 세대별로 자기들의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서현이 엄마가 문자를 보내셨네요. 서현이 엄마인데요. 서현이가 딴 거 대추 아니고 체리입니다. 따면서 엄청 먹었어요.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좀 연식이 있네요. 아 체리 땄구나 서현아. 삼촌 대추인 줄 알았다. 야. 아 이 체리 서현이랑 잘 어울리네. 아 근데 이파리가 체리 이파리가 왜 대추랑 비슷하게 생겼지? 네. 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고지웅님, 강하윤님, 1139님, 5186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서현이의 끝인사도 들어볼게요. 큐!

고조가 됐죠 점점. 서현 씨가 마지막에 에너지를 끌어올리다가 네, 이거 진짜 힘든 스킬인데 반가성,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가는 이 반가성부터. 서현아 지금 듣고 있어? 삼촌 목소리. 아, 오늘 퀴즈 문제 내줘서 너무 고마워. 저 오늘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엄마한테 초코송땡 사달라고 해. 그 체리 대추로 말해서 미안해.

안녕. 자, 오늘은 동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 3부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서현이가 신청해 줬습니다. IOI 갑자기 듣고 3부에서 봐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치면 파워 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2: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안녕하시봉. 얼마 전 선거날 투표하러 갔다가 매일 사우나에서 보던 왕언니를 참관인으로 만났다고 문자 보낸 쌍댕이에요. 마침내 오늘 아침 목욕을 갔는데 왕언니가 있지 뭐예요? 쌍디가 문자를 읽어준 에피소드를 고이 품고 있다가 만난 김에 황제파워의 내 이름이 나온 건 다 언니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언니는 그 말을 듣고 무척 좋아하시면서 내 얘기했어? 언니한테 그 방송 좀 보내줘봐. 궁금하다. 라고 하셨는데 저 이거 황제파워 영업한 거 맞죠? 빵댕이 한 사람 더 늘어난 거 맞죠? 태양신 같은 아우라를 지니신 왕언니. 제게는 큰 이목벌이라서 살짝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황제파워 덕분에 급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언니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뽀득뽀득한 모습으로 오래돼요. 신청곡은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황호정님의 신청곡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듣고 오셨습니다. 이 요정이 왕언니시겠죠? 네. 김정혜님과 저는 같은 의견인데 요즘 황제파워에 왕언니가 자주 등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하고 제 인생에 등장한 캐릭터들 중에서 지금 사전 정보가 아예 없는데 충격적인 권력과 지위와 인성,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가 바로 왕언니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자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문자가 지금 도착을 했죠. 왕언니에게 거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조공드리는 느낌의 문자가 지금 도착을 했고요. 이제 또 사우나 왕언니를 또 목격을 하셨다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봤을 때 왕언니 분들은 좀 재력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오는 사람들마다 이거 다 챙겨주시고 사실 이게 저희가 무섭게만 볼 게 아니라 이분들이 부침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다. 매력 덩어리가 아닌가. 그래서 남자들은 이 왕언니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우나에서 그냥 아무리 가봤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저기 평상에서 우유, 딸기, 바나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먹고 있는 사람들만 보고 끽해봤자 그냥 장기 두시는 큰형님들. 그래서 이게 뭐 왕이라는 이런 캐릭터는 없는데 참 궁금합니다. 이게 사진을 봐야지 여러분 제가 왕언니 분장을 하든 뭐라든 할 텐데 이거 한번 봐가지고 이 왕언니 분장을 좀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네, 황제파워 영업에 또 성공하셔서 일단 너무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지금 왕언니가 빵댕이로 지금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하고 그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왕언니예요라고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제가 봤을 때 황제파워에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소통은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제가 왕언니예요 라고 문자를 좀 왕언니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이 유니콘 같은 존재 왕언니를 목격하신 우리 황호정님 축하드립니다. 목격담도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황제파워로 왕언니와 호정님이 더욱더 우정 단단해지기를. 자 3부에는 오디오 힌트 듣고 정답을 맞추는 코너 오디오 20곡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
1: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7: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 황제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9: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정답이냐 오답이냐 오디오 속에 숨어있는 힌트를 모아 모아서 정답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디오 스무고개. 오디오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보는 코너 오디오 스무고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디오 힌트를 몇 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걸 듣고 이 오디오 힌트들은 모두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특정 인물을 가리키고 있죠. 누군지 정답을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디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오디오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1: 비슨 마음이 비슨 nervös hier wieder zu sein. Aber ja, ganz ehrlich bin ich jetzt sehr sehr glücklich hier zu sein und gegeneinander zu spielen. Ich glaube die ersten Jahre habe ich ein bisschen so gelernt auch wie Premier League ist und so. Ich habe so lange Bundesliga gespielt und ist ja normal was anderes zu erleben. Wow, also super. Insgesamt bin ich 7 Jahre in Deutschland gewesen, 8 Jahre und auf einmal musste ich nach Neues haben, weißt du, Neues erleben.
2: Duga?
1: Ja, war ja schwer, erste Jahr und ja. Zweite Jahr wollte ich unbedingt besser machen als
0: Letzte 쏟아진다고요? Saison. 뭔데 정답이 벌써 쏟아집니까? 1476님 소지섭. 소지섭 씨 목소리가 아예 아닌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데 지금 벌써 정답을 보내시는 거죠? 지금 독일어 인터뷰를 오늘의 주인공이 지금 하고 있는데 와 예술이네요 진짜 너무 잘하고. 자 발음만 듣고서는 독일 사람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추측도 안 된다. 추측도 안 돼. 임지선님 알베르토. 알베르토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지선님.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지. 근데 목소리가 알베의 느낌이 좀 있어요. 알베르토도 머리가 굉장히 영특한 친구라서 독일어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친구 다니엘이 또 있잖아요. 독일 분. 다니엘이랑 어울리면서 독일어를 좀 하지 않았을까.

0: 네, 되었습니다. 아, 왜 정답이 쏟아지는지 이제 알겠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독일어 인터뷰 중에서 유명한 축구 리그가 하나 나왔었죠. 이제, 아, 유럽 축구 팬이라면은 무척 익숙한 멜로디고요. 어떤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가. 네, 가사가 나이스 원 소니, 나이스 원 손. 이걸 얘기해도 되나? 네, 다음 힌트 빨리 들어볼게요. 힌트 주세요.
1: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간절함, 절실함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지가 어떤 노력도 했고 역경을 이겨냈지 않았겠나. 예, 그거는 제가 늘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월드클래스인지는 모르겠는데 행복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 매일매일. 예.
0: 와, 원빈의 아버지에 이어서, 네, 이분의 아버지만 할수 있는 월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월드 클래스인지는 이 아버님 빼고는 다 알죠. 원빈의 아버님도 너같이 생긴 애들 널렸다라고 했는데 대체 어디에 널려 있는지. 네, 아버지들이 참 대단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연예인이야? 네 같이 생긴 거다 널렸어. 내 아들이 보니까 원빈이었죠. 자, 이분도 그래서 월클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대충 감이 확 오시죠? 자, 이거 뭐 이제 다음 힌트는 거의 구칙이고 그냥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힌트입니다. 바로 주세요.
2: 제가 마지막이라고 월드컵이라고 관전기에서 얘기한 적은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누가 얘기해도 뭐 언제든지 제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어디까지나 뭐 얘기하시는 건 자유지만 뭐 제가 결정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많은 언론들이 이번 월드컵을 당신의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라는 질문에 이 선수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 월드컵이 조금 아쉽게 끝났죠. 어쩌면 사실 가장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네, 이분이 아닐까. 백배 천배 우리보다 아쉬웠겠죠. 자, 이분이 오늘 퀴즈의 정답입니다. 오늘 20곡의 힌트가 가리키고 있는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3083님, 우리 빵디도 월드 클래스는 아니지만 행복한 방송을 하고 있죠. 이거 진짜 월드 클래스한테 이거를 하면 개그가 되지만 진짜 저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월드 클래스 되고 싶은데 지금. 우리 빵디도 월드 클래스는 아니지만 가슴으로 하는 그 방송! 네. 아니지, 우리 월클이에요, 여러분. 그, 쌤 서민수 아우가 영상 편지도 지금. 근데 월클은 월클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네. 제가 월클이라고 제 입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저희는 월클이 아닌 게 확실하고, 왕언니도 자기가 왕언니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언니도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자. 오늘 스무고개가 가리키고 있는 힌트 정답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합니다. 1950님이 신청해 주신 성시경, 제주도 푸른밤.

0: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본 오디오 20곡의 다양한 오디오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정답 주인공 이제 공개해야겠죠? 갑니다. 정답 주인공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0: 오늘의 정답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총 4가지 힌트가 나갔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독일어 인터뷰였고요. 진짜 독일어, 와, 예측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응원가 나이스 원 소니가 두 번째 힌트였고, 세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신 손흥정 감독님의 인터뷰, 그리고 네 번째 이번 월드컵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까지 총 4개가 나갔습니다. 역대 최강의 라인업이었다는 국대 선수들과 야심차게 출발한 이번 월드컵, 너무나 아쉽게 32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네,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0390님, 이번 월드컵에서도 찰칵 포즈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지만 잘 뛰었다요. 송윤아님, 우리들의 캡틴 손흥민, 저 축구 잡지사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좀 목도리 가지고 있는데 사인이 없어서 입증이 안 된다는 슬픈 현실, 유유. 까비. 네, 까비. 그때 사인 하나만 받았더라도 목도리, 이 목도리의 유니크함이 올라가 버리죠. 한 100배 올라가 버리죠. 아, 누구보다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안타까운 마음이 참 클 텐데, 그래도 우리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잘했다고 응원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월드컵에도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메시나 호날두 선수 뛰는 거 보면 우리 손흥민 선수 다음 월드컵도 무조건 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꼭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차피 정해진 거 이제 훌훌 털어냅시다. 훌훌 털어내고 가슴 졸이면서 월드컵 볼 일은 없잖아요. 이제 편안하게 다른 나라 경기 그냥 질축. 네, 자, 손흥민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했습니다. 조경민님, 선초롱님, 8156님, 0277님, 콩글레츄레이션!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그 기후도 안 맞았을 텐데 열심히 뛰어댕기시느라고 다시 한번 고생 많았습니다.

0: 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구를
1: 잘 부탁합니다.
0: 자, 끝곡은 G드래곤의 투베도 준비했고요. 3083님, 이제 월드컵보단 월뮤페로 대단하죠. 황제 파워 빵댕이. 어야 뭐 한 4년 차면은 이 정도 드립은 뭐 기가 막히다. 자, G드래곤 투베도 듣고 우리 4부로 넘어갈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쇼리 실라!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흔히 상장에 적는 품행이 방정하다, 바르고 점잖다는 뜻이죠. 주책 없이 경망스럽다는 뜻의 방정맞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오두방정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 매우 방정맞는 행동을 뜻하는 오두방정은 원래 오도깨비 방정이었다고 해요. 온갖 잡귀신을 낮잡아 이르는 오도깨비와 방정이 합쳐진 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두방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온갖 잡스러운 귀신들이

0: 이에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말이나 행동이 가볍고 경박하다는 뜻의 오두방정. 우리가 몰랐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6: 휴무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8: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전화.
1: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황재성의 황제파워.
3: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29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마트 시식 코너를 벌써 세 바퀴째 돌고 계시는데요. 직원분이 얼굴 외우시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한번 돌아보세요. 사연 받았습니다. 271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팡디, 초딩 아들이 어제 모기에 엄청 물렸어요. 발바닥이랑 다리 쪽을 많이 물려서 밤새 간지럽다고 잠도 잘 못 잤어요. 방금 학교 끝나고 전화가 왔는데
1: 엄마, 발이

0: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
1: 하면서 학원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면 병원을 가자고 했더니 갑자기 조용히 아 병원까지는 아니야 황디 뭔가 느낌이 왔지만 밤새 고생한 아들이라 오늘은 쉬라고 했어요. 아들아 오늘 하루는 그냥 넘어가 줄게. 대신 내일은 멀쩡한 두 발로 학원 가는 거다. 네, 오늘은 꾀병이 난 아드님을 둔 2711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모기에 많이 물려서 학원을 못 간다. 이게 뭐 중학교 형아 누나들이 들으면 깨르르 깨르르 하겠죠. 하하 귀엽다 귀여워.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가서 죽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가서 학원 가서 죽어, 학교 가서 죽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했던 예전 제가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참 우리 조카는 좋겠다. 예, 그래도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런 꾀병도 못 부릴 텐데 초등학교 때 실컷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영파씨의 XXL 준비를 해놨네요. 노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노래죠. 그냥 노래가 좋아서 선곡을 해놨습니다. 우리 아드님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서 도모자를 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파씨 XXL.
2: Let's hear that order.

0: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오늘부터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of
1: Cup. 비록 월드컵은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의 응원은 이어집니다. 자, 4년 뒤.

다음 곡은 슈퍼 주니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스터 심플 갑니다. 출발. 아니 우리 그 한여름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0: 저기 팥빙수데이는 양 조절 적당히 해가지고 진행 한번 해보죠.
1: 좋았어.
0: 조원훈님 월미패 월요일 무지 페스티벌. 설마 몰라서 이런 드립을 치는 건 아니겠죠 원훈씨. 월미도 뮤직 페스티벌을 모

0: 우리 달아남매들
1: 사랑해요.
0: 박정은이 빵디 월드컵 32강 가는 것보다 어려운 공방 신청하고 왔어요. 이제 매일 물 떠넣고 빌어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월 17일 공방이 있습니다. SBS 목동 1층 락

0: Why am I bigger now with the window?
1: Ragnarok!
2: 오늘 월미패 끝곡은 러비더비로 달리겠습니다. 티아라 러비더비.

0: 대변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발목을 다쳐서 누워있을 때 이때밖에 없어요. 지금이다! 코미디언이었으면은 이런 상황에 누워있는 친구한테 물 같은 거 이렇게 미지근한 거 뜨고 가다가 아유 미안하다 하고 얼굴에 바로 엎질렀을 겁니다. 재밌지? 오, 윤동님.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 깻잎에 불고기 쌈 싸먹을 거예요. 후렵쭈! 네. 고!
1: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0: 박강노님, 저는 무릎인데 늘어난 환자인데 오늘은 남편이 떡볶이 해준다고 합니다. 부럽죠? 야, 이렇게 약 올리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도착을 해버리고 있죠. 자, 뭐든 좋습니다.

민성님. 야 성근아, 나 민성이야. 너도 퇴근길 황제파워 듣는다며? 너도? 야 나도. 민성씨 아주 좋은 문자였습니다. 아 이런 문자 좋아요. 자 민성씨 보냈으니까 성근씨 문자 보내세요. 답장 성근이 답장 진행시켜. 이렇게 아주 사적인 용도로 공중파를 이용해 버리는 센스. 진짜 이 문자 성근씨한테 바로 보내도 되잖아요. 4932님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채소아빠 13년 동안 함께했네. 앞으로 50년 더 부탁해. 자 4932님 결혼기념일 13주년 축하드립니다. 황제파워

야, 김다정님. 아니, 내일 분홍이방 황석봉 하나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자세 합니다. 미리미리 명언 준비하시고 이걸 알려준 김다정님께도 선물을 드립니다. 아주 간만에 보는 모범생 빵댕이였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라방부터 만나보는 날입니다. 오후 3시경에 너튜브 들어오셔서 에라우 치시면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근 씨가 지금 몇 명이 오고 있죠? 6177님.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박민서님. 성근이 내 남친인데요. 6755님. 성근이 불렀어요? 아니, 이민성님이 불렀는데요. 친구 중에 이민성 씨가 있는 성근 씨 있습니까? 김영우님. 성근이다. 잘 듣고 있다. 채널 옮기지 마라. 지금 제가 김영훈 씨라고 읽어드렸죠. 대단한 분이에요. 김영훈 씨가 성근이다. 잘 듣고 있지? 채널 옮기지 마라. 그래도 뭐 다 황제파워에 이렇게 넉넉한 마음씨로 보내주시네요. 아, 또 마지막 노래가 아, 또 갑자기 침 빠지게 동근이가 지금 다들 우리 내일 늘어진다. 3시에 여러분 우리 노래는 좋은데 네 내일 3시부터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마지막 곡은 성근이 말고 동근이가 부릅니다. 한동근 그대라는 사치. 요거 들으면서 같이 집으로 가자고요. 여기까지.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클라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리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서였다면 지금쯤 장마가 한창일 텐데 해가 쨍쨍입니다. 볕은 뜨거워도 끈적이질 않으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같은 33도라도 습도에 따라 확 달라지는 체감 온도. 어쩌면 삶의 질 역시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감정의 농도에 따라 좌우될지도요.

원몰 찬스 럭셔리 버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김다정님 이렇게 시원한 6월달이라니 야르. 저녁이라서 오늘 좀 괜찮죠. 지금은. 근데 낮에는 33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좀 걸었는데 걷기에는 좀 더웠어요. 그늘에 가면 근데 또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0: 김태라님, 소연 언니 퇴근길 그늘로 싹싹 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네요. 그죠? 그늘로만 지금 또 이렇게 가면은 걸어다닐만 합니다. 임혜진님, 저는 오늘 날씨 좋아서 이불 빨래했네요. 개운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이렇게 33도에 햇빛 쫙 나는 날 이불 말리면은 완전히 포송하게 바람도 좀 불면서 잘 말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또 언제 습해질지 몰라요. 폭염에 태풍에 또 장마에 부디 올여름 무사히 잘 넘어가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수증, 오늘의 소비 내역을 보내주세요. 오늘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셨는지 정확한 지출 내역과 금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하는 나만 쓰레기야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멸종위기 사랑 이찬혁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다가 오늘 남편과 국남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날씨가 참 맑아서 정말 사소한 행복까지 느낄 수 있는 하루였어요. 0128님. 아니 그간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집중도 해야 되고. 근데 오늘 같은 날 국남지 제가 검색해보니까 연못이네요. 연못. 예, 충남에 있는. 예,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걸어서 쭉 가기에 조금 이제 땀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호수니까 바람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예, 이런 행복한 추억을 또 가지고 예, 있어야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선물 갑니다.

쇼핑의 유혹이라는 책을 쓴 저널리스트 토머스 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쇼핑의 핵심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을 더욱 세련되게 만드는 일이다. 아, 이렇게 심한 거였네요. 쇼핑이 몰랐네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하고 정체성까지 찾아봅니다. 오늘의 영수증. 2630님, 선언니, 저 젤리 슈즈 꾸미기에 뒤늦게 합류해서 오늘 젤리 슈즈랑 파치에 32,000원 썼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올여름 내내 잘 신을 것 같아요. 언니도 젤꾸 강력 추천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장마 오고 하면 더 빛을 발할 겁니다. 올해 젤리 슈즈랑 젤리 가방 있잖아요. 이게 한 20년 만에 다시 또 이제 가방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돌아옵니다. 젤리 슈즈, 예, 이런 거 장마 때 잘 신기 바래요. 32,000원이면 너무 많이 쓰셨네. 예. 노건윤님, 저는 외근직이라 점심은 거의 혼밥 하는데요. 오늘 대박 식당을 찾았어요. 혼밥 전용 닭볶음탕을 팔더라고요. 야무지게 감자까지 싹싹싹 하나도 안 넘기고 먹었네요. 내일은 혼밥 전용 불낙 먹으려고요. 아, 이거 이제 메뉴판 부시기 해야죠. 예, 하나씩 이제 먹으면서 아, 요럴 때 리뷰도 예, 러브게임에 가끔씩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겠다는 의지, 예, 이 딸을 위해서, 예, 시험 망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학 보습학원 17만원, 아니 영수증을 이렇게 다 꾸기셨어요. 어머님 좀 많이 화나셨나? 열심히 할게요. 예, 좋은 마음으로. 예, 9470님 선물 갑니다. 8782님 더울 때는 옥수수 푹 쪄서 하모니카 불면서 먹어야 제맛이죠. 옥수수 좋아하는 친정엄마한테 보내드렸어요. 좋아하실 엄마 생각에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영수증 보니까 13,500원 전라도 햇 옥수수 미백 찰옥수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옥수수를 사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직 먹어보진 못했는데 요즘 옥수수 많이들 먹나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고 계셨다면 꼭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기 바래요. 2728님 목이 너무 안 좋아서 MRI 찍었더니 디스크가 터졌답니다. 치료받고 있어요. 오늘로 네 번째 주사 맞았는데 너무 비싸요. 여러분 하루 건강에도 1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이분이 정형외과에서 97,700원을 결제했거든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번 겁니다. 2728님 네 번째 주사인데 몇 번째 주사까지 맞아야 되는 건지 아이고 빨리 낫길 바라면서 선물 쏠게요. 블랙핑크 Forever Young.

블랙핑크 Forever Young 이어드렸습니다. 3253님 어제 낚시 갔다가 낚싯대가 부러졌습니다. 와이프 몰래 주문했거든요. 택배 수령지는 우리 집 밑 편의점. 안 걸리겠죠? 안 걸리길 바라야죠. 예, 부디 예,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 9258-9330님 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신곡이에요. 예, 신곡인데 무얼 훔치지가 이제 뭐 이렇게 뭘 우리가 이제 훔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태도, 내가 누군가의 음악, 책에서 만난 뭐 문장 이런 것 중에 내가 무얼 훔치지? 내가 어떤 걸 훔쳐서 내 마음에 가져오지? 이런 가사예요. 이게 데뷔 전에 그 한 10년 전에 자기가 작업해놓은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요즘 사운드로 요즘 감성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옛날 데뷔 전 스토리를 또 이렇게 또 담기도 했고 그래서 무얼 훔치지라는 곡입니다. 예, 이 곡 전해드리고요. 라송 오늘 밤은 스트로베리 문이 뜬대요. 7701님 아 오늘 밤 뜨는 예 스트로베리 문 이게 이제 스트로베리 문이 그 아이유 씨 노래에도 있지만 이게 사랑을 이루어주는 달이라고 너무 싫어해 이런 달 예, 이런 거 잘 안 볼라 그래요. 스트로베리 뭐 맨날 봐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놈의 사랑 그냥 무얼 훔치지가 나한테 더 중요하지 여러분 예, 오늘은 상대의 어떤 가진 것 중에 무얼 내가 좀 가져와 볼까 무얼 훔치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승윤 신곡입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를 아시나요? 최근 장흥댐 상류의 신풍 습지가 복원 사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노후 수로를 정비하고 오염원을 차단한 결과 탁했던 물은 맑아지고 철새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마음, 워터 포지티브. 기후위기 시대에 소중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아미, 백미로 나뉘는데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좀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법칙.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 아침. 신호대기하면서 콧노래 흥얼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차가 쾅! 난데없이 들이받은 겁니다. 차는 거의 반파 수준. 경찰이 오고 보험회사가 오고 119가 오고 견인차가 오고 정신이 반쯤 날아간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죠. 저 환자분 정신 드세요? 이름 뭡니까 이름? 아 베드 좀 옮기겠습니다. 자 여기 저 잡으시고요. 저 잡으시고요. 이제 힘을 좀 빼시고요. 이제 그냥 기대시면 됩니다. 하나, 둘.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여기저기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에 CT 촬영에 각종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 저 여자 너무 추워요. 아, 저 왜 이렇게 춥죠? 아, 기계가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저 참아 보세요.
1: 무서워.
0: 환자분, 저 진정하시고요. 금방 끝납니다. 저도 모르게 처음 보는 간호사분의 손을 꼭 잡고는 놓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진정이 좀 됐거든요. 그리고 통증도 서서히 가라앉았죠. 담요 아래에서 살짝 움직여 보니 큰 무리 없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걸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척추 엑스레이 촬영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찍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1: 아니요?
0: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냥 계속 아프다고 해야 그 간호사분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 그럼 저한테 기대시고요.
1: 이렇게 해요?
0: 예, 자, 일어서겠습니다. 하나, 둘,
1: 예?
0: 이런, 나도 모르게 너무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환자분, 너무 잘 일어나시는데요. 아, 이 정도면 뭐 혼자 걸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후로는 혼자 씩씩하게 모든 검사를 다 받았고요. 다시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겔을 맞고 있는데 환자분!
1: 헉!
0: 그 간호사분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지퍼백이 들려 있었고요. 아까 검사하실 때 챙겨둔 겁니다. 자세한 건 담당 선생님이 따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차트 보니까 뭐 큰 문제 될 건 없더라고요. 건강하게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던 목걸이, 귀걸이, 팔찌들을 따로 전해주는데 괜한 감동이 그리고 마스크 위로 보이는 두 눈을 그제야 제대로 보게 됐는데요. 초롱초롱 어찌나 예쁘던지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를 가져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몇 번의 구애 끝에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따뜻한 눈망울을 가진 8살 연하남. 그와 2년째 진하게 열애 중이랍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이 사람이란 확신을 가지기까지 불과 몇 분, 그 확신을 믿고 용기를 내 다가가기까지 또 몇 분, 그 짧은 시간이 이런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줬네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죠. 응급실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랑을 찾는다.

김현희와 김누트, 신현희와 김누트 같이같이를 이어드렸습니다. 같이같이. 봉국님, 우와 사연자님 끼부리기 너무 귀엽네요. 김다정님, 사연자분 상녀자네요. 태토녀죠, 태토녀. 이진서님, 대단하시다. 8살 연하 축하드립니다. 5672님, 사연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방송되다니 너무 설레고 신기해요. 어쩌면 다른 사연들에 비해 평범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니까요. 서현 언니에게도 짠 하고 운명적인 만남이 어서 찾아오길 바래요. 근데 다 여러분 여기다 사연 넣어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평범한 러브스토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방송 들으신 우리 청취자 솔방울도 아시겠지만 대단한 거죠. 이 남자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이게 현실로 됩니까? 안 되죠, 사실. 야, 이게 정말 능력자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가 러브스토리 많이 읽어보면 입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뭐 5회 이상 이제 받으러 간다거나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연결을 하는 경우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분처럼 그날 응급실 실렸다 들어가서 그날 나왔는데 남자친구를 만든다? 야, 평범하지 않습니다. 절대. 굉장히 특별한 러브스토리였어요. 윤경태 님이 소연 누님 갈비뼈 골절로 입원했을 때 남자 간호사나 의사 없었나요? 야, 제가 이게 참 남잔지 여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제 갈비뼈 다쳐서 어디로 이동해야 되나 이게 너무 급했고 저를 부축해 준 분들이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일단 성별 자체가 기억이 안 나고 그날 그냥 빨리 제작진들한테 생방 못 간다고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BTS 봄날에 음원이 공개되는 날이니까 내가 없어도 이 노래는 꼭 나가야 된다 해서 막 그런 장문의 문자를 막 병원에서 보내고 있었지 저를 부축해준 분이 계셨을 텐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인연이 되려면 딱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억이 없어요. 안 보였어요. 반성하게 되네요. 아, 근데 뭐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날 피처링은 하현상 이 노래 들을 거고요. 오늘 러브스토리 주신 이다희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여름날 이어집니다.

0: 잭스키스 예감 이어드렸습니다. 5월 말 와이프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지난주 재활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매일같이 면회에 가고 있거든요. 의식은 찾았는데 언제쯤 기억이 돌아올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매일매일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새로운 행복한 시간을 만들러 갑니다. 라는 글을 3284님이 주셨습니다. 또 의식은 찾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또 좋은 기억이 많을 텐데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박선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레노
5: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6017님 라송 벌써 6월 마지막이 코앞. 엊그제 1월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6월이라니. 학생 때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고 시간이 너무 더디다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기만 하네요 라는 글과 함께 시간아 멈춰라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가 지나면 이제 2026년의 반을 또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내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마지막 6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다비치 시간아 멈춰라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나만 쓰레기야 이어집니다.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 올게요.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0: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감지기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코라스 교정을 받는다면 안전이 더 완전해지겠죠?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니은 시옷. 정치, 경제, 사회 소식은 물론이고요. 일기예보까지 모두 이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허위정보, 즉 가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하는데요.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만 전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것의 생명인데요. 세상에 새로 일어난 따끈한 소식을 전해주는 방송이나 기사를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니은 시옷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Bad News, Kiss of Life 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뉴스였는데요. 9976님 그리고 1464님 딸이랑 같이 맞췄네요. 아들은 자는 중. 김유경님 좋은 소식만 가득한 날 오긴 하겠죠. 뉴스 보내주신 세 분께 선물 갑니다. 니은씨 옷으로 낚시가 되네요. 942님 그리고 노쇼. 요즘 자영업자들에게 노쇼는 너무 힘들어요. 제발 꼭 지켜주세요. 0614님 이소영님은 내숭. 또 원재훈님 니슈. 누구세요를 뉘슈. 정윤희님 나성. 와, 나성에 가면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편지를 띄우세요. 이 노래 있었어요. 예, 지금의 로스앤젤레스를 나성이라고 했답니다. 자, 나성. 이 중에서요 0614님 그리고 원재훈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하는 나만 쓰레기야 이어집니다.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서 즐겨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0: 장판킬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 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por tu amor. Si boné.
1: 소라 누나, 2026년 상반기도 끝나가는데 우리도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마음에도 없는 빈말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2: 빈말이었어요.
3: 어우 너무 좋지 지성아. 밥은 내가 살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빈말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에이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선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3: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4: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5: 나만 쓰레기야.
4: 월요일이 힘드신 분들은 들어와 주세요. 월요병 퇴치제 예뻐서 쓰러지는 예쁜 쓰레기즈 두 분입니다. 윤지성, 박소라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예스.
4: 예스 두 분과 오늘도 퇴근길 함께합니다. 장은영님 주셨습니다.
3: 우리 미소년 야코포 지성님, 첫 티켓팅 눈앞에서 사라지는 포도알을 보면서 느린 제 손을 원망했네요. 소년의 초상 지성님 매진 축하포카.
4: 축하포카. 근데 이런 거 참 기분 좋은 소식이죠. 이거 참 내게 내가 하는 날에 이렇게 조기 매진된다. 그래서 매진된다니. 우리 해지대지 씨가 지금 연극하고 있는 사랑의 엄마도 앵콜이 가기로 결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티켓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거기도 그것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거든요.
3: 너무 재밌잖아요.
4: 네, 정말 수많은 연극을 진행하지만 맞아요. 거기서 그렇게 반응이 맞아요. 1, 2, 3등 안에 티켓팅 되고 앵콜 결정되는.
1: 포상휴가도 막 맞아요. 갔다던데.
3: 맞아요.
4: 포상휴가도
1: 있고. 포상휴가도 갔다고.
3: 그러기 쉽지 않은데.
4: 왜냐면 영국 이제 앵콜 또 가려면 두세 달이 필요하니까 포상여가를 주는 거죠.
1: 맞아, 맞아. 네.
4: 근데 지성님 축하드립니다.
3: 아유, 축하드립니다. 매진이라니 또. 네.
4: 소년의 초상. 네, 여기에서 맞습니다. 이제 10대 소년을 연기하는 우리 윤지성 씨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여러분.
3: 그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목이 메이나 봐요.

0: 좀 많이 매.
1: 어, 많이 매요.
0: 네, 정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정말 이렇게 얼굴 관리도 왜냐면 또 캐스트가 또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쵸. 뮤지컬이나 연극이 재미가 뭐냐면 네. 캐스트별로 또 이게 합이 다르고 느낌이 맞아, 다르고 맞아. 분위기가 다른 게 그게 재밌잖아요.
1: 그래서 한번 보신 분이 없죠. 다음
2: 다
1: 거나 그다음
2: 거 다 보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 한, 많으시죠.
0: 그래서 다른 캐스트랑 봐야 돼.
1: 두세 개를 꼭 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근데 이제 윤지성 씨는 어떻게 네. 내 소년의 초상은 예, 뭐가 가장 장점이다?
0: 아, 저의 초상이요? 네. 저, 제 초상의 가장 장점은, 네. 제가 나온다는 점.
2: 관리 잘 된. 네,
1: 관리 잘 된.
2: 관리 잘 된 지성 씨가 네, 나온다는 거.
1: 그리고 또 이제 노래와 춤이 여러분, 연기가 다 했잖아요. 노래도 맞아요, 맞아요. 따로 오디션을 봤지, 춤도 네, 또 네, 지성 씨가 네. 아이돌로 뭐 많이 했지, 또 연기도 드라마를 아유, 또 촬영했지 네네네. 아마 그게 다 조합이 가장 조화로운 사람이 또 윤지성 씨일 것 같아서 네. 기대하겠습니다.
0: 아, 많이 보러 오십시오.
2: 예. 오, 재밌을 네. 것 같아요.
1: 소년의 초상입니다. 소년의 초상. 8884님이 지난 금요일 미용실 가서 소라님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잘라주세요 했더니 사장님이 한참 고민하더니 이건 드라이한 머리라면 안 된다던데 소라님 드라이한 건가요?
2: 드라이 아 평소에는 제가 안 하는데 아마
1: 머리 감고 나가지고 그냥 말린 거잖아요.
2: 네, 이렇게 고데기만 좀 하는 건데 전 드라이는 할 줄을 모르는데 아. 아마 뭐 개그 콘서트나 다른 세팅한 머리를 가지고 가셨나 봐요. 아. 그거는 한껏 드라이를 한 머리입니다. 그건 절대 그냥 잘라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1: 그렇군요.
2: 한껏 드라이를 해야 됩니다.
1: 그, 네. 그리고 지금 라디오에서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머리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소라 씨도 네. 그렇고 길이만 다르지 요즘에는 밑에를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게 맞아요. 유행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단발머리까지는 레이어드할 필요가 없는데 단발 밑으로 중단발
0: 중단발부터는
1: 그 네. 밑으로는 레이어드를 이렇게 합니다.
2: 맞아요.
1: 아니면은 장화홍련 같이 머리를 맞아요. 길러야 돼요, 여러분.
2: 요즘 또 중단발 레이어드 많이 하시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저같이 좀 숱이 없고 잘 죽는 머리도 괜찮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밑에 머리가 무겁게 이렇게 당기는 거를 좀 잘라주면서 맞아요. 좀 가볍게 해주는 요즘에 아마 웬만한 데서는 잘라주세요.
0: 거의, 네. 거의 그렇게
2: 요즘 거의 많이 하셔가지고
1: 다 똑같은 스타일로 아마 잘라줄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여러분 여름에 나는 너무 더운데 길이는 자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드 추천합니다.
2: 맞아요. 예. 네.
1: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나만 쓰레기야. 제목은 독하지만 힐링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숨겨져 있던 나의 속물근 성, 나의 이중성, 양심 고백을 긴 글로 예,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의 양심 고백인데요. 화장품 세트 선물로 가고요.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3: 우리 오빠는 사람이 참 긍정적입니다. 얼마 전 길을 걷다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발견하고 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4: 소라야 오빠 이제 곧 갈 것 같다.
3: 어? 뭐 어딜 가?
4: 아니 장가. 오빠 곧 장가 갈 것 같아. 느낌이 좋아.
3: 왜? 그 번호 물어봤다는 그분이랑 잘 되고 있어?
4: 그냥 뭐 인사만 나눴어.
3: 근데 뭘 보고 느낌이 좋다는 거야?
4: 아니 내가 톡을 보내자마자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 이거는 나를 엄청 의식하고 있다는 거지.
3: 뭐로 바뀌었는데?
4: 기본 프로필.
3: 에? 어? 그럼 차단당한 거 아니야?
4: 아니 그러고 한 시간 뒤 답장이 왔어.
3: 오!
4: 그리고 내가 또 톡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네.
3: 읽었는데 답이 없어?
4: 아직 안 읽은 거 같은데. 아 뭐야 밀당하나 봐. 아이 어떡하냐 진짜. 아이.
3: 기본 프로필로 바뀐 후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 이거 차단당한 거 아닌가요?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에는요.
4: 반갑습니다. 엄마! 아유 대박 나 생선표 왔어.
1: 아이고 그래 우리 지성이? 아이고 보자 보자 반에서 몇 등을 했는지 좀 볼까?
4: 엄마 나는 시시하게 반에서 만족하지 않아. 난 전교에서 알아준다고.
1: 아이고 설마 우리 아들. 전교? 뭐 1등을 한 거야?
4: 아니 꼴등. 엄마 알지? 뒤에서 1등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 나는 있잖아 근데 무려 전교에서 꼴등한 거야. 대박이지.
1: 대박이다. 대박이야. 꼴등 아주 그냥.
4: 아니 나는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거야. 엄마 나 이번에 평균 10점도 안 되거든. 다음 시험은 어떻게 쳐도 지금보다 낫지 않겠어? 발전한 남자 윤지성 멋있지?
3: 아니 하나도 안 멋있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긍정이라는 환상 속에 갇혀 사는 오빠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근데 오빠의 삶은 행복하겠다.
2: 네. 아 그렇죠. 본인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1: 네. 본인 행복하면 됐어요.
0: 됐어.
1: 아, 그래.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사신 분들은 30대가 돼도 이렇게 살아요.
2: 맞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요.
1: 그게 막 10대 때 막 시험 못 보고 막 울고 이랬던 애들이 막 직장도 막 취업한데 막 울고 막 그러지. 원래 이런 똑같아. 친구들이 편해 그냥. 예, 마음 편히 삽니다. 그래서 긍정왕 오늘 문자 주제 애써서 회복 긍정 회로를 돌렸던 일. 아, 내가 정말 과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일. 그리고 주변인 제보도 받습니다. 너무나 과하게 긍정적인 주변인들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보내주시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하잖아. 네,
1: 맞아요, 어차피 맞아요. 안 맞았어 나랑 걔랑.
2: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3: 맞아요.
2: 우리 연예인들이 가끔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면 그러죠. 아 그거 나랑 안 맞았어.
0: 어차피 좀 쉬려 그랬어.
1: 좀 오래 쉬긴 하는데 생각보다
0: 오래 쉬긴 하는데 조금 그래도 좀 쉼을 가지고 그 다음 재충전. 템포를 재충전 번아웃 쇼 와가지고
2: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잖아 그 프로 안 맞았어 예, 여러분 이런 거 긍정으로 여러분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잔나비 얼마나 좋아

0: 잔나비 얼마나 좋아. 이 노래를 예전에는 얼마나 좋아 이렇게 소개하겠는데 요즘에는 네. 얼마나 좋아.
1: 얼마나 좋아.
0: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1: 얼마나 좋아.
0: 얼마나 좋아. 긍정왕. 긍정왕 얼마나 좋아. 자, 여러분의 긍정왕 에피소드 읽어드립니다. 1254님.
3: 차산지 일주일 만에 문콕 당했는데 이제 새 차 아니니까 편하게 운전하겠다고 생각한 나 최고 긍정한 아닙니까?
0: 어, 그렇네요.
3: 물론 범인은 못 잡았어요.
4: 아, 문콕을 당했구나.
3: 당한 거죠. 일주일 거네. 만에. 아, 속상하다.
0: 그래 일주일 만에 새 차 그냥 한 달 있다 당해도 너무 속상한데.
3: 그럼요.
0: 이분 그 선물 갑니다. 긍정왕. 예, 인정. 권유림님.
4: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언니가 중간고사를 보다가 OMR 마킹 하나씩 밀려 했다며 엄청 우는 거예요.
0: 울만하죠.
4: 이거 울만하죠.
3: 울만하죠.
4: 그래서 제가 아, 아니 언니 좋은 일 있을 거야 걱정 마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진짜로 다음에 점수가 나왔는데 100점 만점에 90점이 나온 거예요.
0: 뭐야?
4: 하나씩 밀렸는데 90점이라니. 이게 긍정의 힘?
0: 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4: 와, 밀렸은 게 그러니까 더 정답을 못 봤던 거야.
3: 밀렸은 게 더 잘 보신
0: 그러니까 이분은 그니까 공부를 안 하셨네.
3: 그렇죠. 사실 푼 것보다 아, 이제 밀렸은 게 실수하는 게 더 잘 나왔으니까.
0: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어디 영화 에피소드에 나온
4: 신이 강림했다 이거.
0: 진짜 대박. 예, 0813님.
3: 올해 1월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시작부터 대차게 물린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오르겠지 괜찮아 하면서 마이너스 70%대로 꽉 쥐고 있어요.
0: 70%대는 어떻게 해. 그래서 한 40%

0: 40% 프론 때문에 좀 나은데 네. 70% 어떻게
1: 하필 처음 시작했는데
0: 네, 처음인데 예, 기다려봐요. 예, 이병훈님.
2: 저희 형은 사람한테 상처를 그렇게 받는데도 매번 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며 돈은 또 벌면 된다고 어머머. 해요. 사기당하면 돈이 새야 또 돈이 들어온다고 어머머머머. 하네요.
0: 야, 정말 긍정
1: 이거 진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야. 않으신데 이거.
0: 이게 사기를 당하면 여러분 돈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맞아. 피폐해져가지고 네. 막 그 우울증 맞아. 때문에 본인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정신적으로 근데 이분은 진짜 진짜 대박 긍정왕이시다. 네. 또 벌면 되니까. 예.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735님
1: 로또가 세로로 다섯 개 다 맞았어요.
0: 어?
1: 대박. 언젠가 가로로 맞는 날도 오겠죠.
0: 아, 이게 가로로 맞네.
2: 세로로 하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1: 세로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다고 보면 돼요.
2: 그냥 내 기분만 좋은 맞아요. 거 아니야?
1: 그냥 일렬이 맞춰져서 기분이 좋다 정도.
0: 그래. 그래서 이게 인증샷이 왔는데 다 진짜 일렬로 맞추셨어요.
1: 일렬로
0: 쫙 맞췄어요. 이게 이제 어느 날 가로로 맞는 날.
1: 그러면 전 인생 역전이죠.
0: 그러니까. 예.
1: 그런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0: 진짜.
2: 심지어 숫자 하나로만 맞은 거예요.
0: 그래 이분도.
2: 아니 뭐 이렇게 그 둘러준 대로 가로로 맞은 게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 1111
1: 그냥 그쵸? 하나로 쭉 이렇게
0: 하나로
2: 운명적이시네.
1: 가로로 맞아야죠. 예.
0: 파이팅입니다. 0153님
2: 저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은 작은 걱정 예를 들면 누가 내 거 훔쳐가면 어쩌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쩌지 이런 걸 달고 살다가 막상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을 때 아이 보험이 돼서 다행이네 하며 진짜 찐 긍정 모드가 나와서 제가 다 놀랐습니다. 큰일이 터지면 갑자기 긍정이 체질이 돼요.
0: 그래. 이게 정말 좋은 성격이죠.
1: 맞아요.
0: 큰일을 닥쳤을 때 긍정 회로가 돌아가는 게 진짜
2: 오히려 멘탈 회복.
0: 그러니까.
1: 그게 진짜 찐이에요.
0: 맞아. 위너야. 네. 이런 분이 위너예요.
1: 맞아, 이렇게 맞아. 해야 좀 침착해지면서 갑자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힘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0: 그게 건강도 덜 해치고.
1: 맞아요.
0: 문미영님.
1: 홈쇼핑에서 주문한 티셔츠 4종 세트가 조금 큰 것 같아서 교환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괜찮아 살이 계속 찌고 있으니까 곧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하네요.
0: 남편이 맞을 것 같은데?
1: 긍정이냐 매기는 거냐?
2: 당신이 지금 곧 맞을 것 같은데?
1: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너가 곧 맞겠다.
0: 그러니까 문명님 신랑 예 조심하시고 예 0153님께는 선물이 갑니다. 하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고마운 친구 있어요?
1: 준혁이가 저번에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요. 엄마가 준혁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주셨거든요. 근데 준혁이가 안 사줘도 된다고 사준 걸로 친다고 해서 감동이었어요.
2: 제가 처음 전화 와서 친구가 없었는데 지연이가 저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웠어요. 지금은 지연이랑 제일 친하고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3: 제가 무거운 거 들고 갈 때 은성이 같이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다음에 은성이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저도 도와줄 거예요.
4: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가 담긴 작은 행동 하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속에서 진심을 발견해보세요. 그게 오래가는 우정의 시작이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5: 박소연의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윤지성 박소라 예뻐서 쓰러지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춘 듯이 두 분이 함께하고 있어요. 긍정왕 에피소드 긍정왕 사연을 좀 더 읽어드립니다. 1323님
1: 큰딸이 최신 휴대폰을 산 지 3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0: 나 휴대폰 액정 깨졌어.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본인은 웃고 있더라고요. 넘어질 뻔한 순간 휴대폰을 던지고 자기 무릎부터 살렸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안 다쳐서 다행이지? 하며 해맑게 웃는 딸을 보니 속은 쓰렸지만 그 말이 맞더라고요. 휴대폰은 고치면 되지만 그럼. 딸은 안 다친 게 최고네요.
1: 그럼.
0: 맞아요. 이제 몸을 챙기셔야 돼요.
1: 맞아.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치면은 병원에 또 1주, 2주 맞아. 다니고 약 먹어야 되고.
0: 이거 원래 진짜 계단 같은 데서 핸드폰 지키려다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계단에서 구르시거나 다치시는 분들 많아요.
1: 그리고 막 이렇게 턱 같은데 아, 그리고 맞아. 아니 손목
0: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다가. 그냥 다 던져버리고 맞아, 그냥. 땅을 낙법을 잘 짚으셔야
2: 자주,
0: 돼요.
2: 자주 그러시잖아요.
0: 네, 어. 자주 저는 잘 날라다니고
1: 맞아요. 네. 소라 씨도 여기 우리 그러니까. 들어올 때 1층에서 네. 여기
0: 나, 잠깐 날랐어요.
1: 그러니까 네. 그 자동문이 본인이 들어오면은 이게 네. 열리는 데 이제
0: 그 속도보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뛰어오는 속도가 빨라서 열리기 전에
1: 걸려가지고 대체로
0: 네, 제 신발과 핸드폰에서 사방팔방으로 날아가면서 SBS 한복판에서 빠바방
1: 슬리퍼 막 네, 왼쪽으로
0: 슬리퍼 왼쪽으로 날라가고 네, 휴대폰 날라가고 가방 날라가고
1: 난리가 났었습니다.
0: 소방경찰 분께서 예. 너무 놀라셔가지고 어 괜찮으세요?
1: 그래서 여러분 예. 좀 대자로 뻗기 전에 조금 예. 천천히 맞아. 좀 예. 다니시면 돼. 여러분 맞아. 천천히 다치면 큰일
0: 핸드폰
1: 나요.
0: 보면서 길 걸으시면 안 되고
1: 맞아 예. 여러분 아시죠 다 예. 신영수님
2: 우리 손녀딸이 학교에서 피아노 콩쿨 나갔는데요 네. 중간에 틀려서 울 줄 알았는데 원래 틀리던 곳이라 괜찮아 라고 해서 다 같이 웃었네요.
0: 어머,
2: 나 평소에 친 건데 왜?
0: 보통 친구가 아니다.
2: 나 평소에 친 거야.
1: 진짜 멘탈 갑이다, 멘탈 갑.
2: 거기 원래 틀리던데요?
0: 원래 그러니까. 틀리던데요?
1: 그래서 괜찮아.
0: 그래서 괜찮아.
1: 다음에 여기 연습하면 돼. 네.
0: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멘탈이에요.
1: 이분 선물 갑니다. 이런 분들이 내년 콩쿨 또 나가요.
0: 맞아요. 맞아.
1: 이게 좌절하지 않아.
0: 그리고 대성이에요, 이런 맞아. 분들이.
2: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1: 대단하다. 원래 틀리던 곳이라 괜찮아.
0: 괜찮아.
2: 평소로 추는 건데.
0: 새로 틀리지 않아서 괜찮아.
1: 신영수님 선물 가고요. 6994님.
0: 하수구가 막혀서 세탁기가 물에 잠겼어요. 그냥 그 핑계로 새로 샀어요. 어쩔 하고요.
1: 하수구가 막혀서 세탁기를 산다. 야,
0: 멋있는데요.
1: 대자수에 6074님.
2: 지금 퇴근길인데 길을 잘못 들어 막히는 길로 한참 잘못 가는 중. 그래도 언니 라디오 오래 들을 수 있으니 행운.
1: 이런 거 있어.
0: 퇴근길에 이렇게 쉽지 않은데.
2: 아니 저 저번에 진영이 그 저희 멤버 네. 배진영 네. 친구를 네. 제가 태우고. 네. 이제 막 제가 진영이 집에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네. 제가 서울이 좀 길이 이렇게 처음 보는 초행길들은 복잡하고
0: 너무
2: 빠져야 될 때가 많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이제 제가 못 빠진 거예요. 빠져야 되는데 진영이랑
0: 그쵸.
2: 떠들다가 야 어떻게 미안해 그때 진영이가 되게 안정형이거든요. 아유 뭐 형이랑 드라이브 좋지. 서울 한 바퀴 돌아.
0: 아, 약간 혹시 충청도세요?
2: 아니,
0: 약간 바이브가 충청도 느낌인데.
1: 맞아, 충청도 분들이 그렇게 네. 얘기하잖아.
2: 그래서 네. 아니야, 얼른 갈게.
0: 오히려.
1: 그래. 근데 여러분 지금 뭐 길 뭐 잘못 들고 해도 또 이렇게 러브게임에 사연 보내갖고 읽어도 드리고 제가 선물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아.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길 좀 돌아가면 되죠. 예, 6074님, 예, 운전 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예 이어. 가나요? 아 사연 하나 바로 갈게요.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입니다. 세정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이 남자분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2: 30대 중반 장기 솔로남입니다.
1: 아 이거 나 벌써 슬퍼.
0: 한숨이 단전해서
1: 예, 30대 중반 장기 솔로남 이거 나 안 읽으면 안 돼. 이거 너무 슬픈데 이거.
2: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마지막 여자친구 얼굴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도록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스로 외롭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0대 솔로 대장 차장님과 대화를 할 때 그 순간만 빼고 말이죠.
3: 윤대리, 이제 진짜 우리들의 계절이 된 것 같지 않아?
2: 우리들의 계절이요?
3: 여름 말이야, 여름.
2: 아니, 여름이...
3: 봐봐, 가을? 뭔가 센치해지지? 예. 사무치게 외로운 계절이야. 겨울은? 춥다고 여기저기서 커플들이 손잡고 예. 서로 안고 난리도 아니지?
2: 예.
3: 봄은? 아휴, 말을 말자.
2: 그러니까 여름이 뭐 솔로들의 계절이라고요?
3: 그래, 더워서 커플들 붙어다니지도 못하지. 야외 데이트라도 하려고 해봐. 곧 장마라니까 얼마나 좋아.
2: 아 근데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아합니다.
3: 아휴, 불쌍한 윤대리. 아직도 외로운 부정 단계구나? 그럴 수 있지. 그 시기도 다 지나갈 거야.
2: 아니 저는 솔로인 게 싫지도 않고요 외롭지도 않다고요. 차장님이 외로움으로

0: 억지 공감을 시도해도 나는 괜찮다, 연애하고 싶은 마음 없다 스스로 계속 되뇌고 있었는데요. 한번 차장님과 단둘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1: 어서 오십시오. 주문 도와드릴까요?
2: 아, 네. 저희 리조또 하나랑 파스타 하나요.
1: 아, 손님, 그 구성이면 여기 커플 세트? 커플 세트로 주문하시는 게 더 싼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2: 커플 세트요?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 아니요, 절대 세트로 하지 말고 돈 더 내도 되니까 하나하나 따로 주문해주세요. 윤대리, 윤대리도 커플 세트 싫지?
0: 아니, 근데 그 가격이 더 싼...
2: 아니, 가격 말고 세트 이름이 거슬리잖아.
0: 예, 뭐 그렇죠.
2: 그치, 윤대리도 그럴 줄 알았어. 예. 그냥 따로 시킬게.
0: 우리 차장님 얼마나 외로운 걸까요? 솔로 대장 차장님한테 물들까봐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모아 소개팅 시켜달라고 조르고 있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문자 주제는 사실 많이 외로워입니다. 뼈가 시리도록 외로웠던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언제였는지, 왜 외로웠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연인이 있거나 결혼을 했어도 아, 난 정말 뼈 시리게 외로웠다 하시는 분들은
0: 있죠.
1: 보내주셔도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극복하는 방법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알려줘요.
0: 외로움을 극복하는
1: 이거는 우리 제작진 질문에는 주제는 없었는데
0: 개인적인
1: 개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을 하면 되나요, 여러분? 극복
2: 수 있는 어떤 극복 방법
1: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알려줘요. 같이 좀 보내줘요.
0: 그래.
1: 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두 분은 좀
2: 저는 사실 외로움을 그렇게 느끼는 타입은 아니에요.
0: 저도 네.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거 안 타요.
1: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두 분처럼 항상 그렇게 사는데 그 저도
0: 문득 그럴 때가 있어.
2: 맞아. 그러니까 외로움을 문득. 안 타도
0: 있어. 난 계절 바뀔 때. 저 계절 심하게 타요.
2: 아, 계절 타면 또 그럴 수 있어요.
1: 그러면 저 더운 저 열대 지역 가 살아야 되겠네. 그냥 사계절 있는 나라 말고. 아니
2: 약간 저는, 가을 타요?
0: 아니 모든 계절들을 다 타요.
2: 바뀔 때마다
0: 약간 털갈이 하듯이
1: 그러니까 그냥 하와이 같은 데 가 살아야 돼. 그냥 쭉
0: 1년 내내 그래야 돼. 왜냐면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뭔가
1: 마음이 센치
2: 뭔가 달라지니까
0: 상대방 누군가에 대한 외로움이 아니라 아 뭔가 되게 나로서 이 나로 저는 빠져드는 성향이어서 나는 뭘 했지?
2: 왜냐면 한 시즌이 또 지나가니까
0: 내가 그동안 뭘 했던 걸까? 인간이란 왜 이럴까? 왜 계절을
2: 철학적이네.
0: 탈까? 막 이렇게 돼버려요.
1: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라 씨는 문득
2: 저는 사실 계절도 그렇게 많이 안 타고 그런 게 없는데 얼마 전에 저희 그 개그우먼 박은영 씨가 이제 곧 결혼을 하시는데 이제 청첩장 모임을 한 거예요. 저랑 김혜선 씨랑 그 김영희 씨랑 다 모였는데 다 남편들이랑 온 거예요.
1: 그러면
2: 약간 근데
1: 충격 오지.
0: 나 데려가지 그럼. 나라도.
2: 아 그래 어깨라도 이고 갈 걸.
0: 그래. 나도
2: 기분이 약간 묘하더라고요.
1: 맞아. 돌아올 때 특히. 네.
2: 막 이제 가 뭐죠? 헤어질 때 가. 언니는 이미 청첩장 모임을 하니까 이미 여기도 이제 짝꿍이 있는 분이고. 혜선 언니도 이제 스테판이랑 가고 영희 씨도 이제 10살 어린 연하 남편분이랑 그 아가랑 막 행복하게 주차장으로
0: 이고지고.
2: 예, 이고지고 주차장으로 가시는데 저만 혼자 이제
1: 맞아요.
2: 걸어서 갈게요. 그래. 뒤로 돌아서 가는데 약간 기분이 묘하더라고.
1: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운전하고 오면 눈물이 광광 나. 나 이거 너무 알아요.
2: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좀 묘한 감정이었어요.
0: 맞아.
2: 예.
1: 아니 그게 외로움이에요.
2: 그러니까 나의 친한 친구들이 다 떠나는 것 같은. 왜냐면 다 옛날부터 엄청 친했으니까.
0: 그쵸? 맞아, 맞아.
1: 맞아. 그래서 평소에 그냥 저도 이렇게 외롭다 막 이런 게 묻혀 살지 않는데 오늘도 스트로베리 문이 뜬다고 아까 문자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다. 근데 그 문자를 읽는데 짜증이. 아니 스트로베리 문 뜨는데
0: 문이고 나발이고 지금
2: 사랑의 달이고 뭐고 가네.
1: 그게 이제 좀 내가 외롭지 않으면 충분히 정말 여러분 오늘 보면서 연인들 함께 보세요 이렇게 멘트를 할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삐뚤어진 날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이게 짜증이 많이 나는구나
2: 예민해졌구나.
1: 그러니까 약간 그럴 때 이제 내가 외롭구나 맞아요, 이게 느끼죠.
0: 그래서 러브게임은 그래도 많이 그런 사연 안 보내주지. 누나가 단돌이를 딱 치잖아요. 그래도.
1: 그런데 눈치 없이 그렇게 스트로베리 문이 사랑의 달이라면
2: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0: 계세요? 10여 년을 단돌이를 치는데도 그렇게들 보내세요.
2: 쥐잡이를 하는데도
1: 그렇게 제가 쥐잡이를 해도 그렇게
0: 아이고,
1: 여러분
0: 세상에.
1: 눈치 없이 보내요.
2: 아직도 이렇게
1: 많이 속상합니다. 예. 백아연의 썸 타긴 멀타. 아이 얼마 좋아. 썸 타긴 멀타.
2: 멀타.
1: 이거 듣고 여러분의 경험담, 많이 외로웠던 경험담 극복 방법 보내주세요.

0: 썸타긴 멀타 백아연입니다. 사실 많이 외로워. 여러분이 얼만큼 외로운지 지금부터 읽어드립니다. 2365님.
1: 평소 외로움 잘 안 타는데 딱 한 번 잼 뚜껑을 여는데 안 열려서 못 먹을 때요. 아하. 아직도 못 열고 있어요.
0: 이거는 진짜? 이거는 여러분 그 여는 게 있어요. 이거 구매 팔아 검색하시면 돼요.
1: 그거 그래? 가위 끝 네. 뾰족한 거를 네. 이 뚜껑에 살짝 끼우세요. 그럼 바람이 싹 빠지면서 열면 뽕하고 열려요.
0: 아 그렇구나.
2: 네.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다 얘기 좀 해주자. 네,
1: 이거 진짜 그냥 가위로 끝에 네. 살짝 찌르시면 살짝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열립니다.
0: 그리고 우리 네. 제작진은 고무장갑을 끼고 열면은 열립니다.
1: 아,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여러분 고무장갑으로도 안 열리면 그 노란 고무줄 있죠? 네. 노란 고무줄을 묶어요. 두 네. 번으로 땡땡하게 고기를 잘 맞춰가지고 네. 땡땡하게 한 다음에 돌려. 어. 근데 이두저도 안 되면 여러분 이 제품이 있어요.
1: 맞아요. 이거
0: 뚜껑 따는 게 있어요.
1: 있어요
0: 네. 여러분.
1: 제품 팔아요.
0: 우리 집에 한 네다섯 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시면 네. 됩니다.
1: 그렇네요. 예.
0: 슬퍼하지 예. 마시고. 양성아님.
3: TV 보다가 너무 웃겨서 쿠션까지 두드려. 아 벌써 눈물 날 것 같아.
1: 눈물 나.
3: TV 보다가 너무 웃겨서 쿠션까지 두드리며 눈물 흘리게 웃었는데요. 옆을 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0: 그래, 약간 무서워.
3: 그 순간 외롭기도 했지만 더 무서운 건 집안에 울려
0: 퍼지는
3: 집안에 울려 퍼지는 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래. 순간 저도 흠칫했어요.
0: 약간 그런 맞아. 거 있어. 그러니까 막 그 웃다가
1: 웃다가 순간
0: 현실이 딱
1: 현타가 딱 오면서
3: 엄청 고요하다. 그 순간 그럼. 집이
0: 막
1: 갑자기 조용해. 조용해질 때
0: 있죠. 0616님
1: 영화관에서 양옆 앞뒤로 커플들 사이에 외로운 섬처럼 저만 혼자더라고요. 아. 팝콘통 꼭 끌어안고 먹으니 그나마 안정감이
0: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봐요. 요즘에 네. OTT로 다 집에서 보잖아요. 내가 이래서 극장을 안 가요.
1: 저도 얼마 전에 혼자 이제 보러 갔다 왔거든요. 네. 진짜 양옆에 아주 그냥
3: 있어 있어
1: 막 커플 세트로 콤보로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먹고 진짜. 하시더라고요.
3: 나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난 나초에 나 팝콘에 다 가져가.
1: 저도
3: 다
1: 이만큼 하나 가져가서 혼자 먹고 먹으면서 봐요.
0: 그래서 남들이 쟤는 왜 저러나 이럴 거예요. 저도 좌석을 예약할 때 여러분 맨 끝에 사이드 좌석을 예약하세요. 네.
1: 그리고 요즘 한 자리도 있더라고요.
0: 있어요. 맞아, 한 맞아, 라인을 있어, 있어. 솔로들 맞아, 라인이 맞아. 있어요. 거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 맞아요.
0: 그래야 양쪽에 그 눈꼴 사나운 걸 안
1: 볼 수 있어요.
0: 한쪽만 보면 되니까. 예. 노시현님.
3: 맛집 저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결국 포장만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식당에서 갓 나온 음식 뜨거울 때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외롭다. 맛집 100개도 넘게 하려면 뭐 하나요?
0: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랬잖아요. 맞아. 제가 이제 냉면이 먹고 싶다면 한지만 검색을 했는데 결국은 배달로 이제
1: 맞아, 맞아.
0: 어쩔 수 없이
3: 그쵸. 아니 1인 손님을 안 봤네. 은근히 아직도 있어. 많아.
0: 나는 그거보다 2인 이상 안 돼요가 더 짜증이 나.
1: 아.
0: 아니 2인 이상만 된다는 식당이 많아요.
3: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2, 3인분을 먹겠다고 해도 안 된대.
1: 안 된대. 맞아. 안 된다는 경우가
0: 그래,
1: 좀 있어요.
0: 이런 거 차별이야. 이게 좀 시정 부탁드립니다. 김혜옥님.
1: 혼자 있는데 휴대폰이 안 보이는데 혼자라 전화 걸어볼 휴대폰이 없어서 못 찾을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0: 그렇네.
3: 저요 너무 공감해요.
0: 그렇네.
1: 그래서 여러분 워치가 있으셔야 돼요.
3: 그래서 그래. 워치나 패드로 찾아가지고 찾아줘.
0: 찾아야 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옛날 사람은 집전화라고 알아요? 집전화로 걸어야 돼.
3: 걸어.
0: 집전화.
1: 맞아요. 안 되면 관리실이라도 가세요.
0: 그럼 그럼 관리실 가면 되지. 그렇게 하면 돼요. 장지혜님.
3: 30대 후반을 접어들 고 다 같이 손잡고 실버타운을 가자고 그랬는데
0: 우리 얘기야 우리
1: 진짜
0: 얘기.
1: 우리 얘기다.
3: 하나둘씩 제 짝을 찾아 떠나고 그나마 한 명은 남아있었는데 그마저도 스튜디오 웨딩 촬영 사진을 보내왔네요. 저 진짜 혼자예요. 이렇게 외로울 수가.
0: 그래 이럴 때 맞아. 많이 외로워요.
3: 맞아.
0: 저도 그래서 뭐 홍현희 씨 결혼하고 할 때 막 울고 그런 게
1: 아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같이 갈 맞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막 하나씩 떠나면 그 남 결혼식장 가서 그렇게 울어.
1: 진짜 실버타운 가자고 해놓고
3: 가자고 한 명도 없어.
1: 한 명도 없어.
3: 진짜 그 입주 나만 하게 생겼어.
1: 다 먼저 가서 다 먼저.
0: 장지혜님께 선물 갑니다. 아 정말 5118님
1: 31살 못쏠 여입니다.
0: 아 31살
1: 외로움도 안 타고 귀여운 고양이 덕분에 더 안 외롭고 취미 부자라 진짜 외로울 틈이 없어요. 배드민턴, 클라이밍, 홈 레코딩, 취미 밴드 등등 혼자여도 잘 살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약간의 이제 외로움 느끼기 싫어서 또 다른 일을 막 하는 거야. 이게 또 그런
1: 틈을 주지 않게
0: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 게 내가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약속이 없을 것 같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막 여기저기를 막
1: 잡아놓고
0: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 근데 건강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1: 그리고 적당한 외로움도 괜찮은 것 같아요.
3: 맞아.
0: 저는 5118님 선물 갑니다. 예, 배드민턴이랑 클라이밍 손목이랑 관절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예. 4842님
3: 외로움 이기는 법은
0: 이기는 법은 어.
3: 네 연애 결혼 세포 확 죽이는 이숙캠을 봅니다.
0: 아 이숙캠 이혼숙녀 캠프. 아, 이혼숙녀 캠프.
1: 아 근데 맞아 이런 거 보면은 아유 내가 절해서 안 해. 약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그런 있어요.
0: 그런 마음, 마음에 좀 위로를 주는군요.
1: 그러니까요.
0: 알겠습니다. 이분께도 선물 가고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고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0: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알렉스 다이나믹 듀오가 함께한 솔로. 아,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는데. 솔로. 예, 우리 솔로들 사랑합니다. 너무 외로움에 오래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살면 사라져요.
9: 그럼요.
8: 괜찮습니다.
10: 네, 살면 사라진다.
8: 제가 여러분 문자 받아보니까 내가 고수였네. 우리 솔방울들이 많이 하수야. 네, 이거보다 이제 더 절절한 외로움이 온다고요. 그럴 때 러브게임에 문자 주시면 제가 방법을 하나씩 예,
9: 알려드리도록
8: 하겠습니다. 예, 솔로 들으면서 두 분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11: 안녕!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우리가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걱정과 설렘, 이 두 가지 감정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둘 중 무엇이 더 많이 생기시나요?

아, 저 역시도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스페셜 DJ를 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을 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를 많이 반겨주실 영스의 가족들을 믿고 설렘을 좀 더 가져보려고요. 그래 주실 거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스페셜 DJ 프롬스타인 하영입니다.

0: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프로미스타인의 Like You Better였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스케줄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웬디 선배님을 대신해서 DJ를 맡은 프로미스타인 하영입니다. 제가 게스트로는 나온 적이 있었지만 DJ는 태어나서 처음인데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진짜 내가 이 라디오를 잘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또 제가 DJ의 꿈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성시경 선배님의 잘자요 라던가 이런 뭔가 그런 몽글몽글한 그런 꿈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한번 그 꿈을 잘 이뤄보겠습니다. 3일 동안 참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시네요. 이정은님이 하영님 안녕하세요. 부담은 내려두시고 좋은 추억 많이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내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현님이 스페셜 DJ 보고 싶어서 1시간 일찍 퇴근했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혹시 스페셜 DJ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싶어서는 아니겠죠? 그냥 정말 저 보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네, 이 광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긴장하는 모습 귀여워요. 잘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파이팅! 혹시 제가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제가 한 저번 주 월요일부터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오늘 티 안 나게 잘 해볼게요. 네, 베스트님이 첫 라디오 DJ 축하해요. 멤버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냥 멤버들도 지금 막 바쁘니까 DJ 하더라? 약간 잘해? 잘할 수 있어? 이런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어린 시절로 떠나는 추억여행, 승국씨, 문치씨와 함께하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금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듣고 있는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페셜 DJ 첫날인 만큼 저에게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8: 간편하게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8: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6: 오딸.
8: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8: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1: 리아야, 놀러 갈게.
1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1: 리아야, 함께하자.
1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2: 비다샵!
1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2: 비다이렉트샵!
1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원소들의 이야기 톡투미. 9099님, 제가 맡은 프로젝트 회의 첫날이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끝났어요. 답답한 마음 달랠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프로젝트 회의 첫날이었으면 진짜 더 긴장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저녁 메뉴 추천? 아, 요즘 제가 삼겹살을 진짜 많이 먹고 싶은데 관리 때문에 좀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달래기 위해서는 기름칠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삼겹살 추천드릴게요. 아,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이자 제가 영스의 스페셜 DJ를 맡은 첫날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뭘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쉬면서 듣고 있는 분들,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 환영입니다. 혹은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남현수님이 오늘 진급 확정 발표됐어요. 다 같이 축하해주신 100배는 더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스트로베리 문 뜬대요. 오, 스트로베리 문. 아, 우선 진급 확정 축하합니다. 현수님이 100배는 더 기쁘시길 바랄게요. 아, 스트로베리 문. 스트로베리 문은 빨간 달인가요? 아니면 딸기 같은 달인가? 예쁠 것 같다. 위은유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복숭아 먹으면서 영스 듣고 있어요. 저는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해요. 하영님은 딱복, 물복 어떤 복숭아를 좋아하세요? 아, 저는 무조건 딱복파입니다. 왜냐면 물복도 진짜 맛있는데 근데 아, 애매해요. 딱복은 약간 살짝 딱복이 살짝 익어가지고 진짜 살짝 말랑말랑해질 때 있거든요. 그때 먹는 딱복이 아주아주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는지 혹은 스페셜 DJ인 저에게 궁금한 점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클래지콰이의 피에스타.

카지콰이의 피스타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김영대님이 보내주셨어요. 지난 주말도 반납하고 밤샘 작업하고 오늘 하루 휴가 받아서 쉬고 있어요. 하영님은 어떤 삼겹살을 좋아하시나요? 전 냉삼 파채에 싸먹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와, 저는 냉삼 두꺼운 삼겹살 다 좋은데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냉삼? 냉삼이 조금 땡기더라고요. 되게 빨리 익는 매력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냉삼, 오늘은 냉삼, 근데 내일은 또 두꺼운 삼겹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밥이 꼭 필요합니다. 밥 없으면 삼겹살을 못 먹어요. 후식은 물냉? 물냉, 비냉 둘 다 좋은데 요즘엔 물냉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오늘은 밥이랑 냉삼 드시고 물냉까지 추가해서 꼭 드세요. 네, 0107님, 요가 마치고 집에 가는 날이에요. 플라잉 요가 초보인데 몸은 무겁고 손은 힘이 없고 제가 올라갈 때까지 모두 저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힘든데 부끄럽기까지. 그래도 강사님은 금방 좋아질 거라며 용기를 주시네요. 감량도 하고 근육도 키워서 정말 플라잉 해보겠어요. 아자아자. 오! 저도 플라잉 요가, 제가 20살 때 플라잉 요가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근데 플라잉 요가가 진짜 매력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되게 아프고 그 해먹이 내 몸에 닿기만 해도 막 아프고 막 그런데 이게 진짜 금방 좋아질 거니까 이 아픔을 참고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말고 감량

운동도 하고 근육도 키우고 플라잉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572님. 저는 부산 시내버스 기사인데 지금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영수 들고 운전해요. 그러면 부산 시내버스 승객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죠? 좋은 하루 보내셨으니까 이제 집 가서 맛있는 밥 먹고 행복한 잠을 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858님, 퇴근 후에 저녁으로 먹을 미역국을 끓이고 고등어를 구우면서 라디오를 보고 있어요. 하영님은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무엇인가요? 저는 한식을 진짜 잘해요. 왜냐면 제가 광주 사람인데 전라도 광주에서는 어디 집을 들어가도 어디 식당에 들어가도 다 맛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식을 진짜 제일 잘하고 특히 요즘에는 된장찌개 아니면 소고기 뭇국 이런 국 종류를 진짜 자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부, 3부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왱그막 이승국 씨, 박문치 씨와 함께합니다. 저희 셋의 케미는 어떨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타블로 피처링 김필의 Love You.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부드럽게 푹 익은 갈비찜 좋아하시나요? 특별한 날이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사실 갈비찜은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갈비찜의 옛 이름은 가리찜. 그 원형은 조선시대 궁중요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소가 아주 귀해 갈비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큰 대접이었는데요. 특히 궁중에서는 밤이나 대추, 은행 같은 고명을 듬뿍 넣고 오랜 시간 푹 전에 연회가 열리는 날 귀한 손님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불조절 하나, 채소 모양 하나에도 정성을 들인 갈비찜 한 그릇에는 맛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까지 함께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네,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션 박문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이승국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프로미스 나인 송하영입니다.

0: 아니, 제가 오늘 DJ 첫날인데 베테랑인 두 분이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한다고. 이렇게, 아니 작가님이 두 분만 믿고 가라고 그래도 부담을 좀 덜어주셨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그렇게밖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 맞아요. 정확히 제가 그걸 노린 거예요.
0: 아,
1: 이끌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이끌어 봤습니다.
0: 아, 그러면은 문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1: 오 예.
2: 또 이끄는 거 굉장히 잘하고 근데 굉장히 잘 이끌려 오시던데요?
1: 맞아요.
2: 그 톤 너무 잘 살리시던데요?
1: 맞아요.
0: 아, 그래요?
2: 네.
1: 저희 중에 최고였어요.
2: 진짜 나 감탄했잖아요. 어? 네.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잘하시네.
1: 이 AI인가?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2: 진짜.
1: 네.
0: 아, 감사합니다.
2: 박범준님이 라디오 고수 두 명이 초보 DJ 구출해 온 거 해주러 온 것 같아요.
0: 맞아. 진짜 너무 저는 두 분만 믿고 오늘. 네. 네. 아무 부담 없이 가겠습니다.
2: 아,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아까 제가 살짝 들었는데. 이미 저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영님 그 천연 귀여움이
2: 아 맞아요.
1: SBS 한 여기 반 정도 녹였습니다. 아, 아, 올라오는데 어쩐지 엘리베이터가 반 정도 녹아 있더라고요.
0: 아, 녹아 있었어요.
1: 네.
2: 휘청휘청해요. 지금 아, 녹아 버려갖고. 네. 난 심지어 밖에서 앞에 살짝 오프닝 하신 거를 들었잖아요.
1: 네.
2: 부산 시내버스 듣고 계신 분들께 하루 잘 보내세요라고 하려다가 순발력으로 잘 보내셨죠. 아. 난 이미 여기서 끝냈다고 봐요. 진짜
1: 프로야 이미.
2: 프로 프로.
0: 아, 그게 느껴지셨어요?
2: 네. 감탄했어요 진짜.
0: 아, 다행이다. 아, 그럼 또 지금 아직까지 타고 계시는 부산 그 승객분들 잘 듣고 계시죠 아직?
2: 그럼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네. 네, 3985님 스티븐 스틸버그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인터뷰를 인정받았던 순국님. 하영님과는 첫 만남인데 혹시 묻고 싶었던 거 없나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순국씨가 천재 인터뷰어로 유명하시잖아요.
2: 아, 또 이거 또 하영씨한테도 소문이 났구나 또.
1: 아, 이분이 또 그 월클 아니면 인터뷰를 안 해주세요.
0: 아, 조금 무섭지만 만일 제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네? 질문을 하실 건가요?
2: 하영씨 오셨다고 할 때도 좀 진짜 궁금했어요. 우리 약간 들어가기 전에도 그 물어봤잖아요. DJ에서 어때요? 여쭤봤는데 보통 그러면은 중압감이나 이런 게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0: 네.
2: 반대로 그래도 오셨잖아요.
0: 네.
2: 해볼게요 하고 오셨잖아요.
0: 네.
2: 라디오 하면 DJ 하면은 이런 거 좀 재밌지 않을까? 어떤 설렘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DJ 역할에?
0: 아, 지금 지금까지?
2: 지금까지 딱 오면서 기대하셨던 거 아니면 하면서 지금 느껴졌던 거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
0: 아, 우선은 그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그 청취자의 그 댓글들이 저를 약간 그거 같아요. 릴스 이렇게 올려 그 쇼츠 이런 거 올려다 보면 도파민 터지잖아요.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1: 오, 실시간 소통의 매력.
0: 네.
1: 그쵸.
2: 이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막 스트리밍 방송도 하고 거기 댓글도 있지만 방송으로 우리가 지금 전국구로 나가고 거기서 뭐 문자도 보내주시고 채팅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소통하는 맛이 아, 벌써 느끼셨네요 진짜.
0: 네 맞아요. 그리고 라디오라는 자체가 이게 보이는 라디오긴 하지만 그래도 듣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목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뭔가 좀 더 목소리를 더 매력 있게 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달까?
2: 아, 하영 씨가 요 톤 요 하시네.
1: 아, 정말 나 정말 미치겠다.
2: 아, 지락철학을
1: 이렇게 말해도 될까? 너무 귀여워요. 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아,
2: 그럼요, 그럼요.
1: 아, 나 너무 귀엽다. 아,
0: 네, 2204-2204님께서는 프로듀서 문치와 보컬 천재 하영의 만남이라니 두 분이 같이 작업하는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혹시 문치 씨가 프로미스 나인과 작업을 한다면 어떤 장르가 어울릴 것 같나요?
1: 아, 저는 사실 뭐든지 다 맞춰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제가 또 제시를 한번 해본다면은 좀 뭔가 다들 이미 그 제가 실력이 너무 출중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좀 저는 몽환적인 R&B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2: 몽환적
1: 진짜 지금 뭔가 딱 좋을 것 같은 느낌?
0: 아, 진짜요?
1: 네.
0: 아, 저 요즘에 제가 R&B에 조금 관심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1: 아, 정말.
2: 왔다 왔다.
1: 운명의
2: 어머 어머.
0: 아니 제가 막 밴드곡 이런 거 좋아하다가 R&B 노래를 좀 매력을 살짝 느끼는 중이었거든요.
2: 오 마이 갓.
1: 지금 R&B가 오고 있습니다.
2: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1: 있어요.
0: 근데 제가 R&B 막 그렇게 잘 부르진 못하지만 문치 씨랑 함께라면 뭔가 잘 뭔가 약간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2: 나 그럼 좀 기대해요. 기다려요.
1: 아, 나 자꾸 나 근데 나 이렇게 계속 나 설레발치게 하지 말아줘. 나 진짜 난 좀 진지해요 저는.
0: 저 진지해요. 사실 지금 광고가 나가고 노래가 나오는 동안 네. 문치 씨랑 약속 하나 했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2: 맞아요.
0: 한강 가서 복소사 마시자고.
1: 복소사. 복소사 아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그게 네. 뭐냐 했더니 이제 그 복분자 들어가 있는 술이랑 뭐 소주. 아,
0: 네. 복분자 소주 사이다.
1: 네,
0: 네. 아 이게 그 진짜 큰 얼음 틀에 있잖아요. 네. 그 편의점의 돌얼음
1: 예, 예.
0: 거기를 열어가지고 예. 거기에 소주 한 병 부어
1: 거기다 다 넣고 그냥
0: 흔들어가지고
1: 쉐킷쉐킷
0: 거기다가 뺄때를 꽂고 다 같이 마시는 거예요.
1: 우와, 우와. 해보고 싶어. 우와,
0: 낭만 터지지 않아요?
1: 진짜 낭만 터진다.
0: 그쵸.
2: 장난 아니겠다
0: 그쵸?
2: 진짜.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다.
1: 복소사 한잔 하면서 이제 R&B 토크 한번 해보시죠.
0: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문치 씨와의 작업 기대해 봐주시고요. 네? 이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잊지 못할 사건, 또 여러분의 재밌었던 어린 시절 기억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당첨자분에게 선물을 1+1으로 드리니까 영수 홈페이지 웬그막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 오늘 문자 주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가 어땠는지, 또 지금 부모님이라면 아이의 육아 난이도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2: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 그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3: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텔레비전을 보고 영감을 얻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떤 영감을 얻은 걸까요?
4: 이제 서서히 껍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오! 나옵니다! 나와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네요.
3: 그날 주인공이 본 TV는 바로 닭이 나오는 다큐였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주인공은 이걸 진행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건 바로
5: 닭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달걀을 부화시키는 거야!
3: 맞아요. 병아리 부화 프로젝트였어요. 때마침 엄마는 잠시 방에 계셨고 주인공은 얼른 냉장고에서 계란 3개를 꺼내서 수건으로 돌돌 말아 이불 속 비밀 아지트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5: 애들아, 잘 있었니?
3: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사도 해주고
5: 첫째는 김비약, 둘째는 박비약, 셋째는 최비약. 비약이들아, 얼른 나와.
3: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심심할까봐
5: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3: 태교 차원에서 동요도 불러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0: 아, 따뜻해야 병아리가 나오겠구나.
3: 그건 바로 계란을 품고 있던 닭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병아리가 나올 수 있게 환경을 바꿔줬습니다.
0: 따뜻해야 하니까 우선 전기장판 온도를 올리고 그리고 수건을 덮어두는 거야. 이제 병아리가 태어나겠지?
3: 그렇게 아주 뜨뜻한 온도 속에 계란을 놔둔 지 며칠이 흘렀는데요.
0: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에? 병아리가 태어나려고 그러나? 부화 직전인 것보다?
3: 이불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인공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부화를 하려고 그런 냄새가 나는 거구나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1: 하영아! 하영아! 방에서 뭐... 너 방에서 이게 무슨 냄새니?
0: 엄마! 곧 병아리가 나올 것 같아!
1: 어?

0: 병아리가 나온다고? 어디서? TV 보던 중이었어?
1: 아니! 여기 이불 속에서!
2: 주인공의 말에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로 영화처럼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어머니는 조심스레 이불을 들쳤습니다. 그리고 목격하게 된 계란 3개!
0: 아, 너 이거 언제부터 여기 뒀어?
1: 2주!
0: 어머, 아우 이불은 또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 전기장판도 틀어놓은 거야?
1: 응응!
3: 아, 둘이 뭔 얘기를... 아니, 방에 이거 무슨 냄새야? 뭐 실험이라도 한 거야?
2: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아빠까지 왔다가 냄새에 놀라고 말았죠. 주인공은 그제서야 상황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1: 실험 아닌데? 병아리 키운 건데?
3: 병아리? 이 계란을 부활시키겠다고? 아이고, 우리 딸 에디슨이었네?
0: 에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아유, 이불이면 보면 다 빨아야겠네. 내가 못 살아 진짜.
2: 엄마는 곧바로 계란을 챙겨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인공은 너무 놀라서
1: 안돼, 곧 병아리 태어난단 말이야.
2: 엄마를 말렸지만 당연히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곧 주인공 방 대청소가 진행됐는데요, 청소를 하면서도 우리 주인공은
1: 진짜 곧 태어날 것 같았는데.
0: 태어나 이모가 태어나! 곰팡이나 태어났겠지! 이불이나 빨리 세탁기
2: 넣어!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부모님의 잔소리뿐이었죠. 게다가 그날 이후 계란만 보면
0: 제가 어릴 때 계란을 이불 속에서 2주 동안 키웠다니까.
2: 주인공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고 그럴 때마다 주인공은
1: 아! 엄마 하지 말라고!
2: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 바빴다고 하네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있는 계란은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함부로 실험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0: 네, 유형아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원 플러스 원 치약 칫솔 세트와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1: 나도 이거부터 박수부터 좀 치고 갈까요?
2: 야.
3: 아니.
1: 야.
3: 와.
2: 아니 하영 씨.
1: 왜 이렇게 잘해요?
2: 어린이 연기의 대가신데요?
0: 어 진짜요?
1: 네. 깜짝 놀라. 잘하실 건 알았지만 네. 이렇게까지 잘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0: 저는 진짜 승국님은 네. 동물농장인 줄 알았고 진짜 원진님은 저희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진짜 몰입력이 그분 덕분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2: 전 좀 쾌감이 있었어요. 그 쾌감. 어린이 목소리인데 진짜 어린이 목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쾌감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1: 뭔지 알죠? 그 음색만 맞추신 게 아니라 그 네. 발음까지 어린이 특유의 약간 짱구가 말하는 것 같은 발음까지.
2: 맞아요.
0: 제가 좀 짱구 성대모사 잘하거든요.
2: 네, 그게 들리더라고요.
1: 역시.
2: 무조건 잘한다. 근데, 이거 무조건 잘한다.
0: 좀 말하다가 짱구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걸 좀 억제했습니다.
1: 또 이제 완전히 따라하면 안 되니까.
0: 아, 맞아요.
1: 벌써 지금 반응 오잖아요. 이혜영님, 네. 참 좋아. 너무 귀엽잖아.
2: 야, 다들 사연 들으시긴 했어요 혹시? 그게 좀 중요한 점점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정진원 씨도 하영 씨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허미애님 문자도 한번 읽어주세요.
0: 와 신랑 라면 끓여주러 부엌에서 들었는데 우와 구연 동화 매력 터지는데요. 아기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2: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풀을 찾았어요.
1: 그러네 정말. 와 그리고 나는 정말 더 감탄했던 거는 어린이도 너무 잘하시는데 하다가 마지막에 얼음 목소리로 싹 돌아서 디테일 너무 잘하시네.
0: 맞아요 맞아요.
1: 깜짝 놀랐어요 진짜.
0: 두 분 덕분입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네 오늘 문자 주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승국 씨.
1: 오늘 주제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입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 혹은 지금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육아 난이도 보내주셔도 좋아요.
2: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0: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니꺼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1: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3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텐데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고뭉치 어린 시절의 기억, 금쪽이었던 과거 시절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돼요.
2: 100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한양 칭찬하면 더 잘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저희
0: 아 어쩐지
2: 응원 엄청 많이 해드렸잖아요. 되게
0: 지금 광고 듣고 오는 내내 저는 그만큼의 칭찬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2: 아니요, 아직 부족해요.
1: 아, 역시 잘하고 있어요. 맞아, 아주 잘하고 있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3: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향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케줄로 자리를 비운 웬디 씨를 대신해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프로미스나인 송하영이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 오늘 웬금악 문자 주제는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 근데 지금 이 순간 잠깐 청문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 뭐지?
3: 나 생각해봤는데 하영 씨에 대해서 내가 몇 개 지금 궁금한 걸 몇 개 물어봤는데 안 했어.
2: 역시.
3: 지금 웬금악 하려면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1: 네.
2: 아 맞아요.
3: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 얘기를 하는 코너기 때문에.
1: 네.
3: 하영 씨는 어릴 때 육아 난이도가 내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중하 어느 정도였다.
1: 저는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3: 중간 정도?
1: 왜냐면 저는 제가 막 남자애들처럼 엄청 뛰어다니고 막 인라인 스케이트 막 자전거 그리고 막 벌레 잡고 놀고 막 그랬었어요.
2: 저랑 비슷하신데요? 인라인 되게 좋아했거든요.
1: 진짜요? 근데 그래서 저는 상일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하라고 하시던 거예요. 되게 키우기 편했다. 그래서 그 중간 타협을 맞춰서 중으로
3: 이 답이 나왔다. 밖에 나가서 노는 거는 다이내믹하게 노셨지만 집에서 효녀였나 보다.
2: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틀어주면 그거 시청하느라고 집중이 다 뺏긴 거.
3: 순하게.
2: 항상 그 자전거 인라인 이쪽에 그냥 아예 집중을 해버린 거지.
1: 맞아.
2: 사실 엄마 입장에서 인라인만 주면 알아서 잘 노는 아이.
3: 사고도 안 치고. 네.
1: 근데 항상 무릎에 피가 나고 팔꿈치 피가 나고 막 왔었어요. 그치.
2: 너무 열심히 타면 나오죠.
1: 맞아요.
3: 부상이 좀 없는 스타일은 아니셨네요.
2: 중하 정도?
3: 중하?
2: 중하 정도.
3: 지금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보시네요. 오늘 심사위원님 오늘 좀 많이 좀 깐깐해서요?
2: 오늘 소수점까지 칩니다.
3: 오케이 중하고.
2: 중하. 중하면은 너무 훌륭합니다.
1: 두 분은 어떠셨어요?
2: 저도 근데 엄청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하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1: 저랑 비슷하시죠?
2: 네, 비슷해요. 그 노는 그 루트도 비슷하고
3: 저는 안 여쭤봤는데 상인 걸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왠지 저는 알아요. 저는 상이었어.
2: 의외로 이분이 진짜 극상이셨거든요.
1: 그래요?
2: 그냥상 아니고 극상.
3: 저도 너무 장난꾸러기고 제 세상도 너무 강하고 이랬어서 그렇고 저는 상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하영 씨한테 혼자 또 괜히 반가운 거 생겼네.
2: 뭐예요?
3: 둘째시라면서요?
1: 네 맞아요.
2: 여기도 전둘협이시구나. 네,
3: 전둘협 전국 둘째협회 회장이거든요.
1: 네.
3: 둘째들이 또 있고. 이봐 나 지금 나 느껴서 지금 뭔가 있으시네. 둘째로 뭐가 있으시네.
1: 네 혹시 위에 형이세요?
3: 저는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다 있어요.
1: 위에
2: 그러니까 형이에요.
3: 위에 형님이죠. 네 네.
1: 밑으로는
3: 저는 다 남자들이.
1: 아 그래요? 저는 언니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둘째로서 서러운 점이 우선 첫째 둘째는 여자야. 근데 셋째는 남자야. 그래서 언니 옷은 내가 입어. 동생은
2: 이거
1: 새
2: 너무
1: 옷을 입어.
2: 이거 항상 등장하는 그 슬픈 그 이야기 하시는 거 맞죠?
3: 이거 근데 심지어 정말로 셋째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걸 물려주는 옵션 자체가 없는.
1: 맞아요. 근데 사실은 다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솔직하게 언니 옷 입는 거 좋았어요.
3: 진짜?
1: 네.
2: 언니 옷이 이뻤나 보다.
1: 맞아.
2: 예뻐 보였나 보다.
1: 언니가 입었던 옷을 나도 입을 수 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이 정도면 언니 덕질을 한 거 아니에요?
1: 언니가 입었던 옷?
2: 대박.
1: 이제 나도 입을 수 있을 만큼 컸다.
2: 착해.
1: 이런 착하네. 느낌이었어요. 항상.
3: 중하 맞다. 어머님이 중하 진짜로 맞아. 너무 고마워하셨겠다. 네. 그래요.
2: 저는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난이도. 이거 들으니까 그 착함의 보법이 다르세요?
3: 근데 착함의 보법이 다 다르겠죠? 네. 나 지금 문자가 온 거 봤거든요? 네. 최영준님 제보한 거 읽어주실래요?
2: 최영준님. 하지만 동생 팔 뽑았음.
3: 이거 무슨 일이죠?
1: 잠깐만요. 이게 또 동생 남동생이잖아요. 남동생 특이 있어요. 싸움놀이 해주는 거 진짜 좋아해요.
3: 그건 맞아요.
1: 근데 이제 동생은 남자 형제가 없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말 잘 들으면은 누나가 싸움놀이 해줄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은 물고기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동생이 물고기가 되고 네. 저는 낚시꾼이 돼요.
3: 어 귀여워.
1: 그래서 네. 어 제가 낚싯대를 이렇게 딱 던져요. 네. 낚싯대는 제 팔이에요. 아. 그리고 동생도 네. 제 손을 이렇게 잡아요. 물고기가 되어서.
3: 물고기가 잡힌 거군요.
1: 네. 아, 네. 그래서
2: 팔딱팔딱 떠나요.
1: 팔딱팔딱 떠야 돼요.
2: 아그아예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동생을 잡다가 네. 물고기를 잡다가 동생 팔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3: 멀척을 낚으려고 아, 하다가 아 요거는 뭐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2: 그냥 진심을 다해 놀아준 것뿐이지만 동생 팔이 빠진 것뿐이고
1: 보통은 옛날 이야기는 다 보통 잊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동생 팔 빠진 게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서 잊을 수 없습니다.
2: 원래 보통 진짜 착하신 게 그 가해자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3: 맞네.
2: 기억하고 계신 게 진짜 맞네. 난이도 중간 맞으세요.
3: 인정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들려드렸고요. 그럼 웬금악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유독 이것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5: 정국아, 가서 우유 좀 사와.
6: 싫어.
5: 어디서 말댔구야? 빨리 갔다 와.
6: 귀찮네.
4: 어린 시절 주인공은 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 심부름하는 게 그렇게 귀찮았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 하는
5: 정국아, 엄마 리모컨 좀.
6: 네.
7: 정국아, 아빠 어깨 좀 주물러봐.
6: 네.
4: 심부름까지도 괜찮았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심부름을 유

0: 더욱 싫어했대요. 그래서 점점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 정국아, 뭉치 아줌마네 집에 김치전 좀 갖다 주고 와.
2: 아, 또 나가라는 심부름이네. 아, 안 되겠다.
1: 정국아, 왜 대답이 없어? 애가 웬일로 낮잠을 자지? 피곤했나? 안 되겠네.
0: 첫 번째 방법은 자는 척이었습니다. 하지만
1: 장구가 야! 안 자는 거 다 알아! 얼른 일어나지 못해!
2: 아, 엄마 아빠 아프다고!
0: 한두 번 반복하자 엄마는 바로 눈치를 채셨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3: 정국아, 슈퍼 가서
2: 저 머리가
3: 어디서 아픈 척이야? 당장 안 일어나!
2: 진짠데, 진짜 아픈 것 같은데?
0: 아픈 척이 있었지만 곧바로 실패! 결국 세 번째 방법으로 돌입했는데요, 그건
2: 나 동생 낳아줘!
1: 어마마마마마? 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2: 나도 동생 낳아달라고!
3: 야야, 말이 되는 소리래! 빨리 들어와서 공부나 해!
0: 동생을 낳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실패!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1: 정국아, 저기 과일 가게 가서 수박 한 통만 사와.
2: 수박? 수박 무거운데?
1: 얼른 갔다 와.
3: 네.
0: 수박을 사오라는 미션을 받았는데요.
2: 왜 이렇게 높아?
0: 하필 과일 가게가 언덕 위에 있었고 날씨도 더워 주인공은 금방 지쳐버렸죠. 게다가
2: 무거워.
0: 얇은 비닐로 만든 주머니에 수박을 담아 가지고 가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가 주인공의 짜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2: 내리막길이네?
0: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하나가 주인공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2: 그래! 어차피 수박은 둥그러니까 아래로 굴려볼까? 그래! 내가 달리기가 빠르니까 내가 먼저 내려가서 받으면 멀쩡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귀찮음이 만들어낸 당시엔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바로 옮겼어요. 우선 사람에게 굴러가서는 안 되니까 길 가장자리에 수박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2: 하나, 둘, 셋!
0: 수박을 굴린 뒤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 주인공의 발이 그렇게 느리진 않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내려와서 네, 이승국 선수 지금 내려갑니다. 네, 속도 조절하는데요. 네, 속도 조절합니다. 네, 수박이...
1: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
2: 안 되는데. 안 돼.
0: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굴러갔고 결국 전봇대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4: 장국이나 아까 이상한 짓 하나 싶었는데 아유 내가 못 살아.
0: 과일 가게 사장님께서 주인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놀라서 쫓아나오셨고 곧바로 주인공이 친 사고는 부모님 귀에 들어가 아주 크게 혼쭐이 나고 말았죠. 어린이 여러분, 수박이 공처럼 생겼다고 절대 함부로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알았죠?

0: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피자 쿠폰과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1: 와, 사연 귀엽다.
2: 너무 귀엽다.
1: 사연 진짜 귀엽다.
2: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긴 해요.
1: 어, 근데 뭐 그럴싸하잖아요. 그 어릴 때는 나를 아직 모르니까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0: 와,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네.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저는 일단 그 하영 씨의 그 꾸짖는 연기에서 그 발성이 어? 다시 한번 내가 안 갖고 와! 이거 하는데 그 발성

0: 진짜 심상치 않더라고요.
1: 아, 혼내는 거. 네. 아,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고양이를 많이 혼내거든요.
0: 아, 고양이한테 그렇게 혼내세요?
1: 앉아!
2: 아, 그 느낌이었구나.
1: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아~ 진짜 포스 있는데 너무 귀엽다.
3: 어, 뭔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0: 근데 포스가 있어.
1: 어, 그쵸.
3: 네. 그러면은 잘 들어요? 딱 앉아! 이러면
1: 앉아 하면 바로 앉죠.
0: 고양이가요?
1: 고양이가요.
0: 와우.
1: 말은 빵 하면 빵도 해요.
0: 어, 어머.
3: 개인기가 꽤 있네요.
1: 네, 어, 두 개 있어요.
3: 아, 두 개. 아,
1: 앉아 빵.
0: 앉아 빵. 아, 그 정도는 뭐 너무 훌륭하죠. 그럼요.
1: 맞아요.
3: 전 흥배님이 하영님 그 엄마 연기하시는 거 듣고서 하영님 엄마 톤으로 그대로 친구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 아, 도라에몽 같은 아. 느낌인가? 친구야.
3: 어? 친구. 아, 뭔지 알겠다.
0: 아. 친구야. 친구야.
1: 네. 어.
0: 아, 또 윤재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심부름을 더 이상 안 시키게 하시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아니었을까요?
3: 아~ 어쩌면 사고 하나 크게 쳐서 엄마 이제 수박은 나 시키시면 안 돼요.
0: 그러면 지금 사연까지 보내신 거면 아직까지도 연기 중이신 거잖아요.
3: 정말 극상 메소드 연기. 인생을 바친 메소드 연기.
0: 어, 무서워.
3: 충분히 가능해요.
1: 그런 연기 할 바에는 저는 아무래도 심부름 하는 게 좋지 않나. 오.
3: 그것도 맞아요.
0: 희귀적인 모먼트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3: 그리고 확실히 중하죠. 아, 예. 착하셨어. 착하셨어.
1: 근데 두 분은 어릴 때 심부름 네. 많이 했나요?
0: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많이 시키셨는데 제가 너무 유통기한 같은 걸 너무 꼼꼼히 따져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서 엄마가 그냥 안 보내셨어요. 아 그냥 가져오라고 하는데 아 그거 유통기한 완전 안 된다고 이런 거.
1: 우와.
0: 지금 슈퍼에 또 유통기한이 그 얼마 안 남은 게 너무 많았어요.
3: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0: 네, 막 지난 것도 있고.
1: 그 정도면 생활력이 있어서 오히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0: 네, 근데 그것만 따지고 별로 아, 그 아. 실속이 없어가지고 아.
3: 숫자만 열심히 보는.
0: 네, 그래서 엄마가 답답해서 그냥 본인이 뛰시는.
1: 오.
3: 잠깐, 이것도 문치씨 메소드 연기 한 거 아니요?
0: 어머, 그럴 수도 있죠.
3: 심부름 못 시키게 하려고?
0: 어머, 그럴 수도 있죠.
3: 아, 오케이. 그럼 너무 따지지 않을게. 혹시 또 지키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0: 그거 알면 다쳐요.
3: 오케이, 오케이. 저도 심부름 꽤 하면서 뭔가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심부름도 하고 뭐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더 많이 하거나 더 적게 하기보다는 적당히 보통 하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 심부름 하면 막 꼼수 쓰면서 그런 적도 있어요?
3: 어, 저 굉장히 좋은 질문.
0: 아, 저 그거는 엄청 많았어요. 어? 엄마가 물 떠달라 할 때 한 입 먹고 주는 거.
1: 아~
0: 뭔지 아시죠? 먼저 먹고 주는 거. 여기.
1: 오. 어, 괜찮다. 저도 네.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3: 집에서 심부름 많이 했어요?
1: 오, 저는 네. 어렸을 때 심부름보다는 아빠 안마 해주는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다리 주물러 주면은 100원. 어깨 주물러 주면 뭐 200원 막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1: 그런 식으로 심부름에 대한 대가가 따랐을 때. 네. 좀 괜찮아 쏠쏠했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저도 대가 있을 때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3: 아, 보상이 있다면 그건 언제든.
1: 보상이 있다면은
0: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1: 맞아요.
0: 네.
1: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네. 이런 교육.
3: 그럼요.
0: 네. 효심은 전혀 없지만 정말 중요한 교육이죠.
3: 삶을 맞아요. 배우는 거죠.
1: 그럼요. 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의 혹은 내 자녀 육아 난이도 만나볼게요. 먼저 승국 씨가 소개해주세요.
3: 2159님 어린 시절에 제주도 우도에서 살았었는데 맨날 초등학교 하교하고 친구들이랑 메뚜기 잡고 낚시하고 우렁 따고 달래 냉이 캐러 다녔어요. 그래서 맨날 사라져갖고 어머니 포함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찾으러도 오고 저 육아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학교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그 모험가 기질들이 좀 계세요. 탐험가 그쵸. 모험가 스타일들이
1: 맞아요.
3: 계세요. 아주 재밌었겠다 근데.
0: 그러니까요.
3: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0: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1: 혹시 꽃등해라고 아세요?
0: 어? 뭐더라?
1: 꽃등해.
0: 아니, 꽃등해?
3: 나 몰라.
0: 들어봤는데?
1: 이게 벌처럼 생겼는데.
0: 네. 네, 등해.
1: 근데 네. 이게 벌은 등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 있는데 꽃등에는 네. 침이 없어요. 독침이 네네. 없어서 네네. 뒤에가 X자로 돼 있어요. 근데 우와. 벌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긴 곤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꽃등에를 많이 잡고 놀았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0: 그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냥 엄청 크잖아요.
1: 아, 진짜 까네요.
0: 아, 그래요?
1: 네, 진짜 한 엄지손가락?
0: 에? 큰데?
1: 아, 아니다. 한 엄지손톱?
0: 엄지손톱?
3: 그걸 어떻게 잡아요? 무림 고수들처럼 날아가는 거 확!
0: 아, 그 말벌한

0: 아저씨처럼 이렇게.
1: 그러니까 꽃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잡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옛날엔 크레파스 통에 네. 거기 안을 비워가지고 구멍을 송송 뚫은 다음에 그게 그 곤충

0: 이제는 조금 거부감이 네. 들더라고요.
1: 거부감이 많이 네. 생겼어요 지금.
0: 맞아요. 오케이?
2: 그러면 그럼 너무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음 거 넘어갈까요? 아,
1: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벌레 친구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2: 좋아요. 네.
1: 윤성민님이 보내셨는데요. 전 14살이에요. 제 육아 난이도는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자주 다쳤거든요. 한 번은 킥보드로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빨리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크게 다쳤거든요. 그 이후로도 제가 사고를 진짜 많이 쳤거든요. 많이 죄송하기도 해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만 보여줘야겠네요. 부모님 항상 감사합니다.
2: 성미 학생.
1: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그 대견해.
2: 에.
1: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2: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고 어떤 다짐까지 한 거니까.
1: 네, 그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다.
0: 너무 귀엽다.
1: 부모님 기대해 주세요.
2: 멋지다, 멋지다.
0: 네, 2858님. 저는 어릴 때 식탐이 많아서 누나랑 같이 먹으라고 콜라를 주면 꼭 반씩 먹으려고 하고 간식을 주면 혼자 숨겨두고 몰래 먹었어요. 한 번은 침대 밑에서 썩은 뇌가 나와서 보니까 피자를 먹고 한 조각 남긴 걸 누나가 먹을까 봐 침대 밑에 두고선 까먹어서 썩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말입니다.
2: 이 먹는 거 정량제 지키시는 분들 있거든요.
1: 아~ 네, 네. 이건 정량제가 아니잖아요. 간식은 혼자 먹은 거니까.
2: 아 그러네. 아 나는 콜라에 꽂혀갖고 그러는데. 네. 아 맞네. 한 조각 남긴 걸 누나가 먹을까봐. 식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성향들을 실제 있더라고요. 네.
1: 사실 이런 걸 보고 이제 아끼다가 응 된다. 아~ 그러네요. 정말 응이 돼버렸네요.
2: 어때요? 먹는 거 좀 욕심 내는 편이에요? 좋아요?
0: 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식 탐보단 식욕이 더 많은 것 같은.
2: 그 내 앞에 있는 걸 내가 다 먹어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 아 뭐 먹고 싶다 이게 좀 더 큰 느낌인가요?
0: 아니다, 식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2: 내 눈앞에 있으면.
0: 이거는 꼭 내가 먹고 싶다. 내 입에 뭐 넣고 싶다. 그 아는 맛이 무서우니까.
2: 그럼요.
0: 저 무슨 맛일까가 아니라 저 맛 먹고 맛이니까. 싶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 차라리 없으면 참을 수 있는데 눈앞에 나타나면
0: 맞아요.
2: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네.
0: 그래서 저는 먹방도 잘 못 봐요.
1: 먹어야 돼서?
0: 먹어야 돼서. 네.
2: 오. 맞아. 그럴 수 있어요.
0: 원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방 보면서 네. 대리만족 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아 저는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1: 그 저도 다이어트 옛날에 할 때 막 먹방을 봤는데 그냥 그 순간에 도파민을 못 참아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2: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는 맛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4: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5: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보리 이노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든든하게
1: 집에서도
2: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뗄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뗄
1: 오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DJ인 저와 함께 했는데 어땠나요?
2: 이게 그 좀 아까 그 아쉬움의 눈빛을 살짝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끝이냐고. 근데 그 아 살짝 넘어갈 뻔했는데 지금. 했는데
3: 약간 심장 움직일 뻔했어.
2: 더 남아 있을 뻔했어 지금. 사부까지 함께 할 뻔했어 지금.
1: 사부 함께 해주실 거예요?
2: 아니 저 승국 최하면.
3: 아 이렇게 되는구나.
2: 네, 승국 씨 바쁘잖아요.
3: 문치 씨 재밌다. 문치 씨 진짜 재밌는 사람이다.
2: 승국 씨 하면 안 돼. 승국 씨가 바빠요.
3: 음악 나가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1: 네.
4: 전 너무 즐거웠어요.
2: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또 오시면 안 돼요?
1: 저 진짜 부르면 바로 올게요.
3: 진짜.
2: 어린이 연기자로 저희가 섭외할게요.
4: 진짜 언제든 오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2: 그리고 꾸짖는 연기 이런 거 필요할 때 또 듣고 싶어요.
1: 그래요?
2: 뭐 녹음해서 듣고 싶어요. 이거.
4: 앉아.
2: 문치야. 와. 뭔가 영광이야. 이 꾸짖음을 당하는 게. 저 발성 너무 좋아요.
4: 하영 씨는 괜찮으셨어요? 오늘 우리랑 같이 한 거?
1: 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광고랑 노래 나가는 동안 그 MBTI도 듣고 하면서 네. 두 분이 E시잖아요. 그 E와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 너무 좋아요. 뭐 에너지를 받는 느낌도 들고 그냥 제가 말을 안 해도 뭔가 재밌게 해주셔서 네네. 감사했어요.
4: 아닙니다.
1: 아 그러면은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럼 두 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3: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여름이 되면서 지방 곳곳에 날아다니는 초파리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초파리는 잘 익은 과일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바나나같이 단 과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초파리 알이 껍질이나 꼭지에 붙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사오자마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어주면 초파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나나를 씻을 땐 여러 개가 연결된 바나나 꼭지 부분을 꼼꼼하게 헹구는 것이 좋고요. 물기를 가볍게 닦은 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바나나끼리 닿지 않게 두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니까 장본 뒤 바나나를 가볍게 씻는 작은 습관으로 여름철 초파리 걱정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 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1039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저는 옛날부터 보조개 있는 친구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부러웠거든요. 어디서 볼펜으로 누르고 있으면 생긴다는 걸 보고 며칠을 누르고 있다가 볼에 피멍이 든 적도 있는데 보조개 있는 친구한테 부럽다고 말하니까 어릴 때는 왜 나만

만 볼이 푹 들어갔지 하면서 울기도 하고 보는 사람마다 눌러봐도 돼? 하면서 신기해하는 게 스트레스여서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딱히 예쁜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저 줬으면 좋겠어요. 완소분들은 보조개 있으신가요? 영스랩스에선 어떤 비율이 나올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보조개 있다 없다입니다. 1번 있다, 2번 없다.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이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미소천사.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Jeez.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는 보조개가 없습니다. 근데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시도해본 적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이제 완소분들의 의견 만나볼게요. 8763님 있다! 저는 인디오 보조개가 있어요. 어릴 때 사진을 찍으면 상처난 것처럼 폭파여 있는 눈밑 인디언. 지금이야 유명해서 다들 좋아하는데 어렸을 땐 진짜 콤플렉스였어. 와, 근데 인디언 보조개 너무 귀여운데. 근데 그 귀도 엄청 큰 게 예쁜 게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예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자기의 얼굴을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예빈님 2번 없어요. 있는 사람 부럽습니다. 맞아요. 네, 오진규님이 1번 초등학교 보조개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그 친구와 똑같은 자리에 볼펜이나 다른 걸로 계속 누르고 있었더니 생기긴 했어요. 와, 이렇게 실제로 생기는구나. 네, 8874님 2번 없다. 대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애가 웃을 때 보조개가 예쁜 사람이 좋다고 해서 보조개 만들려고 웃는 연습하다가 팔자주름만 깊어졌네요. 그렇군요.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완소분들은 보조개가 있다! 42%! 없다! 58%! 오, 보조개가 없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 저는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랑니 다들 뺐나요? 저는 주변에서 사랑니 뺐다고 할 때마다 사랑니가 뭔가 나도 있는 건가 싶었는데 치과에 가보니까 저도 4개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건지 물어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안 뽑아도 된다고 하길래 일단 지켜보는 중인데 고민이 됩니다. 하영님이 사랑니 후기를 보니까 얼굴이 작아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던데 진짜 뽑으면 얼굴이 작아지나요? 그럼 한번 용기 내보려고요. 근데 엄청 아프다는 말도 있던데 어때요? 사랑니를 뽑은 선배님들의 리얼 후기 궁금해.

영스 랩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사랑니 뽑았다? 안 뽑았다인데요. 1번 한 개라도 뽑았다. 2번 안 뽑았다.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시고요. 1번 뽑았다를 고르신 분들은 사랑니 후기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FX의 첫사랑니.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는 사랑니를 다 뽑았습니다. 4개 다 뽑았어요. 그래서 아, 좀 아팠는데 근데 저는 아파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살짝 아파서 하나 뽑으면은 반대쪽도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치아가 이렇게 민대요, 다른 사랑니가. 그래서 한쪽을 뽑으면 무조건 반대쪽도 뽑아줘야 되는, 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완소분들의 의견 만나볼게요. 8406님, 1번 뽑았다. 한 번에 2개 뽑았습니다. 치과에서 엄청 아플 거라고 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아서 저녁에 치킨 먹었어요. 근데 진짜 사랑니 뽑을 때 엄청 빠르게 뽑아주시는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좋아요. 아픔은 짧고 굵게. 네, 윤재영님, 2번 안 뽑았다. 저는 위아래, 오른쪽, 왼쪽 사랑니 내 친구가 다 누워 있어요. 아직까지는 충치가 생기거나 하진 않아서 내비두고 있는데 두렵네요. 와, 근데 치과에서 항상 하는 말이 진짜 안 아플 때 치과를 가야지 덜 아프다고. 그래서 더 아프기 전에 가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8874님, 1번 뽑았다. 사랑니를 뽑았는데 뽑은 자리에 다시 사랑니가 자랐어요. 에?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신기하다. 사랑이 큰가 봐. 네, 조대한님, 2번 사랑니 4개가 다 났는데 하나도 안 뽑았어요. 오, 근데 안 뽑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와!

원소분들은 사랑니를 한 개라도 뽑았다. 62%. 와, 안 뽑았다. 38%. 와, 한 개라도 뽑은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와, 저는 진짜 의외의 결론이에요. 진짜 저는 사랑니를 안 뽑으신 분들이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뽑은 분들이 확실히 많네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연구를 한 개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레노.
2: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4: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장난하는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스페셜 DJ 프롬시다인 송하영과 함께한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 오늘 DJ 첫날이었는데 너무너무 처음에 진짜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이 두 시간을 잘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4시간, 5시간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재밌었던

재밌었던 만큼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렀고 너무 재밌었던 만큼 너무 아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더 있고 싶어요. 봉현성님, 한양 덕분에 월요병이 다 날아갔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정말 잘했어요. 너무 다행이다.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월요일이잖아. 아,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항상 월요일 하면은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항상 월요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선님, 오늘 엔딩 멘트를 하영님이 직접 정하신다면 어떤 말로 마무리하고 싶나요? 아,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예쁜 꿈 꾸세요? 이런 거 어떨까요? 제가 저희 플러브한테, 저희 팬들 플러브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 전에, 플러버, 내가 많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많이 아끼고, 예쁜 꿈 꿔, 이렇게 많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예쁜 꿈 꾸세요로 하는 거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김지효님, 라디오는 추가 시간 없나요? 재밌는데. 추가? 아, 아쉽게도 추가는 없지만, 근데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은 제가 내일도 옵니다. 내일도 꼭 놀러 와 주세요.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잔나비의 꿈나라, 별따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기분 좋은, 다시 할래. 더 예쁘게. 마지막 인사예요. 그러니까 더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왠지 기분 좋은 밤. 예쁜 꿈 꾸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맘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김소혜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 9, 8, 7, 6, 5, 4, 3, 2, 1.
2: 숙보. 경우의 수. 비켜간 홍명보호. 32강 탈락. 배성재. 6월에 귀국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0: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 오늘부터 김소혜 텐, 팽텐을 진행하게 된 김소혜입니다. 첫 곡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잔나비 선배님들의 곡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경우의 수, 비켜간 홍명보호 32강 탈락, 배성재 6월에 귀국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였습니다. 주말 사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팀 조별리그 경기가 끝났지만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독일, 일본, 호주, 파라과이, 이라크, 이집트, 가나, 크로아티아를 차례대로 응원하면서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 경기까지 이렇게 다 챙겨본 월드컵이 있었나 할 정도로 열심히 응원한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한국팀이 32강 탈락했고 한국팀은 생각보다 일찍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배성재 DJ도 6월에 귀국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라면서 아쉬움의 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베텔러분들도 이렇게 빨리 베라버니를 보게 될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암튼 다음 주부터 베라버니, 베디가 베텐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한 주는 저 김소혜와 팽텐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김소혜 텐 첫 시간인데요. 특별하게 다른 게스트 없이 저 혼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문자 타임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여러분이 저질렀던 황당했던 실수, 바보짓, 멍청 비용 썼던 그런 일화 등등을 그런 빈틈 많은 여러분들의 실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명 꿈과 빈틈 사이. 세차하러 가면서 가깝네 하고 차를 놓고 걸어갔던 그런 바보 같은 에피소드. 일본에서 만엔을 만원으로 생각하고 돈 쓰다가 카드 폭탄 맞았던 사건. 비행기 시간이 14시인데 4시라 생각하고 갔다가 비행기를 놓친 썰 등등 정신 빼놓고 살다가 저질렀던 바보짓, 황당 에피소드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되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소혜 텐, 저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큐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으로 들어오시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재밌는 참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코너 전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습니다. 저한테 아무 말이나 남겨주시면 소개하는 짧은 소통 코너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편하게 말도 걸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가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레노.
9: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레노.
1: 오늘부터 새롭게 투입된 여러분의 NPC 김소혜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소혜가 팽디로 돌아왔네요. 1894님, 오랜만에 DJ 맡으니까 떨리나요? 어른된 소혜는 이쯤이면 아무렇지 않죠? 지금 너무 떨려요. 지금 너무 떨리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지 정말 존경, 이제 존경스럽습니다. 9912님, 5월에 했던 앙순이들 서울 콘서트 갔다 왔어요. 라이브로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했던 노래들 다 듣고 소원 성취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또 몇 년 뒤에 할 거니까요. 그때 또 어떤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오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2489님, 지금 사는 집이 뷰가 탁 트여서 참 좋았는데 바로 앞에 20층짜리 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중이래요. 다 지어지기 전에 이사 가고 싶어요. 유, 이건 너무 슬픈데요. 바로 앞에 20층짜리면은 지금 막 공사 소리도 엄청 나고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다 지어지기 전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갑시다. 김성철님, 자려고 누웠는데 소혜양이 왔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그런가요? 갑자기 찾아온 저라서 보러 오신 거죠? 저 지금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287님, 팽텐 너무 그리웠어요. 유유. 팽디의 쇼미더 팽픽 자주 들었는데 옛날 생각 오늘 엄청 많이 나겠네요. 지금 사실 옛날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왜냐면 저는 이 자리가 처음이거든요. 저는 원래 저기 반대쪽에 있었어야 됐는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기보다는 새로 태어난 느낌입니다. 그럼 이상 NPC 타임이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어이없고 한심하고 황당하고 웃었던 각종 실수담, 괜히 멍청하게 돈 날리고 그때 왜 그랬지 싶은 바보짓까지 내 빼고 살다가 겪은 빈틈많은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격한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꿈과 빈틈 사이 꿈빈사! 김소혜 10 첫 생방송은 저 김소혜 단독 진행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과 소통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문자 주제는 꿈빈사, 꿈과 빈틈 사이입니다. 여러분의 빈틈 많은 실수담을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정신 빼놓고 살다가 저질렀던 바보짓, 황당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평소에 빈틈 없는 스타일, 빈틈 많고 흑역사를 많이 제조하는 스타일. 저는 진짜 빈틈이 많습니다. 저는 빈틈 빠지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왜 그랬지 싶은 황당한 실수담이 있다면 조금 긴데. 일단 제가 대학교에서 처음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이 연기 발표를 하게 됐는데 진짜로 진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밤을 새가면서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한 10분 정도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학교 선배님들이 막다 보러 오시고 교수님들도 다 보러 오시고 하니까 제가 엄청 긴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상대 친구하고 같이 연기를 10분 동안 나가서 하는 거였는데 그 장면이 이제 부모님의 제사를 드리러 집에서 제가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여동생이 집에 안 들어오고 술 취해서 엄청 늦게 집을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첫 대사가 너 미쳤니? 신발 당장 벗어! 이거였는데 제가 신발 당장 벗어라면서 제 발을 봤는데 제 신발을 신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컬러풀한 신발이었어요. 그거를 신고 있는 거를 딱 그때 자각하면서 그때부터 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망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대기실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면서 제 머리를 엄청 박았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그때 거의 저를 처음 저랑 친하지 않을 때인데 제 손에다가 제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막 박으니까 손을 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딱따구리였어요. 그때부터 F반이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제가 그렇게 머리를 박았는지 아직도 생각하면은 그때 너무 저 자신에게 분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김수의 딱따구리 썰이라고 대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7119님, 진짜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AI 면접이 2시인데 14시를 4시로 착각해서 면접을 망한 적이 있네요. 정말 간절했었는데 정신을 그냥 놓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저도 지금 14시를 읽으면서 4시라고 착각할 뻔했어요. 그리고 한번 영화를 그때 그거 뭐죠? 엄청 구하기 어려운 티켓이었는데 그거를 엄청 어렵게 구해놓고 저도 2시인데 4시로 착각하고 못간 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가 봐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그럼 천사악마님, 직장이랑 집이랑 차로 30분 거리여서 차로 30분이면 가깝네 하고 집까지 걸어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걸었는데 1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저번 주 제일 더운 날에요. 아니 근데 그 네이땡 지도로 보면은 1시간,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시간이 1시간 20분이라고 뜨지 않아요? 그 만약에 집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걸으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진짜 용기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저는 5분 거리도 그 네이땡 지도를 꼭 보거든요. 8738님, 첫 알바로 호프집 주방에서 일했는데요. 골뱅이 무침에 골뱅이를 빼고 나갔거든요? 손님이 나가실 때, 아우, 채소 무침 잘 먹고 갑니다. 근데 손님이 진짜 착하시다. 원래는 여기 골뱅이가 안 나왔는데요? 했는데. 근데 더 무서운 손님일 수도 있겠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먹고, 아, 네, 채소 무침 잘 먹고 갑니다. 하고 나가신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다시는 안 오시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평창 테러를 남기시면 이제, 아이고. 근데, 뭐라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잘하면 되죠.

그죠? 한번 그런 경험, 그런 실수가 쌓이면 다음에는 절대 그 실수는 안 하게 된다요. 그러니까 괜찮은, 다음엔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3827님, 딸아이 3살 어린이집 첫 소풍날, 전날부터

그러면은 아이를 그럼 도시락 가방만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고 있고 어떻게 그 버스를 타야 될 텐데 어떻게 되셨는지 저는 그 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네요. 이래서 알람 제가 추천하는 알람이 있는데 박수 소리가 엄청 큰 알람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박수 소리를 받으면서 일어나면 잠에서 엄청 빨리 깼나요? 지금 제가 말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오케이, 저 그게 폭주하는 것 같은데 일단 박혜리님 햄버거 가게에서 테이크아웃 해드릴까요? 묻는데 아니요, 포장해 주세요. 얘기한 적 있어요. 테이크아웃이 포장인 거 몰랐던 건 아닙니다. 바보 멍청 실수 사연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진짜 많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노래 화사님의 멍청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는 멍청해.
1: 네, 바보 실수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보미님, 반찬 다 만들고 밥통 열었는데 밥이 A 취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네요. 그러면 밥이 아예 안 된 건가요? 어떡하니. 이게 그러니까 정말 여러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핸드폰을 들고 찾을 때도 많은데, 근데 이거는 배가 고픈 게 가장 문제겠네요. 배가 고프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럴 때. 그럼 1361님, 바나나 까서 바나나 껍질을 버려야 하는

네, 바나나 버렸어요. 다시 꺼내서 씻어서 먹었습니다. 허, 이건 정말 바본데요? 많이 많이 바보신데요? 3276님, 저 3주간 유럽여행 갔다 오는 길에 공항에서 5만원 택스 리펀 받는다고 비행기 놓쳐서 30만원 내고 비행기 새로 티켓 끊고 왔어요? 에? 오는 길에 공항에서 5만원 택스 리펀 받는다고 비행기를 놓쳤다고요? 아이고, 그 더 5만원 때문에 30만원을 또 25만원을 더 쓰셨네요. 이건 안타까운 바보다. 새드 바보. 김선미님, 남편이 시댁에서 홍어를 가져왔는데요. 다 먹고 홍어 냄새가 너무 심해서 공기청정기를 켜서 환기시켰는데 필터에 홍어 냄새가 다 배서 결국은 필터를 새로 샀어요. 아, 이건 저도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문을 여는 게, 창문을 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최희정님, 너무 피곤해서 양말을 세탁기에 분명히 넣었는데 멀리서 엄마가 고함치더니 야, 왜 양말이 냉장고에 들어있어?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이건 정말 무의식이었다. 그냥 막 넣은 거예요. 막. 피곤 바보세요. 이거는 완전 피곤 바보님이셨고요. 선아래님, 저는 취소 가능 호텔 예약을 미리 해둬요. 스케줄 맞으면 여행 가려고. 그러다 한 번은 예약해둔 걸 아예 잊어버려서 호텔비만 날렸어요. 이거는 안간절 바보. 그러니까 안간절했던 거예요. 이 호텔이. 그랬던 바보였어요. 아, 근데 저도 저는 그래서 좀 즉흥적인 타입이라서, 이건 즉흥적이라고 해야 되나? 완벽하지 못한 제이셨네요. 완벽하지 못한 제이 바보셨습니다. 8505님, 절친 결혼식 날짜를 착각하고 남편과 함께 눈썹 문신을 받았어요. 결국 짱구 눈썹 상태로 결혼식 참석해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만 보면 제 눈썹만 보인대요. 아, 이거는 정말 안타깝네요. 짱구 바보시네요. 그 사진을 꼭 보고 싶네요. 저도 이건 훗날까지 정말 많은 놀림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사연인데요. 4248님, 그릭 요거트에 알룰로스 대신 식용유 넣어서 먹은 적 있어요. 둘이 비슷해서. 이거는 맛이 혀 바보인데요. 혀가 바보가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떡하니. 근데 올리브 오일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식용유, 너무 별로였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2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곧 만나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5: SBS
6: 생활정보.
7: 여름이 됐는데도 떠나지 못한 겨울철새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럴까요? 푸른 갈대가 무성한 순천만, 그곳에 남은 흑두루미가 그 주인공인데요. 자세히 보니 날개 깃을 다쳐 고향인 시베리아까지 날 수 없어 남게 된 거라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건 그 곁을 지키는 또 다른 흑두루미인데요. 짝으로 보이는 한 마리가 함께 먹이를 찾고 함께 쉬며 아픈 짝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연에 순천시도 먹이터를 마련해 회복을 돕는다는데요. 서로 의지하며 여름을 보내는 흑두루미 한 쌍. 올가을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길 바라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철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자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빈틈 사이 꿈빈사. 빈틈 많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함께하는 팽디 김소혜고요. 김소혜의 텐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소통하면서 친해지는 시간, 꿈과 빈틈 사이 꿈빈사를 하고 있고요. 빈틈 많은 여러분이 정신 빼고 살다가 겪은 다양한 실수담, 황당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 계속 소개해볼까요? 이미주님, 마트에서 장을 한가득 보고 계산까지 다 했는데 집에 와서 냉장고 정리하려니 장바구니가 없더라고요. 마트로 와다다다 뛰어가니 직원분이 웃으면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셨어요. 너무 부끄. 이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안 들고 올 때가 있죠. 저도 항상 차를 탈 때 가방을 항상 들고 가야 되는데 이 가방을 항상 문 앞에 놔두고 이건 꼭 챙겨야지 하고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하는총님, 제주도 놀러 가는데 김포, 제주를 서로 바꿔서 티켓을 끊어놔서 비행기 못 탔어요. 다시 티켓팅했어요. 이건 정말 여러 번 확인, 이건 체크 바보예요. 체크 바보. 여러 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거의 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해요. 저도 이런 일이 있을 것만 같아서 약간 화가 납니다. 0692님, 야식으로 치킨을 주문하다가 순간 살없는 치킨 있죠? 했더니 사장님께서 피식 웃으면서 뼈만 드시게요? 하셨어요. 순간 당황해서 둘 다 한참 웃었어요. 약간 충청도식 개그로 사장님께서 받아주셨네요. 살없는 치킨은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박경미님, 친구랑 핸드폰으로 전화하다가 야, 내 폰 없어졌다 했더니 친구가 폰 찾으라고 전화 끊어줬어요. 우리 정신 차리자 친구야. 둘 다 바보네요. 둘 다 저랑 유정이는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심으로 심지어 정말? 너 폰 없어졌어? 야 빨리 찾아! 이러면서 끊을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7564님, 극장에서 실수로 옆자리 분 팝콘을 먹어서 새 거 사다가 드린 적 있어요. 진짜요? 이거는 손해 무의식인가? 이건 어떤 절도 바보시네요? 완전 절도 바보시인데 얼마나 팝콘을 먹고 싶으셨는지 감도 안 옵니다. 박혜연님, 배달음식 배달 주소를 안 받고 나서 회사로 시켰던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배달음식을 나눠줄 수 없다는 생각에 회사까지 다시 돌아가서 가져와서 먹었었죠. 그래도 회사까지 가서 먹으셨군요. 이게 저는 배달음식이 시간이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배고플 때 배달음식을 정말 기대하면서 다 왔구나 시켰는데 거기가 회사라는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아마 전 차에서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729님, 작년 여름 장마철 시즌에 환기 목적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출근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비바람으로 인해 베란다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거 있죠? 아이고, 이거는 어떤 바보라고 해야 되나? 자연 바보? 샤시 바보? 샤시 바보시네요. 네. 3161님, 분명 동료랑 톡으로 부장님 흉을 봤는데 왜 부장님 톡으로 부장님 흉을 봤을까요? 분명 동료 톡이었는데 착각했나 봐요. 부장님은 왜 또 맞장구 쳐줬죠? 어떻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부장님 진짜 짜증나.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어떤 바보일까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바보네요. 화이팅! 이미주님, 쿠폰 유효기간 만료라 그거 쓰려고 먼 길 갔는데 까먹고 안 쓰고 결제하고 왔어요. 아, 그거 쓰려고 먼 길까지 갔는데 까먹고 안 썼다니. 이건 너무 아까운 바보네요. 아까 바보. 그러면 여러분,
바보 멍청이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럼 노래 이승기 선배님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 듣고 다시 올게요.

제가 아까 샵 짧은 문자라고 했는데요. 샵 1077이었습니다. 저는 멘트 바보인 것가봐 입니다. 네, 그러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를 재성 이어서 제가 바보 실수담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보가 된것 같아요. 이 베라버니의 빈자리가 너무 네, 그립고요. 이 자리는 굉장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306님, 친구 결혼식 가려고 2시간 기차 타고 갔는데 날짜 착각해서 한껏 꾸미고 남의 결혼식장 갔어요. 히히.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인 것은 만약에 날짜 착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갔으면 그러니까 지나고 갔으면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다음날이 결혼식이라 너무 다행 칭찬의 바보입니다. 그럼 이석희님, 엄마랑 통화한다고 전화해서 엄마 나 맛있는 것좀 해줘 했는데 장모님이셨어요. 와우. 이참에 장모님하고 뭔가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친해지길 바보입니다. 김태환님, 공기팟 끼고 운동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갔더라고요. 아, 나 이런 적 있어. 그냥 이어폰만 끼고 노래 듣는 척 운동한 적 있어요. 저도 이런 적 있는데요. 그냥 이게 약간 그 귀마개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냥 끼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냥 조용하고 싶어서. 그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신 것 같네요. 이분은 귀마개 바보십니다. 네. 그럼 이령경님. 마트에 자전거 타고 가서 장을 한보따리 보고 낑낑거리며 들고 왔어요. 자전거 가지러 다시 마트에 갔어요. 지금 멘붕이 제가 잠깐 왔는데요. 낑낑거리며 들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장을 한보따리 보고, 근데 이게, 장을 한보따리 볼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근데 장을 어쩌다가 한보따리를 보게 돼가지고 이 자전거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쵸? 자전거로 편하게 갔다가 집에 자전거를 까먹고 온 거군요. 자전거 바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은 김두리님. 신랑 차 번호 안 보고 여보 하고 그냥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누구세요? 했던 기억이. 딴 차를 탄거 있죠? 이건 정말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탔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환승연애 하셨네요. 환승연애 한 바보로 하겠습니다. 박은영님, 마스크 쓰고 있는 거 깜빡하고 마스크 쓴 채로 음식 먹고 뽀뽀한 적 다들 있지 않나요? 나만 그랬나? 저는 그래본 적 없는데요. 이건 먹고 싶은 욕구가 엄청 강했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욕 대마왕 밥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마스크를 벗고 뽀뽀했냐고요? 저는 좋아하는 음식에 뽀뽀를 하진 않습니다. 네, 박수를 쳐요. 2928님, 선글라스 낀 줄 모르고 왜 이렇게 깜깜해? 불 좀 켜줘 했네요. 요즘은 보니까 저녁에도 선글라스를 패션으로 많이 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게 아직 그 패션의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저는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진짜 바본데요. 왜 이렇게 깜깜한지 모르고 이분은 머리가 깜깜 바보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점점 그게 되지? 나 예전에 했던 코너처럼 돼버리지? 7564님 햄버거 1침 제가 왜 1침을 날리고 제가 지금 1침을 날리게 되네요. 이게 그 코너가 아닌데 7564님 햄버거 쿠폰 쓰려고 가서 키오스크 누르는데 유효하지 않다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타브랜드 햄버거였어요. 아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로봇이 그걸 대신 하잖아요. 만약에 사람과 그렇게 한 거였으면은 직원분이 계셨으면 정말 창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은 맥날 바보로 가시죠. 이분은 직원이 아니라서 다행인 바보이십니다. 이선희님, 바닷가 갔다 와서 신발에 모래가 많길래 신발을 차 위에 두고 발 털고 그냥 출발했어요. 신발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이건 정말 이게 운전하면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시죠? 이건 정말 위험했어요. 이 선희님이 아니세요. 이선희님이 아니고 선희가 아니고 이거는 선의 반대말 바보십니다. 아기 바보셨어요. 이 신발이 어디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다치는 분이 없으셨길 바라고요. 비온다님, 실수 회사에서 신는 슬리퍼, 회사에서 신는 슬리퍼 그만 퇴근할 때 집에까지 신고 온 적 있어요. 아, 그거를 이제 닦으셔야겠네요. 그거 이제 먼지가 많이 묻었을 테니까 잘 닦고 잘 자시길 바랍니다. 아 자꾸 제 그 일침이 자꾸 드릉드릉 나오려고 하는 제 자신이 보입니다. 네. 그럼 잘 닦고 자길 바라는 바보셨습니다. 5824님, 회사 사내 메신저 처음 써봐서 한 500명 단체방 만들고 전 도망갔어요? 왜 도망가셨어요? 처음 써봐서 단체방을 나와버렸다고요? 그러면은 다시 초대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아 잘못 만들었다고요? 초대를 500명을 해버렸다고요? 할 500명이나 친구가 있다는 것도 제가 지금 바보 같은데요? 제가 지금 문해력 바보인 것 같아요. 직원이 500명인데 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원래 한 5명 초대해야 되는데 전체를 초대해버렸다고요? 아 오지라퍼 바보시네요. 그러면 네 천명선님, 신랑 두통약 사러 나갔다가 편의점 잠깐 들려서 음료수랑 과자랑 잔뜩 사가지고 집에 오니 신랑이 두통약은 하네요. 어제 있었던 일이네. 아, 이 천명선님은 그

피그 부심, 피그력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배성재의 바보. 배성재 바보로 가겠습니다. 0818님. 고데기하고 출근하는데 차 안에서 고데기 전원들 안고서 시어머님한테 집에 가서 꺼달라고 했어요? 어머! 정말 위험한 바보시네요. 염치도 없으시고요. 이 어머님 저희 집 가서 고데기 불 좀 꺼주실래요? 하신 거잖아요. 아 이런 근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쥐며느리 바보님이시네요. 네. 윤정아님 이사를 했는데 정신없이 일하고 옛날 집에 가서 비밀번호 계산 눌렀어요. 옛날 집에 있었던 분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이분은 스토커 바보시네요. 나 이렇게 계속 막 나가도 되는 건가? 나 모르겠다. 이거 어떡하냐? 8457님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는데요. 렌즈 끼고 안경 낀 줄 알고 안경 올리는 행동을 한 적이 많아요. 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뭐 이거는 노멀한 바보인 것 같아요. 이건 무의식 바보셨네요. 괜찮은 바보세요. 5093님 제가 OTT를 네이땡페이로 매달 자동결제 설정해놨는데요. 분명 해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OTT를 쓰지도 않고 무려 1년간 자동결제를 했어요. 이거는 카드를 확인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카드 내역을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돈이 나가나 안 나가나 그거 모르고 계속 쓰시는 완전 펑펑 바보, 완전 부자 바보시네요. 네. 김하정님 우회전 해야 되는데 까먹고 한 바퀴 돌다 왔는데 또 까먹어서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이건 돌았나 봐. 또 돌았나 봐 보셨네요. 네. 5094님 아 4490님 공항 가는 길에 택시를 탔어요. 택시에서 내리고 짐 붙이러 갔는데 제가 택시에 여권을 놓고 내린 거예요. 기사님은 이미 다른 손님 태우고 출발하셔서 사정사정해서 공항까지 다시 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손님 택시비도 제가 냈어요. 멍청 비용이죠. 이건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요. 만약에 근데 아까 멍청분들과는 그래도 좀 나아요. 아까 분들은 비행기도 못 타셨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신 거니까 아까 분들보다는 조금 낫다 바보로 하겠습니다. 네, 덜 바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4: 가원,
5: 안나입니다.
3: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6: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7: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8: 네, 무겁류님, 멘트가 진행 바보인데 웃겨요. 저는 오늘 바보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끝나고 이제 후폭풍이 두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을지 감이 안 오고요. 가꾸운 감자님, 스페셜 DJ인 줄 알았더니 스페셜 암살자였어. 저는 원래 항상 암살자의 역할이긴 했는데요. 베라버니가 항상 그걸 이제 잘 깎아주시고 잘 만들어주셨는데 오늘 없어서 제가 혼자 폭주한 것 같습니다. 다이노수어 33님, 소혜야 일침이 적성이다, 돌아오자. 진짜 저는 일침이 적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한번 제가 또 일침을 날려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꿈과 빈틈 사이 꿈빈사, 빈틈 많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소개된 문자에는 선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소혜 텐 오늘 첫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정말 근데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배텐을 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김소혜 텐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쭉 함께 하니까요. 이번 한 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끝곡은 백아연의 소스였습니다.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쇼단원 송기범입니다. 7년 전 컬투쇼에 방청 왔다가 최재훈 닮은 목소리로 인정받았는데요. 아내가 진짜 많이 닮았다고 부축해서 노래방을 뻔질나게 다녔는데 노래는 모르겠고 머리카락만 많이 날라갔네요. 앞으로도 제 삶의 큰 활력소가 되어줄 컬투쇼 20년 200년 오래오래 함께해주세요. 포에버 컬투쇼
1: 20주년 컬투쇼.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기네스 신기록 중에 하나가 세로로 동전 11개 쌓기라고 하는데요. 저런 걸 왜 하나 싶기도 하지만 이런 유쾌하고 엉뚱한 생각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더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엉뚱해서 즐거운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이치의 달라달라로 6월 29일 월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기네스 신기록 중에 하나가 동전을 세로로 11개 쌓기라고 하는데, 야, 이건 그냥 신기한 게 아니라 이거 대단한데요? 예.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1970년도에 세워진 기록이고 호주에 사는 한 남성이 50센트 동전 11개를 세로로 쌓았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동전이 12개로 각이 진 거라서 가능했던 거라고 하는데, 야, 그래도 이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가끔 기네스 기록 보면 진짜 터무니없는 것들 많은데 이거는 좀, 예, 이거는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야, 이걸 보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초능력자 같다. 가끔 막 뭐 빨리 먹기 막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은데 막 1분 안에 마우스 클릭 막 몇 번 하기 막 이런 거 보면 저걸 왜 하지 싶은데, 이 동전은 좀 많이 놀랍긴 하네요.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뮤직메카 씨와 심야음악도 함께 하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5: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세차를 할 때가 돼서 직장 동료들한테 주변에 괜찮은 세차장이 있는지 물어봤다. 어디는 가격이 싸고 어디는 시설이 좋고 한 명씩 추천을 해주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우리 팀 막내가 하는 말. 저는 그냥 비 맞으면 다 닦이던데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비의 It's Raining이었고요. 이 병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한테 세차장 추천을 받았는데 막내가 비 맞으면 다 닦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빗물 세차가 겉으로 깨끗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산성비일 수도 있어서 나중에 표면에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막내분이랑 좀 비슷하게 세차를 좀 안 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그 살던 집이 지하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사실 세차 한번 하고 제가 차를 거의 안 타니까 거의 두 달 정도는 거뜬했거든요. 그냥 먼지만 이렇게 쌓이는 정도. 근데 이제는 제가 뭐 지상주차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쌓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저 어릴 때 살던 아파트가 지상이었는데 거기에 그 이렇게 매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차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명함 놓고 가면은 이렇게 와이퍼 이렇게 올려놓으면 세차했다 이런 증거로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 아버지가 하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에 그게 꽂혀있길래 아이고 믿어도 되나? 왜냐면 그게 제가 알기로 물을 약간 재사용을 해서 오히려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그래도 세차장 가는 것보다 이게 낫겠지 하고 했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2주에 한 번 하거든요.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도 하시고 뭐 주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차를 진짜 많이 안 타니까 그냥 2주에 한 번 이렇게 해놨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이렇게 나갔을 때 뭔가 이렇게 세차가 돼 있는 그 기분이. 예. 그래서 오늘 나갔는데 세차가 돼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차를 탔습니다. 사실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되게 기분이 좋은. 예. 자, 사연 보내주신 이 병호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이들의 덤디덤디, 빅뱅의 붉은 노을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 9839님이 곧 며느리 생일이라 내일 저희 집에서 가족 식사하기로 했어요. 갈비찜이랑 잡채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갈비 양념에 재우고 있네요. 맛있게 먹어줬으면 합니다 해주셨는데, 갈비를 양념에 재워서 할 정도면은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일이면은 이게 사실 그냥 빨리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재워놓고 하는 거는 좀 정성이 들어가죠. 예, 생일상에 좀 어울리는 메뉴가 아닐까 싶고, 2325님이 갈수록 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매너 지키려고 데오드란트랑 땀 닦는 티슈 잔뜩 주문했습니다. 여름 정말 싫어요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땀이 그래도 막 체구가 작으니까 막 엄청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데오드란트는 제가 캐나다 갔을 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체육관에서 나오면 애들이 그걸 다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쭉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땀 닦는 티슈는 사실 1박 2일 갈 때 엄청 유용해요. 저 그거 이거 왜 쓰지 하다가 옛날에 촬영할 때 산다라방 누나가 그거를 줘가지고 팔 좀 닦아봐 이래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뽀송뽀송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1박 같은 거 촬영할 때 좀 땀날 때 그걸로 좀 닦는 경우가 있죠. 예. 자, 잠시 후 2부는 뮤직메카 씨와 심야음악담 함께하고요. 저는 보아의 넘버원, 하현우의 돌덩이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음악이 배경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시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악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봅니다. 뮤직메카와 함께하는 심야 음악 탐험, 여기는 심야 음악당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중 한 분을 골라 그분의 음악부터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코너는 음악 크리에이터 뮤직메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음악 크리에이터 뮤직메카입니다.
0: 오늘 좀 버벅이는데, 원래 음악 호사가인데 갑자기.
1: 아, 벌써 이제 네. 우리 심야 음악당이 58회를 넘었습니다.
0: 1년이 52주인가요?
1: 네, 그 정도 되죠.
0: 거의 곧 1년이 예. 이제. 근데 버벅이면은 좀.
1: 그러니까요.
0: 네, 아,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1: 또 우리 네. 이전 김문종 PD님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0: 진짜 네. 또 갔다 왔어요?
1: 시네타운 19 is back. 네. 지금 SBS 시사 교양 라디오에 있다가 네, 지금은. 네. 고릴라 스팟3라는 SBS 만든 너튜브 채널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네. 2화분을 찍었어요.
0: 뭘로 갔어요? 어떤 영화로?
1: 와일드싱이랑 네. 시너스 죄인드.
0: 와일드싱은 최근 거 아닌가?
1: 네, 그렇죠. 네. 강동원 씨가 나온 거.
0: 그거 보셨어요?
1: 야, 보고 가셨고.
0: 아, 그것 때문에 보고 가셨구나.
1: 그렇죠.
0: 뭔 얘기래요, 근데?
1: 예, 아, 그냥 뭐 음악, 어쨌든 음악 관련 영화잖아요.
0: 아, 와일드싱이 그 뭐 아이돌 그런 건가?
1: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네. 그 혼성 그룹의 일대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다른 영화고. 네. 시너스는 뭐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뭐 블루스 네, 그런 영화인데 네, 네. 그 두 개를 또 찍고 왔습니다.
0: 근데 네. 좀 훈종 PD님 좀 마음에 들어하셨나 보다.
1: 그런가요?
0: 저보다 네. 훈종 PD님을 더 자주 보셨는데. 아, 네.
1: 훈종님 PD님이 또 이제 딘딘 씨의 네. 또 안부를 또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너무 또, 바쁘다고.
0: 또 후에 일정이 있으신가요?
1: 아직은 없습니다. 예.
0: 좋습니다. 네. 훈종픽. 훈종픽 뮤직메카. 네,
1: 감사합니다.
0: 참 사람 연이 인연이 참 신기하죠.
1: 그러니까요. 네. 또 이렇게 이어질지 제가 그러니까. 예상도 못하고 네. 있었는데.
0: 근데 그래도 괜찮았나 보다. 그날 그 촬영 처음에 했던 게 괜찮았나 보다. 네,
1: 처음에 했던 게 또 잘 뽑아져 나와가지고
0: 이번 것도 괜찮았나요?
1: 아, 이번 거는 뭐 네. 반반 정도. 네.
0: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제 욕심이 또 나거든요.
1: 아, 그렇죠.
0: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갔다가 또 불러? 이거 나 되겠는데 하면 이제 욕심이 나는데 그때 이제 조금 사람들이 꼬꾸라지기
1: 맞습니다.
0: 시작합니다.
1: 네,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네.
0: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자, 오늘 심야 음악당에서 50번째로 다룰 뮤지션 바로 록의 레전드 중의 레전드 롤링스톤즈입니다.
0: 사실 저희가 롤링스톤즈 이야기 많이 했고 네. 롤링스톤즈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 로고 때문에.
1: 그렇죠.
0: 근데 롤링스톤즈가 이 락신에 어느 정도 기여했나 이거를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좀 드물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일단 시작하기 전에 네. 롤링스톤즈는 축구 선수로 누구 정도 됩니까?
1: 축구 선수로 뭐 거의 메시, 호날두 정도입니다.
0: 메날두급이에요.
1: 그렇습니다. 고트 락 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그러니까 근데 메시, 호날두는 진짜 고트 중에 고트잖아요. 예. 그래.
1: 그 정도입니다.
0: 1등이구나.
1: 비틀즈급입니다. 그러니까.
0: 지단 막 이 정도네요, 그냥.
1: 예, 거의 레전드. 뭐 펠레까지. 진짜. 좀 적절하겠네요. 펠레, 마라도나 있죠.
0: 진짜. 예. 기대됩니다 오늘. 예. 예. 좋아요. 그 AC/DC는.
1: AC/DC는 좀 아래죠.
0: 아, 그래요?
1: 음악이 좀 세고.
0: 데브라이너 정도 되나?
1: 데브라이너 그 정도 되겠네요.
0: 그 정도? 네. 오케이. 비유가 이제 너무 속 시원해요.
1: 데브라이너보다 좀 위로 좀 해주세요.
0: 데브라이너보다 위?
1: 약간 델피에로 이런 느낌?
0: 잠깐, 그럼 우리나라 선수로 가면 모르시는 선수. 분들이 계시면 예를 네. 들면 약간 그 지금 롤링스톤즈가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이 느낌.
1: 그거보다 좀 아래.
0: 그거보다 아래?
1: 네. 황선홍, 유상철
0: 아니 있죠? 안정환?
1: 안정환 좀.
0: 안정환 네. 롤링스톤즈
1: 약간
0: 안정환.
1: 후발주자니까 아니 ACDC가
0: 안정환
1: 안정환 쪽이고
0: 롤링스톤즈는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1: 그쪽
0: 오케이 네. 차두리는 그린데이?
1: 차두리
0: 네, 차두리
1: 차두리는 그린데이라 그린데이는 좀 아니고 네. 누가 있을까요? 약간 K리그 MVP? 이 정도? K리그에서도 이천수 정도.
0: 이천수 선수면 그래도 엄청난 레전드인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롤링스톤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최근에 롤링스톤즈의 25번째 앨범 텅스가 발매될 예정입니다.
0: 계속 앨범을 발매를 하는 것도 신기하다.
1: 그렇습니다. 네. 이 구르는 돌에는 네. 이끼가 끼지 않는다. 어. 이 속담에 딱 맞는 밴드가 진짜? 바로 롤링스톤즈입니다. 네. 네. 자, 롤링스톤즈는 이제 1962년에 결성되어서 네. 해체 없이 현재까지도 앨범을 내고 있고 투어도 돌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 그러니까 아예 죽지 않은 거야. 건강 관리를 일단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0: 야, 펠랜드 필드 뛰고 있는 펠랜드.
1: 네, 그렇습니다. 아주 현역이에요. 네.
0: 대단한데.
1: 그 롤링스톤즈 하면 이제 두 핵심 멤버가 있는데 네네. 믹 제거랑 키스 리차즈가 있습니다. 네네. 네, 1900 동갑내기인데 네. 1943년생으로 올해 82세입니다.
0: 와, 근데 앨범을 낸다고?
1: 앨범도 내고 투어도 돌아요.
0: 아니 무서운 어떻게?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지?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그 뮤지션들이 투어를 돌면 에너지를 많이 받잖아요.
0: 네네.
1: 그 맛을 못 잊는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걸로 사는.
1: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0: 아니 근데 이게 그 노래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별밤을 넘어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노래가 되나? 아, 싱잉이?
1: 예, 다 되나봐요.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으시겠죠.
0: 와, 네. 대단하다 진짜.
1: 근데 보통 이렇게 오래 활동한 뮤지션들이 네. 보통 이제 옛날 히트곡으로 막 추억팔이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밤처럼 하잖아요.
1: 그냥 저작권료 팔거나 막 이런 걸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냈는데 네. 롤링스톤즈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도 현역입니다.
0: 멋있다.
1: 예, 최근 앨범도 2023년도에 냈어요. 얼마 안 됐죠?
0: 대단하다.
1: 예. 근데 롤링스톤즈가 이제 어떤 밴드냐? 네.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록스타 이미지. 디니 씨가 생각하는 록스타 이미지 어떻습니까?
0: 뭐 커트 코베인이죠.
1: 그러니까 이미지. 이 뭔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0: 뭐 술, 인생 막 살고. 예.
1: 근데 그걸 만들어 낸 사람이
0: 롤링스톤즈.
1: 롤링스톤즈.
0: 근데 아직 살아 있어요? 네. 대단한데.
1: 거칠고 막 반항적이고 네. 막 퇴폐적인 이런 반문화적인 이미지를
0: 락스타라는 걸 만들었구나.
1: 완성시킨 밴드가 게다가 또 사고도 엄청 쳤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은 밴드가 바로 롤링스톤즈입니다. 게다가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록의 여러 가지 갈래들 있잖아요. 뭐 펑크, 하드록, 멀티티브, 헤비메탈, 뭐 거의 모든 록 음악 장르들은 롤링스톤즈 영향 아래 있다는 게 과언이 아니죠.
0: 그렇지. 네. 이렇게 오래 활동을 했으면 사실.
1: 네,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네. 리스펙을 받고 있고 또 음악계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밴드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롤링스톤즈의 라이벌 하면 이제 비틀즈가 보통 연상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희한하게도 이 국내 인지도가 좀 떨어져요.
0: 롤링스톤즈가? 네. 네, 맞아요.
1: 그 로고는 엄청 유명한데.
0: 맞아, 맞아.
1: 네. 그 혓바닥 내미는 로고. 여러분들도 롤링스톤즈 음악 안 들어보셨어도 그 로고 보면 아,
0: 그쵸, 그쵸.
1: 이거 하실 거예요.
0: 잡지도 있잖아요.
1: 네. 아, 롤링스톤 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 혓바닥 로고 쓰지 않나?
1: 안 써요.
0: 안 써요. 네.
1: 전혀 다른 거고 이름만 되게 따온 거. 예.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비트즈가 약간 팝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0: 그치.
1: 이 롤링스톤즈가 그 음악적 기반이 블루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블루스라는 음악이 우리나라에서
0: 블루스가 막 그렇게 통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네, 안 맞죠. 블루스 하면 뭐 브루스 타입 막 이런 뭐 느린 음악 나오는 그런 맞아, 걸로 맞아. 생각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 블루스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롤링스톤즈를 또 설명해드리자면 또 롤링스톤즈의 프런트맨 믹 제거 마룬 파이브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부른 그 무라이트 제거 아시죠? 네. 그 제거가 그 믹 제거로 나타나고요.
0: 아, 네. 그래?
1: 믹 제거처럼 네. 섹시하게 움직인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0: 일단 저희가 그러면 롤링스톤즈를

0: 먼저 노래를 두 곡을 듣고 와서 네. 완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 자 네. 일단 롤링스톤즈의 대표곡 네. I Can't Get No Satisfaction. 이거는 이제 최초 이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고 이 기타 리프를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라이벌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배철수의 음악 캠프.
0: 아 예, 우리 라이벌이었어. 좋아 좋아.
1: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오프닝의 네. 오프닝 곡이에요 이게. 이게 그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사용해서 또 이제 국내에도 나름 유명한 거이고. 네. 자, 두 번째 곡은 이제 Paint It Black이라는 곡인데 네. 이 곡도 상당히 그 시타르라는 인도 악기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진행되는 곡인데 이 곡도 한번 들어보면 아, 이 곡 하실 거예요. 이 곡이 또 좀 옛날 분들에게는 이 머나먼 정글이라는 밀리터리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 오프닝으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나름 유명한 곡입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두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롤링스톤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심야음악당 롤링스톤즈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롤링스톤즈는 1962년에 결성이 됩니다. 네. 근데 롤링스톤즈 하면 다들 이제 보컬의 믹 재거, 기타리스트 키스 리차즈 이렇게 콤비로 유명한데, 결성 당시에는 사실 이 둘의 음악적 입지는 좀 좁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알았던 이제 브라이언 존스 중심으로 갔는데, 네. 사실 이제 롤링스톤즈 하면 막 신명나는 로큰롤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지만, 초창기 롤링스톤즈는 막 블루스, 이때는 이제 R&B 리듬 앤 블루스 음악을 좀 선보였어요. 네. 이때 이제 R&B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아는 이제 흑인 음악이 아니라, 네. 리듬 앤 블루스, 말 그대로 블루스 음악에 약간 리듬이 있는, 그걸 이제 처음에는 리듬 앤 블루스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흑인들이 하면서 우리가 아는 R&B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롤링스톤즈가 세 번째 앨범까지는 몇 곡 말고는 그 자작곡이 없었어요.
0: 아, 원래 받아서 네. 하던 아티스트.
1: 아, 약간 커버곡으로 했죠. 아, 네네. 네. 고전 블루스 막 이런 걸로 이제 커버곡을 채워줬다가, 당시 이제 롤링스톤즈 하면 상당히 악동 이미지가 생각나시지만, 당시 또 롤링스톤즈가 데뷔했을 때는 그 비틀즈가 이때는 잘 나왔거든요. 네네. 비틀즈가 먼저 잘 나왔어요. 이제 비틀즈 따라한다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의 그 비틀즈가 바가지 머리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반응을 못 얻었죠.
0: 아, 따라했구나.
1: 네, 처음에는 이미지를 따라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매니저가 야 이거 비틀즈와 정반대 이미지로 하자. 약간 터프하고 반항적이고 퇴폐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0: 그래서 이때부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네. 비틀즈가 리버풀 출신의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불황아. 반항 원래는
1: 원래 비틀즈가 아, 원래 비틀즈가 좀 악동이고 네, 원래 악동이었어요. 태생이.
0: 근데 단정한 이미지로 네. 나왔는데 오히려 롤링스톤즈는 멤버들은 거의 다 이제 대학까지 간 중산층 출신.
1: 어, 그래요? 네.
0: 이제 정 반대로 간 거죠.
1: 반대네.
0: 네. 근데 당시 이제 자작곡이 없었으니까 이제 롤링스톤즈가 얘게 이제 비틀즈의 존 레논이 곡을 주면서 또 이렇게 또 활동을 하기도 했죠. 네. 근데 1964년. 근데 영미 팝 음악계를 뒤집어 버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 사건은 바로 영국 음악의 미국 차트를 장악하게 되는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이게 시작된 해였는데 네.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옛날에 1950년대 이제 미국에서 네. 이제 큰 인기를 끌었던 막 척 베리, 제리 리 루이스, 리틀 리차드, 엘비스 네, 플레이슬리 네. 이런 록큰롤 음악이 사실 이제 흑인 음악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당시 인종 차별이 많이 심했잖아요.
1: 그쵸.
0: 근데 백인이 기성 세대들이 야, 이 젊은 백인들이 흑인 음악에 열광을 하냐 그러면서 아주 매장을 시킵니다.
1: 오.
0: 그러면서 그런데 이 음악을 들은 영국 뮤지션들이 네. 밴드를 하나씩 결성을 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침공을 한 거예요.
1: 근데 되게 공교롭네요.
0: 예, 역수출을 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964년 비틀즈가 이제 미국의 에드 설리번 쇼를 출연을 시작으로 이제 영국의 여러 밴드들이 이제 롤링스톤즈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롤링스톤즈가 처음에 그렇게 잘 안 되다가
1: 그럼 비틀즈의 덕을 많이 받네요.
0: 아,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앨범에 실린 이제 롤링스톤즈 하면 생각나는 명곡 아까 들었던 Satisfaction이 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자작곡이에요. 첫 자작곡이라고.
1: 근데 첫구나 네. 히트를.
0: 네. 네. 근데 이게 매니저가 야 니네 이거 흑인 막 블루스 록큰롤 이런 거 커버만 하다가 안 된다. 안 먹힌다. 니네 자작곡 좀 써봐라. 근데 당시 리더였던 이제 브라이언 존슨은 이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알았는데 네. 곡을 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믹 제거랑 키스 리처즈가 이때부터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음악적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면서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사 작곡 콤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6년 네 번째 앨범 애프터매스로 온전히 자신들의 곡으로 채워진 앨범을 내고 이때부터 이제 반항적인 록스타 이미지를 제대로 세우며 이제 큰 인기를 끌게 되죠.
1: 웃긴다. 비틀즈는 얼마나 웃겼을까. 아, 저 대학 나온 놈들이 막 이러면서 막, 아, 진짜 레리피 부르기 힘드네 막 이러면서.
0: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
1: 자, 일단 저희 두 곡 더 듣고 3부로 돌아올 건데,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자, 그러면 네. 또 롤링스톤즈의 이제 대표곡 네. Give Me Shelter라는 곡인데 네. 1969년에 나온 레리 블리드의 수록곡이고 네.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 이제 좀 약간 화제였잖아요. 이걸 이제 풍자한 곡입니다. 그리고 또 롤링스톤즈의 약간 퇴폐적인 느낌을 주는 브라운 슈가 이렇게 두 곡 한번 듣고 오시죠.
1: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곡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이 3부 시작했고요. 뮤직메카닉과 심야음악도 함께하고 있고 오늘은 롤링스톤즈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이렇게 잘 활동하다가 우리 롤링스톤즈가 또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1: 왜?
2: 예, 1967년에 영국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마약 단속을 하기 시작해요. 예, 당연히 이 당시 최고의 악동밴드였던 롤링스톤즈는 표적이 되었고,
1: 아, 여기서 만약에 롤링스톤즈가 안 걸리고 비틀즈가 걸리면 대박인데요.
2: 비틀즈도 한번 걸렸을 거예요. 예, 아주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역시 이때는 막 파티도 막 하고 하면서 체포까지 됩니다.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롤링스톤즈의 반항적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주면서
1: 이게 더 바이럴이 됐구나. 예,
2: 젊은 세대들의 아주 큰 지지를 받는다.
1: 그래, 왜냐면 나라에서 뭘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때 약간 그걸 반기를 들는 락스타들이 약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2: 아유, 역시 우리 스톤즈 형님.
1: 맞아.
2: 더 인기를 얻게 되죠. 그 뒤에 롤링스톤즈 명반 퍼레이드가 막
1: 그 이후로
2: 1968년 베거스 뱅퀴트 그리고 이렇게 내면서 다시 이제 계속 인기를 얻다가 또 한번 좀 위기를 겪게 돼요. 1969년 초창기 리더였던 브라이언 존스가 예수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아이고. 예.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2: 아, 그런데. 너무 씁쓸해서 그런 웃음이 나오네요. 이때 이제 브라이언 존스가 밴드 내 입지가 좁아지고 미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때 또 교통사고를 또 내가지고 비자 발급이 거부가 돼요. 그러면서 약간 삶의 의욕을 많이 잃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1969년 브라이언 존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미 쉘터가 실려있던 레릿 블리드를 이제 발매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롤링스톤즈 명반 중 하나로 현재까지도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해 또 나락에 한번 가게 되는데
1: 또?
2: 예, 1969년 12월에 그때 이때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열렸거든요. 근데 이때는 롤링스톤즈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때 비슷한 약간 히피들의 뭔가 정신을 이어가자 해가지고 알타몬트 스피드웨이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근데 롤링스톤즈가 그 경호업체한테 경호를 안 맡기고 당시 악명 높은 폭주족 행단 헬스 엔젤스라고 있어요.
1: 아는 것 같아.
2: 좀 유명해. 지금까지 아마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1: 그 스티커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2: 막 오토바이 막 붙이고.
1: 그리고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코믹 영화에 약간 그 어디 잠깐 잘못해서 어디 잠깐 뭐 약간 중간 펍에 이렇게 들어가면 막 오토바이들 이렇게 있는 데서 막
2: 가죽 자켓 입고
1: 너 뭐야 하면 헬스 엔젤스다 막 하면서 도망가고 막.
2: 근데 그 경호를 이 사람들한테 맡긴 거야. 근데 당시 이제 어떤 관객이 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걸 또 경호한다 치고 칼을 찔러가지고 관객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롤링스톤즈에게 이제 엄청난 집중 포화가 이제 계속 생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히피 문화가 사실 이제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이제 무질서와 폭력으로 얼룩졌다. 히피 놈들이 이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히피 문화의 종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은 또 아직 현재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가 들어서면서 비틀즈가 해체를 하게 되고 뭐 레드 제플린, 핑크 플로이드 이런 뭐 같은 밴드들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 롤링스톤즈는 죽지 않았습니다. 1971년 스티키 핑거즈를 발매하면서 이 앨범부터 혓바닥 로고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1: 이때부터?
2: 예, 더 화려한 사운드를 선보이면서 전성기를 이어갑니다. 근데 또 위기

0: 야, 위기가 몇 번이야?
1: 네, 계속 닥치게 네. 됩니다. 예. 네. 이때 매니저가 횡령을 해가지고 네. 세금을 못 낼 위기에
2: 닥친 거예요. 아, 그거는 이들의 잘못이 아니네. 네. 네.
1: 근데 저번에 우리 그 핑크 플로이드 얘기할 때 네. 영국의 그 세금이 어마무시해.
2: 맞아, 맞아. 그때 막 네. 70%인가 막 이래가지고.
1: 네, 70, 80% 막 떼가는데 이것도 롤링스톤도 당한 거예요, 지금. 예. 네. 세금 폭탄 위기에 걸리면서 프랑스 남부로 도망을 가요. 오.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앨범 어디 별장을 잡아가지고 별장을 네. 잡아가지고 이제 앨범 작업을 시작하는데 약간 이때도 막 롤링스톤즈답게 막 퇴폐적인 파티를 벌이고 이러다가 아이러니 같기도 이런 환경 속에서 롤링스톤즈의 대표 앨범 XI on Main Street가 발매하게 됩니다. 자, 이 앨범은 뭐 더블 LP 앨범인데 네. 뭐 록, 블루스, 하드록, 가스펠, 컨트리 등 다양한 음악을 보여주면서 현재 뭐 롤링스톤즈 처음 한번 듣고 싶다 하면 이 앨범을 보통 많이 추천을 해요.
2: 아, 약간 그런 거구나. 약간 메시의 네. 황금기 시즌이 언제냐 이런 것처럼 아, 예. 아, 롤링스톤즈의 황금기 시즌이구나.
1: 바르셀로나 시절이겠죠.
2: 네, MSN 시절 약간 이런 느낌. 자, 좋습니다. 그럼 일단 두 곡 듣고 올 건데 어떤 거 들을까요?
1: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XR on Main Street의 대표곡 네. 한번 듣고 오시죠. 락스 오프랑 네. 텀블링 다이스 이 두 곡 한번 듣고 오시죠.
2: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늘 롤링스톤스 만나보고 있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뭐 4장의 앨범 베거스 베킷, 레디 블리드, 스티키 핑거즈, 엑사일 온 메인 스트리트, 롤링스톤즈 명반을 연이어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이후로 이제 침체기에 좀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음악계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디스코, 펑크록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고 네. 이때 또 이제 에어로스미스, 키스 같은 이제 신진 하드록 네, 밴드들이 네, 이제 급부상하면서 이제 롤링스톤즈는 아쉽게도 이 트렌드에 밀리게 되죠. 그리고 롤링스톤즈는 어쩔 수 없이 이제 1978년 썸 걸스라는 그 앨범을 내게 되는데 당시 유행하던 막 디스코, 뭐 펑크, 뉴웨이브 음악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네. 수용을 하면서 이전에 저 내 앨범을 한 3장 정도 냈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이때 완전 침체기였어요.
0: 근데 잘 안 됐구나. 네,
1: 이때 썸걸스로 완전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네. 물론 욕도 먹었죠. 아니 록 밴드가 무슨 디스코냐. 당시 이제 백인 록 팬들은 디스코 음악을 음악으로 안 봤습니다.
0: 아, 그냥 약간 장난이다.
1: 네,
0: 아.
1: 너무 이거 이게 너무 장난이고 재미가 이게 진정성이 없다.
0: 그냥 놀려고 하는
1: 파티 음악 아니냐. 그래서 당시 그 디스코 폭파의 밤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어떤 라디오 DJ가 야 디스 너네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같은 디스코 앨범들을 야구장에 가져와. 야구장에 가서 다 불태우자. 그냥 농담으로 했어요. 근데 진짜 메이저리그 하고 있는데 경기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막 디스코 앨범을 집어던져.
0: 진짜.
1: 네, 그러면서 진짜 불타면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후로는 디스코가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0: 락 팬들이 좀 이상해. 그렇죠. 진짜
1: 그때는 더 이상했어.
0: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1: 약간 선민의식, 엘리트 의식이
0: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음악은 뭐 고귀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
1: 아무튼 이 롤링스톤즈는 이 뭐 디스코 음악을 이제 적극 수용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막 1981년에 이제 타투유라는 또 앨범을 내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이때 뭐 투어도 엄청 되면서 그의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투어 이렇게 기록도 하면서 아주 이제 다시 전성기를 이어가죠. 근데 이것도 잠시 롤링스톤즈와 이 믹 재거와 키스 리처즈가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믹 재거는 약간 이 트렌드 적극 수용해서 좀 우리 스톤즈도 새로운 음악을 하자. 근데 키스 리처즈는 아무래도 이제 블루스맨이기 때문에 블루스와 록 사운드를 이제 고집하려고 했어요. 근데 믹 재거도 이제 솔로 앨범을 내면서 자기 음악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믹 재거가 약간 밴드 활동에 소홀히 하고 솔로 활동에 집중하면서 하락세를 타면서 약간 해체 위기가 옵니다. 하지만 이제 1989년 1월 로큰롤 명예 전당에 헌액되면서
0: 풀렸구나. 이제,
1: 다시 만나면서
0: 그래
1: 다시 하자.
0: 그래 이게 또 인정해주고 또 주변에서 좀 말리고 이러면 또 붙어요.
1: 그렇죠. 이렇게 되다가 이제 Still Wills라는 앨범으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투어도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근데 롤링스톤즈는 투어만 되면 계속 기록을 세우면서 최고의 밴드로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0: 그래.
1: 제가 봤을 때는 몸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의 명성에 비해 몸값이 좀 높아가지고
0: 그러니까 롤링스톤즈가 온다고 했을 때 채울 수 있는 관객수 대비 몸값이 너무 높구나.
1: 그렇죠. 그 비슷한 경우와 또 마돈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마돈나도 한 번도 안 왔고.
1: 한 번도 안 왔어요.
0: 근데 사실 마돈나 온다고 안 갈 것 같아.
1: 근데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0: 브루노 마스 이번에 일본 일정이 떴더라고요. 왜 한국 안 뜨지? 한국 패싱인가?
1: 원가시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러나?
0: 이러면 안 되는데.
1: 그러니까요. 또 아까 말씀드린 ACDC도 안 왔네요. ACDC도 투어되면 어마무시하거든요.
0: 근데 지금도 그 만약에 롤링스톤즈가 투어를 돌면 그 규모가 커요?
1: 크죠 당연히.
0: 진짜? 스타디움 사이즈?
1: 스타디움 밴드 당연한 거 아닙니까?
0: 진짜 아직도?
1: 아직도 그렇습니다.
0: 그 연배? 와 대단하다.
1: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좀 영미권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영미권 음악은 좀 부러운 게 그 연령 우리나라는 이게 음악 시장이 연령대로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0: 나눠져 있죠.
1: 근데 그걸 롤링스톤즈나 ACDC 이런 레전드 밴드들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같이 와서
0: 하시는구나.
1: 좀 약간 그런 문화가 좀 부럽더라고요.
0: 약간 다단계처럼 이렇게 쫙 퍼지는구나.
1: 아무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2023년 해크니 다이아몬드를 발매. 이때 또 재밌게도 네. 비틀즈가 이때 신곡을 냈어요. 네, Now and Then이라고. 이거 옛날 때 이제 묵혀놨던 곡을 약간 네네. AI 복원 작업을 걸쳐서 이렇게 냈는데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또 이제 재밌는 또 광경을 펼치기도 했죠.
0: 그 앨범도 평이 좀 좋았나요?
1: 싱글만 했죠.
0: 아니 아니 그
1: 해커니 다이아몬즈 네. 이때는 막 그냥 그랬고 아, 여전히 활동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이런
0: 그치,
1: 거죠.
0: 그치. 예. 건강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잘 잘 예. 주무시고 잘 쉬시고 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에 감동을 받네. 예. 예. 어 롤링스톤즈 재밌었습니다. 뭔가 메시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심야음악당 오늘은 롤링스톤즈 음악 함께했고요. 자 세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0: 어떤 노래 들을까요?
1: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디스코를 좀 감미한 썸거스의 수록곡 그 커리어 마지막 1위 곡입니다. 미스 유. 그리고 1989년에 나온 락 앤 어 하드 플레이스. 이것도 상당히 경쾌한 로큰롤 곡이거든요. 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고요. 저는 비욘세의 런 더 월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욘세의 런더월드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였는데, 골라온 이유는 요게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 지금 제가 알기로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 TVN인가? 예, 근데 그게 저랑 백패커 같이 했던 팀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팀 워낙 잘하니까 뭐 저한테 얼마 최근에 연락 와가지고, 야 이번에 뭐 큰 거 하나 한다 뭐 이래서, 아 뭐 얼마나 크길래 이랬는데, 스케일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생각보다 그 약간 흑백 요리사 느낌 좀 나면서, 예, 좀 재밌는, 그리고 뭔가 그 섭외한 그 출연진 분들이 굉장히 각양각색의 약간 정말 이 장사 약간 이런 거에 특화된 분들이 오시니까 약간 좀 색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 보진 못했고 1화 이렇게 초반 보다가 라디오 오느라 못 봤는데 굉장히 좀 재밌다. 요즘 요리 뭐 쿡방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핫한데 그거랑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같은 선상에 있는 장르를 잡아가지고 그래도 스케일도 크고 기획도 재밌고 해가지고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는 그리즐리의 유성, 정인 게리의 자전거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9952님이 애들 영어 학습지 시키는데 자꾸 저한테 영단어 발음 어떻게 하냐고 읽어달라고 해서 곤란한 요즘입니다.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제 자존심을 위해서 애들 몰래 예습 좀 해야겠어요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부모인데 부모님인데 이제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막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이런 거를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푸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가 공부를 뭐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면 뭐 당연히 그거 못 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함수 이런 거 지금 저한테 만약 풀라고 그러면 사실 다 까먹었잖아요. 이게 뭐지?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도 막 못 풀고 그래서 제가 아, 엄마도 못 하는 걸 왜 나한테 시키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예. 똑같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참 부모님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738님이 갑자기 청국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저녁으로 청국장 끓여 먹었는데요.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집 안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국장은 밖에서 사 먹으려고요 해주셨는데 저는 청국장을 집에서 먹은 적은 없는데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탈취제 같은 거 있잖아요. 무향 탈취제. 그래서 뿌리면 냄새만 잡아주고 향기 안 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뿌리면 괜찮지 않나? 아니면 대부분 약간 초 향기 나는 향초 같은 것들 좀 피워놓고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는 칼리드의 Talk 그리고 라나 델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0: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김동률, 이소은의 욕심쟁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여러분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익숙한 일이 많아질수록 뇌가 시간을 짧게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군 날은 순식간에 끝나고 새로운 걸 해본 날은 꽤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작은 도전 하나 해보는 거 어떠세요? 2026년의 남은 페이지 재미있게 채워봅시다. 지금부터 또 달려볼까요? Are you sleep?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슬리피. 애프터클럽 매일매일 DJ가 다르죠.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래퍼 슬리피입니다.
1: 래퍼라고 하지 말까?
0: 방송인 슬리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야, 또 많은 분들 지금 소리 질러주시고 박수도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역시나 계실 거예요. 아니,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쟤 왜 저래? 저는 이 시간에 좀 텐션을 높여서 잠을 깨워드리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방송할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첫 곡! 마이디 마우스 소야 함께했습니다. 랄랄라 듣고 왔습니다.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언터처블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MZ들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길에서나 방송 촬영 때문에 이제 MZ, Gen Z 만나면은 언터처블 몰라요. 뭐요? 그게 뭐예요? 언터처블이 마이티 마우스와 어떤 약간 살짝 라이벌 관계도 있었어요. 서로 인지도, 서로 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딱 가면 마이티 마우스다! 왜냐면 두 명의 래퍼가 그때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배치기 분들도 있었는데 배치기 분들은 음악 방송 활동을 잘 안 했거든요. 저희보다는. 그래서 마이티 마우스 분들한테는 언터처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야, 마이티 마우스 분들 요즘에 또 리메이크해서 톡톡 활동하시는 거 보고 아, 언터처블 하나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중입니다. 저희 노래 중에 베인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아, 요 얘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는 1시부터 3시까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2시까지만 1시간 방송합니다. 아, 많이 굉장히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쉬우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 SBS에서 한 달에 한 번 정기 정파 하는 날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뜻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점검한다. 점검하는 시간이다. 전파를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게 딱 오늘이라서 오늘은 2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방송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벌써 6월 말이 됐습니다. 정말 6월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12시가 넘어서 30일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월을 기대하고 있어요. 7월. 제가 이제 사주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사주. 사주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투정 비결도 보고 하루 운세도 보고 하는데 요즘에 그 AI 있잖아요. AI. 이제는 AI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에. 내 토정 비결 어때? 했는데 7월 괜찮다고. 우리 AI가 슬리피 토정 비결 7월 8월 괜찮다라고 해서 좋은 것만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죠? 아,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슬리피 맞아요라는 너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채널인데요. 많은 사랑 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작가님 PD님 구독하는 시대가 아니래요. 구독을 잘 안 한대. 좀 박하대요. 구독을 잘 안 한대. 왜냐면 구독하지 않아도 내가 뭐 관심이 있으면 알아서 또 알고리즘 잡아주고 하니까 여러분들 슬리피 맞아요 라는 채널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여러분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란 씨가 요즘 부쩍 살이 쪄서 라디오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첫 곡부터 신나서 좋은데요? 열심히 운동할게요. 아니 우리 성란 씨, 야 새벽 1시에 지금 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시간에 뭐 사람마다 이제 패턴이 다르지만 아무래도 이 시간에는 야식이나 저녁 늦게 먹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좀 그러실 확률이 좀 높은데 그러고 나서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건강 프로 같은 거 봤는데 식후에 뭐 과격한 운동이 아니고 적당한 운동을 10분에서 20분만 해도 엄청 좋아요. 제가 그 검사를 했었거든요. 뭐더라? 당화혈 뭐 색소 뭐 당 어쨌든 굉장히 그 혈당 스파이크 이런 게 확 잡혀요. 10분, 20분만 좀 빠르게 걷거나 요 정도만 해도 진짜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성란 씨 화이팅이에요. 박우리 님께서 가게 마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너무 지치네요.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실래요? 우리 우리우리님 우리우리 우리우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멋지게 해내셨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그런 날이 있어요. 그냥 뭐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그런 걸 떠나서 아, 좀 수고했다라는 말 좀 듣고 싶은 날이 있어요. 고생했다. 또는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는 너 잘하고 있어. 뭐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뭐 근데 그냥 막연하게 막무가내로 그냥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구한테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나 잘하고 있다라고 좀 해줄래? 왜? 아니 그냥 듣고 싶어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오케이. 이렇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씨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자 고지 하나 해드립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신청하고 싶으신 음악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유료고요.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셔도 되고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SNS 다 열려있는데요. 애프터클럽이 매일매일 DJ가 다르기 때문에 애프터클럽 아이유 슬리피 앞으로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권용진님께서 신청해 주신 리센의 러브 어택 리센의 데자부까지 두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두 분만 더 만나볼게요. 7397님께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냉장고 청소하고 있어요. 생각이 많아 깊이 못 자는 밤이에요. 들려주시는 노래 모두 노동요로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신나고 뭐 요즘 최신 유행하는 곡부터 예전에 뭐 토토가라 그러죠. 90년대 노래들까지 아주 신나는 음악들로 채워드립니다. 냉장고 청소가 쉽지 않죠. 그 뭐 집집마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저의 경험으로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일단 반찬이 썩어 있어요. 반찬이 몇 개가 여기에 많이 썩어 있어. 그게 이제 보통 내가 사는 것들보다는 이제 부모님이 넣어주신 것들이 좀 있죠. 뭐 이제 사랑으로 굉장히 큰 김치 한 포기. 큰 통이 커. 통이 커. 그리고 비닐도 쌓여 있어. 비닐 하나 쌓여 있고 또 플라스틱 통에 뭐 그것부터 해서 밑반찬들 막 이런 거.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냉장고 청소는 그냥 거기가 뭐 국물이 좀 흐르고 뭐가 이렇게 뭐 그걸 닦아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쉬워요. 다 빼서 버려야 되는 것들 다 정리하는 게 와. 물론 뭐 제가 혼자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와이프가 뭐 이거 해와 이거 버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뭐 이러면 이런 거 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쉽지 않은데.

우동이요 많이 틀어드릴게요. 0078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7시간이네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와 힘들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려고요. BTS의 불타

쉽지 않죠. 이게 말이 이제 좀 속된 말인가 이게. 나 두탕 뛰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투잡 뛰어 이런 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5시간 이제 있다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면은 대충 또 한 3시간 있다가 또 일하러 가야 돼요. 0078님 힘내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고 밝은 미래가 우리 0078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신청곡 0078님의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듣고 오겠습니다. 불타오르네.

0: 용서해줄게.
1: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또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노현철님께서 리피리피 찐 청취자입니다. 오, 반가워요. 너무 감사해요. 늦은 시간 운전하고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졸음도 깨워주시고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참! 리피씨! 올드카 도색한 거 정말 이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눈웃음. 아, 우리 현철씨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제 본인이 찐 청취자라고 말씀을 이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이 맞는 거죠. 사실 그 애프터클럽 뭐 아이유슬리피를 비롯해서 내가 애프터클럽

찐 청취자다라고 말하는 수 있는 분은 잘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저 인별그램 이런 거또 봐주시나 봐요. 아, 제가 그 자동차 너튜버 그 채널에서 올드카 도색한 것도 올리고 제 인별그램에도 올리긴 했는데 그것도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 유일한 취미예요. 유일한 취미 올드카 만지기, 올드카 좀 리스토어하기, 복원하기, 요게 이제 유일한 취미인데 저 아이를 이제 연년생을 키우다 보니까 아,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짬을 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취미예요, 취미. 오늘 타고 왔어요. 오늘 타고 와서 그 SBS 주차장에 딱 주차하는데 역시나 그 경비 그 원분께서 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하시더라고. 저 슬리피입니다, 슬리피! 아아아 하시고 이제 문을 열어주시고 주차가 돼 있는데 아,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현철 씨 화이팅 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장미경 씨 오랜만입니다. 또 로즈경 슬디 효과음 너무 아 역시 장미경 씨가 우리 아이유슬리피의 애청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슬디 효과음 너무 신나하고 좋아하는 거 너무 귀여워요. 센스짱 피디님도 최고. 슬디의 앙칼진 연기도 너무 재밌어요. 자주 부탁해요. 아,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피디님. 제가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애프터클럽 인별그램 보시면 피디님 얼굴 제가 박제해놨거든요. 예.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어떻게 이쯤에서 한번 효과음 한번 부탁드려, 뭐 아무거나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과음. 아하! Just one 10 minute. 자, 효과음 앞으로도 중간중간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재미지게 한번 중간중간 한번 껴넣어 보겠습니다. 아하! 노래 듣고 오겠어요. 오랜만입니다. 에이브릴 라빈 기억하세요? 스케라보이 보노의 첫사랑 사이다 듣고 옵니다.

0: 털하게 털쳐버리고 싶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 김상중입니다. 쿨밤 시작합니다. 아, 또 드러머 분이 오셨어요. 지금 드러머 분이 오셔가지고 또당 치고 가셨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받아서 속 시원하게 해결은 아니지만 소통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어떤 분께서 고민 사연 보내주셨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윤지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쓸쓸한 새벽이에요. 가게 문제로 맞벌이 하느라 3살 아들을 시부모님께 부탁드렸어요. 오늘 다녀왔는데 아이가 낯을 가려서 제품에 쉬이 오지 않네요. 너무 미안하고 서운하고 씁쓸했어요. 얼른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아, 좀 마음 아픈 사연이죠. 슬픈 사연인데 저도 이제 첫째가 이제 3살입니다. 3살이라서 조금 공감이 되는데요. 맞아요. 이게 근데 또 풀립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친구가 있고 기본적으로 뭐 나이를 떠나서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친구가 있고 낯을 좀 안 가리는 친구가 있어요. 뭐 중간 정도 되는 친구도 있죠. 그거를 이제 뭐 방송으로 통해서도 알았지만 제가 이제 첫째 둘째가 성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둘째는 낯을 거의 안 가리고 첫째는 좀 낯을 많이 가렸었는데 또 금방 풀립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마음이 좀 제가 일을 좀 많이 할 때는 저한테 안 와요. 예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 그 낙에 그 어떤 그 힘듦도 잊을 수 있었는데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야 이제 일을 좀 길게 했을 때는 안 와요. 안 와. 그냥 엄마한테 있어. 엄마한테. 그럴 때 좀 비슷한 마음을 좀 느낍니다. 우리 지연 씨랑. 근데 또 어떻게 비슷하겠어요. 이제 맡겨놓으신 것 같아서 3살 아들을 아예 좀 시부모님께 부탁드린 것 같은데 또 좋은 날 오겠죠. 다 잘 정리가 되시고 얼른 데리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윤지연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응원해 주시죠. 그리고 또 응원에는 효과음이 빠질 수 없겠죠. 네, 우리 윤지연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효과음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지연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연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유슬리피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 여러분 이 쿨밤 코너에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고민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아이유슬리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소통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또 노래를 들어야겠다. 미스터 빅 큰아저씨 미스터 빅 To B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매주 한국 힙합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사심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패처링 해주세요. 아, 이번에 또 레이저 총으로 그냥 총을 쏴버렸어요. 피디님이 지금 효과음으로 그냥 레이저 쏴버렸어요. 한 번 더 쏠 수 있나요? 저 그만해 주실 수 있나? 그만 쏴 주실 수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뭔가 레이저 총에 뭔가 효과음 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자, 오늘 제가 피처링 받고 싶은 분들의 노래, 첫 번째로 그루비룸 릴라 마일즈 함께했습니다. 도시 생활이라는 노래, 그리고 진우션, 우리들의 영원한 힙합 전사 진우션의 가솔린, 이렇게 두 곡 선곡했는데요. 뭐 릴라 마일즈 씨 요즘에 조금 앨범 활동이 조금 뜸하긴 한데, 워낙 저는 어떻게 보면 힙합 최근 이제 요즘 힙합씬 안에서 가장 이지 리스닝이 가능한 많은 노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릴라 마일즈 씨가 아닌가 싶은데, 뭐 워낙 정통도 잘하시고 피처링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그루비룸 또 요즘에는 릴 모시 피치가 더 많은 활동을 많이 힙합 쪽에서는 많이 보여주시고 계신데, 한번 멋진 곡 한번 받고 싶어요. 진우 씨는 제가 달리기 할 때마다 뛰기 전부터 힘이 나! 보통 끝나고 하시는 때도 있지만, 끝나면 이제 보통 현영님은 이제 같이 뛰기 때문에 끝나고도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끝나고도 막 날아다니시더라. 어쨌든, 아직도 기억납니다. 진우션의 1집 테이프를 사서, 그때 1집 타이틀곡이었어요, 가솔린. 그때도 제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할 때였지. 이제 빠져들 때였는데, 진우션 분들의 피처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전설과 함께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릴라 마일즈 그룹이랑 함께한 도시생활, 그리고 진우션의 가솔린까지 듣고 옵니다.

watch me. Mm. Judging.

네, 노래 듣고 왔는데요. 아,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한 시간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전기정파가 있어서요. 아, 벌써 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우세요? 아, 또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쉬운 소리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은 전기정파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사연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김정원님께서 첫 아이를 키우면서 동네에 아이 키우는 사람들 모임에 처음 갔다 왔는데 나이가 드니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보를 얻으려면 자주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귀찮고 불편한 경우 참고 나가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뭐 간단한 고민 사연이네요. 근데 뭐 제가 또 전문 분야가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좀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점으로 좀 많이 바뀌신 분들이 저 같은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제가 그 덕은동 사는데 덕은동 저는 용띠맘 모임에 나간 적 있어요. 용띠맘이 그때 그때가 그래도 한 15분 모였어요. 엄마들이. 근데 거기에 제가 나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와 옛날 같았으면 막 날라다녔을 텐데 아 이제 좀 못하겠더라고. 말도 못하겠고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우리 김정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단톡방만 있어도 정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모입니다.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굳이 많이 안 나가셔도 일단 얼집이나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얼집 또는 유치원 그 반에 있는 그 어머님들이랑 일단 단톡방 파시고요. 동네 오픈 채팅방 같은 거 꼭 들어가시고 우리 아이의 띠를 치면 또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뱀띠다 그럼 뱀띠만 모임 치면 싹 나와요. 거기 한번 들어가 있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꿀팁 드립니다. 자 마지막 곡 김정원님의 신청곡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때를 만나요. 스며드세요.

0: 잠시 후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 관계로 방송이 중단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SBS
1: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에 물건을 담아두면 내용물이 줄지 않고 끝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데요. 설화에나 나올 법한 화수분이 우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설치된 공유 냉장고가 바로 그 보물단지죠. 착한 냉장고, 둘의 냉장고, 행복 나눔 냉장고.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식료품과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할 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규칙은 비슷합니다. 또 냉장고가 빌틈 없이 제철 과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시원한 음료수 등으로 가득하다는 점도 꼭 닮았고요.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마법의 보물단지. 그 비밀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0: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 드리는 호출부호 HLSQ FM 107.7MHz SBS 파워 FM을 들으셨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다음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2시 9분 3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2시 9분 11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입니다.

지금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2시 9분 36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2시 9분 45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0: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1: 다음 시간은 오전 02시 11분 50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은 오전 02시 12분 08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02시 12분 14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 시각은 02시 12분 28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02시 12분 34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정규 방송이 중단됩니다. SBS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정규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TMI. 사이다 결말이 필요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에이콘의 프리덤입니다. 친구들은 영화나 드라마 재밌게 잘 보다가 결말이 너무 의아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답답하거나 짜증났던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꽤 많아요. 저는 뭐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끝이 나지 않아도 괜찮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해피엔딩을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내가 너무 좋아하고 응원했던 주인공이 막 비참하게 끝이 나거나 심지어 제가 너무 좋아하게 봤던 애니메이션 끝이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자기 막 몸이 부서져라 해서 이 세계를 구했는데 그렇게 끝이 난 거예요. 그 친구는 빛을 못 보고 다른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서 대접받고 살고 그 친구만 잊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 애니메이션 팬들로부터. 그래서 결말을 조금 바꿔서 다시 내줬어요. 욕을 하도 먹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마음이 편안해진. 그래 이렇게 고생한 주인공인데 좀 대접받아야지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요즘 이렇게 결말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AI를 활용해서 영화 전개를 사이다 결말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이다 결말 쇼폼 영상도 너튜브를 통해서 엄청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화 타이타닉 속 두 주인공을 모두 널판지 위에 올려주는 장면으로 바꾸는 식인 거죠. 마음이 벌써 편안해진다. 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두 명 팔 올리고 버틸만 한데 굳이 잭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이 엔딩 좋네요. 예. 여러분들 가끔은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사이다 결말을 이끌지 못해서 후회됐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답답한 결말 만들어내지 않게 해야 되는 일을 제때 잘해서 사이다 결말로 이끌어내보자고요. 화요일 아침 지금 뭐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이현정님, 사이다 결말. 말만 들어도 속이 시원한데요. 저도 타이타닉 결말이 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널판지 위에 올리는 거 아이디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아파서 생을 마감하는 게 속상했는데 저도 AI 활용해서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바꿔봐야겠습니다. 현정님 저랑 비슷하네. 전 주인공이 이렇게 안타깝게 끝나는 게 싫어요. 네, 그냥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모든 작품이. 8887님. 안녕하세요. 새벽 일찍 출근하는 택배기사입니다. 운전 중에 는 항상 라디오를 켜고 다니는 직업인지라 아침 일찍 와이프 목소리보다 찡디 목소리로 아침을 시작해서 그런지 많이 친근하네요. 이인권 아나운서님이 궁금해서 프로필 검색을 했는데 얼굴이 목소리보다 더 매력있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 프로필은 보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물 보시면은 아, 쟨 목소리가 낫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찍 매일매일 저와 함께 해주시는 8887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2298님 얼마 전에 농사일 하시는 팔순 엄마께 펀펀투데이 들어보시라고 소개했는데요. 엄마가 찡디 목소리 너무 좋아 하며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농사일 할 때 찡디가 친구가 되어줘서 참 고맙다고도 하셨어요. 노래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들으면서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298님. 네.

그렇죠. 이렇게 또 새벽에 농사일 하신 어머님이 또 주변에 사람도 없고 얼마나 적적하고 심심하시겠어요. 그때 우리 펀번투데이가 한켠에서라도 이런저런 어머님의 이야기도 담고 싶지만 워낙 바쁘시니까 예.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좋은 노래들 항상 옆에 띄워드릴 거니까요. 어머님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저희가 어머님의 시간 잘 챙겨서 모시도록 할게요. 무한궤도에 그대에게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잉무새 잉권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찾아주신 분은 걱정돼요 님입니다. 징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사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운동도 나름 하고 규칙적이게 생활했던 것 같은데 이번 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되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하지만 나이 50이 넘어가니 건강이 많이 신경 쓰이네요. 맵고 짜게 먹는 습관 때문인 것 같아서 아내에게 음식 간을 줄여보자고 했어요. 저랑 아내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건강검진도 잘 받고 운동도 잘해서 건강 잘 지킵시다. 음식도 간 줄여서 해주느라 고생이 많아. 앞으로 잘할게. 고마워.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신청합니다.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걱정되요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용종 잘 제거하고 앞으로 음식도 잘 챙겨

챙겨드실 거니까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몇 년 전부터 검사했을 때 용종을 뗐거든요. 아, 그래요? 나 걱정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전 주변에는 뭐 30대만 넘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걱정되어 님도 이런 거 한번 얘기 들었을 때 타이트하게 식단도 하면서 건강 잘 챙기면은 이런 분들이 정말 큰 병 없이 오래오래 건강 잘 챙기시는 비결이자 또 이게 오히려 복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쯤 뭐가 나와야 큰 게 아니어야 관리를 하게 된대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걱정되어 님이랑 아내분 건강 지금처럼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마음 나누고 싶을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응원과 함께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화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7209님, 신발을 새로 샀는데 살짝 큰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그냥 신고 다닐까 고민되지만 저번에 한번 사이즈 큰 신발 신고 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땐 구두였고 지금은 운동화인데 어떻게 할까요? 한 치수 작은 걸로 바꿔야 할까요? 사실 교환은 귀찮기도 해서 진지하게 고민이에요. 더군다나 운동하면은 저는 항상 신발을 조금 큰 사이즈로 사거든요. 그래서 끈을 좀 꽉 묶더라도 발가락이 좀 편하고 이래야 발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끈을 좀 동여맺는 식으로 해서 조이는 식으로 해서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다. 너무 크면은 그런 바꿔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0103님, 오랜만에 저녁 약속을 잡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거 입고 나갈지 고민돼요. 단정하게 셔츠 착장 아니면 좀 꾸며서 귀여운 착장? 어떤 스타일로 나갈까요? 찡디는 친구들 만날 때 어떻게 입고 나가세요? 아, 0103님이 여성분이실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저는 제 친구들 만날 때 착장 고민이요?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히려 무심코 입었는데 좀 꾸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 안 꾸미는 걸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나는데 의상을 뭐 입을까 고민하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볼품 없어지는, 얘네는 최대한 허름한 거 입고 만나서 허름한 얘기하는 게 저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 고민해본 적은 없고 오히려 좀 불편한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만날 때는 항상 좀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고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 이 아이의 손잡아줘요 두 곡 띄워드릴게요. Yes. Dynamic duo, word, Bobby Kim. What you got for me this time, man?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 이하의 손잡아줘요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조승민님, 매주 화요일마다 회의를 하는데요. 어제 퇴근 전에 갑자기 과장님이 조대리 내일 발표해? 하셔서 갑작스럽게 야근해서 발표 준비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하루 전에 시키는지 진짜 짜증나는데요. 제대로 준비한 게 맞는지 자신이 없어서 그냥 회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찡기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 적 있나요? 있겠죠? 울었나요? 울었냐고요? 승민이 울었어요? 막 발표하다가 못하겠어요 하고 우신 거 이런 건 아니겠죠? 있죠. 예, 진짜 당황스럽게 갑작스럽게 들어간 적. 우선 떠오른 거는 라디오 뉴스.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그날 TV 뉴스를 하고 12시쯤 하고 그다음 TV 뉴스가 한 3시쯤이어서 이제 그러면은 라디오 아침 뉴스를 하고 이제 그다음 사람이 2시부터 저녁 때까지를 쭉 해요. 그게 이제 주말에는 사람들 쉬어야 되니까 배당이 돼서 나올 사람들만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고 요 앞에 가면은 그 햄버거 집 있잖아요. 그 길 건너에 그 롯땡리아. 예. 네, 거기 가서 이제 햄버거 주문을 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이제 접촉 사고 같은 게 생겨서 그 한 15분 20분 남기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못 갈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아 있는 게 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건 어디니 그랬고 저 햄버거 먹으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올 수 있어? 10분 안에 올 수 있어? 그래서 햄버거 얘기를 하고 저 20분 안에 돌아올 거니까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막 뛰어가서 라디오 뉴스를 거의 막 안 보고 그냥 무해독을 하고 다시 내려가서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났어요. 승민이 저 그때 안 울었어요. 농담이고요. 예, 참 이렇게 갑작스럽게 뭔가를 해야 될 때 좀 아쉽죠. 또 그런 뉴스가 얼마나 제대로 전달이 됐겠냐고요. 아쉬움은 남지만은 그래도 사고 없이 잘 넘겼다라는 거에서 승민 씨나 저나 잘 넘겼다. 우리 이 정도면 할 만했다. 예, 생각이 드네요. 김중섭님.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빵집을 운영하는 빵씨입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써보는데요. 가게 나와서 일찍 반죽 돌리고 잠깐 5분 정도 쉬는 중에 보내봅니다. 오늘도 파이팅! 찡디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뭔가요? 야, 빵집 운영하시는군요. 아, 제일 좋아하는 빵이요? 저는 뭐 똑같은 소보루 소금빵 요 두 개를 가장 좋아하는데 가끔씩 가면은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맘모스빵 뭔지 알아요? 그 두꺼운 거에 그 딸기잼이랑 크림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근데 저걸 먹으면 저 무게대로 살이 찔까 봐 약간 좀 참는. 어렸을 때는 그걸 자주 먹었거든요. 삼형제니까 어머니가 그런 큰 이제 무게가 큰 거 위주로 사오셨어요. 대용량으로. 그럼 이제 그거 썰어 두면은 셋이서 그냥 깔끔하게 한 번에 뚝딱 해치웠던. 그래서 요즘은 갑자기 맘모스빵이 예, 생각이 좀 나네요. 자, 마이클 부블러의 Haven't Met You Yet 이 곡 듣고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따끔 100개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남편이 회사일 때문에

어딘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같이 가는 직원을 태우러 갔다가 직원 아파트 내에서 뒤에 오는 차를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회사 전용 자동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니 가장 먼저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상식으로는 직원들의 몸 상태가 어떤지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이 괜찮냐고 물어보기는커녕 운전할 때 집중하라고 핀잔을 줬대요. 근데 웃긴 건 사고가 난 이후 일입니다. 원래 점심 식사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하는데 이제부터는 한 달치 현금을 미리 주고 그걸로 점심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기존 점심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틀치 점심값을 부족하게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쪼잔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난 이후로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그 후 사장님의 태도에 남편이 많이 상처받았더라고요. 임대카솔로 호호해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회사 그만두고 본인 사업하고 싶다는 남편의 생각에는 나끔 주사 100대 놔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나끔 100개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사장님이 참 이 마음 얻을 줄 모르시는 분이다. 확 느낌이 들죠. 아니 직원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지 요 돈이 이게 먼저 나오면 되겠냐고요. 뭐 속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내 돈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까지 하는 거는 사장님이 너무 속 좁았다. 이건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 남편분. 사실 남편분을 향한 마지막이 또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장님한테는 주사 100대까지는 아니었는데 남편분한테 100대를 놔달라고 지금 아내분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요즘 뭐 경기가 그러니까 사장님이란다 우리 남편분이 잘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확실한 준비를 하고 확신을 얻고 시작을 해도 잘 안 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조금 더 확신이 생겼을 때 아내분 역시도 그래 이 정도면은 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주고 나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남편분 따끔 개인 사업 따끔. 자 이러면서 너무 치사하고 속상했던 순간이 있다면 임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이승열의 나라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펌펀투데이는 친구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펌펀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시고 누군가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다솔님, 매일 출근길에 철파에만 듣다가 어제 근무로 밤새고 처음 들어요. 더 이른 아침을 맞아주는 또 다른 DJ가 여기 있었네요. 지금 깨어있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요즘 달릴 때 자주 듣는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신청합니다. 근데 왜 찡디예요? 아, 우선 다솔님 처음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진짜 처음 들으셨네요. 네. 뭐 애초에는 뭐 찡하게 다가가겠다, 여러분의 마음을 찡하게 울리겠다라는 포부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DJ라는 자리가 참 무서운 게 본성이 다 나오고 그걸 듣는 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찡찡거려서 그만 찡찡거리라고 그래서 찡디로 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주세요. 안지현님, 아침 일찍 강아지 산책하며 들어요. 저희 강아지는 무조건 밖에서만 사는 실외 배변 강아지거든요. 눈 뜨면 잠도 덜 깨서 비몽사몽이지만 얘 때문에 얼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나가며 방탄소년단의 Save Me 신청할게요. 근데 이런 강아지가 이거 효도하는 거예요. 이 덕분에 안지현님 일찍 일어나서 누워서 밍기적거리는 게 아니라 산책 한번 하고 걷고 운동을 하러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얼른 강아지 데리고 날 좋을 때 한번 걷고 오시죠. 자, 저희는요 우리 문다솔님의 신청곡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안지현님이 신청한 방탄소년단의 세이브미,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 1부 마치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6월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로요? 오늘의 기상송 6853님의 신청곡 보이넥스토어의 아디오스.

보이 넥스트도어의 아디오스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어느새 6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지만 말고 오늘도 하루 힘차게 시작을 해봐야겠죠? 보내주신 출석 체크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이혜경님, 우와 노란 황도다 황도. 복숭아 따며 듣는데 스튜디오에도 복숭아가 있네요. 야, 생각해보니까 복숭아철이네요. 우리 친구분들은 딱복파예요? 물복파예요? 저는 웬만하면은 물복의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복숭아 얘기하니까 복숭아 너무 먹고 싶어지네요. 0639님, 이게 무슨 말이요? 분홍방에 노안 셔츠 뭔가 좋은 일 있나 봐요, 찡디. 혹시? 아니 뭐 혹시 이거는 차지하고 노안 셔츠는 뭐예요? 노란 셔츠 오타가 난 거겠죠? 0639님. 6615님, 머리 넘기기 또 세하는 것인가? 하나 둘 세 번. 지금 벌써 세 번이나 넘겼어요? 지금 보라 시작한 지 아직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오늘 그래도 20번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현철님, 인권이 형 오랜만이에요. 인권이 형이 라디오뿐 아니라 TV에 출연하셔서 더 반가웠어요. 합숙 맞선 시즌2에 어머니랑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TV 출연은 사실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철님, 생방송 투데이 월화수목금에 재방까지 하면은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또 얼굴이 좀 많이 나오는 합숙 맞선 시즌2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뭐 현철님 뿐만 아니라 이현빈님, 5855님 등, 이 5855님 등등 잘 봤다는 문자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스포는 못하지만은 저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화요일 화보라 켰습니다. 요즘 제 얼굴 특히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얼굴로 진행하는지 SBS 고릴라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후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눈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5: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레노.
10: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9: 르노.
1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2: 에어컨 청소 네거 맡길 곳 어디 없나?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5: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예. 모두 주목! 오늘부터 2주 동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왜냐? 바로 다음 주가 청취율 조사 기간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친구들의 의향, 친구들을 위한 시간이죠. 바로바로 펀펀 애장품 특집! 야, 뜻깊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특별히 저 찡디, 승혜 누나, 경민 변호사, 그리고 우리 막둥이 건이까지 이 네 사람이 친구분들을 위해서 애장품을 모아봤습니다. 인별그램에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2주 동안 궁금한 이야기 F 시간에 애장품을 걸고 N행시 콘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저 시작은 바로 저 찡디의 애장품인데요. 제 애장품 뭔지 궁금하시죠? 저 이인권의 애장품은 여러분 바로 요겁니다. 선스틱입니다. 제가 이 선스틱을 고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과학적으로 이 화장품이 검증이 된 게 수분 보충 그리고 이 햇빛 차단 요 두 개가 가장 정확하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게 눈에도 안 들어가고 이 자외선 차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쟁여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요 두 개를 챙겨와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성공을 받으신 분들에게 애장품을 다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오늘은 1차 선택인 거예요. 1차로 선택해서 뽑힌 분들이 애장품 당첨자의 후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애장품의 주인공들이 이 후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을 한 분을 뽑아서 본인의 애장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1차 발표고요. 여기서 1차로 되신 분들에게는 선물 드려요.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는 거고. 하지만 성공이 됐다고 이 애장품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다. 여기서 1차 통과다. 2차에 최종으로 선정을 한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밌고 센스 넘치는 인권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인권 이행시로 오늘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권 이행시 기다리면서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왔습니다. 자, 궁금한 이야기 F. 오늘은 우리 펀펀투데이 4명의 애장품을 이제 받아갈 분을 선정하는 시간 만들어봤는데요. 인권 이행시 받아보고 있고요. 근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꽤 많아요. 0202님, 주기 싫어서 어렵게 한 것 같다. 그런 거 아니고요. 장은희님, 1차, 2차까지 산 넘어 산이네요.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 재밌는 이행시 보내주시면 바로 후보로 등록이 되는 거니까 많이 좀 참여해주세요. 윤장호님도, 그럼 나는 변호사님 애장품 날 도전! 여러분, 뭐 수입이 많다고 애장품이 고가로 넘어갈까요? 네? 박혜림님, 난 치즈스틱이 좋은데. 여러분, 그래도 지금 제가 준비한 선스틱 받으려고 이행시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0431님, 자, 인권 이행시 지금부터 나갑니다. 인순이가 부릅니다. 권, 권희의 꿈. 제가 권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0431님, 따끔. 2274님, 인권님, 권지용 어때요?

너무 존경하고 이거 너무 너무 위대하고 저도 팬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권위를 제대로 사용한 거죠. 누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의 권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 약간 반칙이다. 네. 2274님 따끔. 3253님 인 인권 씨가 쓰던 거면 권 권하지 마시죠. 왜요? 나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나 괜히 긁혔네. 우리 3253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선스틱 후보로도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잠깐만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임재훈님 인 선크림 권 저 줘요. 지금 임재훈님은 기세가 넘쳐요. 이게 이행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선크림도 아니에요. 선스틱이에요. 맞는 게 하나가 없었는데 이 기세에 제가 굴복을 합니다. 우리 임재훈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1254님 인 인권이 말고 권 권이 나와. 네 이럴 줄 알았어. 에. 이거 분명히 나 말고 우리 권이 내 동생 건이 찾는 분 나올 거라 내가 걱정을 좀 했는데 바로 나와버렸네요. 1254님 따끔. 박혜우님 인 인피니트가 부릅니다. 네 권 권하자. 우리 박혜우님 따끔하자 따끔. 1364님 인 인권 애장품을 가지려니 왜 이리 어려운지 그냥 권 권둘래요. 이거 좋다. 권둘래요. 여기서 제 마음이 혹하네요. 1364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2221님 인 이제는 웃는 권 권야 스마일 어게인. 2221님 따끔. 0614님 인 인연 만나서 곧 권 권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바로 하겠어요? 0614님 에? 우리 0614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야 그리고 또 전국을 찌르는 분이 계세요. 5511님 인 인제는 선물로 권 권력 행사. 제가 언제 우리 친구분들 앞에서 제 선물을 놓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이때만 가능한 거죠. 55111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3894님 인 인권위는 권 건강한 것 같지만 전완근이 약하다. 전완근 얘기 안 나온 지 한 달 돼서 스무스하게 이제 좀 넘어갔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 제 발목을 잡네요. 인권위는 건강한 것 같지만 전완근이 약하다. 3894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서소영님 인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권 권위가 잘할 거예요. 서소영님 따끔. 박은영님 인 인은 미모해요. 권 권하고 너무해요. 권하고 너무해요. 요거 굉장히 고난도였는데 우리 박은영님 아주 제대로 녹여내셨네요. 우리 박은영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6615님 인 인연은 꼼꼼히 찾아보세요. 권 권장 메뉴는 장어 아니고 스파게티입니다. 6615님 따끔. 이어서 하성우님 인 인어공주는 권 권어물이다. 아니 인어공주 이 말을 권자를 쓰는 건데 인어공주가 어떻게 권어물이다 이렇게까지 가겠어요. 하성우님 따끔.

6808님. 인권 권 권방진놈. 아, 요거 짧고 임팩트 있고 너무 좋네요. 6808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 드려.

네, 웨스트라이프의 시즌 진더선 나가는 중에 속보가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펀펀 애장품 이벤트는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지금 후보로 뽑히신 분들이 총 8분이시거든요. 이 8분 중에 제가 준비한 애장품 선스틱 받으실 당첨자 한 분을 뽑아볼 건데요. 당첨자 발표는 7월 11일 토요일 방송에서 진행할 거니까 꼭 들어주시면 되고요. 좀 늦었는데 1254님이 임마 권 아니지. 이분 막차 태워드립니다. 1254님까지 포함해서 7월 11일 토요일 방송에서 선스틱 받아갈 분을 발표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될지는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 조금만 더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아 쓰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24.
1: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2: 카페24.
1: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2: 아, 카페24.
1: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3: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단어가 밥심이죠. 밥을 먹고 힘이 나는 것이니까 밥 힘이 맞는 것 같은데요. 막상 적으려고 보면 밥 힘이 맞는지 밥심이 맞는지 헷갈리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떠먹여 드릴게요. 밥을 먹고 생기는 힘을 뜻하는 단어는 밥심이 표준어입니다. 밥과 힘이 합쳐진 단어라 왠지 밥 힘일 것 같지만 발음의 변화를 반영해서 밥심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밥심처럼 힘이 심으로 변해서 굳어진 단어들이 더 있는데요. 뒷심이 좋다고 할 때 쓰는 뒷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밥심만큼 든든한 게 우리말 상식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필요하다.
1: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챗 잉피티 장명소. 친구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이름도 짓고 크게 웃는 시간. 챗 잉피티 장명소입니다. 장명이 필요한 분들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 안직환님 만나볼게요. 쨍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 대구 출신입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도 30년이 넘었는데 사투리 고치기 참 힘드네요. 평소에는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두 달에 한 번 동창들 모임에 나가면 사투리의 향연입니다. 6명 모두 대구 대명동 출신이거든요. 우리 고교 동창들 모임 이름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6명이서 모이면 사투리 때문에 저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싸우는 줄 착각하더라고요. 이런 대구 고교 동창 6명의 모임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이름 만들면 단톡방 이름도 회비통장 이름으로도 쓰고 싶습니다. 친구들 장명 부탁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신 안직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고향인 대구 고등학교 동창 모임 이름 지금부터 만들어 봅시다. 총 6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또 대구 분들이 사투리 억양이 강하거든요. 싸우는 줄 알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릴 테니 참여 많이 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 PD의 친구여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Yeah, yeah.

조 PD의 친구여 듣고 왔습니다. 챗 잉비티 장명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첫 번째 의뢰인은 안직환 님이에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동창 모임 이름 여섯 분이 모인다고 합니다. 통장 이름으로도 나중에 쓴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들어온 이름들 소개해드릴게요.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먼저 정용경 님. 안직도 사투리 쓰는겨? 에건 뭐 끝까지 가는 거죠, 사투리야. 정용경님, 따끔. 강민재님, 안직환, 선아, 표준말 생각. 우리 안직환님의 이름이 맛깔나게 약간 버무려지긴 했는데 아, 약간 임팩트가 좀 부족했다. 우리 강민재님, 따끔. 정승원님, 사투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수미상관 대구가 아주 이게 맛깔나게 녹여내셨네요. 사투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승원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223님 여서 와이라노. 여섯 분이서 모인다고 했잖아요. 여서 와이라노. 8223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태란님, 어따 대구. 김태란님, 따끔. 최윤숙님, 여섯 머스마들.

0: 여섯 분 모인다. 여섯 머스마들. 최은숙님 따끔. 7016님 대구 토박이 남자 해서 대토남이요. 야, 전 지금까지는 대토남 쪽에 제 마음이 많이 옮겨가네요. 대토남 7016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044님 대구 동창인 것 같은데 대동단결 어떠세요? 대동단결 어떠세요? 제 답변은 이겁니다. 따끔. 6615님 사투리를 참교육하겠습니다. 요즘 또 참교육이 엄청난 사랑받았는데 사투리를 참교육하겠습니다. 6615님 따끔. 3283님 표준어 야호. 약간 남자분 여섯 분인 것 같은데 모임 이름이 뭡니까? 표준어 야호. 임팩트 강력하네요. 3283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투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대토남 요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네요. 챗 잉피트 장명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사연은 안정민 님이 의뢰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찡디. 딸이 육군 간호 사관학교 진학을 목표로 준비 중이에요.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서 지금 방 하나를 체력 훈련하는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러닝머신, 악력기, 아령, 윗몸일으키기 기계를 가져다 놓고 열심히 운동하며 체력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죠. 가끔 딸에게 오늘은 훈련방 가서 운동 안 하니? 물어보면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저도 훈련방이 딱딱하게 들릴 것 같기도 하고 강제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서 훈련방 대신 다르게 불러주고 싶은데 제 아이디어로는 떠오르질 않네요. 수험생 딸을 위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색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체력 훈련방에 센스 있는 장명 부탁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안정민님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따님이 육군 간호사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훈련방을 만들었는데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 훈련방 어감 자체가 스트레스를 좀 준다고 합니다. 센스 있고 재미있는 훈련방의 이름 만들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계속 부를 수 있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도와드리자고요. 계속해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릴 테니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영의 What's a Girl to Do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다영의 What's a girl to do 듣고 왔습니다. 챗 잉비티 장명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사연의 의뢰인은 안정민 님이었어요. 우리 딸이 이제 육군 간호 사관학교 진학을 목표로 훈련하는 체력 훈련방의 이름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는 이 훈련방의 이름 지어볼게요. 조혜진 님.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 고민이네. 요게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재미가 있는데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내 이름이라도 좀 편안하게 지어 놔야 우리 따님이 가서 운동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조혜진 님, 커피 쿠폰 보내 드립니다. 1817 님. 웃지 않습니다. 따님 아주 제대로 이 기합이 딱 들어갈 것 같은데요? 웃지 않습니다. 우리 안정민 따님 훈련병 웃지 않습니다. 1817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4472님 인권이 들어가. 제가 왜 들어가요? 제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4472님 따끔. 6137님 룸세라핌. 아, 르세라핌 말고 룸세라핌. 6137님 따끔. 2160님 아, 뜻이 너무 좋은데요. 철드는 방. 이 말 그대로 철드는 방. 혹은 진짜 이런 데 들어가서 고생을 좀 해봐야 우리 부모님의 이 따스함도 느끼고. 2160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800님 안정 미기적 되는 거리는겨? 안정 미기적 거리는겨? 근데 왜 이 따님 이름이 안 들어가고 우리 엄마 이름이 들어간 거야? 엄마는 미기적 거리지 않아요. 0800님 따끔. 정종삼님 어머 어떻게 합격하나 방.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훈련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머 어떻게 합격하나 방. 우리 정종섭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황용인님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 빵. 황용인님 따끔. 이어서 0431님 넌 나만 바라방. 넌 나만 바라방. 요것도 힘이 쫙 빠지긴 하는데 그죠? 0431님 따끔. 0397님 훈련 그 까이꺼방. 이게 무슨 훈련 그 까이꺼방.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요거는 이겨내야 앞으로 쭉쭉 나아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0397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928님 쇠방 쇠방.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쇠방 쇠방. 2928님 마지막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오늘 또 들어가기 싫은데 힘이 날 수 있는 이름들 많이 왔어요. 마지막에 이 쇠방 쇠방 이런 마인드 가지고 들어가서 훈련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저희는요 챗 잉비트 장면서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밀키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여보, 이 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0: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1: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펀펀가족 애장품 특집. 2482님이 인권이행시 또 보내주셨어요. 인제부터 이름 NNC 준비하면 되는 권가방 보내주셨는데요. 다들 미리 준비하고 계신데요. 제 애장품 받으실 분은 7월 11일 토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니까 꼭 챙겨서 들어주시고요. 이어서 누구의 애장품을 걸고 어떤 이름으로 걸고 NNC 진행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요,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I love you so much. 고맙습니다.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B?
12: This is your B. Right? 아니야.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0: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거짓말 할 때 코를 만지게 된다는 눈뚱.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심리학적 사인들이 있다고 하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웃을 때 순간적으로 호감 가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것, 본능적인 시선 처리의 사인이라고 하네요. 회의를 하다가 누가 웃긴 말을 해서 빵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맞은편 구석 쪽 호감 가는 김대리 쪽으로 시선을 던지게 되지 않나요? 여럿이 밥 먹다가 웃긴 상황이 생겼을 때도 괜히 신경 쓰이는 그 사람을 먼저 보게 되지 않나요? 너도 웃고 있니? 우리 같이 웃고 있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라고 하네요. 둘이 서로 호감이 통하고 있다면 웃길 때마다 자주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겠죠. 자, 싱글이라면 오늘 웃긴 일 생길 때마다 눈 맞춤 사인이 오가는지 신경 써서 체크해 보시고요. 찰가루들은 보는 라디오 켜고 나랑 눈 마주치고 있죠? 자, 그래. 그거라도 좋아요, 저는. 누가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 자, 김영철의 파워 FM. 저도 밖에 스태프들 다 보고 있어요. 언제 웃는지 안 웃는지를. 김영철입니다.

0: KT 턴스톨 Suddenly I See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네, 너를 보는데 갑자기 Suddenly I See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영님이 I see you. 여기는 미국 애리조나 보는 라디오로 영철 씨 보고 있네요. 눈 맞춤 완료하셨습니다. Hi, how are you? 거기는 afternoon, 4 p.m., 5 p.m. 반갑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또 문자를 주셨네요. 기영님이. 이 경수님은 남편을 잡고 제 눈을 피하는데 이거 뭐 캥기는 게 있는 걸까요? 평상시도 자주 보는데 갑자기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뭔가 좀 그죠 느낌이 오죠. 예. 아 근데 참 우리 눈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죠. 예. 이렇게 좋아하거나 뭔가 좀 느낌이 오면은 이제 보는데 보통 할 때는 눈 인사 잘 안 하죠. 그냥 안녕 이렇게 왔어. 오늘 우리 눈 좀 많이 봅시다. 그죠. 전영희님이 저는 항상 눈을 보고 말해요. 네,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까지 영희 씨 네 개를 넣어주면 좋아요. 자, 다 같이 이제 진짜 빵 웃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호감 가는 사람 쪽으로 시선을 던지게 되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이제 눈맞춤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설렘설렘 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 진짜 좋은 때예요. 예, 예전처럼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50이 넘으면 그런 일이 많이 없네요. 네, 자, 어쨌든 약간 말랑말랑 로맨틱하게 화요일 아침 시작하고 싶어서 오프닝으로 분위기 좀 잡아봤고요. 자, 화요일 4부는 자 과학 편의점. 이 편의점에 과학 있어요?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화요일에 마스코트 곽재시 작가님과 빵 터질 때 눈 마주쳐하면서 우리 같이 수다 떨어볼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오늘 철파에서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수분 보충음료, 집와이어 이용권, 쑥 인절미 세트 있습니다. 고릴라는 보이죠? 우리 이미 눈 맞춤. 애리조나 기영씨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9시 끝날 때까지 쭉쭉쭉 눈봐도 좀 종종 해요. 자, 고릴라 켜놨다고 얘기했고 SBS 여러분 너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에라오 채널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이죠. 언학임이죠. 광고 듣고 오대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네 거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8: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9: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0: 어?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9: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에서 만나요.

표정 나야 가라.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폭염 때문에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렵고 잠든 뒤에도 자주 깨게 되죠. 더운 날씨에도 숙면을 하고 싶다면 발을 시원하게 보세요.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하는데요. 주변 온도가 높으면 몸의 냉각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열이 몸 안에 남으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은 몸속 열을 내보내는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데요. 발을 이불 밖으로 살짝 내놓기만 해도 몸이 열을 식히고 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밤에 더워도 잠을 못 자고 뒤척인다면 이불 밖으로 슬쩍 발을

0: 을 내밀어 봅시다. 쫄깃한 찰 옥수수는 여름철 대표 간식인데요. 옥수수는 삶는 방법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탱글탱글한 식감과 단맛을 살리고 싶다면 끓는 물에 넣어서 삶는 방법이 좋다고 하네요. 찬물에 넣어서 함께 천천히 삶으면은 부드럽게 익기는 하지만 알갱이의 탄력이 떨어져 식감이 무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끓는 물에 옥수수를 탁 넣으면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져 알갱이 탄력이 유지되기 쉽다고 하네요. 옥수수를 삶을 때는 먼저 냄비에 옥수수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끓인 뒤에 소금을 약간 넣으시고요. 또 소금이네. 물이 끓으면 옥수수를 넣고 뚜껑을 덮어 충분히 삶아주시면 됩니다. 또 삶은 뒤 그대로 식히면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알갱이에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요. 삶자마자 랩이나 비닐로 감싸두면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맛있게 삶아서 쫄깃한 제철 간식 찰 옥수수로 찰찰찰찰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델이었어요. 아 지금 초당 옥수수도 3개 남아있고 초당 옥수수는 초당 옥수수는 보통 안 삶죠. 그냥 생으로 보통 먹으니까. 그래서 아, 삶은 옥수수를 어떻게 하지?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얘기하면 애숙이 누나가 삶아주거든요. 근데 엄마가 전화와서 옥수수 삶은 거 맛있지? 서로 자기가 있대. 비밀을 알아버렸어. 옥수수의 비밀을. 자 8540번님 반갑습니다.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새 운동화를 꺼내주네요. 깜짝 선물이라고 하는데 아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디자인도 색상도 깔끔하고 좋아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여보 고마워. 새 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다 좋죠. 사실 입을 때는 특히 패션든 셔츠도 그렇고 자켓도 그렇고 뭐 바지 양말 특히 양말 저 선물 받은 거 오늘 신었거든요. 양말 신는데 기분 좋은데 아 새 신발을 신었을 때 새 신발 신을 때 누가 자꾸 근처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새 신발 찰칵찰칵 하나 한번 사진 또 찍어놓으시고 박교장님은 아 일어나서 거울 보니까 베개 자국이 너무 진하게 났네요. 철업디 저 7사라 이제 베개 자국 하루 종일 가는데 웃자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박교동씨 저도 7사라 네. 우리 그때 효장씨 우리 영철봉씨한테도 한번 문자 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 그게 조혜영씨였나 하여튼 아 은근히 우리 철가루 7사 철가루들이 있어가지고 네. 베개 자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남면 세트를 드리고요. 7시 16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리님이 철업디 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친구들과 오사카 여행 왔어요. 아 여기 날씨 너무 습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잘 놀다 갈게요. 아 진짜 어쨌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아 보담 보람이 있죠. 어쨌든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막 더우니까 실내 위주로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이렇게 습한데 한국은 어떨지 자 기상청 한번 가볼게요. 백혜 백경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어제 우리 저기 폭염 날씨 한번 찍었죠.
1: 네 폭염특보 발효됐습니다.
0: 근데 아직 지금 습한 건 오히려 좀 덜 습하죠.
1: 오늘은 습도가 조금 높네요.
0: 아, 그렇네요. 네 날씨 얘기 들어볼게요.
1: 한여름만큼이나 날이 덥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과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 중부 곳곳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60%로 체감 더위도 심하겠습니다. 이 더위 속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중북부에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가방 속에 작은 우산 챙겨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자 우리 8540새 신발 신고 뛰어 블랙핑크 뛰어 듣고 빵녀 빵녀도 뛰어

0: 와 딴딴딴 아침에 일어나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각 퀴즈 풀고 수분 보충 음료와 백화점 상품까지 챙겨드리는 빵녀 이 코너는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합니다. 의사들 정말 대단해. 오늘 도전할 철가루 조서진님인데요. 결혼 1년차 새내기 아내이고요. 남편이 전기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중순부터 무려 두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가버렸어요. 워낙 해외 출장이 잦은 일이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도 철파인 들으면서 씩씩하게 보낼 거예요.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서진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없지.
0: 아, 오늘 유나 노래 가볼까요?
1: 아, 네.
0: 자, 남편에게 하는 말처럼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1: 여덟 번 웃고
0: 어, 여섯 번에 그 다음은 안 했어. 여섯 번에
1: 키스를 해도
0: 서진님 굿모닝.
1: 안녕하세요.
0: 남편 출장을 지금 갔어요?
1: 네, 갔어요.
0: 어, 무슨 일을 하러 간 거예요?
1: 전기기사 일을 하는데 설비 설치하러 필리핀으로 두 달 갔습니다.
0: 두 달? 아이고, 거, 진짜 두 달이면 와 말이 두 달이지, 그죠?
1: 네, 너무 길어요.
0: 너무 길어요. 마닐라로 갔어요?
1: 어, 아니요. 마닐라 말고 좀 이렇게 산업지대로 갔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래, 이럴 때 보통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아는 척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도 매일매일 저기 화상통화 같은 건 해요?
1: 네, 맨날 아, 맨날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1: 그니까요.
0: 아니 그 신혼인데 지금 더 애틋하잖아요.
1: 네.
0: 영상은 영상이잖아요.
1: 맞아요.
0: 만질 수가 없었어. 제일 언제 이렇게 보고 싶어요?
1: 사실은 매일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념일이나 어제처럼 또 생일인데 아팠던 날.
0: 어제 생일이었어요?
1: 네.
0: 어, 일단 미리 먼저 늦었지만 우리 서진 생일 축하.
1: 감사합니다.
0: 어제 왜 아팠어요 근데?
1: 어제 장염이라서 좀 이렇게 쉬었습니다. 요양을 했어요, 집에서.
0: 그 미역국은 못 먹었어요?
1: 어, 미역국은 전날에 먹어놔서. 네.
0: 속으로 그 생각했죠. 미역국

0: 전을 먹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유, 그렇군요. 필리핀이 1시간 차이 나나요, 시차가?
1: 네, 1시간 느려서
0: 어어.
1: 제가 좀 씻고 기다리고 있으면
0: 어어.
1: 오빠가 퇴근하고 와서 전화를 하는 그런
0: 그렇군요.
1: 루틴으로.
0: 지금이면 6시 23분.

0: 네.
1: 결혼한 지몇년 차죠?
0: 지금
1: 1년,
0: 2년 차고
1: 이제 2년
0: 1년
1: 차.
0: 확 채운 2년 차입니다.
1: 그러니까 그러면 서진님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
0: 저한테는 귀인이고요.
1: 오.
0: 너무 그 싸울 때도 있고 미울 때도 분명히 있는데 옆에서 저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늘 든든하게 대가 없이 제 편이 돼주는 그런 귀인 같은 존재입니다.
1: 그러니까 옛날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었는데 You make me a better person. 넌 당신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뭐 있었어.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 또 서든 씨를 위해서 수분 보충 음료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네. 한 문제 마실 때마다 백상은 2만 원씩 쌓아드리고 제한 시간은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0: 네.
1: 호랑이와 곰이 쑥과 이걸 먹고 사람이 되려고 했죠?
0: 마늘.
1: 연상 퀴즈. 날개 공황. 라이트 형제에 떠오른 것? 땡땡땡 나 타고 가요.
0: 아, 비행기.
1: 사자성어 입장을 바꿔 생각해봄. 역지.
0: 사지.
1: 인물 퀴즈. 위화도 회군을 하고 조선을 세운 사람 태조.
0: 왕건.
1: 세 글자.
0: 왜.
1: 이. 이.
0: 이수,
1: 통과.
0: 아,
1: 속담.
0: 선생님.
1: 개구리 땡땡땡적 생각 못한다.
0: 올챙이.
1: 그렇죠. 올챙이에서 8만 원 드립니다. 태조 이성기였습니다.
0: 아, 네. 네.
1: 그 고려시대 태조 왕건은 고려시대.
0: 네. 네. 죄송합니다.
1: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8만 원 받게 되셨고. 여기다 찰가루 퀴즈 드릴 테니까 이걸 맞추지 마세요. 서진.
0: 네.
1: 기관지에 좋은 뿌리 채소고 보라색 꽃이 특징이고요. 무쳐 먹거나 볶아 먹기도 하죠. 향긋한 향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비빔밥에 이거 많이 들어가죠. 자, 세 글자 샤비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량 무료. 오늘 상품은 수분 보충 음료소고요. 지금 아까 남편이 듣고 있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우리 성함이?
0: 김주현입니다.
1: 김주현.
0: 네.
1: 주현아. 주현 씨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현 씨에게 서든 씨 마지막 한마디 해주면.
0: 오빠 멀리서 고생 많지. 나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다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빨리 아무 마무리 걸고 와. 내가 많이 사랑해.
1: 지금 그러면 두 달 갔다고 했으니까 이제 며칠 남았어요?
0: 50일이요.
1: 오늘 제일 우울해 보여서 50일이요. 50일 동안 어떻게 지낼 거예요?
0: 일단은 생일이 지났으니까 뭐 아무튼 생일 기억에 남는 생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잘 지내겠습니다 그냥.
1: 그래요. 우리 매일 대신 철팸에서 만나요.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엔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치복스 바겐포디 랜드로버.
3: Don't worry, 비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비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5: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4: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가루야 가루야 슬가루야 왜 이리 안 일어나 비바채 속도로 일어나 어서 이 맹꽁이 아저씨야 어? 그래도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라고 이 식판에 정신 같은 식기야 식기 식기 그릇 식기
2: 그릇 식기
1: 네 식판
2: 어
1: 등심 고기
2: 어
1: 뭐 욕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3: 사람 태양 캐는 뮤직 타임 오늘은 김민수님의 사연입니다 신나게 선물을 뽑아 볼 건데요 그 전에 아주 나이스는 Of course 이 기분은 뭐 어떡해 아주 나이스 자 선물 아주 나이스 하게 뽑아볼 오늘의 랜덤 선물 아주 나이스 네 번째 곡 뽑았어 네 번째 거 아주 나 혈당당 드라당당 혈당 관리 장 김민수 씨 뭐 하나 물어볼게 오늘 사연 주셨는데 회사에서 와 오늘 좀 여유네 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회사 전화에 불이 나면서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한가해도 다들 로봇처럼 오늘 바쁘고 힘드네 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야 일이 안 터지는 것도 신기하죠 갓세븐에 하지마 신청합니다 아, 약간 이 노래 피처링 오나미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마 야 근데 민수님 꼭 꿈이 반대로 그쵸?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게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안 바쁘지 바빠지고 아 나 이게 또 바쁘지 더 바쁘고 모든 직업이 어떤 국룰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지금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철학성 공감문대 주제 안돼 안돼 금기어 뭐 멈춰 입니다 직장도 좋고요 가정 내에서 금기어 하나씩 있잖아요 철가루들의 금기어는 뭔지 그 말이 금기어가 된 이유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꼭 함께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네, 저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저는 철학도 오늘 뭐 기분 안 좋아 보여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억텐 억지로 기분 좋은 척 막 오바 오바 하지 마 첫 번째 여러분 가세븐 하지 마

0: 주제. 안 돼! 안 돼, 금기어! 멈춰, 그만 하지!
1: 하지마.
0: 4505부터 출발해볼게요. 거실에서 커피 한잔하며 CCTV 보면서 어머, 아유 진짜 잘 자네 우리 아기 하면 기가 막히게 깸. 스피커 마이크 차고 있나요? 아, 그냥 그래 똑같네요. 어, 이렇게 좀 여유가 있네. 자, 이거 하고 저 왜 그럴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말 아유 촐랑거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촉새처럼 이 나불나불거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가? 1613번님도 수술실 간호사입니다. 금기어 오늘 조용한데 이 말 한마디 후에 응급수술 생겨요. 아 이게 약간 바빠지기 직전에 그냥 나오는 어떤 우리끼리의 암호인가 신호인가 무서워. 오늘 한 가지 이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자 준비하자고. 차민주님 사춘기 고1 딸한테 남편이 이제 요즘 살찐 것 같아 한번 말했다가 며칠 동안 딸이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 집 금기어가 됐어요. 아우 사춘기 언제 끝나. 그렇게 고1인데 근데 잠깐만요 고1이고 고2고 대학생 2학년이 돼도 아니 가족끼리도 이게 난 그 요즘 살찐 것 같다는 본인이 제일 뭔지 알고 있지 않나요? 본인이 모르는데 살찐 것 같다 진짜? 근데 또 성격 좋은 애도 있어. 그런 것 같지. 내 살 한 2kg 가져갈래? 그러는데 살쪘다는 얘기는 살찐 것 같다 나이 들어 보인다 너 왜 이렇게 늙어 보여 뭐 이런 말
1: 하지마
0: 그치. 안직화님 곧 퇴근 시간이다 라고 말하면 꼭 퇴근 20분 남겨두고 클라이언트가 전화와서 일 시키고 야근 하나 징클 수 있어요. 유유 금지. 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진짜 지금 딱 생각이 났고 마치 왜냐 오늘 안 하면 우리 입장에선 아 나도 오늘 말하는 김에 에어컨 AS 전화 한번 하려고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안 하면 또 까먹고 나도 5시 50분에 전화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빨리 해야지. 0406 애들 요즘 안 아프네 하고 얘기하면 꼭 둘 다 열감기 걸려서 고생 안 됩니다. 아 진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속마음도 얘기 못해? 속마음을 그냥 말한 거잖아. 어 요새 애들 안 아프네. 아 요새 애들 안 아픈 애가 요새 애들 아플 때 됐네 이건가? 무서워. 4319 저희 집에서는 배달 음식을 먹고 맛있다라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 집이 문을 닫거든.

그렇게 없어진 가게만 벌써 세 개입니다. 그만해, 그만해, 말하지 마. 네 개, 다섯 개 되겠어. 이러다가 이재현님, 이번 달 좀 여유롭겠는데 하면 꼭 큰 돈 나갈 일이 생겨요. 가전제품 고장 나고 치과 치료할 일 생기고, 에휴, 도대체 언제 여유로워질까요? 여유롭다는 단어를 쓰면 여유롭다가 그냥 옛날 고어 사어 죽여야 되는 말인가? 여 하지마. 여자 장실 어디 있어요? 0362, 우리 집에서는 인형 뽑기 할 때 금기어가 있습니다. 집게가 인형을 딱 잡는 순간 오오 이렇게 말하는 거 금기어예요. 오오 나 예상하고 있었는데 맨날 진짜 들고다가 오오오 오늘도 떨어져 많이 많이 신청곡 소녀시대 예상하셨나요? 오, 아.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담 코너죠. 매주 화요일 핫한 시사 키워드를 골라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보도국 정다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0: 서현정님이 다은 기자님도 혹시 금기어가 있으신가요? 크크크크 하셨는데
1: 저도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심심하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심심하지? 이러면은 뭔가 안 심심해질 일이 생기더라고요.
0: 그러니까 단어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네. 여유롭네와 한 그 차이긴 한 여러 차이가 나긴 한데 아 좀 심심하네.
1: 아 오늘 좀 지루하다 심심하네 이러면.
0: 나 오늘 진짜 말 조심해야 했다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자, 나는 그래도 노래. 이런 거는 금교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1: 아, 네네. 네,
0: 여러분 노래는 금교가 아니었다고요.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오늘도 어떤 주제로 갈지 먼저 컷 듣고 올까요?
2: 정부는 수도권에 이어서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기로 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AI 로봇 1000대를 현장에 보급하고 앞으로 5년 동안 AI 로봇 전문 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등 로봇 등 피지컬 AI 산업을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1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계획과 550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수출 산업으로 만드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세 가지 축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총 800조 원을 투입해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오늘의 알고 싶어요는 호남 반도체입니다.
1: 자, 호남 반도체 관련 뉴스가 요즘 뜨거운 이슈이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0: 네, 어제 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뭐 정부 부처 장관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거라면서 이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정부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만들 거라면서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단지 4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서 이 패키징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1: 자, 그래서 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우선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전력과 용수, 뭐 인력 확보 이런 여러 인프라와 같은 어떤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회장은 기흥과 화성, 평택에 이어서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라고 했습니다. 또 충청권 투자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요. 이 고대역폭 메모리 공장은 천안과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외에 휴머노이드 로봇 등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다고 했고요. 바이오 산업은 인천 송도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원, 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1100조 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SK는 평균 매년 10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 자, 그런데 얘기 쭉 들어보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 호남과 충청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일단 이 반도체의 경우 산업부지랑 용수, 전력이 핵심입니다. 용인과 평택, 뭐 이런 경기 남부 지역은 공장이 늘어나면서 전력이랑 공업 용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이 수도권 외에 대체부지를 찾는 건데 지역별로 보면 일단 호남권은 신안 해상풍력, 그리고 서해안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공급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또 싸고 넓은 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균일한 양의 전력과 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크고요. 중부권의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대청댐이랑 충주댐이 있어서 용수 공급에서도 유리합니다.
1: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지역 선정을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들도 있죠.
0: 네,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다 보니까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이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단순히 광주 전남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서 이 서로 경쟁하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이라는 걸 가리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최악의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까지 거세게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유치 경쟁을 펼 치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입지가 결정된 건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발표가 아닌지 의심된다거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도 이번 투자 결정을 정권의 기업 목조이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또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영남과 호남을 또다시 갈라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이번 투자 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 야,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네.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우선 이번 발표가 현실이 되려면 일단 10년 넘게 민간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전력, 용수, 인재, 규제 같은 여러 과제가 시기적절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일단 인재

0: 콘텐츠를 위한 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석박사급 고위 인력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면 이 3대 프로젝트는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1: 네.
0: 또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파격적으로 줄여주는 것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요. 뭐 삼성이나 SK그룹 주도로 이 민간 기업들이 10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라는 게 사실 호황이랑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불황이 닥쳤을 때도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권유림님이
0: 네, 지방에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 일자리도 생길 테고 지역 발전도 이루어질 테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1: 그리고 최현미님도
0: 대한민국 대박 계획이 마무리까지 잘 되길 바라요.
1: 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기 전에 이제 마무리 퀴즈 내주실까요?
0: 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3대 프로젝트에 거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거론되지 않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1: 자, 보기는요. 1번 호남 지역, 2번 충청 지역, 3번 양천구 목동.
0: 네. SBS가 있죠.
1: 그렇죠. 네. 호남 지역, 충청 지역, 양천구 목동 자 중에서 아닌 것은입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 지금까지 SBS 보도국 정다은 기자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서울원에서 만난

0: 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대한민국이 좀 매려
2: 107.7 FBI 영남김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덕환님이 3번 양천구 목동 관심 있는 뉴스였는데 기자님 덕분에 확실하게 알고 갑니다. 알고 싶어요 니까 코너가. 남경희님도 3번 목동 철업뒤 초딩 1학년 아들이 정답 꼭 보내달래요. 크크크 이름도 한번 불러달래요. 희찬입니다. 희찬아 지금 학교 가는 길이구나. 아 역시 정말 깨어있는 녀석. 아침에 이 라디오를 듣고 가다니. 희찬 오늘도 전화하루. 7832-8365님도 모두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도라지였죠. 김우현님이 도라지. 얼마 전에 감기 걸려서 도라지 차 타먹었는데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도라지 좋죠 목에. 6889번입니다. 도라지. 지금 도라지랑 오이 무치고 있네요. 꿀맛. 아 도라지 도라지. 비빔밥에도 맛있고 그쵸. 5893, 987님도 모두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모두 선곡 확인하시고요. 저는 영철 분석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25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정혁진 씨. 명예퇴직 후 IT 업체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던 그는 지난해 전기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경야도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실무 경력이 없어 취업의 문은 높기만 했는데요. 중장년 네일센터의 도움으로 지금은 전기차 충전기 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몸으로 익히며 성장하는 일이 즐겁다고 말하는 정혁진 씨. 산업인력공단이 중장년층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매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0: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2: 잘 만들었다, 몽잘.
3: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5: 모닝 메아이 헤비 오피션 플리즈 안 드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6: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둬. 기분 좋은 아침에
7: 김영철의 파워FM.

0: 결코 가볍지 않은 화요일의 아침 단상 여철 본세
1: 행 행小星 在为我送温暖 你为
0: 여름이 좋은 이유는 수련 때문이다. 물곁을 좋아하는 나는 한때 집안에 돌화을 놓고 수련을 기른 적이 있다. 가까이서 처음 본 수련의 개화를 기억한다. 물에 우주를 가르며 뻗어올린 듯한 줄기 끝에서 마치 행성 하나가 탄생한 것처럼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을 볼 때 환희. 기다림 끝에 꽃봉오리가 활짝 열리고 그날로부터 5일간 수련은 매일 아침 꽃잎을 열고 저녁이면 꽃잎을 닫았다. 수련을 흔히 물 숫자를 쓰는 연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련은 잠잘 숫자를 쓴다. 물의 여신 님프에서 유래한 님파이아가 수련의 속명이다. 잠자는 연은 햇빛이 맑고 화사하게 몸에 닿아야 꽃잎을 연다. 수련 줄기가 물 밖으로 나올 때에도 빛을 찾아서다. 수련의 생리는 세상을 향한 만개의 열망과 고독한 물속의 잠 두 가지 경향성을 한 몸에 지녔다. 잠자는 수련을 물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것은 강렬하고 맑은 빛의 요청뿐이다. 생애를 걸만한 빛의 요구가 아니라면 차라리 물속의 고독과 정적을 선호하며 세상일 따위 관심 없다는 듯 잠들어 있는 수련이야말로 수련을 수련답게 하는 가장 큰 매혹이다. 지금 나는 수련이 피기를 기다린다. 진흙탕 같은 세상 아름다운 수련이 물을 가르며 꽃대를 밀고 올라오길. 수련의 능동성을 두드려 깨울 강력하고 맑은 빛 무리들을. 지금 나는 우리는 어떤 빛을 만들어 수련을 깨울 수 있을까? 김선우 칼럼 수련을 깨우는 법 중에서 영철 본세. 딱 이맘때가 수련이 절정이라는데 해가 뜨고 빛이 물 위로 촤락 쏟아지는 이 시간쯤이면 잠들었던 수련이 기지개를 켜면서 깨어날 시간이려나? 잘 잤니 수련? 그렇다면 우리랑 같이 Wake up and good morning.

매일 아침 8시에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본세. 오늘은 최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밤이면 꽃잎을 접어서 잠이 드는 꽃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저는 초여름쯤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수련 명소를 여기저기 다녀봤는데요. 부여 쪽에 국남지는 매년 천만 손

생이가 넘는 연꽃과 수련이 피어나는데 소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온다고 하고요. 전남 무안 쪽 수련 명소에는 옛날에 역병이 심하게 돌았을 때노 스님이 지나가며 이곳에 물줄기와 흙은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으니 맑은 꽃을 심어 기르면 역병이 물러갈 것이오라고 해서 그 이후 온 마을에 수련이 피게 됐다고 해요. 지금 한창일 때니까 청초한 아름다움에 취해 보세요. 와, 그렇군요. 부여 쪽에 국남지. 저도 오늘 이제 보면서 한 번도 사실 깊게 생각 안 해서 당연히 수련하는 순간 물 숫자라고 생각을 했고 물 위에서 피는 꽃이니까 당연히 물수를 쓰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 잠잘 수를 쓴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랬고 그 저녁이면 꽃잎을 접고 잠이 들고 아침에 다시 그 꽃잎 아까 촤라락 그 펼치는 모습을 저도 실시간으로 한번 보고 싶네요. 자연의 신비란 거참 대단하고요. 우리 김옥나님이 저희 집 근처에도 큰 수련 밭이 있어요. 우아한 자태 너무너무 예쁘죠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제 수련이 제일 예쁜 시기가 7월 초중순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여라고 하니까 양 선생님 지난주에 라디오 듣다가 문자 오셔서 우리 또 진영이 코너를 되게 좋아해요. 권진영에게도 안부를 전해주게 이렇게 왔었는데 부여에 한번 놀러 오게. 선생님 요즘 부여에 아마 라디오 끝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부여에 한번 네네네 간다라고 했는데 슬쩍 오는 문자를 해봐야 되겠다. 선생님 너튜브 카메라 하나 살짝 들고 가도 돼요? 우르륵 말고 저 그냥 딱 카메라 하나만 들고 브이로그로. 아 왜냐면 선생님이 분명히 선생님은 양인수님께서 저거 하면 저거는 무슨 무슨 나무야 저건 개수나무야 뭘다 아시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가서 수련꽃 좀 보여주세요라고 한번 슬쩍 연락을 해 보겠어요. 최땡땡님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리고 영철 번제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철가루도 함께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자, 지금 시각 8시 6분 5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상호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3976분님이 정글리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뭘지 궁금해요.
1: 제일 좋아하는 꽃 진달래 좋아합니다.
0: 진달래. 네. 꽃을
1: 화전으로 먹으면 맛있거든요.
0: 그런 꽃, 그래서 좋아하는군요. 난 딱 그 꽃을 좋아할 줄 알고 떠오른 꽃이 있어서.
1: 무슨 꽃이요?
0: 데이지라고.
1: 데이지. 네네. 네. 네. 꽃등심이 좀 더 날 것 같습니다.
0: 차라리 요새 그 왜 꽃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1: 예, 케이크처럼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네요. 3976번님 질문 빌드업 좋았습니다. 선물 챙겨드리고. 자, 이제 뉴스 시작해볼까요? 자, 첫 소식은 조별 리그에서 탈락한 축구 대표팀이 귀국했죠.
1: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오늘부터 귀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과정과 결과에 이 축구팬들의 분노가 커서 이 공항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됐고, 경찰은 인천공항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만 다행히 이 물건 투척 등 폭력적인 사태는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이 브라질 월드컵 때는 졸전에 분노한 한 축구팬이 다량의 엿을 투척했던 바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조용히 귀국했고 별다른 공항 행사 없이 해산했습니다. 공항에는 300여 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홍명보 감독을 향한 고성을 지르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반면 일부는 선수들을 향해 수고했다며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팬분들께 죄송하고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라면서도 다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0: 자,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이번 월드컵 베스트 11에 올랐다고요?
1: 네,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의 유명 축구 매체 이 마르카가 뽑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아 선수 중에 유일했고요. 32강에서 탈락한 국가 중에서도 유일했습니다. 스페인 언론이 뽑은 베스트 11은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 해리케인 선수 등의 이름이 올랐고요. 이강인 선수는 이 가운데 이 공격형 미드필더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네. 마르카는 특히 이강인 선수의 좀처럼 뺏기지 않는 드리블을 조명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3경기에서 드리블을 11번 성공해내며 이 부문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3경기 동안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올린 크로스도 20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 유일하고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일본은 오늘 새벽 이 브라질과의 32강전에서 1대2로 아쉽게 역전패했습니다.
0: 네, 저 월드컵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촉법 소년 연령이 한 살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1: 네, 정부가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로 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제도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입소 처분만 가능한데요. 이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연령 하향은 살인이나 성폭행, 집단폭행 등 중대범죄나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는 등 상습 범죄만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만 1,000명에 불과했던 촉법소년은 4년 만에 2만 1,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강력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 범죄율은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고 이 다른 제도 개선 없이 처벌 연령만 낮추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졌을 때와 비교해서 이 청소년의 범죄 접근성 등 사회 환경이 크게 변했다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100년이 된 나무를 독살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요.
1: 네.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소재한 환기미술관 관장이 100년 넘게 살아온 은행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해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술관 관장은 작업자들에게 지시해 은행나무 뿌리 부근에 이 드릴로 구멍을 뚫고 독극물을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나무가 점점 시들어가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네 주민들이 골목에 CCTV를 확인했고 이 작업자들이 제초제를 주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술관 측은 나무 뿌리로 인해 미술관 담장이 붕괴될 위험성이 커져서 이를 방치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기미술관은 고 김한기 화백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미술관인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김한기 화백의 호가 수화, 그러니까 나무와 대화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소식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요.
1: 네,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의 규모가 7.2, 7.5에 이르는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닥쳤습니다. 이후 무려 400여 회가 넘는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주요 도시의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태 초기 100여 명 규모로 알려졌던 사망자는 어젯밤을 기준으로 1,700명에 가까워졌고요. 실종자만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우리 교민 12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다만 벽이 갈라지는 등 재산 피해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긴급 구호팀이 파견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이 너무 처참해 작업이 여의치가 않은데요. 이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에서 생후 9개월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등 기적과도 같은 소식도 간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습니다. 서영희님이 정 기자님도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은 마음이죠. 다양한 뉴스 쏙쏙 전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라고 또 문자 주셨네요.
1: 네. 언제 한번 정말 좋은 뉴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채웠으면 좋겠네요.
0: 좋은 뉴스 특집으로.
1: 네네. 네.
0: 정상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슈가의 샤인. 아까 수련 것도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빛나는 샤인 노래 듣고요. 피터랑 영어 공부해 가요.

0: 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2: 진짜 영국식 영어.
0: 작가로 최영식님의 의뢰주신 사연. 지난 월드컵 1조 1차전 잉글랜드 대 크로아티아 경기를 생중계로 보고 있었어요. 그때 잉글랜드가 페널티킥 찬스를 얻었다가 케인의 실축으로 득점에 실패하는 듯 했는데요.
1: 오, 비디오 판독?
0: 비디오 판독 요청 후 골키퍼가 먼저 움직였다는 판정으로 케인이 페널티킥을 다시 찾게 됐고 결국!
1: 야, 골이!
0: 잉글랜드가 득점에 성공하게 됐는데 보는 제가 심장이 다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결국 잉글랜드가 4대2로 이겨서 기뻤죠, 피터? 아무튼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있잖아요. 와, 나 심장이 쫄깃해. 진영용으로 알려주세요. 0927번님이 피터, 간장게장 육회 산낙지 이런 한국식 날 음식 먹을 수 있나요?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1: Good morning, now I'm hungry.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세 가지 다 얘기했네요.
0: 진짜?
1: 원래는 못 먹었죠. 조금 뭐 영국에 일본식 스시는 있었지만 솔직히 영국에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초밥들은 거의 날보다 뭐 훈제 연어 얼려 있는지
0: 그 아니면, 불로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1: 아니면 불로 살짝 한 것들이 더 인기 있고 한국 와서 진짜 푹 빠지게 됐어요. 육회는 너무 맛있잖아.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거보다 뭉튀기 그 진짜 그냥 생고기 덩어리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최근에 차돌박이 육회 진짜 맛있게 먹어요. 양념돼 있는 거.
0: 저 육회는 맛있고 간장게장도 네. 좋아하고 네. 산낙지는요?
1: 산낙지도 우리 딸이 그때 어떤 쇼에 나와서 산낙지 킬러로 나왔어요. 한 1학년 때 머리까지 막 씹어먹고 너무 좋아요. 네.
0: 그 막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막 놀라지도 않고
1: 애들은 오히려 네. 저는 아직까지
0: 조금 오히려 아빠는 오르는데 네.
1: 근데 참기름하고 그 소금 맛 맛있잖아요.
0: 참 조화롭죠. 그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산낙지하고 조금 네. 움직이는데 참기름 소금 뭐가 맛있을까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1: 양념 없으면 솔직히 맛은 그렇게 있지
0: 그냥
1: 않아요.
0: 생으로 먹으면은 네. 좀 네. 약간 네. 왜 이걸 먹어야 되지
1: 네.
0: 싶은데
1: 그렇죠.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아, 우리 피터 함께하는 오늘 진짜 영국식 영어. 와, 오늘 표현이 진짜 딱이네요. 마침 축구. 잉글랜드랑 크로아티아 경기 보셨겠죠, 당연히.
1: 그 경기는 역대급 너무 재밌었어요.
0: 아까 심장이 쫄깃할 정도?
1: 이때 0대0 PK 실축했는데 다시 차라고 했어요.
0: 해서 네. 들어갔고
1: 기회를 얻어서 이겼어요.
0: 네. 와, 그 아까 안 들어갔을 때 진짜 심장이 그때 쓰죠 쫄깃쫄깃. 자, 심장이 heart.
1: 네.
0: heart로 간다면 heart is jelly.
1: jelly 쫄깃쫄깃. 아, 소리도 비슷하네요. My heart was jelly. 아, 그때는 써요 jelly라는 표현. My legs turned to jelly.

0: 다 불안할 때, 긴장될 때 다리가 젤리처럼 됐다. 약간 완전 떨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때는 my legs turn to jelly.
1: 진짜?
0: 이거는 써요. 근데 heart turn to jelly는 아니에요. 네.
1: heart가 들어가나요?
0: H-E-A-R-T 몸 부위긴 한데 heart는 아니에요.
1: 네. heart가 아닌 심장이면
0: 심장은 또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긴장할 때 어떤 버릇들이 있죠?
1: 입술을 물어뜯는 사람도 있고
0: 물어뜯는 거가 맞아요. 근데
1: 진짜?
0: 입술은 아니에요.
1: 뭔가 물어뜯죠 이렇게.
0: 네. 또 뭐 물어뜯죠?
1: 입술 물어뜯고 또 어디 뜯죠? 손톱을 물어뜯죠. 내일
0: 띵동댕 띵동댕
1: 내일 물다가 일단 물다가 뭐죠? 나 영어 이런 게 힘들어요.
0: 100% 알아요. B로 시작해요.
1: Bark?
0: Bark가 멍멍
1: 그 짓다네요.
0: 앙 악물다.
1: Bite.
0: 아, bite. 내일 그쵸?
1: 아 우리가 Can I have a bite?
0: 오 그렇죠. 네네네.
1: 와, 한 입만 먹어봐야 돼. 그 무는 거군요.
0: 네.
1: Nail bite.
0: Nail bite에 조금 더 추가하면 그 표현인데.
1: Nail을 자, 여러분 손을 자 이제 다 왔어요. Nail bite.
0: 어떤 사람을 뜻하려면 뭐 play에서 뭐 추가하면 그 사람을 뜻하잖아요.
1: Player.
0: 오, 그렇죠. Or. 그래서 or.
1: Nail biter.
0: Nail biter.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묘사하려면 문장으로 그 경기 자체가 nail biter였다.
1: The
0: 마지막 한 기회.
1: The game was nail biter.
0: Oh, very good.
1: Nail biter. See you later.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0: It was a real nail biter. 거의 다 왔죠. 그쵸? 거의 다 왔어요. 90%.
1: 다시 한번 더. One more time.
0: It was a real nail biter.
1: 자, it was a 그리고 정말이었으니까 진짜였겠죠. It was 네. real 그리고 어떻게 nail biter. Nail biter. 와, 오늘 nail biter를 딱 외워야 되겠네요.
0: 맞아요.
1: Nail. 일단 스펠링.
0: Nail은 N-A-I-L.
1: Nail.
0: 뭐 못도 뜻할 수도 있고 톱 손톱이나 발톱 그쵸? 다 nail. Fingernail, toenail. 그다음에 hyphen biter. B-I-T-E-R. 이렇게 한 표현으로 nail biter.
1: 이 상황 자체가 정말로 nail biter였어.
0: 그렇죠. 네.
1: 아, 그럼 서양에서는 손톱을 물어뜯는군요.
0: 훨씬 더 많이. 한국에 그런 사람 많진 않아요. 근데 영국에도 진짜 제 반에 생각하면 3분의 1이 막 그렇게 손톱. 했어요.
1: 야, 그래서 정말 손톱을 물어뜯게 만들만한 아슬아슬한. 그래서 네. 심장 쫄깃한 경기를 볼 때 우리가 It was a real nail biter 이렇게 쓰는군요.
0: 네,
1: 좋아요. 피터 진짜 영구신 영어. 최혜영식 님이 의뢰해 주신 심장이 쫄깃해 어떻게 한다고요?
0: It was a real dang biter.
1: 자, 하이픈 앞에 우리가 땡 들어가는 거 우리 손톱, 발톱 다 쓰는 거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Have a lovely jubbly day.

0: 많길 바싸.
1: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사이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령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는 심장이 쫄깃해. 자, 쫄깃쫄깃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손톱만 부르뜯죠. 그렇죠. Nail biter. It was a real nail biter. It was a real nail biter. 4532번님이 nail, N-A-I-L, nail. 네일 바이트라고 표현하는 영국 신용어 너무 신선하네요. 심장이 쫄깃한데 하트가 안 들어갈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김현성님도 네일. 긴장하면 손톱이 입으로 들어가긴 해요. 크크크. 장중호님도 네일 바이트. 오늘 면접 발표나요? 심장이 쫄깃쫄깃. 기쁨이 오길 기다려봅니다. 좋은 결과. 자, 같이 우리 기도해요. 모두 Zipwire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발표는 내일 알려줘요. 네. 저는 곽재 작가님과 과학 편집으로 돌아오기로 하면서 데이터는 더고 anyway.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서점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SBS 생활정보.
1: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 크기도 0.5cm가 채 안 되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는데요. 특히 쌀눈에 든 영양소 가운데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탁월할 뿐 아니라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습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줘서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죠?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이 편의점에 과학이 있어요?
2: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1: 여기는 어디?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과학 편의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0: 나이스 스트라.
1: 잘해. 또 스트라이크야?
0: 예, 부장님. 아, 그 저 볼링 진짜 잘 치죠?
1: 아, 저 영철 사원 알겠는데 좀 쉬엄쉬엄해. 저쪽에 사장님 표정 썩어가는 거 안 보여? 자네나 나나 이 경기에서 이겼으면 뭐예요? 우리 오늘 사장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온 거 아니야?
0: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볼링 경기는 정정 당당 다르당당 정정 당당해야죠. 자, 그럼 저 한 번 더 치고입니다. 자, 나이스 스트라. 와, 공이 아주 막 쩍쩍 달라붙는구만. 와,
1: 아, 김영철 좀 적당히 하라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나가서, 야야, 사장님 지금 삐져서 나가버리셨잖아.
0: 네? 가셨다고요? 아이고, 밴댕이 소갈딱지가 따로 없네.
1: 뭐? 너 사장님한테 말 부르신 게 뭐야?
0: 괜찮아요, 제가 집에 가서 잘 풀어드리면 돼요.
1: 뭐? 집에 가서 풀어드려?
0: 네, 사장님 저희 아빠니까요.
1: 어? 대박, 자네가 진짜 사장님 아들이야?
0: 네, 그렇다니까요. 아이,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1: 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자네 혹시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으면 마음속에서 싹 지워줄게. 노래로 나의 마음을 들려줄게.
0: 네? 아, 제가 사장님 아들인 거 알고 노래를 하시겠다고요? 아, 그리고 부장님, 이렇게 갑자기
1: 갑작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미안해요, 그대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해준 게 너무 없어서. 에브리바디 다 같이

0: 김영철의 파워 FM 4부 오늘도 편의점 오픈했습니다.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 하는 남자, 그래서 과메기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 쓰는 작가인 곽재시. 곽재시 작가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곽재시입니다.
0: 성현미님이 사장님 아들 크크크. 와, 곽부장님 태세에 전한 스트라이.
1: 아이, 감사합니다.
0: 아하. 아, 우리 3972번님이 작가님 식욕이 돌 때마다 이마를 치면 과학적으로 식욕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저 지금 이마에 구멍 났어요. 헤헤헤 하셨는데,
1: 이게 미국 쪽에서 비만학회 쪽에서 나온 연구거든요.
0: 진짜?
1: 예, 이마 쪽에 이제 전두엽이라는 뇌의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이제 이성을 관장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약간 자극을 주면 식욕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식욕을 줄여주는 정도가 최대 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0: 굳이 너무 이마 많이 때리시고 하실 필요 아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1: 아니 이마를 다섯 때리고 옆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먹기 싫어졌어요.
0: 아니에요 이거 이마 너무 많이 때리시면 안
1: 아니에요,
0: 되고
1: 아니에요 여러분.
0: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약간 그럴 수도 있다. 10% 최대 10% 그치지.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다. 아. 이만 너무 때리시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완전 없는 건 아니고
0: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1: 약간 그럴 수 있다. 근데 너무 또 이만 많이 치지 말고요.
0: 이만 치지 마시고 뭐 괜히 친구 이만 때리고야 너 뭐
1: 너 시력 떨어지게 해줄까? 이런 거 하지 마. 네. 자, 과학편이죠. 매달 새로운 주제로 곽 작가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잖아요. 자, 이번 달에는 나 이거 이렇게 제일 웃겨. 이번 달 공공 무슨 공 대식이처럼 둥근 공
2: 놀라지 마세요.
1: 다양한 공들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함께했어요. 아쉽죠. 오늘은 이제 이 주제 마지막이라고요. 7월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뵈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작가님 공공 무슨 공 마지막 주제는?
0: 네 오늘의 주제는 스트라이크 볼링공입니다.
1: 자 볼링공 아 볼링 아마 다들 쳐봤거나 한 번쯤 뭐 이제 봤을 거예요 그죠? 볼링공은 언제 처음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0: 공을 굴려가지고 뭘 맞춰가지고 쓰러뜨리는 놀이 이런 거는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어쩌면 선사시대부터 나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선사시대부터요?
0: 네, 보통은 이제 돌을 동그랗게 깎아가지고 굴리는 형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게임을 했었던 것이 뿌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볼링하고 좀 계보가 이어지는 거는 르네상스 시대의 중부 유럽에서 나왔던 놀이를 기준으로 한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종교의식 내지는 약간 공익광고 퍼포먼스 비슷하게 악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나쁜 걸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악마나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물체를 세워놓고 착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어허. 악마야 물러가라. 그런 마음으로 돌을 굴려가지고 쓰러뜨리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를 했었는데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스포츠인 볼링으로 변화했다라는 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 그렇군요.
0: 마르틴 루터 이 독일의 종교개혁가 교과서에서 95개조 반박문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볼링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종교계에서 나와가지고 퍼진 그런 스포츠가 볼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에 규칙도 바뀌고 더 대중화된 놀이로 변화하면서 돌 깎아서 만드는 거를 균일하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재질을 찾아가지고 공이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인기를 끌었던 게 나무를 깎아서 만든 볼링공인데 볼링공은 좀 무거워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도 무거운 나무가 인기를 끌게 됩니다. 특히 인기 있었던 나무로 카리브해나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유창목이라고 부르는 나무가 정말 무거운 나무로 유명했거든요. 유창목은 그래서 물에 던지면 너무 무거워서 남은데도 물에 좀 가라앉는다라는 말이 있는 실제로도 좀 가라앉습니다.
1: 그 정도로 네. 나무가 그런... 가라앉기가 쉽지 않을 텐데.
0: 네. 그래서 그 유창목 같은 게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유창목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향수 만들 때나 향초 만들 때도 좀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원어로 과약우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약우드라는 이름도 좀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요게 볼링공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었고
1: 과약우드
0: 예, 요게 자메이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거든요. 꽃도 파란색으로 예쁘게 핍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유창목 유창목 자메이카 꽃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옛날 볼링공 재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얘기해볼 수 있겠죠가 아니라 노래해볼 수 있겠죠 아닐까요? 아니 그 진짜 그때는 그러면 볼링공 약간 향도 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0: 그랬을 수 있죠.
1: 그죠? 네. 그러면 요즘 볼링공은 아, 이게 좀 딱딱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무 재질 이런 거일까 아닐까?
0: 아 초창기 아닌 게 아니라 고무가 좀 쓰였어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든다는 게 그 일정하게 동그랗게 만든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이 묵직하게 녹은 고무를 틀어 놓고 찍어내면 그 모양대로 나오니까 처음에는 고무 재질이 진짜로 볼링공 만들 때 꽤나 많이 쓰였습니다. 초창기에는 단단하고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고무로 에보나이트라는 고무가 있었어요. 감나무하고 좀 비슷한 감나무의 먼 친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무 중에 나무 색깔이 좀 까맣고 질이 좋은 나무로 한자어로는 흑단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에보니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보니로 옛날에 좋은 가구라든가 나무로 된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의 검은 건반 부분 그 부분을 아직도 에보니라고 하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에보니 아이보리 아 모르시나요?
1: 아이보니 아이보니 아이보니

0: 모르시나요? 아니, 하여튼
1: 아는데 아는데 동조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0: 아, 네. 너무. 그래서 에보니가 그렇게 까만색 나무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고무인데도 에보니만큼 까맣고 질이 좋다라고 해서 나온 고무가 에보나이트였는데 이 에보나이트로 옛날에는 이 볼링공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플라스틱 기술이 발달하면서 단단하면서도 약간은 탄성이 있는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플라스틱을 만들어가지고 역시 이것도 찍어내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걸로 볼링공을 만드는 일이 또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쓰이고 있고요.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이런 플라스틱 중에 제일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게 생수병 만드는 그 페트 그것도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볼링공 그 겉면이 생수병 재질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고무하고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면서도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는 우레탄 계통의 플라스틱도 잘 가공을 해가지고 요즘은 볼링공 겉면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링공이 되게 재미난 게 네. 보통 공은 모든 방향으로 잘 굴러가게 완벽하게 좀 동그랗게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들거든요.
1: 그쵸. 일정하죠.
0: 그런데 볼링공은 코어라고 해가지고 그 볼링공 중앙의 심 쪽에 심지 쪽에 도자기나 뭐 이런 무거운 재질로 된 핵심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공이 원하는 대로 좀 특이하게 굴러가라고 약간 대칭에 어긋나게 무게중심이 오히려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서 쏠리게 꽂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도 동그랗게 심을 박아놓지 않고요.
1: 네.
0: 버섯 모양으로 만들어놓거나 무슨 컵 모양으로 만들어놓거나 좀 특이한 모양의 묵직한 심이 볼링공 중앙에는
1: 그쵸, 구멍이 있잖아요.
0: 예, 박혀있는 네. 경우가 그러니까 볼링공 안에 핵심 쪽에요.
1: 아,
0: 예.
1: 그 안에 예, 밖에 내부에, 구멍 내부에. 말고도
0: 네, 내부에 예, 내부에 볼링공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 볼링공 반으로 쪼개시면 안 됩니다. 혼나요. 볼링공 안 자 반으로 쪼개 보면 그 안에 좀 무슨 뭐 버섯 모양 같은 그런 묵직한 무슨 돌덩어리 맞아, 같은 맞아. 게 박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스피를 안 줘도 그렇죠. 스피를 주면은 뭐 더 난리나지만 그냥 가도
0: 맞아요.
1: 가다가 약간 왜 저러지?
0: 네.
1: 내가 그, 스피를 줬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0: 그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 와 맞아요.
1: 여러분 근데 사실 보기에는 볼링공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0: 네네.
1: 사실은 이제 그람 수가 있잖아요. 뭐 10, 12 있어서 나 가끔 이제 무게 따라
0: 네.
1: 공도 좀 종류가 다양할까 아니면 크기가 좀 다를까 이건 좀 신기해요.
0: 아,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무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무게에 맞춰서 또 잘 더 잘 맞는 처리를 좀 하기도 합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 볼링공은 무게가 7.2kg 이하로 만들어야 되고요. 가볍게 만드는 건 더 가볍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무게가 무거워도 7.2kg은 넘지 않게 만들고 예, 크기는 지름 22cm 내외로 약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약간 더 적게 만들 수도 있고 예, 그거 정도에 들어가는 범위 안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볼링공 같은 경우에는 공이 얼마나 딱딱한지에 대해서 규정이 있거든요. 72 듀로미터 이상의 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딱딱함 규정이 있습니다.
1: 어허.
0: 여기서 듀로미터라는 게 바로 딱딱함의 단위, 경도의 단위인데
1: 네네.
0: 30도 각도로 끝을 깎아놓은 1.4mm 굵기의 딱딱한 금속 침 같은 금속 젓가락 같은 걸로 4.533kg 정도의 무게로 볼링공을 대략 15초 정도 눌렀을 때 얼마나 파고들어가느냐를 가지고 또 볼링공의 딱딱함을 측정을 하거든요.
1: 네.
0: 이걸 가지고 기준이 있어요. 제일 물렁한 게 0점, 제일 딱딱한 게 100점 만점으로 오! 점수를 매기는데 이게 이제 듀로미터 경도 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1: 예스.
0: 72듀로미터, 72점 이상은 넘어가야지 볼링공의 딱딱함 기준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에 가깝게 진짜 딱딱하게 만들 수 있을 거고 72점에 가깝게 그거보다는 조금 물렁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거를 가지고 소프트볼, 하드볼, 그 중간인 뉴트리노 볼 이런 식으로 볼링공을 구분하기도
1: 이렇게
0: 합니다.
1: 이렇게 세세한 줄 몰랐네. 네.
0: 보통 대체로는 소프트볼이 좀 더 잘 휘어지고 볼링핀에 이렇게 맞았을 때 핀이 이리저리 좀 난잡하게 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잘 사용하면 이게 한 방에 많이 날릴 수 있어도 좋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거 비슷하게 바닥에 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굴러가면서 이 마룻바닥 바닥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공을 또 좀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공 겉면이 이 외부하고 잘 반응을 해가지고 회전도 잘 먹고 반발력도 좋을 경우에 이런 경우 공을 반응하는 공이다라고 해서 리액티브 볼 이런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코어 부분이 중앙의 심 부분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볼링공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RG라는 수치를 쓰는데요. Radius of Gyration이라고 해가지고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느냐 아니면 바깥쪽으로 좀 벗어나 있느냐 좀

0: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RG 수치가 달라지고 RG? 이거에 따라서 공이 회전을 먹였을 때 금방 꺾어지는지 아니면 한참 굴러가다가 막판에 꺾이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RG 수치를 잘 알고 프로 선수들은 공을 사용한다.
1: 그렇군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거 없는데 잘하는 선수들은 가다가 마지막에 확 꺾고
0: 그렇죠.
1: 코너로 보내잖아요. 와 진짜 볼링 너무 재밌는데 6050번님이 저희 아들이 고1 볼링 선수인데 오늘 내용 너무 알차네요. 아~ 귀에 쏙쏙 들어와요. 최고. 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볼링공 한번 반잘라봐 어떻게 되는지.
0: 아실 거예요. 근데 선수님은
1: 그러니까 엄마 안 돼 그런 네, 얘기 어디 가서 선수시면. 이제 하겠지.
0: 네, 이거 코어를 선수분들이 정말 많이 따지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모양 어떤 코어가 네. 들어있는지.
1: 이번 달 공공 무슨 공 제식처럼 둥근 공을 주제로 오늘은 볼링 공에 대해서 볼링 하게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너 에버니 손잡아줘요 에버니 아까 못해서 분해가지고 1960년대 무렵에 땡땡에서는요 볼링 문화가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문제 나오고 있어요. 땡땡의 유타주나 켄터키주에서는 볼링공 만드는 큰 공장이 특히 유명했고 지금도 유타주는 볼링공 개발과 생산의 세계적인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땡땡에 들어갈 두 글자 과연 이게 어느 나라일지 작가님 힌트 있겠죠?
0: 아 이거 참 재밌죠. 켄터키 하면 우리가 치킨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하. 사실은 볼링공, 볼링의 명소이기도 하다라는 게 재밌는데요.
1: 그러네요.
0: 오늘도 언제나 고품격인 곽지식 뮤지컬 힌트로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5천만의 애창곡이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뮤지큐!
0: 하와이는 땡땡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1: 우리 땅. 자 정답 아시겠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타일러가 여기 고향이에요.
0: 배고플 땐 라면 땅
1: 그거는 힌트랑 상관없는데 마지막에는 그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0: 아 죄송합니다.
1: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 정답 보내신 분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쑥 인절미 세트 쏘고요. 오! 이 도시가 바로 또 그 나라죠. 마마무가 부릅니다. 예! 야!
0: 아하! 렛츠 겟 잇.

0: 우리 곽진 작가님 노래 나오는데 이 노래 되게 좋다. 마마무가 노래 또 잘하니까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자 마마무 뉴욕 듣고 왔습니다. 저 그렇다면 오늘 6월달 공을 큰 주제로 오늘 볼링 공연에서 알아보고 있죠. 1960년 땡땡은 볼링 문화의 중심지였고 아직도 땡땡 유타주에서는 볼링공 개발과 생산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1: 정답은 미국입니다.
0: 박성호님이
1: 정답은 미국입니다. 곽 작가님은 볼링공을 닮았고 철업티는 볼링피를 닮았어요. 스트라이크.
0: 네, 아 그렇군요. 핀이죠. 여기는 스핀이라고 해요. 그냥 핀.
1: 핀.
0: 볼링핀.
1: 핀.
0: 그러잖아 이렇게 일개. 어허. 이준님은 이준 씨 러브 이준.
1: 미국. 결혼 전에 볼링 좋아해서 제 손가락에 맞춰 볼링공을 제작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살쪄서 그 공에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마 한 번씩 쳐서 식욕 관리 좀 해야겠어요. 아, 10%라니까 이마.

0: 자꾸 치시면 안 돼요. 아,
1: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맞아요. 송은이 씨도 볼링 좋아하고 잘 치는데 어. 그 손 맞춰가지고 장갑하고 장비빨 알죠? 네. 맞아요. 볼링할 때
0: 맞추시는 분들 많이
1: 구멍 맞추더라고요. 네. 2388-8259님도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고 작가님 이제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이름 외치면서 들어가 볼까요?
0: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1: 백용기님이 보내주신 문자가 곽재식 작가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요즘 핸드폰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는데 혹시 전기뱀장어로 핸드폰을 충전하려면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0: 전기뱀장어가 한번 전기를 확 내뿜으면 그 전압은 800볼트 이상까지도 내뿜을 수가 있거든요.
1: 에이,
0: 그래서 전압은 되게 높게 내뿜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짧게 아주 순간적으로밖에 안 내뿜습니다. 그 아. 지속시간이 되게 짧아요. 이게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걸 측정해본 거는 수치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로 많이 돌아다니는 수치가 하루 종일 전기뱀장어가 24시간 활동하면서 0.15와트시 정도 되는 에너지를 도합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하나의 용량이 요즘은 한 15와트시 정도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종일 전기뱀장어를 이용해가지고 휴대전화 하나를 충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대충 전기뱀장어 100마리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어림짐작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어집 정도는 운영을 해야지 예, 전기뱀장어로 핸드폰 배터리 충전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해볼 수 있겠죠.
1: 용기씨 보조배터리 하나 사세요. 9천원짜리 되고 15,000원짜리 사며 아, 그래도 어쨌든 정보 감사하고 질문도 궁금했는데 오, 한 채값.
0: 네.
1: 자 그러면 우리 김성철님 거 빨리 넣어볼까요?
0: 아, 네.
1: 곽 작가님 목에는 바지도 뚫고 피를 빠는 게 맞나요? 아니 분명 반바지 입고 있는데 목이 엉덩이에 물렸어요.
0: 모기는 사람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활동했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어. 살가죽이 단단한 그런 동물들도 많이 물었어요. 옛부터.
1: 예.
0: 그래서 꽤 단단한 것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고 하늘거리는 철이나 뭐 스판덱스나 웬만한 면이나 뭐 이런 거 다 뚫을 수 있고요. 어. 나일론도 애지간히 뚫어요. 아 그래서 아주 튼튼한 촘촘한 나일론이나 두꺼운 청바지 이런 거 정도 외에는 뭐 그런 것도 가끔 뚫리는 경우 있고요.
1: 우와.
0: 모기가 웬만히 얄팍한 건 다 뚫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가죽 잠바.
0: 그 정도 못 뚫죠.
1: 가죽 점퍼 입고 주무시는 건 어떨까?
0: 네, 뭐 그 정도 되면 네 그렇습니다.
1: 8540번이 과학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일상이 과학과 연결되어 신기하네요.
0: 아 신기하네요.
1: 야, 난 더 대박. 8540번님으로 문자 시작했거든요. 오프닝 그지? 8540번님 문자를 마무리하네. TMI였고 광고 듣고 올게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네.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자, 가족끼리 얘기했더니 우리 김경수님이 모기는 군화도 뚫고 문다는데요.
5: 사실 과학적으로는 모기침이 군화 그 제일 두꺼운 부분을 뚫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군화 신고 있다가 물렸다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틈 같은 데를 노리는 것 같아요.
4: 그 끈 사이에
5: 그런데 틈 같은 데를 이놈들이 노려. 아, 진짜 이 모기놈들.
4: 그렇네요. 네. 서혜진님이 곽장님 덕분에 과학이 재미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과학 진짜 어려워했는데.
5: 곽재미?
4: 곽재미가
5: 곽재미 곽재미
4: 오재미 알지? 옛날 오재미 오재미 말고 곽재미
5: 띵.
4: 윤수정님이 듣다 보니 정말 시간인 줄 몰랐어요. 과학 편의점에 늘 정신을 후딱 지나가요. 우리 후딱 또 인사해야죠. 오늘 하루
5: 오픈업
4: 지혜치 때는
5: 시행
4: 철이라
5: 제 시계는
4: 이제 샷업.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시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